0: 해남입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3월 잠정 국제수지 통계에서 경상수지가 373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4조 4천억 원 흑자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수지 중 비중이 가장 큰 상품수지가 350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3월에 3.6배에 달했습니다. 수출은 같은 기간 57% 가까이 늘어난 943억 2천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반도체 수출이 149%, 컴퓨터 주변 기기가 167% 늘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신형 155mm 곡사포를 연내 남부 국경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군수공장을 찾아 생산 상황을 파악하고 기동성과 화력 타격 능력이 매우 높은 새 세대 포 무기를 훌륭히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젠 추역을 앞둔 구축함 최현호에 탑승해 기동 능력 종합평가 시험을 참관하고 다음 달 중순 해군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협상 국면 거론 하루 만에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재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7일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저지하고 자위 차원 공격으로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축함 세척이 해협을 통과하던 중 이란군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고 소형 선박을 출동시켰다는 겁니다. 확전을 원하지 않지만 보호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반다르 아바스와 호르무즈 해협 게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하며 미군 드론 두 대가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고 미사일 공격을 받아 후퇴했다며 미군 함정이 미사일 표적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남편에게 약을 탄 술을 먹여 살해를 모의한 혐의로 40대 부인과 부인이 일하는 태권도장 20대 관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20대 관장은 그제 저녁 부천 원미구에 있는 부부의 집에서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피해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술에 약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모의한 정황을 포착해 40대 아내를 살인 예비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약을 탔다는 술병도 확보해 태권도장 관장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 미수로 변경했습니다. 대서양 항해 중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에서 확진 사례가 5건으로 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간 7일 사망 3명을 포함한 8건이 보고됐고 그중 5건이 한타바이러스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3건은 의심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부산 22도 등 18도에서 22도로 예보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를 겠습니다.
4: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5: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8: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금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9: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아침에 부모님께 전화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이따가 좀 한가해질 때 전화하실 건가요? 아, 하늘나라엔 전화가 없잖아요 하면서 슬픔에 잠기실 분들도 많겠죠. 이런 질문 드려볼까요? 평소에 부모님께 전화 얼마나 자주 드리시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그래서 1년 통틀어 다 합치면 몇 번 될까요?
1: 이게 개인차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자주 안부를 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는 집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중간쯤 어딘가에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전에 보니까 우리 누님은 어머니와 같이 사실 때 방송 끝나고 나면 점심거리 뭐뭐 해놨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챙겨 드시라 이렇게 전화드리던 모습 자주 뵀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같이 사는데도 자주 전화를 하시는 편인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네. 요즘도 가끔 방송 끝나고 나갈 때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이런 생각이 얼핏 또 스치기도 해요.
1: 오, 그러시구나.
0: 저 참 그 버릇이라는 게.
1: 매일매일 그렇게 하셨었으니까.
0: 네. 매일매일 그랬으니까. 왜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렸냐 하면은 1년 통틀어 몇 번 전화하시냐. 이게 부모님께 드리는 안부전화 횟수에 대한 통계가 나왔어요.
1: 그래요?
0: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과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전화통화를 하시나 살펴봤답니다. 그랬더니 2018년에서 2019년에는 연평균 90회 내지 97회 정도였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니까 112회에서 113회 정도로 늘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사라졌잖아요.
1: 네.
0: 2023년에는 106회 정도로 줄었다네요.
1: 네, 1년에 106회라고 해도 사나흘에 한 번씩은 전화드리는 걸로 나타나는군요. 2024년
2: 한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3: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겹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자, 오늘도 으라차차차
9: 으라차차차
8: 건강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9: 네, 양손 깍지 껴서 머리 위로 쭉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올려주시고요. 이번에는 또 양팔을 옆구리에 올리시고 팔꿈치를 등 뒤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날개뼈 양쪽이 서로 맞닿을 듯이 조여줍니다.
8: 네.
9: 그럼 자연스럽게 가슴이 앞으로 내밀어지죠?
8: 예.

0: 다들 눈치채시지 뭐.
1: 네네.
0: 정답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세요. 10분 뽑아서 맛있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1: 자, 문자는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0: 자, 오늘 정답자분의 아들은 누구죠?
1: 율곡 2.
0: 2?
1: 네, 맞죠?
0: 오늘 정답은 네 글자입니다.
1: 네. 자. 예, 율곡 2의 어머니. 5만 원권의 주인공.
0: 네. 자.
1: 아니, 맨날 저기 헷갈려. 퇴계 이왕과 율곡 2 선생님이 헷갈려.
0: 맞아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결혼을 했다. 하니먼 베이비로 큰딸을 낳자마자 둘째 딸을 품었고 누뚱이 아들을 또 낳았다. 큰아이와 막내는 11살 차이가 난다. 어린 나이에 혼자서 두 딸을 키우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자식이 예쁜 줄도 모르고 어디 다칠까 어디 아플까 책임감에 정신없이 살았다. 둘째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이 되니 나도 여유가 생기면서 새삼 갓난아가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반대하는 남편을 설득해 막내를 갖게 되었다. 36 나이에 하는 임신과 출산은 이전과는 달랐다. 임신 16주, 남들은 안정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갑작스런 하혈로 열흘 동안 입원을 하게 되었다. 초음파를 보니 아들이었다. 의사 선생님은 잘 지켜보자고 했다. 그 후 7개월을 아이 얼굴 볼 날만 기다리며 거의 누워 살다시피 했다. 그렇게 어렵게 지켜서 낳은 막내 아들은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는 듯 했다. 잘생긴 얼굴에 아빠를 닮아 길쭉한 체형. 유아 검진을 하면 예상 키가 상위 1%에 해당할 정도였다. 그런데 두 돌이 되도록 말이 느린 게 마음에 걸렸다. 그래도 원래 아들은 딸에 비해 발육이 좀 늦다 하는 주변 말을 믿으며 아들은 처음이니까 뭐 내가 뭘 잘 모르나 하고 기다렸다. 말만 조금 느릴 뿐 다른 문제점은 보이지 않았다.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았고 누나들과도 잘 지내는 것 같았다. 아무래도 세 번째 육아다 보니 느긋했다. 그런데 아들의 언어 문제는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대학병원에서 자폐 판정을 받았다. 병원을 나오는 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진단 결과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났다. 우리 아이가 자폐라고 장애인이라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막막했다. 당시 나는 자폐가 뭔지도 몰랐다. TV에 장애인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던 사람이었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불행은 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낮에는 아들을 데리고 치료실을 다녔고 밤에는 술을 마시며 버텼다. 아들을 키우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입에 달고 다녀야 했다. 완벽주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나. 살면서 남들에게 고개 숙일 일이 없던 나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늘 당당했던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시장에만 가면 세상에서 가장 죄 많은 사람이 된 듯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다. 처음 응급실에 간 나를는 시간은 정말이지 창살 없는 감옥 같았다. 제발 자동차 한 대만 가지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다. 다 포기하고 싶었다. 막막해하며 우는 내게 남편이 말했다.
1: 너무 힘들어하지 말어. 정하다가 안 되면 그냥 가족 다 같이 시골 가서 살면 되지.
0: 열 마디 위로보다 힘이 되는 말 한마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충고나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 하는 권유보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옆에 늘 내가 있을게 라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다. 시리의 눈물이 감동의 눈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한 번은 아들이 대형 마트에서 소변 실수를 했다. 차가운 마트 바닥에 번지던 노란 액체, 사람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히며

하면서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래도 수습은 해야 하는데 하고 고개를 드니 두 딸들이 나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었다. 수유실에서 휴지와 비닐을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고 나는 그 사이 막내 옷을 새로 사서 갈아입혔다. 우리는 정신없이 뒤처리를 하고 진이 다 빠져서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사춘기 나이에 한참 예민할 때인데 동생을 창피해하지 않고 묵묵히 돕는 딸들 덕분에

0: 딸들과 나눈 얘기다. 아휴, 막내는 낳지 말걸 그랬어. 그랬으면 지금쯤 우리끼리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편하게 하고 좋을 텐데, 그치? 둘째가 답했다.
1: 그치. 그런데 막내 낳아서 좋은 것도 있어. 우리 다섯 식구가 똘똘 뭉쳤잖아.
0: 난늘나 혼자라고 외롭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와보니 그게 아니었다. 불같은 내 성격에 두 딸들이 없었다면 진지게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 이제 26이 된 큰딸은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3이 된 둘째 딸은 대학에서 학부 연구생을 하며 대학원을 준비한다. 아이들은 아직도 막내를 애지중지 여긴다. 얼마 전 저들끼리 나누는 얘기를 들었는데 남자친구를 사귀면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다면, 그리고 그 얘기를 한다면 시기는 언제가 적당한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옆에서 듣자 하니 발달 장애 형제가 있는 비장애 형제들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다는 거다. 그곳에 각종 고민과 하소연들이 올라오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중 하나가 발달장애 형제의 존재가 비장애 형제의 결혼 반대로 이어진다는 내용이었다. 딸들이 묻는다.
1: 엄마, 엄마 생각은 어때? 남자친구가 생기면 동생에 대해서 언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0: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 미안했고 아이들이 안쓰러웠다. 두 딸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얘들아,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살아갈 수 있었어. 그래도 막내는 내 몫이니 너희는 이제 좀 편해져도 돼. 너희의 인생 진로를 결정할 때 막내를 너무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동생의 누나로 사는 시간보다 너희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너희를 키운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엄마는 너희가 동생 때문에 망설이는 삶이 아니라 동생이 있어서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줄 아는 그런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살아. 응? 내 몫까지 신나게. 고맙고 사랑한다.
1: 아, 우리 두 딸들, 그러니까 막내 동생의 우리 누나들이 참 대견하네요.
0: 그렇죠? 뭐 생각하고 머리가 하얘지고 그러기 전에 일단 딱 처리를 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예, 그
0: 그리고
1: 순간
0: 엄마가
1: 뭐.
0: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막내는 낳지 말걸 그랬어.
1: 아, 근데
0: 그랬으면. 그래, 이 얘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1: 오죽 답답한 마음에 또 미안한 마음에 그러셨을까 싶은데 둘째 딸이 딱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다섯 식구가 똘똘 뭉칠 수 있었다.
0: 그렇지.
1: 네,
0: 그 힘이 보통 힘이에요.
1: 그 말이 정답인 것
0: 네,
1: 같습니다.
0: 정답입니다. 진짜.
1: 아, 그러게. 이 자폐의 막내 아들을 두신 그 마음. 그러니까 뭐랄까 평범하게 정말 여행 또 식사 제대로 못 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식구들이 더 강해지고 똘똘 뭉칠 수 있었다.
0: 그리고 또 세상을 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다.
1: 저 작년 연말에 이렇게 자폐 아들이 함께하는 그 공연 사회를 보게 됐었는데요. 오히려 정말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0: 아, 그럼요.
1: 무대였어요.
0: 그럼요.
1: 그 악기 하나하나에 정말 온전히 막 집중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0: 그렇죠.
1: 지켜보는 관객도 또 무대 옆에서 그걸 막 조마조마하며 바라보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도 너무나 좀 정성스럽고
0: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시겠죠.
1: 근데 끝나고 박수 소리가 쫙 나오니까 이렇게 환하게 또 웃는 그
0: 예,
1: 친구들의
0: 그럼.
1: 모습도 정말 많은
0: 그럼.
1: 감동을 줬었습니다.
0: 네. 아이 참. 그래, 진짜.
1: 이렇게 또 우리 사회에서도 그 가족들 바라보는 뭐 시선 이런 것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네. 또
0: 그리고 이
1: 많은
0: 따님들은 이미 그 시선을 갖고 있고, 변한 시선을. 네.
1: 맞습니다.
0: 다 누구나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그렇잖아요. 네.
1: 맞아요. 정말 사랑스럽고 또 행복이 넘치는 가정, 함께 이뤄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김광진의 행복을 주는 노래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들으시고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5: 155년부터는 정부에서도 어머니 날을 기념했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날도 만들자 이런 여론이 일면서 1973년부터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시인들도 부모님에 대한 시를 많이 남겼는데 그중에 당당이님들 편지 사연과 비슷한 시가 있어서 골라봤어요. 고향의 봄을 쓰신 이원수 선생님의 아버지부터 볼까요? 어릴 때 내 키는 제일 작았지만 구경터 어른들 어깨 너머로 환히 들여다보았었지. 아버지가 나를 높이 안아주셨으니까. 밝고 넓은 길에선 항상 앞장세우고 어둡고 험한 데선 뒤따르게 하셨지. 무서운 것이 덤빌 땐 아버지는 나를 꼭 가슴속 품속에 넣고 계셨지. 이젠 나도 자라서 기운 센 아이. 아버지를 위해선 앞에도 뒤에도 설 수 있건만 아버지는 멀리 산에만 계시네. 어쩌다 찾아가면 잔디풀, 도라지꽃, 주름진 얼굴인 양, 웃는 눈인 양, 너 왔구나 하시는 듯. 아, 아버지는 정다운 무덤으로 산에만 계시네. 또 박목월 시인의 어머니의 눈물도 당당이님들 편지 사연 같아요. 회초리를 들긴 하셨지만 차마 종아리를 때리시진 못하고 노려보신 당신 눈에 글썽거리는 눈물. 와락 울며 어머니께 용서를 빌면 꼭 껴안으시던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너무나 힘찬 당신의 포옹. 바른 길 곧게 걸어가리라 울며 뉘우치며 다짐했지만 또다시 당신을 울리게 하는 어머니 눈에 채찍보다 두려운 눈물. 두 줄기 볼에 아롱지는 흔들리는 불빛. 우리를 업어주고 안아주고 엄하게 꾸짖어 바로 잡아주신 우리의 부모님 고맙습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kissed.
1: Ben Folds의 노래였습니다. The Luckiest.
2: 네.
1: 듣고 오셨어요. 아, 오늘 어버이날이라. 네. 또 엄마 아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아, 이런 많은 작가님들의 또 훌륭한 또 소절을
2: 네.
1: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어렸을 땐 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특히 엄마는 늘 집에서 그냥 우리 챙겨주시는 분.
2: 그렇죠. 학교 갔다 책가방 던지고 엄마 그랬을 때 어 그래 이러고 대답이 들려야만.
1: 네.
2: 근데 대답이 없으면 갑자기 세상이 막 적적해지고.
1: 어디 가셨죠?
2: 그러게 그렇잖아요. 네.
1: 그렇게 집에 항상 우리를 맞이해 주셨던 분. 아빠는 또 늦지막히 퇴근하시고 그냥 네, 까끌까끌한 수염으로 그 술기운에 그냥 막 볼을 비비면서
2: 네. 네,
1: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셨던 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예. 그런 모습 보면서 아, 그래 이렇게 세월이 가는구나 우리 두 분도 저렇게
2: 그렇죠 네, 맞아
1: 좋은 추억 더 많이 쌓아야 되는데 이 시기에 그런 생각도 해요 아쉬움도 남고 그래요 여러분도 항상 좀 연락 자주 드리시고 우리 당당이 분들도 잘하고 계시죠?
2: 아유 연락할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좋아 연락할 때도 없는 늙은 고아들 투성인데 늙으면 우린 다 고아예요. 뭐 어쩔 수 없이.
1: 고아라는

0: 말이 참.
1: 그래 그 단어도 옛날 표현이야 어쨌든.
0: 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드셨는데 선배님인데도 나 고아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1: 그러게요.
0: 자 이번 사연은요 세종특별자치시의 당당이 분으로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에 살면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영포티 아줌마입니다. 사실 영포티라는 단어는 저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동안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더군요. 아마 제가 느끼지 못하는 어떤 영한 부분이 올드해 보여야 할 나이에 비해 조금 더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사실 어려 보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영포티 대부분은 지금 본인의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입고 행동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마음속은 예전보다 훨씬 오래된 필름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 민원 전화나 서류 더미 속에서 문득 이게 진짜 어른의 삶이구나 싶으면서도 내가 이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맞을까 되묻게 됩니다. 저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INFJ형 인간으로 매일 한 시도 빠짐없이 상상과 공상 속을 헤매며 삽니다. 가끔은 제가 왜 공무원의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제 머릿속은 늘 버라이어티하고 출근길엔 코미디, 회의 시간엔 서스펜스, 아이들 재우고 나면 잠깐의 휴먼 드라마로 장르를 바꿉니다. 82년생 김지영처럼 꿈이 많았던, 아니 무언가 될 줄만 알았던 평범한 80년대생 여자아이였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유교적 덕목을 지킨 마지막 세대이자 IMF라는 폭풍을 견뎠던 사대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0: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대기업에는 부족하다고 스스로 평가했던 저는 교직 이수를 살려 교육행정직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기회는 드물고 경쟁률은 하늘을 찔렀지만 대학원처럼 도서관을 다닌 끝에 결국 합격했습니다. 원래부터 대학교 동아리 친구였던 그를 만나 먼저 직장을 다니고 있던 그 지역으로 시험을 쳐서 합격한 것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세상에 이런 복덩어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20대 초반 캠퍼스를 뛰어다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첫 발령지에서도 무조건 열심히, 업무가 뭔지도 모른 채 제출, 제출, 제출만 외치며 버텼습니다. 인복은 없고 일복은 많았지만 묵묵히 깨닫고 울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바닥나자 2차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시 아기를 낳고 내 몸을 회복하자였죠. 하지만 남편은 산후우울증이 오고 새 직장을 두 번이나 옮기며 갑상선 암까지 겪었습니다. 저 역시 몸을 더 망가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둘째를 낳았습니다. 이번엔 신기하게도 손만 얹어도 잠이 드는 아기였습니다. 복직도 가까운 곳으로 돼 매일매일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하면서요. 이제 아이들이 너무 예쁩니다. 정말 예뻐 죽겠습니다. 비로소 안정이 찾아온 줄 알았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더군요. 이제는 30대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는 세상 속에서 또 일이 터졌습니다. 빚. 현실은 냉정했고 돈이 우리의 하루를 흔들었습니다. 남편을 탓하진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연입니다. 제 인생의 제목은 여전히 영포티 시나리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아직 촬영 중입니다. 전화번호부로 냄비 받침을 대신하고 싸이월드로 밤을 지새우고 AI와 함께 다시 꿈을 꾸는 세대. 영포티는 젊은 척하는 세대가 아니라 세상이 몇 번을 갈아엎어도 다시 일어서는 세대입니다.
1: 새삼 배웠습니다. 영포티의 뜻을.
0: 예. 네.
1: 그렇군요. 네.
0: 저랑 비슷한, 저보다 이제 한두 살 어린.
1: 네.
0: 아니구나, 84년생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아, 뭐. 제가 좀 나네.
1: 네, 그러네요. 한 다섯 살? 네. 영포티.
0: 고맘 때 그 국민학교 쭉 나오고 오전 오후반이 있었고
1: 네.
0: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까지.
1: 학급당 친구들 숫자도 많았죠, 그때?
0: 거의 5, 60명 됐었으니까요.
1: 아, 그렇죠.
0: 예, 그 비슷한 시기를 건너오신, 지내오신 분의 사연이었는데
1: 네.
0: 또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서 또 더 열심히 살게 되고.
1: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조금 힘든 가운데 이제 마흔의 문턱을 넘어서서 노후 준비 뭐 하면서 운이 받쳐주질 않았어요, 그죠?
0: 예. 또 이제 빚이 생기고.
1: 그렇지.
0: 예. 그래서 더 열심히 좀 달리셔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1: 그렇죠. 힘들어. 예. 사실 힘들죠. 애들은 아직도 뭐 다 받쳐줘야 되는 나이 또래고. 돈이 그냥 우리를 흔들어 버렸지만.
0: 근데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40대가 또 가장 또 일도 열심히 하고 예,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수입도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나이다.
1: 네.
0: 예,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
1: 그렇죠. 맞아요.
0: 예, 우리 더 열심히 일해야 될 나이입니다. 예, 그게 맞는 거고요.
1: 맞아요.
0: 예. 한번 열심히 한번 우리 힘내서 우리 40대들 달려보자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TV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4: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3: 그렇죠. 바로 TVX로 혜택 가득하게.
4: TVX 타고 상품권 타고.
3: 트럭크라면 TV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VX.
5: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6: TVX.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성공 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 인쇄.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진 사과 선물세트,
1: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2: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2: 자, 뇌풀기 퀴즈 정답 맞춰봐야죠.
1: 네네. 조선시대 화가이자 작가이자 시인이셨고요. 율곡 이이 선생의 어머니셨던 이분,
2: 신사임당 님이십니다. 네. 신사임당 오늘의 정답이죠.
1: 네. 자, 신사임당이 오늘의 정답이고요. 햄버거 세트 받으실 10분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자, 사연 주신 분 선물도 드려야죠. 우현숙 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 당당이 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 선물 세트 갑니다. 빅뱅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들으면서 뉴스 들으시고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0: 이걸 들 때 유독 한쪽 발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2% 가까이 하락 출발했습니다. 어제보다 136.11포인트, 1.82% 내린 7,353.94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4.5원 오른 1,458.5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신형 155mm 국사포를 연내 남부 국경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군수공장을 찾아 생산 상황을 파악하고 기동성과 화력 타격 능력이 매우 높은 3세대 포 무기를 훌륭히 만들어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는 취역을 앞둔 구축함 최현호의 탑승해 기동능력 종합평가시험을 관찰하고 다음 달 중순 해군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 이후 최소 13척의 이란 유조선이 선박 간의 환적으로 20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9천억 원 상당의 원유를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란 출발 유조선이 말라카, 싱가포르 해협을 지나 인도네시아 인근 해상에서 다른 유조선과 접선해 원유를 넘기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선박 간의 환적은 다른 선박의 화물을 옮겨 싣는 것으로 북한 등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남편에게 약을 탄 술을 먹이는 수법으로 살해를 모의한 혐의로 40대 부인과 부인이 일하는 태권도장의 20대 관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대 관장은 그제 저녁 부천 원미구 부부의 집에서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피해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술에 약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모의한 정황을 포착해 40대 아내를 살인 예비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약을 탔다는 술병도 확보해 태권도장 관장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 미수로 변경했습니다. 경기 평택 경

0: 경찰서는 가석방 뒤 편의점에서 복면 강도짓을 벌인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기 평택의 편의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2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편의점에서도 강도짓을 하려 했지만 현금이 없다는 종업원의 말에 다른 편의점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부산 22도 등 18도에서 22도로 예보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 남해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MBC 10시 뉴스 마칩니다. 김나진입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서 은행 점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은행 지점은 7년 사이 5분의 1이 폐쇄됐고 보험사 점포도 한때 7천 곳이 넘었지만 현재 4천여 곳으로 줄었죠. 금융기관들이 모바일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런 변화가 고령 고객의 편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이 두려운데 자꾸만 모바일 뱅킹을 권하고 문의 전화를 걸면 사람 대신 기계가 받죠. 고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영업 방식,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5: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6: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7: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5: 카네이션 대신 음성편지 보내드리려고요.
7: 네. 오늘 사서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8: 늘 가까이에 계시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말을 오늘은 꼭 전하고 싶어서 용기내어 시청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고모. 지금 또 집 근처에 살고 있어 거의 매일 얼굴을 뵙고 지내지만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미루고 살아온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께서는 늘 제 곁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나 말없이 기다려주시고 기쁠 때는 누구보다 크게 웃어주시던 모습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 되어보니 그때 부모님이 주셨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이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모님께서도 늘 한결같이 저를 챙겨주시고 걱정해주시던 그 마음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나온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표현하고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제 곁에 함께해 주세요.

0: 네, 우리 당당이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희은 누님과 악뮤가 함께한 나무까지 네. 듣고 왔습니다.
1: 할아버지 편찮으실 때 병원에 찾아가서 할아버지 누워 계신 걸 보면서 너무 오래 못 찾아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대요.
0: 아, 악동 뮤지션이 만든 곡이었군요.
1: 자, 음성을 남겨주신 당당이님께는 몸에 좋은 잡곡 세트 푸짐하게 보내드릴게요.
0: 네, 날이 날인 만큼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예,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 쓰신 거 너무 좋습니다.
1: 좋아요. 네.
0: 자, 열린 사서함 참여 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입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미고사 이 얘기는 사실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버스 탈 때까지 출발 안 하고 기다려주신 기사님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우 아이 시끄러운 거 이해해 주시는 아랫집 주민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직접 연락하거나 네. 자주 만날 수 없는 누군가에게 열린 사서함 음성 편지로 마음 전해보세요. 소개되신 분들께는 받으면 마음이 훈훈해지는 맞춤형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1: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서천석 박사님 그리고 코미디언 김경아 씨 모시고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이어집니다.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스마트하게 달리고
5: 기름값 걱정 날리고
4: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5: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4: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5: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4: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6: 며칠 전까지 아이들을 비위 맞추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또 부모님한테 뭘 해드려야 되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날입니다.
7: 자식이면서 동시에 부모인 분들 몸도 마음도 지갑도 바쁜 5월인데요. 문득 거울을 보다가 부모님을 닮은 내 얼굴을 발견하면 아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코끝이 찡해지기도 하실 거예요.
6: 그런 애틋한 마음 가득 담아서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세상 모든 부모와 자식을 응원하는 시간.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님, 엄마들의 마음을 뻥 뚫어주는 프로 공감러 개그우먼 김경아 씨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7: 예. 자 오늘 어버이날이고요. 어떻게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셨습니까? 예.
9: 네, 그 지난 이제 연휴가 길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루 이틀 다녀왔죠. 네.
7: 다녀오셨고 아이들에게 받은 건 우리 경화 씨는 또
9: 이제
7: 어린 자녀들에게
9: 이제 이따가 학교 마치면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 가지고 오겠죠. 스스로는 잘 모르겠고 이제 큰 애는 중학생이 되면서. 학교에서도 만들어주는 시간이 없으니까

0: 게 제가 학창 시절에 저희 엄마를 조금 왜 저러지 싶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왜 부부싸움을 하면 그 부분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옛날 내가 이 김씨 집안에 시집을 와서 신혼 때부터 막 그게 너무 아빠 좀 질리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1: 어머나
0: 그 임신 때부터 있어요? 서운했던 거를 예. 지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게 닮지 말아야지 했던 엄마의 모습이
1: 내가 권 씨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내가
0: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옛날 것까지 서운했던 감정들이 막 들으면 나 이제 호르몬의 노예가 되는 건가?
2: 그러니까 거울 속에 부모님 얼굴이 이렇게 겹쳐 보일 때가 늙어
0: 그런 것 같아요.
2: 늙어가는 시점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1: 아니 우리 박사님은 저 궁금합니다. 언제 우리 박사님도 내가 우리 엄마 아빠 혹은 뭐 아빠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겠다. 아니면 닮아가는구나 이런 생각 좀 해보셨어요?
3: 이상하게 그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저는 그런 생각 든 적은 없어요.
1: 그래요?
3: 예. 저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0: 네.
3: 생각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되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는 자기 분석을 해야 돼요. 나는 왜 이런 존재인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성격이 형성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제가 부모님이 사는 모습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생각을 해야 되겠다.
3: 예. 내가 왜 이런 모습이었는지 또 어떤 모습은 마음에 들고 어떤 모습은 마음에 안 드는지 이런 걸 좀 보다 보니까 좀 다르게 내가 선택하고 살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인간은 유전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0: 무섭죠.
3: 예, 운 좋게도 부모님이 가진 유전자 중에 안 좋은 부분은 제가 덜 가진 것 같아요.
2: 그러시구나.
3: 대신에 이제 딴 안 좋은 걸 가지고 부모님은 좀 훨씬 더 이렇게 끝까지 노력하고 성실했는데 저는 이제 대충하고 마는 이런 좀 안 좋은
0: 점이 박사님이 그러시다고요?
1: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2: 저희 우리는 뭐가 돼요? 그럼
1: 끈격기로 내가 진짜 동네 수명
0: 저 세계 챔피언이에요.
1: 내가 졌네 그럼.
2: 난 엄마처럼 정말 살기 싫었는데 동생 둘이 기절을 하면서 엄마랑 똑같아 이래요.
1: 오히려 옆에서 보일 때
0: 신기하다.
2: 참 희한해요. 네. 어머 저 표정. 어머 엄마랑

0: 하게 되지. 자기를 부정적으로 말해가지고 힘을 내는 분을 저는 별로 못 봤어요.
1: 아유, 네. 쉽지 않죠 그거.
2: 네. 네. 셀프 칭찬.
1: 해야지.
3: 네, 좋아.
1: 어려운데 해야 되겠어요.
3: 필요해요.
1: 연습해야 돼요. 그런 것도 진짜.
0: 열심히 발견해서 칭찬해주고 에너지를 내려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칭찬하란 말 많이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칭찬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더라고요.
2: 칭찬해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1: 그게 칭찬할 거리를 열심히 발견해야 될 정도니까.
0: 네. 칭찬할 때 에너지가 필요해가지고 너무 에너지가 없을 때는 당연히 셀프 칭찬도 안 되고
1: 어려워.
0: 심지어는 남이 하는 칭찬도 별로 이렇게
1: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3: 맞아요.
0: 와닿지가
3: 안 들어와요.
1: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넘겨야 되나?
2: 에너지가 부족해서
0: 이렇게. 넘겨야죠. 그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건데 그 시간에 칭찬을 해주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좀 나도 같이 한심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우리 모두가
1: 야, 나도 망했어.
0: 우리 모두가 한심하고 취약한 점이 있다는 걸 서로 보여주고 개방하는 게
2: 오히려
0: 좀 더 이렇게 그 시간을 넘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한심한 그대로 또 재밌는 것도 좀 해보자 하고 딴 걸 하다 보면 기분 전환이 오히려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또 잘한 거 있지 하고 조금 에너지가 생기면 칭찬할 힘이 생겨요. 너무 힘이 없을 때 왜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십니까? 자기를 칭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3: 그 말도 안 들어와.
0: 그 말이.
1: 그래 맞아.
3: 맞아요.
1: 그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이제 중간고사 시험이었거든요.
2: 네.
1: 시험을 정말 이렇게 망칠 수가 없을 정도로 망친 거예요. 근데 엄마도 같이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자기 친구가 5점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2: 자기보다.
1: 기분이 좋아지던데요. 문제가 어려웠나 보다 야. 되게 어려웠나 보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같이 망해야 돼요.
2: 이번 시험이 어려운 거였구나.
1: 시험이 어려웠나 보다. 우리 애가 망한 게 아니야.
2: 네, 네. 네. 나만 망하면 안 되는데 모두가 어려웠다 그러면 네. 조금 마음이 놓이지.
1: 그렇죠. 그렇죠. 네.
2: 자, 이렇게 어버이날 셀프로 모두 축하하며 오늘도 귀로 먹는 비타민 아이들 목소리부터 듣겠습니다. 여성시대의 동심 퀴즈.
4: 어린이들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5: 이것은 돈을 넣어서 하는 기계예요.
6: 돈을 넣어도 아무것도 못 받을 수 있어요.

0: 오징어 게임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1: 그렇죠, 그렇죠. 요거 하러 가자 그랬어. 예. 맞아요. 예.
2: 이 정도는 충분하겠죠?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분을 뽑아서 맛있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어요.
3: 자, 정답 두시는 동안 이제 상담 사연 소개해드리죠.
4: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이 사진과 함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제 겨우 24개월 된 첫째와 지난 3월에 태어난 둘째,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늘 품에 끼고 키우던 첫째를 지난 3월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늦은 나이에 출산을 준비하며 연고도 없는 타지로 이사오게 되니 아이에게 친구를 만들어줄 여력도 문화센터에 데려갈 기운도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곧 태어날 둘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정이었습니다. 처음엔 잘 적응하는 줄 알았는데 며칠 뒤부터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짜증이 늘더니 물건을 던지고 겨우 끊었던 손가락을 다시 빨기 시작했어요. 특히 둘째가 집에 온 뒤로는 자기 얼굴을 스스로 때리는 자학 행동까지 보입니다. 떼찌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안 돼 미안해 라고 대답은 하면서도 불만이 생기면 다시 손이 얼굴로 올라가는 아이를 보며 제 가슴은 무너집니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아이가 신발을 신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신발만 보면 나가자고 발을 동동 구르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것조차 싫은지 발가락을 잔뜩 오므린 채 안아달라고만 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동생이 생긴 뒤로 본인도 아기가 되고 싶어서 계속 안겨 있으려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바쁜 등원 시간 아이와 실랑이를 하다 결국 큰 소리를 내고 돌아서는 길엔 늘 미안함에
3: 자, 첫째도 이제 24개월 됐어요.
1: 너무 애기지,
2: 애기.
3: 너무 애기예요. 네. 근데 그 모습 상상하면 동생 안고 있을 때 조용히 돌아가는 모습 상상하면 좀 짠하기도 하고 말이죠.
1: 그러니까요.
0: 네. 참 엄마들은 무조건 미안하다고 지금
1: 아, 다 자기 잘못 같아.
0: 미안하고
1: 얼마나 자학하시겠어요 지금.
0: 둘째에게도 미안하고 사실 아유. 엄마가 미안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엄마는 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1: 네. 미안해요. 네, 미안해.
0: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미안해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아, 미안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야지 오히려 힘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엄마가 지금 아무 잘못하는 것도 없고 큰애한테 잘못하는 것도 없고 둘째에게도 잘못하는 거 없고 둘이 형제가 있으면 분명히 형제 간에 네. 나중에 힘이 되고 서로 간에 의지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엄마가 우선 미안한 마음은 버리고 아이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태어나서 좌절을 경험하고 그 좌절을 통해서 자기 조절하는 힘을 키워나가는 시간이 있어요. 네. 이 아이가. 그게 보통은 일반적인 아이들도 동생이 안 태어나도 두 돌에서 세 돌 사이의 시간에 곡을 많이 하거든요.
3: 아, 딱 첫째 시기네요.
0: 예, 딱 요 시기에 좌절을 경험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어릴 때는 내가 엄마한테 뭐 이렇게 하면 다 이루어졌는데 예. 뭐가 안 되거든요. 혼자 뭘 하려다 보면
5: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 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6: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7: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6: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8: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6: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9: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0: 어떤 일이 생길까? 성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자, 매주 금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1: 네. 내 아이지만 대체 왜 이러지? 이해되지 않을 때 또는 아이 걱정으로 가정이 흔들릴 때 사연 남겨주시면 익명으로 상담해드려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게시판으로 사연을 주시면 무료입니다.
0: 네.
1: 첫 번째 사연에 대한 얘기.
2: 없어 이제 큰애는 네. 24개월, 둘째가 갓 태어났어요.
0: 네. 근데 이제 24개월 된 아이가 막 손가락 빨고 얼굴 때리는 자학행동도
2: 하고.
0: 네.
3: 무슨 네. 그게 사실 아무 걱정할 건 없고 어린 네. 선생님이 네. 말하듯이 동생이 생긴 뒤로 본인도 아기가 되고 싶어 계속 안겨 있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 네.
3: 정확히 말하면. 얘도 아직 아기라는 거예요.
2: 그렇죠. 아주 아기죠. 아주 아니라. 아기지. 아주 네. 아기.
3: 아기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아기여서 너도 아직 아기야 하는 태도로 대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2: 너도 아직 아기야.
0: 응? 너는 저 형아가 돼서 혹은 뭐 누나가 돼서 왜 이래 뭐 이런 거 말고.
3: 그러니까. 그렇죠. 너는 형아 누나니까 이렇게 행동해. 사실 한 2년 지나서 보면 그때 우리 애가 얼마나 아기였는지 알 수 있어요.
2: 알 수 있어요. 맞죠.
3: 그 너도 아직 아기라고 대해주고 아이가 안기고 싶으면 아이고 우리 애기 하면서 안아주면 됩니다. 근데 큰애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동생한테만 그렇게 하는데 얘가 느낄 때는 뭐냐면 동생한테는 뭔가 이렇게 엄마가 따뜻한 눈빛을 주고 자기는 뭔가 내치는 듯이 심지어는 동생 태어난 후에 어린이집을 보냈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쫓겨난 것 같죠.
3: 쫓겨난 것 같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 동생 태어나기 전에 보냈어야 되는데 원래 전에 보내면서 거기에 잘 적응을 시키고 그 동생이 태어나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약간 순서가
2: 그래. 엄마가 공교롭게 또
3: 그렇다. 이게 엄마가 미안해하는 엄마여서 그래. 최대한 데리고 있으려고.
2: 그치 그치. 그치.
3: 최대한 데리고 있으려고 한 건데 이게 오히려 조금 더 문제를 만들죠.
2: 힘들어졌구나.
3: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한테 너도 아기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고 밝게 대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근데 어린이집 가는 거 얘가 지금 싫어하고 있잖아요. 네. 싫어하는 티가 어떻게 나냐. 신발 안 신으려고.
2: 네. 신발 안 신으려고.
0: 아,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구나. 네. 표현하는 거구나. 그렇게.
3: 그렇죠. 신발도 안 신고 밖에 안 나가려고 그래.
0: 네.
3: 밖에 나가는 거는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거니까 이걸 안 하려고 이렇게 우리 애가 애를 쓰잖아요.
2: 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그냥 보내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아주 뭔가 안 좋지 않으면
2: 네.
3: 보내고 헤어질 때
2: 네.
3: 보내고 헤어질 때 어쨌든 밝게 헤어지는 게 좋아요.
2: 네.
3: 애가 우는데 어떻게 밝게 헤어지냐 싶지만 요거를 연습을 좀 해보세요.
0: 이건 스스로 연습하셔야 되겠네요. 네. 엄마 혼자서. 스스로.
3: 혼자서.
2: 그 애는 울어도 엄마는
3: 그렇죠.
2: 밝게?
0: 잘
3: 아이고 엄마랑 헤어지니까 또 슬프지. 엄마도 슬픈데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재밌게 놀아야 돼. 엄마 이따가 너무너무 기다릴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요렇게 똑같이 연습하고 아 너무너무 행복하게 놀고 우리 이따 보자. 엄마 누구누구 사랑해. 보고 싶어.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0: 밝게. 최대한.
2: 밝게.

0: 어딜 가서 힘들게 하고
1: 추억 만들게 한다.
0: 추억 만들게 한다. 이런 것이 나중에 해도 좋은데 네네. 이렇게 불안정한 초기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1: 네.
2: 집에서 아니면 집 가까운 데서
1: 이게 그 그동안 쌓았던 미안함을 한 방에 해결해 주려고 큰 애와만 네. 어디 놀이공원 간다든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아이한테는 더 불안함을 조성할 수 있겠군요. 네.
0: 말보다는 네네. 생활의 리듬감이 아이에게 안정을 줍니다.
3: 생활의 리듬감. 응?
0: 특히 어린이들 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린이들은 네. 안정감이 엄청 중요하고 아이가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네. 안정감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자학행동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2: 네,
0: 요거 걱정을 많이 할 텐데 네. 자학행동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죠.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그냥 가볍게 말하면 돼. 이거 안 돼. 아프잖아. 하지 마. 엄마 속상해. 하지 말자. 하고 딴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을 구른다든지 그다음에 인형을 꽉 안는다든지 뭔가 힘을 줄 수 있는 딴 방법을 써도 되는데 안 되는 건 그냥 안 된다고 해야지 너무 세게 하단칠 필요가 없어요. 너 자꾸 왜 그래. 너 한 번만 그러면 혼날 거야. 응? 그다음에 아이는 불안해서 그 행동을 하는데 얘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 안 좋죠.
1: 네.
0: 응?
1: 네.
0: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보상해 주지도 않지만 우상해 주지도 않지만 그냥 가볍게 안 돼. 때리는 건 안 돼. 응? 대신에 이거 해보자. 응? 이렇게 하고 아이한테 가볍게 안 된다는 말만 해주면 괜찮고
1: 네.
0: 손가락 빨기.
1: 네네.
0: 요거는 아직 괜찮습니다. 그냥 두고 보세요.
1: 응? 아직 네. 두돌이라?
0: 예. 아직 두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 신발 안 신으려고 하고 신발 신기는 것 때문에 어려우면 제가 쓰는 방법은 신발을 미리 신겨요. 신발 바닥을 닦은 다음에.
1: 거실에서부터?
3: 아, 집에서.
0: 네.
2: 그래요? 집에서 그냥 집 안에서
1: 그냥
0: 기분이 괜찮을 때 그렇죠. 신겨 놓는 거죠.
1: 바로 나갈 수 있도록.
0: 다음에 나갈 때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금 차를 태워야 되는데 또는 시간 맞춰야 되는데 급하게 신기다 싸움 나거든요.
2: 네.
1: 꼭 올려서 데려가게 되잖아요.
0: 그때 그냥 신겨 놓으면 데리고 나가기가 훨씬 쉬워요.
2: 그래요.
1: 그렇구나.
2: 약간 우리 집은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거실에서 그냥 운동화 신고 있다.
1: 잘 그 밑에만 이렇게 닦아가지고.
0: 밑에만 닦으면 애들 신발 작잖아요. 예. 얼마든지 깨끗하게 닦을 수 있거든요.
1: 진탕 안 다니니까.
0: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네. 하시면은 아침 다툼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얘기 드리고 싶어요.
1: 네. 중요한 거는 이러다가 엄마는 한 명이니까 언젠가 또 애가 골부리고 그러면 또 이렇게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그때 자책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2: 네.
1: 저도 그랬거든요.
0: 그리고 이제 동생 보고서 이렇게 뒤돌아서 있는 모습 보고면서 막 미안해하지 말고 애가 그렇게 가면 조금 이따 동생 달래거나 저 준 다음에 가서 아까 엄마 보러 왔지. 아우 엄마도 너 진짜 보고 싶었는데 젖 먹느라고 너랑 못 놀았잖아. 이렇게 가서 한마디 해주는 게 필요해요.
2: 아 그렇군요.
1: 그래요. 예. 쿨한 태도를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네.
1: 알겠습니다. 네.
2: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사연도 소개해 볼까요?
1: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자 중학교 1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제 딸이 부디 지금의 모습에서 벗어나 꿈을 향해 노력하는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간.

저희는 딸이 태어난 이후 줄곧 투룸에서 살아왔습니다. 리모델링 한번 하지 못한 노후한 집이라 아이의 불만도 이해는 갑니다. 사실 저 역시 오래된 싱크대와 변기를 보면 사용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큽니다. 딸의 소원대로 방을 꾸며주자고 남편을 설득해봐도 벽과 대화하는 기분이라 더 막막합니다. 처음 이 집에 살 때에도 남편이 직접 도배하고 장판 사다가 시부모님이랑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살면서 장판, 벽지 한 번 교체했을 뿐 노후된 건 사실이고요. 딸아이는 친구들처럼 예쁜 방을 갖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딸아이 방은 이제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온갖 짐이 쌓여 있고 딸아이는 그 방에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과자나 아이스크림 먹고 안 치운 쓰레기를 방치합니다. 가르쳐보고 치워보라 해도 그때뿐 나아지는 게 없어 이제 저도 치우다 지쳤습니다. 주말이면 친구와 온종일 밖에서 놀다 와서는 밤 늦도록 핸드폰을 붙들고 있고 결국 또 호통을 쳐야 겨우 잠이 듭니다. 매일 소리 지르고 화내는 저도 너무 힘듭니다.

0: 커튼을 치고 이렇게 있는지 몰라도 집안이 전체적으로 보면 공간이 네. 안정적으로 쓰기는 좀 어려운 좋죠. 상황이고 네. 이 아이가 뭔가 자기가 잘하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흥미가 높은 분야가 있다면 그쪽으로 집중하면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마땅히 그런 게 이제 없을 때는 당장 내가 지금 괴롭지 않은 거, 내가 지금 편안한 거, 내가 재미가 있는 거, 이런 걸 찾아가지고 이게 스마트폰으로 들어왔고 네. 들어온 상황에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세상보다 더 좋은 게 별로 없는데 그걸 그만하라고 하는 엄마가
1: 그치.
0: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내 행복을 가로막는 사람? 이렇게 이제 얘는 생각이 들 가능성이 많죠. 얘가 깊게 생각을 못하고 엄마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2: 그만하라는 소리만 하니까
0: 나는 이게 유일하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인데 유일하게 내가 즐거운 일인데
1: 그러니까 그 마음도 이해가 가요. 네. 현실 도피를 위해서 지금 스마트폰 들여다보는데 그거 안 보게 한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 왔을 때 지금 뭔가 달라져? 그것도 아닌 것 같고
2: 그렇죠.
1: 근데 더 마음 아픈 건 우리 어머니도 지금 지쳐 계셔요.
2: 어머니 지금 이제 딸이지만 이제 믿고 싫고 이런 이제 지경까지 가셨는데 안 되니까 자꾸
1: 그러니까 워킹맘으로서야 우리 엄마도 지금 지치셨어.
2: 그러니까요.
0: 저는 얘랑 싸우기보다는 네. 얘랑 어떻게 관계를 좀 만들 것인가.
2: 관계. 네.
0: 내가 에너지가 아주 작게밖에 없어요. 그 작은 에너지를 얘랑 싸우고 잔소리하는 데 쓰고 있잖아요. 그 싸우고 잔소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꿈을 갖고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인생을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방법으로 저는 좀 딴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 같으면 차라리 그냥 애방을 좀 치워주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엄마가 치워줘요?
0: 엄마가 처음에는.
1: 예.
0: 엄마가
2: 조금이라도 이렇게
0: 별다른 그러니까 쓰레기, 잠잘 자리 요거는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처음에는 우리 엄마 왜 저러나 싶을지 몰라도 엄마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래도 편안하게 잠은 자야지 우리 집이 좀 낡고 엄마가 봐도 좀 짜증나긴 하지만 네가 자는 잠자리만큼은 그래도 깨끗하게 해주고 싶다.
2: 네.
0: 이런 말을 하면서 그냥 치워주는 거야 아무 말 없이.
2: 네.
0: 그러면 얘가 느낄 때 아 그래도 우리 엄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는구나. 많은 건 못 줘도 나를 따뜻하게 보는 마음은 있구나라고 느낄 거 아니겠어요.
1: 예.
0: 그 다음에 아이랑 이런 걸 좀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집 전체를 뭐 도배하고 뭐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2: 네.
0: 아이한테 야. 근데

0: 5만 원쯤 드는데 그냥 해버렸어요 그냥.
1: 이제 점점 이제 공간이 나오고
0: 공간이 나오니까 욕심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본인도
1: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네네.
0: 긍정적인 네. 에너지가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는데 얘가 엄마랑 그 대화를 하면서 계속 그 과정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 방에 앉아서 같이 휴대폰에서 네가 좋아하는 건 뭐냐도 얘기를 나누고. 근데 엄마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네. 엄마가 걱정은 네가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그쵸. 네가 그 순간 행복하고 좋은 건 아는데 밤 늦게까지 폰만 보고 뭔가 너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는 잘 못하는데 그걸 그냥 엄마가 돼가지고 그냥 내가 방치하는 건 아닌가. 그게 엄마 마음이잖아.
2: 그렇죠.
0: 엄마 그거 그럼요. 걱정이야. 우리 딸을 오늘 나누고 그 걱정 속에서 아이가 규칙을 엄마랑 같이 합의할 수 있는 과정을 조금씩 조금씩 끌고 가면 아이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3: 예.
0: 지금 당장 방 좀 치워라. 이 방법으로는 엄마가 그냥
1: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
0: 싫어하고 나한테 잔소리나 하는구나. 나한테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저렇게 소리만 지르는구나 하니까 공책에다가 엄마 욕을 쓰거나 비난을 하는 거는 저는 전혀 나쁘게 안 봐요. 저도 어렸을 때 공책에 엄마 욕 아빠 욕 하면서 컸고
1: 저도 응? 많이 썼어요.
0: 네, 어머님부터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2: 네.
0: 그걸 저 꼭 응원드리고 싶어요.
1: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2: 오늘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1: 네. 네.
2: 두 분 고마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8: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9: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강호
8: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2: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13: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12: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13: 고형량이 뭔데?
12: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13: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유통 골뱅이.
14: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5: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14: 캔디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5: 대한민국 대표 막. 자, 5월 8일 금요일 어버이날 함께하셨던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동심 퀴즈 정답도 맞춰봐야죠.
14: 오늘의 정답은 뽑기였습니다. 햄버거 세트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겠습니다.
15: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14: 내일 아침 9시 5분에 올게요. 여러분
15: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어린이 책은 뭘까요? 국내 한 대형 서점의 발표에 따르면 로제티 슈스탁의 그림책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라고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를 사랑해. 말썽을 부릴 때나 심술을 부릴 때도 너를 사랑해. 책에 적힌 내용인데요. 어린이 책은 보통 부모가 골라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아이들에게 제일
1: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새 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2: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투표가 불성립한 것에 대해 헌법기관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친 국민의힘을 국민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거부한 것이고 국가균형발전을 거부한 것이며 39년 만에 개헌기회를 만들어준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개헌안 처리를 재시도 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헌법 개정안 재표결

0: 미국을 건드렸다면서 대응으로 흠씬 박살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제든 성사될 수도 있다며 이란이 더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로 불이 난 나무호가 현지 시간 8일 새벽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중동 최대 수리 조선소 드라이독 월드 계류장에 배를 댄 뒤 사고 원인 조사와 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 우리 조사단은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남편에게 약을 탄 술을 먹이는 수법으로 살해를 모의한 혐의로 40대 부인과 부인이 일하는 태권도장의 20대 관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대 관장은 그제 저녁 부천 원미구 부부의 집에서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피해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술에 약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모의한 정황을 포착해 40대 아내를 살인 예비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약을 탔다는 술병도 확보해 태권도장 관장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 미수로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박치기를 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한국인 공장관리자 40대 김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업체 대리급 관리자인 김 씨는 지난해 11월 직원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22차례에 걸쳐 박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지만 한국에서 더 일을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업체 측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부산 22도 등 18도에서 22도로 예보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 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문화센터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들을 사진처럼 기억하고 복잡한 외국어를 배우지 않고도 뇌에 바로 입력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데 최근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이 상상들이 이제는 현실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에 작은 칩을 심어서 뇌와 기계를 연결하겠다는 이른바 뉴럴링크 기술 때문인데요. 오늘 라디오 문화센터에서는 뇌과학을 연구하는 성균관대학교 홍석준 교수와 함께 뉴럴링크가 바꿀 인류의 미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라디오 문화센터 첫 곡은 아비치의 Wake Me Up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1: 저축은행.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2: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예, 안녕하세요.
1: 네.
0: 성균관대학교에서 뇌과학 가르치고 있는 홍석준이라고 합니다.
1: 아, 오늘은 뇌과학계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기술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뭔지 예상하시겠죠?
0: 예, 뭐 뉴럴링크라고 요즘 많이 회자되는 기술이죠.
1: 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인데 그 일론 머스크가 집중하고 있는 뉴럴링크를 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뇌과학자로서.
0: 요즘 하여튼 모든 기술들이 다 믿기 힘든 속도로 좀 발전을 하고 있는데
1: 네.
0: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의 뇌랑 기계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1: 네.
0: 하는 그런 관심사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결국에는 하루빨리 원천 기술을 빨리 개발해서 이렇게 인간과 뇌 사이에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1: 인간의 뇌와 기계를 연결하려고 한다 하셨는데 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좀 길게. 네. 그런데 이제 기계를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최근의 일인가 봐요.
0: 사실 처음 시도는 뭐 90년대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1: 네.
0: 어쨌거나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AI 발전 때문에 이 뉴럴링크 같은 기술도 같이 또 한번 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그래서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뇌 신호의 의미가 무엇인지 실시간으로 좀 파악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막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계산 효율성이 증가되고 또 뭐 계속 얘기하겠지만 센서
1: 예.
0: 이 뇌 신호를 레코딩하는 센서의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그런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들이 요즘 이제 많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
1: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0: 네.
1: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왜 뉴럴링크에 좀 집중을 하고 있을까? 왜 이런 도전을 하게 된 걸까 궁금하긴 합니다.
0: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해서 BCI라고 하는 이 기술이
1: 네.
0: 사지 말단이 조금 불편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의학적 기술로 많이 대변이 되고 있는데 사실
1: 네.
0: 제가 보면 일론 머스크는 그것도 하나의 목표지만 더 큰 목표는 일종의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나와서 얘기했던 걸 좀 기억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 AI가 너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이 뭐 일종의 집 고양이처럼 이렇게 도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뉴럴링크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계산 능력을 기계 수준만큼 올려서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기억 용량을 엄청나게 늘린다거나 아니면
1: 네.
0: 정보 처리 속도를 엄청나게 증대시킨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일종의 다음 세대로 진화하는 진화하려고 하는 그런 큰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수천 년의 역사 따지고 보면 뭐 몇십만 년의 역사죠.
0: 네.
1: 그 역사에서 인류가 그렇게 지능이 발전을 해왔긴 했는데 이제
0: 네.
1: 좀 정체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인가 봐요. 그래서 뭔가 도약을 해야 되겠다.
0: 그렇죠. 생물학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개체가 다다를 수 있는 어떤 정점에 다다른 것 같고
1: 극한에.
0: 그 다음에 진화의 종은 네. 일종의 사이보그가 되지 않을까라는
1: 네.
0: 생각을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도 좀 하시는 것 같고
1: 예.
0: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인간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1: 예. 뉴럴링크의 영감을 받은 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0: 센서를 만드냐가 예로 이루어지는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100원에서 500원 사이 지름이 한 23mm 되는 그런 칩을 두피 바로 밑에다가 까는데
1: 2cm네요.
0: 예, 예. 2.3cm 정도. 그래서 그 동그란 자극 바로 밑에 네. 1000개 정도 되는 아주 가느다란 그러니까 굵기로 치면 머리카락 14분의 1 정도 되는 그것도 고정된 자극이 아니라 이렇게 흐물흐물 되는 실 자극이 있어요.
1: 예.
0: 그거를 이제 심는 거거든요.
1: 아, 딱 붙여요. 이렇게 예. 바늘로 꽂듯이.
0: 예. 그러니까 이걸 23mm 정도 되는 두피를 열고 거기다가 네. 이제 전극을 놓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 자극이다 보니까 그냥 대면은 네. 그 피지를 뚫고 못 들어가서 문제인데 이제 회사에서 아예 수술 로봇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1: 야, 수술까지.
0: 그래서 한 2mm 정도 되는 딱딱한 자극에 고리같이 생긴 자극을 만들어서 거기다 네. 실을 걸고 네. 실 자극을 걸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딱딱한 자극만 딱 빼서 실 자극이 계속 거기 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술인데
1: 네.
0: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이제 여기 우리 머리로 치면 헤어밴드 이렇게 할 수 있는 요 중앙에 운동 피지라고 있습니다. 이 운동 피지를 위에다가 그런 23mm 정도 되는 자극을 넣고
1: 네.
0: 거기서부터 이제 전기 신호를 쭉 레코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 아, 그러면은 두개골이 우리 뼈를 열 필요는 없는 거고.
0: 뼈를 열긴 해야 돼. 그러니까
1: 뼈를 열긴 해야 돼요?
0: 예. 그러니까 열지 않으면 피질에 닿을 수 없으니까.
1: 아, 네.
0: 근데 그 아주 최소한으로 수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꽂으면은 그러면은 영구적으로 이제 뺄 수는 없는 걸까요?
0: 그래서 아니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결국에는 이 센서를 얼만큼 영구적으로 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냐가 이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고.
1: 예.
0: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당연히 회사다 보니까

0: 이렇게 또 이걸 다시 열고 무슨 수술을 한다기보다 훨씬 더 편하게 착탈식으로 좀
1: 점점 뭐 그런 방식들은 발전을 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효율적이고 가성비 좋은 센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즘에 화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뇌에서 막 신호가 오갈 거 아니에요. 그 신호를 어떤 신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신호인지를 알아내는 게 가능한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알아낼까요? 그런 건.
0: 그러니까 이제 그 자극을 아무데나 심진 않고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동피질이라고 하는 곳에
1: 운동피질
0: 놓는데 그 운동피질은 무엇을 하는 영역이냐면 네. 우리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행동을 할 때도 신호가 나오지만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저희가 어떤 이런 행동을 할 거야라고 계획할 때 이미 신경세포 신호들이 나오거든요.
1: 예.
0: 그 신호를 잡아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방금 전에 질문해 주신 것처럼 어떤 신호

0: 아, 이 글자를 치려고 했다라는 그 글자를 네. 우리가 다 데이터화해서 그거를 학습하는 거거든요.
1: 아.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패턴의 신호가 나오면 이거는 요 글자를 치려고 했다라고 저희가 훈련을 함으로써
1: 네.
0: 이 훈련이 다 끝나면 이제 실제로 환자가 어떤 글자를 치고자 생각을 했을 때 디코딩을 한다고 해요. 아, 요 신호의 패턴을 보니까 요런 글자를 본 것 같네 하고 실제로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다가 명령을 해서 그 글자를 쳐넣게 만드는 거죠.
1: 아, 빅데이터를 통해서 네. 학습을 통해서 그 연결을 시켜주는 네. 거군요. 네. 제가 만약에 홍석준 교수님의 이름을 치고 싶어요.
0: 네.
1: 홍석준을 떠올리면 홍석준이 쳐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히읗 오 이응
0: 아 그거 나
1: 지금 예. 기억 이렇게
0: 좋은 질문이신데, 예. 그러니까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제 어떤 의미를 디코딩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글자의 어떤 발음을 디코딩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도 좀 들리거든요.
1: 예, 예.
0: 아직 잘 모르는데 예. 기술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냥 정말 단순한 운동 신호를 디코딩한다고 해서 발음에 관련된 신호를 해석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1: 네.
0: 필드 자체는 점점 더 고도화되기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뭐 사과를 생각했을 때 그 사과의 어떤 글자 자체가 아니라 사과를 표상하고 있는 우리 뇌 자체를 좀 디코딩하려고 하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래서 이런 레코딩하는 기술들이 점차 더 개발이 되고 더 광역화되고 한 영역만 레코딩하는 게 아니라 전 뇌를 다 레코딩을 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의 의도도 조금 파악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1: 사과를 떠올리면
0: 예.
1: 사과가
0: 예. 예.
1: 사과를 떠올리고 있어라고
0: 그렇죠.
1: 알게
0: 예.
1: 되는
0: 예.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0: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
1: 오늘 라디오 문화센터는 뇌과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성균관대학교 홍석준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럴링크, 이게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은 가장 먼저 도움받을 분들은 어떤 분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2: 뭐 가장 쉽게는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던 사지가 불편하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는 아마도 뉴럴링크나 이런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기술들은 비단 환자뿐만이 아니라 네. 일반 시민들도 이제 자신의 생각을 좀 업로드하거나 뭐 이런 걸 좀 꿈꾸는 것 같아요. 지금
1: 생각을 보면. 업로드한다. 네, 네.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네, 그런 네. 기술을 만드는 게 먼저의 목표고요.
2: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이미 사실 이미. 데모를 다 하고

0: 끄집어내서 디코딩하는 그런 기술로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 아.
0: 그럼 이제 단순히 환자뿐만이 아니라
1: 예.
0: 많은 어떤 산업계나 시민들께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단계적으로 짚어볼게요.
0: 네.
1: 지금 하고 계신 연구는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그러니까 컴퓨터 모니터에 띄울 네. 수 있는
0: 네.
1: 아, 그런 네. 기술이라는
0: 예를 들어서
1: 거죠? 어떤 사람이 보고 있는
0: 장면. 아나운서님 MRI 찍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 네.
0: 저희 이제 실험할 때 MRI 통 안에 들어가서
1: 네.
0: 영화를 보면서 찍어요. 영화를 이제 뭐 한 2시간짜리 영화를 보면서
1: 예.
0: MRI를 찍는 거죠.
1: 네.
0: 그 MRI를 찍으면서 뇌신호를 쭉 저희가 레코딩을 하는데 그 뇌신호를 가지고
1: 네.
0: 그 사람이 본 영화를 재구성하는 거죠.
1: 재구성한다는 건 모니터에 처음부터 네, 그 끝까지 쭉 띄우는
0: 그 사람이
1: 거예요.
0: 봤던 영화가 네. 영상으로 나오는 거죠.
1: 영상으로 나오는.
0: 네, 네. 그런 거를 저희가 하고 있고
1: 예.
0: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과거의 기억까지도 영상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0: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이고라고
1: 하셨는데
0: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런 기술에 엄청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1: 네.
0: 몇 가지 과제도 연구비 과제도 나와서 기억하는 걸 좀 디코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요즘은 인간까지는 못 왔고 쥐에서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를 잡아서 그 세포를 자극을 하거나
1: 네.
0: 아니면은 활성화될 때 그 활성화를 오히려 억누르거나 해서 기억을 조작하는 기술들은 지금 나오고 있어요.
1: 기억을 조작하는 기술이요?
0: 쥐에서.
1: 네. 기억을 하게끔 만들거나
0: 네.
1: 더 강하게 하게끔 네. 만들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게
0: 네.
1: 만드는.
0: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1: 네.
0: 이제 이런 뉴럴링크 같이 인간에서 실험하시는 이런 기술 센서들
1: 네.
0: 또 사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센서는 레코딩 그러니까 녹화 녹화를 하는 기술인데
1: 네.
0: 이제 자극하는
1: 네.
0: 기술 거꾸로 이제 센서에서 뇌로 신호를 줘서 자극하는 기술이랑 합쳐지면
1: 기억을 만들 수
0: 그런 쥐에서 하는 실험들의 기술들이 이제 인간으로 좀 전이가 되지 않을까.
1: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범죄자가 잡혀왔어요. 근데 그 사람 뭐 아닙니다.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 뇌신호를 분석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구나라는 기억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는
0: 거예요. 뭐 그게 뭐 절대 안 올 거라고는 저는 답을 못하겠고요.
1: 네.
0: 다만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남의 기억을 디코딩하는 건
1: 그럼요.
0: 정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1: 네.
0: 국가적으로 좀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기억은 어쨌든 그걸 아까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0: 네.
1: 미래라고 했던 우리가 뇌 용량은 사람마다 일정하니까 훨씬 더 큰 용량의 기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했던 경험들을 어떤 외부의 저장 장치에다 기억해 놓고
0: 네.
1: 어쨌든 내 기억이니까
0: 네.
1: 나중에도 끌어오고 싶을 때는 다시 끌어오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군요.
0: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그래서 뇌 신호를 레코딩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걸 거꾸로 주입하는 기술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1: 그렇죠.
0: 더군다나 이제 쥐에서는 침습 그러니까 뇌 안에 어떤 칩을 꽂아가지고
1: 예.
0: 전기 자극 봉을 꽂아가지고 하는
1: 네.
0: 실험들인데
1: 네.
0: 인간한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비침습적인 방식들이 필요한데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비침습적으로 레코딩하는 기술이나 비침습적으로 자극하는 기술들이 화두인 거죠.
1: 네.
0: 그래서 근데 지금 이 뉴럴링크는 비침습과 침습 사이 어느 중간쯤에 있어서 침습이긴 한데 아주 최소한으로 침습하고 대신에 정확한 신경 신호를 레코딩하겠다가 이제 뉴럴링크가 표방하는 방향이라고
1: 잠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자면 침습 방식은 우리 뇌가 전기로서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 전기 신호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어떤 전선 같은 걸
0: 그렇죠.
1: 꼽아가지고 그 어떤 전기가 흐르는지 이걸 파악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비침습 같은 경우에는 뭐 뇌파를 이용한다거나
0: 그렇죠.
1: 이런 방식일까요?
0: 그러니까 뇌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뇌 신호를 뽑고 싶은데 문제는 뇌 신호는 두개골, 두피를 통과시키면서 시그널이 엄청 이제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뉴럴링크는 그 중간 언저리에 아 나는 뇌 안에다 집어넣지만 아주 최소한으로 하면서 직접 신경

0: 12. 전기적 신호로 왔다 갔다 한다면 해킹을 당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예, 신호를 주고 받기랑 주고 받을 수 있다면 예, 그러면 누군가의 내 생각을 읽거나 뭐 조종을 할 수 있다거나 할 위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모든 얘기들이 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얘기라서 제가 뭐 그냥 저의 상상을 얘기를 드리는 건데 네. 모든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런 보안 문제는 따라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해킹, 브레인 해킹에 관련된 문제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창이라는 기술이 나오면 방패라는 기술 똑같이 따라 나오는 것처럼
0: 그렇죠. 우리가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렇죠. 뭐, 예, 백신이 예,
1: 브레인 해킹 전문 기업들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걸 보완해주는 기업들도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그러면 외국어라든지 내가 배우지 않았던 과학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 뇌에다가 또 주입시키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빼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러면 공부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기도 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1: 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지금은 절대 불가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0: 지금은 불가.
1: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현재 가능한 기술들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비침습적인 방식으로 어떤 뇌 부위를 자극할 수 있는 기술들은 되게 많은데 네. 뭐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그 공부의 학습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뇌를 자극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지식 자체를 주입하는 기술보다는 공부는 사람이 하지만 네. 공부를 할 때 습득률
0: 그 뇌의 뭐 각성 상태라든지
1: 네, 각성 상태 이런 거를 조정을 해서 훨씬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들은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우리가 기억을 저장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다른 곳에 심어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인간이라는 건 철학적으로 이런 생각까지 가능하잖아요. 내 기억이 나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가 철학적으로 그럼 어디다가 저장해두고 그걸 다시 심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서는 그 기억이 명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느꼈던 것들을 선명하게 담을 수 있어야 이게 전송이 오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 흐릿하게 하면 정확하게 내 기억은 아닌 거니까요.
1: 그러니까 레코딩, 네. 레코딩 자체는 꽤나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1: 근데 관건은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된 정보를 거꾸로 주입을 그때 그 생생한 경험적 느낌만큼 주입을 할 수 있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기술로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아나운서님 어떤 기억을 할 때 네. 그 기억이 나한테 남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기억이 형성될 때 나의 감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아, 그렇죠. 맞아요.
1: 그때 느꼈던 어떤 환희, 그때 느꼈던 우울증 뭐 이런 감정적인 정보가 똑같이 레코딩이 됐다가 거꾸로 와야지 다시 주입이 돼야 똑같은 느낌으로 그걸 느낄 텐데 네. 그 감정의 레코딩과 디코딩은 아직 풀리지 않은 과정입니다.
0: 뇌과학이 점점 더 발달하면서 어느 부위에서 감정을 전달하고 역할을 담당하고 그 감정에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는 이건 슬픔, 예. 이건 기쁨 이런 것들을 뇌를 예. 전체적으로 한 80, 90% 이상을 안다고 했을 때에는 그 감정 정보까지도 담으면 한꺼번에 그 모든 기억이 완성되는 걸 수 있잖아요.
1: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모여서 기억을 인코딩하거나 인출하는 뇌기관이 네. 아나운서님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해마라고 하는
0: 해마.
1: 네. 그야말로 바다에서 사는 해마를 닮았다고 해서 해마라고 불리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을 최근에 네. 비침습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시간적 간섭 기술, 시간차를 네. 이용하는 기술인데
0: 네.
1: 해마를 자극을 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이 나중에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여러 경험적 정보와 또 감정적 정보를 담아서 만약에 해마를 자극한다.
0: 네.
1: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0: 아마 상상이고 아직 좀 먼 미래라고 하는 건 뇌를 우리가 그만큼 더 그렇죠. 알지 못하기 네. 때문에 인 이유가 더 크겠네요.
1: 특히 감정은 기술분은. 정말 아는 바가 저희가 적습니다.
0: 네. 과학자를 모셔놓고 철학적인 얘기를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니까요. 그러니까 내 기억과 사고방식이 칩에 담겨가지고 기계랑 연결된다 그러면 그 존재를

0: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건 인간이 될까? 아까 말씀하신 일론 머스크의 그 사이보그에다가 내 생각을 심는 방식,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1: 이게 궁금합니다. 비단 아나운서님만 궁금하신 게 아니라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그런 철학적 되게 큰 주제예요.
0: 네.
1: 근데 이제 이런 걸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아, 나 이제 더 이상 내 뇌만 사용하지 않고 내 칩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랑 같이 연결해서 수학 문제를 풀 거야 했을 때 내가 답을 내리고 보니까 50%는 AI가 있고 50%는 제가 있으면
0: 네.
1: 그 문제를 푼 사람의 자유의지는 저의 것인가 아니면 AI의 것인가.
0: 예.
1: 참 되게 결정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 이 맞아요. 문제의 시발점은 저는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나라고 부르는 바운더리가 어디로 경계를 지어야 될까? 지금은 나는 나라고 하는 홍석준이라고 하는 나의 몸에서 경계를 딱 짓는데
0: 네.
1: 이렇게 이제 나의 어떤 사고 체계가 기계로 번지면
0: 예.
1: 그 기계를 나라고 봐야 되나? 나라고 내가 끌어안아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0: 맞아요. 그 경계가 모호해질
1: 때 보안이나 사실 요즘도 기사에 조금 뜨고 있는데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점점 더 기술 독점을 하고 또 그거를 뭐 심지어 요즘은 전쟁에도 이용을 하고 이러니까 아 이런 거는 조금 과학자가 원래 의도했던 기술 발전 방향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런 생각을 하면 우려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런 우려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고민을 시작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1: 인간 본연에 대한 고민,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국에 인문학으로 돌아가서
0: 네.
1: 인간 본연의 가치나 이런 거를 고민을 하면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나를 어디까지 경계선을 둬야 되는가, 기계면 정말 다 의미가 없는 것인가, 내가 사이보그로 진화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가치체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치열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기술은 늘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특히 뉴럴링크 같은 우리 인간과 정신 건강까지도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 윤리적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좀 고민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4: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0: 농민의 세금 지킴이 맞나요? 세무
1: 강화된 얼음기는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 친구 밥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5월 8일 금요일 라디오 문화센터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김종서의 지금은 알 수 없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0: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금요일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오늘 새벽 호르무즈 해협에서 양측 간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란의 군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가벼운 애교 수준의 공격이었다면서 이란과의 휴전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 사고가 난 화물선 남우호가
1: 최진규 전 대대장에 대해서도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시절 내린 권익위 결정에 위법사항이 드러났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권익위는 정승윤 당시 부위원장이 절차를 위반해 이들 사건에 개입하고 명품백 사건의 경우 조사기간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4: I love you.
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4: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3: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4: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5: 유유 제약.
6: 절세왕 절정.
7: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8: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6: ISA는 삼성증권이다.
9: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0: 환인제약.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트럭도 금호로, 버스도 금호로, 튼튼한 타이어 금호로 기억해요.
2: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교전을 재개했습니다. 협상 국면이 거론된 지 하루 만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 구축함 세 척이 해협을 통과하던 중 이란군이 이유 없이 미사일 다수와 드론을 발사하고 소형 선박을 출동시켜 자위 차원에서 이란군 시설에 반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 드론 발사 기지와 지휘 통제소, 정찰, 감시, 정보 기지 등이 타격 대상이었다고 밝혔는데 개슘섬과 남부 반다르 아바스, 미나브의 반다르 카르간 해군 기지를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군은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군 보호를 위한 태세는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강조했습니다. 이란 언론들도 반달 아바스와 게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게슘섬 부두가 공격 대상이 됐으며 반달 아바스에선 미군 드론 두 대가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함정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고 후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미군 설명과 달리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군은 미군이 이란 유조선 등을 겨냥해 공격한 건 휴전 위반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다만 지금은 해협이 평시 상황으로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교전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란이 서둘러 합의에 서명하지 않으면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번 공격은 가벼운 경고일 뿐이라며 이란과의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로 불이 난 나무호가 오늘 아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도선사가 승선해 조선소 접안 작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승은 기자입니다.
2: 현지 시각 오늘 0시 20분,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 20분경 나무호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나무호가 조선소에 도착함에 따라 정부 조사단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선박 검사를 담당하는 한국 선급 두바이 현지 직원과 한국에서 급파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소방청 감식 전문가, 그리고 선사 인력들이 조사에 참여합니다.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박 내부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선원들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화재가 발생했던 기관실 등 사고 흔적이 남은 선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나무호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의 정박 중에 폭발 화재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외부 요인에 의한 피격인지 선박 내부 요인 때문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이란 혁명수비대는 한국 국적 선박을 표적으로 노리고 공격한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의회는 혁명수비대의 입장이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 이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백승은입니다.
3: 최상병 순직 사건의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조금 전 끝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성과를 위해서 부하들을 질책하고 안전장비도 없이 수색에 나서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4: 최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던 임성근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최상병이 수중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2년 10개월 만에 나온 유죄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를 위한 적극적 수색을 강조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집중호우 상황에서 흙탕물은 그 깊이를 가늠하기도 어려운데도 하천수색을 하게 했다며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최상병의 부모는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아들을 잃게 됐고 당시 다른 해병대원들이 자력으로 탈출하지 않았다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순직해병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유가족들은 징역 3년이 말이 되냐며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색작전 지휘라인에 있던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 등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1: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재조사한 국민
5: 특히 명품백 사건 조사 기간 중 늦은 밤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 사건 처리 진행 중에 피신고자 측과 심야 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정일현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5: 최종 결정을 내리는 권익위 전원위원회 당일에도 정 전 부위원장의 개입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정 전 부위원장이

0: 이후에 사측과도 만나서 노사 간 교섭을 적극 독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1: 사측과의 대화가 결렬되자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 정부가 사실상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과 반도체 산업 특성상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삼성전자 노사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주길 바란다고 적극 당부하고 나선 겁니다. 당장 오늘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과 최승호 삼성전자 지부 노조위원장이 만납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노사 간 협상 재개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한 차례 만남이 있었지만 큰 진전이 없었던 상황. 중앙노동위원회도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 3월 3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 삼성전자 임금 협상 안건에 대해 사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노사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난 사안이라도 노사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임금 협상안은 다시 조정위원회로 넘어가 절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노동부는 조만간 삼성전자 사측도 만나 협상 재개를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어제 내부망에 열린 자세로 협의해 임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지문을 올려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조 측이 처음에 요구했던 연봉의 50%로 설정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 지급 요구를 고수하고 있어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재은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미국 무역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무역법원은 해당 관세가 시행 근거로 제시한 무역법 122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하자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인용해 임시로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0: 미국 무역법원의 글로벌 10% 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라는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2: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도 지역은 오후부터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대기가 불안정해 비가 오는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겠고 지름 5mm 미만의 작은 알갱이 싸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국이 18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3: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승용 소방청장이 현장 인력 재배치를 위한 집중 실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열린 소방청 핵심 전략회의에서 김 청장은 완도 화재 순직 사고를 언급하며 현장 인력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전국 소방 인력 운영 현황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현장 수요에 맞춘 인력 재배치를 주문했습니다. 또 현장 인력은 소방 역량과 직결된다며 단순한 기계적 인력 배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특히 지역대를 중심으로 현장 인력 배치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은 개헌안 처리가 정족수 미달로 표결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회의 조속한 재상정과 재표결에 강력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헌안 표결 무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명시라는 시대적 소명을 외면한 반역사적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시장 후보가 오는 10일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 대전안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합니다. 이번 선대위에는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김원희, 양부남 의원이 참여하는 등 전남광주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검증하는

사발통문형 구조를 도입해 시민 주권을 강화하고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대전환의 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나주에 있는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이 개관 두 달 만에 누적 관람객 3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임진왜란부터 대한제국기까지 국난 극복에 앞장선 남도의병의 수를 상징하는 숫자라며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어린이 박물관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역사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광주 순천 목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신건강 위기에 놓인 중장년층 지원에 나섭니다.

0: 1,300여 점이 수습됐습니다. 한평군이 역대 최다 규모인 인재양성기금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한평군은 대학생 297명과 고등학생 37명 등 모두 334명을 인재양성기금 장학생으로 선발해 다음 달까지 장학금 6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특기자 유형 선발 인원을 확대하면서 지난해보다 65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버이날이 어린이날 직후라는 건 절묘하죠. 엊그제 내가 아이를 위해 살뜰하게 썼던 마음, 내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용돈도 좋고 식사도 좋지만 늘 중요한 건 마음이죠. 더 깊게, 더 따뜻하게, 더 상냥하게 헤아려 드려야겠습니다.

0: 왁스의 황혼의 문턱으로 아이에서 어른이 된 나를 돌아보며 어버이날을 잠깐 좀 생각해봤습니다. 엄마 아빠는 처음부터 엄마 아빠로 태어난 것 같고 뭐 처음부터 어른, 뭐 처음부터 중년의 나이인 줄 알았죠. 뭐 어린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크면서 우리 모두 알게 되잖아요. 막 어머니도 짜장면을 좋아하시는 거고 아버지도 노는 거 좋아하시고 일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고 절대 이 모든 게 다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였구나라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수록 내가 엄마 아빠의 모습을 참 비슷하게 닮아가는 그런 부분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전화 정도만 주고 주말에들 좀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척 하면 척 서로 마음 잘 챙기면서 그냥 하하호호 우리 만나고 재미난 시간 보내자고요.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케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요미요미 귀요미들 잘 있었어요? 저는 음악과 당신 사이 여러분의 DJ 진이에요. 저기 3번 테이블 쌍화차 주문한 우리 숙이 누나 자꾸 흘린대요. 안 흘렸다고요? 아니 지금도 흘리고 있잖아. 당신의 매력이 뚝뚝 흘러. 오늘도 좋은 노래 잔뜩 들려드릴게요.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지니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오늘의 첫 번째 노래는 이 곡이네요. 뮤직 큐.

1320님께서 지니 오빠, 오빠의 봄은 언제였나요? 진다방을 듣고 있으면 저의 봄날 같은 청춘이 떠올라 그때가 그립네요. 다시 또 그때의 봄을 느끼게 해줘서 땡큐. 박영미,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신청합니다 했는데 저의 봄이요? 바로 지금?

다음 곡은 우리 3660님의 쪽지인데요. 요즘 라일락철입니다. 마당에 핀 라일락이 진한 향기를 풍기네요. 라일락이 질 때 신청합니다. 아, 라일락 향기 이거 참 위험하죠. 이선희 라일락이 질 때 홍경민 씨 리메이크 버전으로 들을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일요일의 DJ 지니 인사올립니다. 지금 흐른 노래 0646님의 신청곡이에요. 즐거운 주말을 앞두고 있네요. 진다방으로 추억 소환해봅니다. 조용필의 정 신청해요. 지금 흐르고 있죠? 노래 들으시고요. 계속해서 듣고 싶은 노래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다음 곡은 우리 4020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오랜만에 가족여행 갔는데 각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도로에 거의 3시간 동안 갇혀있어요. 다들 지쳐가고 있어요. 신나는 노래가 필요합니다. 저녁록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신청합니다. 요새는 이렇게 고속도로에 차가 막혀있면 뭐 가족끼리 차 안에서 뭐 하시나요? 요새도 그 끝말잇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도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그 차 막히면 괜히 뻥튀기가 먹고 싶고 뻔데기가 먹고 싶은 그런 옛날이 그립네요. 저녁록에 사랑은 이연필로 쓰세요 띄워드릴게요.

닿는 듯 기분 좋게 만들어주네요. 다섯 손가락 풍선 꼭 제발 들려주세요. 아, 와, 외출 준비하는데 제 손을 놓지 못해서 못 간다. 오늘 당도가 꽤나 좀 높습니다. 하지만 놔야 돼요. 저도 가야 돼요. 다섯 손가락 풍선 보내드릴 테니 우린 다음 주에 봐요.

자, 오늘 마지막 쪽지는 6533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지금 외출하는 중인데요. 그 와중에도 우리 진이 오빠 손은 절대 놓칠 수 없어요. 완연한 봄으로 가득한 어느 집 앞 꽃 화분들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음악으로 추억 여행 떠나는 진다방 DJ 지니와 함께 하셨고요. 언제든 듣고 싶은 7080의 추억의 노래들 신청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노래들도 제가 차곡차곡 잘 모아서 우리 진다방 DJ 지니에게 꼭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도 보내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7923님께서 안녕하세요. 작은 딸 태우 고 수원에서 대구 친정어머니 요양원에 가고 있는 예림 엄마 써니입니다. 5시간을 왔는데 아직 3

30분 넘게 남았어요. 차 엄청 막히네요. 신나는 노래로 위로 좀 해주세요. 영탁산에 신청합니다. 사실 지난 주말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차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뭔가 한동안 이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적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클이 다시 도는 것 같아요. 아, 야, 좀 이 날씨에 좀 나가고 그러자. 우리 가족끼리 나들이도 가고 여기 갈데 많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좀 움직여주시는 것 같아서 막히지만 한편 좀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아마 어버이날이라 어머니 뵈러 가시는 것 같은데 운전은 힘들겠지만 오늘도 저와 함께 뭔가 좋은 음악으로 지루하지 않게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운전 힘내시라고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영탁이 부르는 산에 듣고 저는 클럽하우스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한시 뉴스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최상병 순직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0: 벗어나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라며 대출 규제와 토지 거래 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투표 불성립에 대해서 헌법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진 국민의힘을 국민과 민주주의 이름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거부한 것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거부한 것이며 39년 만에 개헌 기회를 만들어준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개헌안 처리를 재시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안 재표결은 일사부재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정당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상인에게 컨설팅 받아보라고 훈계를 늘어놨고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는 테러 위협 때문에 방검복을 입고 시민들을 만나러 다니고 구미시장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찍 죽어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망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신형 155mm 곡사포를 연내 남부 국경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군수공장을 찾아 생산 상황을 파악하고 기동성과 화력 타격 능력이 매우 높은 새세대 포 무기를 훌륭히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는 취역을 앞둔 구축함 최현호에 탑승해 기동능력 종합평가 시험을 참관하고 다음 달 중순 해군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행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기고 계열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 리스하는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부산 22도 등 18도에서 22도로 예보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남해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도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손으로 참말로 재밌단게 한번 들어보시오. 송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3부를 시작했고요. 어버이날인 오늘 부모님 찾아뵈셨나요? 혹은 자녀분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클럽하우스는 그래서 가족 모임 피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족 모임 하셨던 분들, 할 예정인 분들, 누구누구 모였는지,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뭐 먹고 뭘 했는지 이런저런 얘기 보내주세요. 재미난 퀴즈와 신나는 노래, 기분 좋아지는 선물까지 푸짐하게 준비해놓고 있을게요. 우리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모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5: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5: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요 에브리바디 쉐이키 바디 손트라 클럽하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 소리 질러. 출장 미러볼 방문 사이키 맞춤형 DJ 준비되어 있고요. 즐길 준비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웰컴. 오늘은 가족 모임 피플들과 함께합니다. 엄마, 아빠, 장모님, 시아버지, 조카, 동생, 이모, 숙모, Let's get it! 이번 주에 온 문자 가운데서 모임, 가족 키워드로 검색해보았고요. 지금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우리 4359님께서 저희 친정은 4남 4녀입니다. 큰언니가 83, 막둥이가 60.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8남매가 건강하게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3년 만에 셋째 언니 댁에서 8남매 모임을 하고 부모님 산소까지 갔다 왔어요. 가족이란 오랜만에 만나도 너무 좋습니다. 신청곡 나훈아의 홍시 듣고 싶어요. 아, 우리 이 따뜻한 사연과 함께 이 노래 시작으로 오늘 손트라 클럽하우스 달려볼게요. 나훈아의 홍시 갑니다.

오늘은 가족 모임 피플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손트라 가족들은 또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궁금한데 오늘 더 기대가 되는 게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족 모임을 다 하지만 우리 가족만 이래.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때로는 궁금할 때도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살피면서 또 이분들은 이렇게 살고 계시네,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2429님께서 동생들과 자식들 도합 10명이 2박 3일 집에 놀러왔어요. 한 끼는 한우 먹여주고 그 다음에는 낙지볶음, 그 다음은 미역국, 불고기 등등 다양하게 해먹이느라 허리가 휘네요. 그래도 다 가고 나니 서운합니다. 어딜 가나 이렇게 손자 손녀들 위해서 푸짐하게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준비하는 거는 이 가족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397님께서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사촌, 육촌 모임이 있어요. 다 모이면 35명 정도 되는데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답니다. 경품 무늬 없는 제가 그곳에서 행운번호 뽑기 1등을 했어요. 올해도 5월 24일에 1박 2일로 합니다. 아니 6촌 모임까지 한다고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사실 6촌 하면 제가 그 빌리의 시은이 저한테 6촌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다 만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그렇게 온 가족이 모이면 재밌긴 하겠네요. 정말 5월 24일이 많이 기대될 것 같아요. 올해도 재밌게 보내시길. Girl said hallelujah. 다음은 472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할머니와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 가는 길이에요. 사실 대학생이라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진 않은데 마음만은 굴뚝 같아서 고민이 많아요. 아무래도 현금이 제일 실속 있을 것 같아 준비하긴 했는데 봉투가 너무 얇은 건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 나중에 졸업해서 돈 많이 벌면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라는 귀여운 약속과 함께 제 마음을 전해보려 합니다. 뭐 얇을까봐 걱정을 하시다니 우리 할머니는 아마 그 돈 건들지도 못하실 거예요. 얼마나 귀할까. 저도 예전에 우리 팬분이 엄청 생각이 나는 게 어떤 학생이었어요. 학생이었는데 지방에 다니는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는데 팬미팅을 위해서 서울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줄을 서면서 제가 사인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막 뛰어나가더니 그 다음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줄을 쓴 다음에 저한테 초콜릿을 하나 주면서 제가 여기 오느라 여기 기차표하고 티켓비하고 여기다가 모든 용돈하고 다 썼대요. 그래서 줄 게 없어서 그냥 그래도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초콜릿이라도 사왔다 이러면서 딱 주고 가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좀 그 친구가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어디 있는지. 우리 1959님 내일 우리 사남매 부산으로 놀러가요. 신납니다. 사남매 나이가 합 223세. 우리 모두 건강하세요. 9668님께서 저희 오자매 유럽여행 왔어요. 처음으로 딸 5시 온 여행입니다. 6학년 2반 큰언니부터 5학년 4반 막내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 왔는데요. 여긴 새벽이에요. 손트라 들으려고 로밍 빵빵하게 하고 왔답니다. 이렇게 유럽여행 하는 동안에도 손트라와 함께 해주신다니 너무 감동이기도 하고 또 9668님 진짜 여행 너무 즐겁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럽네요. 우리 5245님은 지방에서 올라오신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해외에서 잠깐 들어온 조카 내외 등 15명 가족이 모였어요. 점심 식사로 양념갈비랑 냉면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 얘기 나누는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손태진, 이대환, 곽희성이 부른 그대 고마워요 노래 듣고 싶어요. 이렇게 가족 모임 하는데 또 끝곡 이렇게 신청곡을 저의 노래를 보내주셨네요. 네, 그대 고마워요 띄워드릴게요.

3번이요.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이야, 다 목소리가 많아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다음 중 가족끼리 부른 노래가 아닌 것은 몇 번일지 맞춰주는 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정답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통에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정답 받는 동안 보기에 나온 노래 한 곡 들을까요? 김국환과 그의 아들이 함께 부른 노래죠. 아빠와 함께.

내 소리를 맞춰봐 퀴즈. 방금 들으신 노래는 김국환의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 자, 오늘은 노래 한 소절 들려드렸고 그중 가족끼리 부른 노래가 아닌 걸 고르는 퀴즈였는데요. 정답은요 3번이었습니다. 네, 3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 노래는 부부 듀엣 애창곡으로 꼽히는 노래지만 장윤정, 남진이 부른 당신이 좋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이 아니었죠. 자, 그러면 1번은 어떤 노래였죠? 이야, 윙크의 얼쑤인데요. 윙크는 강주희, 강승희 둘은 쌍둥이 자매죠. 가족이 맞고요. 그리고 2번은요. 방금 들은 노래 김국환 그리고 또 아들과 함께 부른 노래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였습니다. 참 노래는 신나지만 가사를 보면 찡해요. 아들아, 아름다운 세상에 서로 모르고 찾아왔지만 아빠라 부르고 아들이라 부르니 얼마나 신기한 인연이냐. 우린 항상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사랑해요.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죠. 너무 따뜻하죠. 자, 정답자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손트라 클럽하우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0: 어떤 일이 생길까? 성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듣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손트라 클럽하우스, 오늘은 가족 모임 피플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4부 첫 번째 라운드, 10분께 선물 쏘는 시간인데요. 바로 손태진 퀴즈. 제가 오페라 아리아 여자의 마음 가사를 살짝 바꿔서 부를 겁니다. 가사를 잘 듣고 가족 몇 명이 등장하는지 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헴. 갈비 정식 잘하는 한정식집 예약해. 큰아버지 오셨네, 고모도 왔다네. 결혼 안 한 삼촌 사촌형도 왔네. 할머니 할아버지 어서 옵쇼. 자, 잘 들으셨을까요? 가사 속에 총 몇 명의 가족이 등장했을까요? 문자번호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인데요. 총 몇 명이 왔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답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가족들과 변산반도 여행 중이라는 834 하나님의 신청곡, 최가로의 사랑이 뭐길래. 오늘

고모, 삼촌, 사촌형, 할머니, 할아버지 총 6명이었습니다. 당첨자는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한숨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제가 퀴즈를 푸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문제를 맞히면 총 10분께 상품을 드리고요.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오직 한 분에게만 선물이 돌아갑니다. 요새 너무 하락세요. 하락세고 우리 진짜 응원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8092님께서 손태진 힘내라 그까지 것 다 맞춰버려 라고 했는데, 자, 오늘 이 문자에 힘입어 한번 잘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가족, 친척들이 모였을 때 복잡한 호칭 때문에 애먹은 적 있으시죠? 아버지의 형, 우리가 크니 큰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 한자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1번 숙부, 2번 백부, 3번 당숙, 4번 심해부. 저 이거 진짜 몰라요. 나 이거 너무 헷갈려. 너무 헷갈리고, 그리고 저는 큰아버지가 없어요. 없어서 더 부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제대로 알아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일단 1번 숙부 이렇게 정답 외치면서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저에게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해란의 100년의 길.

오늘도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노래 이해란의 100년의 길. 아, 참고로 아, 이 친구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초중고를 다 외국에서 자라서 이 친척을 부르는 걸뭐 사실상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무슨 뜻이야? 저게 무슨 뜻이야? 할걸요? 예. 네. 한국에서 살았는데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여튼 오늘 첫 번째 문제, 큰아버지를 한자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1번 숙부, 2번 백부, 3번 당숙, 4번 심해부. 저는 백부라고 답했나요? 아니요. 아, 1번이었죠? 네, 숙부라고 답했는데, 아, 제가 잘못 얘기한 건데. 정답이 맞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숙부는 아버지의 결혼한 남동생,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아, 되게 이게 너무 너무 가까웠는데, 아, 이게 남동생이고 백부가 큰아버지라고 합니다. 당숙은 참고로 아버지의 사촌 형제를 얘기하고요. 심해부는 남편 누나의 남편, 남편 여동생의 남편. 을 얘기합니다. 이게 한 온라인 학습 사이트에서 2,467명을 대상으로 백부가 누구를 뜻하는지 아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도 있는데, 응답자의 51%가 잘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답니다. 그 51%에 제가 그냥 속했을 뿐. 네, 절대. 근데 이게 참 우리 그 어린 그 MZ 세대들은 이런 한자어를 더 접하게 되는 경우가 없어서 이렇게 한번 배우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9227님께서 태진아 포기하지 마. 7883님, 태진님 이번 문제는 꼭 성공하세요. 네, 응답자 51%가 잘 몰랐지만 하지만 49%는 또 안다는. 예, 두 번째 문제 과연 어떤 문제일지 갑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인 1976년 5월 8일 기사에 어버이날 선물에 대한 내용이 실렸는데요. 1,000원 미만의 선물로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아버지께는 900원 대나무 목침, 250원 대나무 효자손이 좋으며, 어머니께는 400원 정도면 예쁜 액세서리나 브로치를 사다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눈물을 뜻한다 하며 선물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우스갯말일 뿐 실용성도 좋고 200원에서 500원이면 색이 고운 것을 살수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눈물을 뜻한다 하며 선물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우스갯말일 뿐. 아, 이 선물 자체가 약간 눈물을 뜻한다. 마치 약간 구두 사주면 도망간다라는 얘기처럼, 이걸 사주면 눈물을 뜻해서 선물을 안 한다라고 하는데, 색이 곱다? 아, 그거 아닌가? 아, 그 동전 넣는 그 이름 뭐죠? 그 색깔, 그거 아니구나. 지금 표정 보니까 딱 표정 보니까 딱 잠깐, 색이 곱고 실용성이 좀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어머니 예쁜 액세서리 브로치. 근데 눈물을 뜻한다고요? 와, 진짜 이거는 나 진짜 이거 모르겠는데, 왜 보기도 오늘은 안 줬어요? 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뭐 힌트라도 좀 주세요. 힌트. 자, 힌트. 그러니까 아, 눈물을 뭘로? 눈물을 뭘로? 소매로. 소매로 아! 손수건이다. 이거 손수건이다.

내가 봤을 땐 손수건이야. 왜냐면 손수건인데 그냥 손수건 다그그다 포함해서로 하시죠. 어떤 특정 손수건 말고 다 그냥 눈물 닦는 거다 하자. 안경 닦기까지 다. 아니 그냥 손수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맞아 맞아. 눈물을 뜻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늘 이렇게 손수건을 하나씩 들고 다녔잖아요. 자, 과연 제가 맞을지 오늘 느낌이 좋으면서도 안 좋으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신청곡도 좋고 응원도 좋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혹시 노래가 오늘 노란 손수건 뭐 이런 건가요? 민수현의 손수건이군요. 노래 듣고 올게요.

민수연의 손수건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 아, 두 번째 문제. 지금부터 50년 전인 1976년 5월 8일 기사에서 이것을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좋다고 추천했습니다. 눈물을 뜻한다 하여 꺼리는 사람도 있지만 우스갯말일 뿐 실용성도 좋고 200원에서 500원이면 색이 고운 걸 살 수 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무 힌트 없이 아주 자신 이렇게 바로 듣자마자 아 손수건이 생각나서 이렇게 딱 외쳤습니다. 네, 아무 힌트 없이는 예, 거짓말이고요. 자, 과연 정답이 맞았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제 앞에 약간 기사가 있는데 효자손, 뭐 안마기, 지갑 등등. 근데 이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손수건은 눈물을 뜻한다 하여 이런 기사를 찾아서 문제를 냈다고요? 와, 근데 이게 참 손수건이라는 게 여러모로 뭔가 그 문화도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실용적이기도 하고 땀 날 때, 눈물 흘릴 때, 뭐 혹은 심지어 이게 배려할 때도 상대방에게 이렇게 손수건 주기도 하고 플러팅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되지 않나요? 막 이렇게 딱 주고 아, 먼저 가지고 가요. 다음에 돌려줘요. 그러면 이제 뭐 그걸 빨래 할 때마다 뭐 손빨래 할 때 계속 생각나가지고 언제 또 만나지 이러면서 뭐 여러 쓰임새로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은 잘 안 쓰는 거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선물은 있었지만 이번 어버이날에는 좀 진짜 오랜만에 손수건 드리는 것도 좋아하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다행히 맞춰서 하지만 한 문제는 틀리고 한 문제 맞춰서 총 11분께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성호표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 꼭 확인해 주시고 저희는 잠시 광고요.

0: 고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7: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6: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7: 고형량이 뭔데?
6: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7: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8: 유통 골뱅이.
9: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응, 노래교실, 라인댄스 등등 다양한 분야의 수강생들도 모여주세요. 우리가 사실 그 전에 교사, 뭐 선생님, 교수님 편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엔 좀 돌려서 학생 피플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준비했거든요. 네, 모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350님께서 모두 다 사랑하리 송골매 노래 듣고 싶어요. 떠나있던 딸과 손주, 시동생들이 모여서 하루에 세 번 밥해도 모자라 하루 종일 바쁘지만 가족이 모두 모여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리 이 노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2시 뉴스입니다. 홈플러스가 익스프레스를 매각한 데 이어서 일부 매장의 운영을 잠정 중단하는 등 남은 사업 부분에 대한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홈플러스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104개 매장 중에 잠실점, 인천 숭의점 등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나머지 67개 매장을 중심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을 중단하는 37개 점포 직원에게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는데 근무를 희망할 경우 다른 매장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투표 불성립에 대해서 헌법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국민과 민주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거부한 것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거부한 것이며 39년 만에 개헌의 기회를 만들어준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0: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개헌안 처리를 제시도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안 재표결은 일사부재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정당인지 알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는 장사가 잘안 된다는 상인에게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훈계를 늘어놨고,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는 테러 위협 때문에 방검복을 입고 시민들을 만나러 다니고, 구미시장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찍 죽어서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망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사정권에 둘수 있는 신형 155mm 곡사포를 연내 남부 국경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군수공장을 찾아서 생산 상황을 파악하고 기동성과 화력 타격 능력이 매우 높은 세세대 포 무기를 훌륭히 만들어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는 취역을 앞둔 구축함 최현호에 탑승해서 기동 능력 종합 평가 시험을 참관하고 다음 달 중순 해군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대구 남구 용두 낙조 지하차도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경찰은 무너진 옹벽에 깔린 남성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지점은 등산길 초입으로 신천 둔치 통행로 입구 쪽입니다. 대법원 일부는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 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안마의자,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엔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의 수행 업무를 맡기고 계열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 리스하는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현직 증권사 간부와 인플루언서 남편 등이 가담한 코스닥 주가 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가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2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5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죠. 괜히 투정도 부리고 서운함이 쌓일 때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결국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가족 그리고 부모님이죠. 늘 곁에 있어서 당연한 존재라 생각했던 만큼 제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쌓여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자주 잊곤 하죠. 이 시간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오늘도 부모님의 하루는 우리보다 더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흘려보내는 시간 속에는 미처 전하지 못한 진심과 차마 꺼내지 못한 마음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늦지 않았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표현 한 번이 그 어떤 선물보다 큰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어버이날을 맞아 가장 가까운 내 편,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훈아의 홍시 가로 열고 울엄마 가로 닫고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서 여러분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뭐 매일매일 생각나는 부모님이지만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더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 같이 있는 분들도 또 사정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오늘 하루만큼은 좀 더 살갑게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 또 사랑의 마음 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보다 우리 부모님의 시간이 훨씬 더 빠르고 또 언제까지 함께 할 거라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계실 때 자주자주 찾아가 보시고 또 전화도 드리고 추억들 많이 쌓으셨으면 좋드리거나 또 이따 저녁에 함께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부모님께 깊은 감사와 또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8291님, 어버이날 오전에는 집에서 청소하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저를 30년 넘게 키워주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가장 많이 생각납니다. 저를 키워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신 부모님, 외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신청합니다. 남겨주셨어요. 네, 부모님이죠. 거의 왜 조부 조모가 30년 넘게 키워주셨으니까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또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마음을 남겨주셨네요. 저도 약 한 1, 2년 정도 외갓집에서 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셔가지고 오늘 또 문자를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2793님은 축하 축하해 주세요. 오늘 저희 엄마 홍선희 여사님 생신이에요. 매번 저희 엄마 생신 때나 어버이날에 저희가 잘 못 챙겨줘서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기네요. 제가 아는 선생님 이선혜 선생님

0: 여기까지 같이 축하 축하해 주세요. 이선혜 선생님도 오늘 생신이시더라고요.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겨주셨는데 우리 홍선희 여사님 그리고 이선혜 선생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버이날이 생신이어가지고 진짜 절대 까먹지 않겠네요. 예. 2793님, 또로 또 마음을 전하실 거죠? 자, 오늘 금요일 1, 2부에서는 이행시의 달인을 찾는 주로도 백일장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제는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에게 낳아주셔서, 키워주셔서, 사랑 듬뿍 주셔서 감사하다고 늦기 전에 마음 한번 전해보시라고 감사를 시제로 준비했습니다.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이행시 감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백조싱크 저축은행 중앙회 백년화편 IS통서 우미건설 열혈강우 온라인 청혼아이스 미래에셋증권 불암산마의자 한국세무사회 롯데렌터카 슬림웨이 다이어트 성원에드피아 KB국민은행 웰템 도드람한돈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데이펙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볼.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3: 밥알 찹쌀떡의 원조.
4: 백년화편.
3: 첨가물 없이 건강한
4: 백년화편.
3: 30년 전통
4: 백년화편.
3: 떡 선물 세트는
4: 백년화편.
3: 1588-5678.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7: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8: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9: 열혈 강호 온라인.
10: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9: 열혈강호 온라인.
10: 열혈강호 온라인.
1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볼까요? 3511님 감 감사합니다. 사 사랑합니다. 부모님 짧고 굵게 잘 보내주셨어요. 4023님 감 감히 다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많습니다. 사 사실 늘 고마웠는데 왜 그렇게 모진 말이 먼저 나오는 걸까요? 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가족한테 가장 함부로 손쉽게 대한 건 아닌지 저도 좀 반성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가장 잘해야 될 사람들이 가족들인데, 아유 참. 저도 좀 후회와 반성이 드는 오늘이네요. 8984번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게 합니다. 네, 표현해야죠. 표현하셔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은 통하겠지 않습니다. 마음이 통하려면 먼저 말부터 통해야 합니다. 꼭 전해주세요. 사람을 살게 하니까요. 0645번님 감히 다이어트 한다고 떠들어 댔는데 사실 오늘도 양껏 먹었습니다. 점심에 굉장히 맛있는 게 나왔나 보죠. 예, 그러면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야겠죠. 특별히 또 오늘은 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시고 또 말로 못한다 싶으면 편지도 좋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더해서 금일봉까지 전해드리면 아주 좋겠죠. 저는 오늘 연락드려서 내일 전해드린다고 했습니다. 7451번님, 감사의 마음은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사랑하는 마음, 진심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네, 진심이 통해야죠. 그 진심은 뭐 이렇게 거창하게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한마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2677님의 신청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명웅의 노래, 그리고 오프닝 끝나고 소개해드렸던 8291님의 신청곡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두 곡 전해드리고 광고 듣고 와서 계속 감사 이행시 만나보겠습니다.

0: 오디세이.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 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 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 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재미있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2부에서도 주로도 백일장 계속 이어갑니다. 자, 오늘 시제는 감사입니다. 감사로 이행시 보내주세요.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1437님. 감, 감자튀김에 사, 사이다, 콜라? 아니요, 맥주가 진리입니다. 감튀에 맥주. 맛있죠? 네. 맛잘하시군요. 6328님, 감, 감정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맙시다. 사, 사소한 것부터 신경 씁시다. 아, 저도 이 말 참 동의합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는 그 상사가 있으면 너무너무 일하기 힘들잖아요. 예. 나는 또 그런 것은 아닌지 반성도 해보고 돌이켜봐야 됩니다. 9112번님, 감, 감자는 수미 감자죠. 포슬포슬하게 삶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사, 사탕보다 더 맛있다니까요. 아, 맛있죠. 이제 감자의 계절이 점점 다가오지 않나요? 감자의 계절, 하지 감자 언제쯤일까요? 맛있죠. 맛있습니다. 2389번님, 감, 감수성이 풍부한 사,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요즘 너무 메마른 것 같아요. 삶이 팍팍합니다.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근데 보통 그 이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다고는 하는데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는 하죠. 근데 인위적인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일부러라도 그 공감하는 그런 멘트들, 아 그랬구나,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네가 뭐뭐 했었구나, 이런 것들부터 좀 훈련을 해보시고 그리고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 감정 표현이 좀 잘 나오는 그런 작품들 만나보면서 하면 조금씩 조금씩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7642번님, 감, 감동이었어. 성시경 노래 신청합니다. 그래 그랬었지 널 사, 사랑하기에 세상은 나에게 커다란 감동이었어.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감히 어떻게 제가 성시경 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냥 가사만 읊어드렸어요. 좋은 노래는 가수가 직접 부르는 걸 들으시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8291번님, 감사하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고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도 못했지만 방송을 통해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저를 키워주신 외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는 방송에 했으니까 직접 해보십시오. 8291번님. 아, 하늘에 계신다면 하늘에 대고 그렇게 외치셔도 좋겠습니다. 1338번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날 수 있어서요. 아, 참 멋진 표현입니다. 그 가장 그 감동받는 여러 표현 중에 하나가, 아, 다음에 태어나도 아빠, 엄마, 아들, 딸로 태어날래. 그리고 뭐, 부모님이 표현한다면, 다음번에도 우리 아들, 딸, 엄마, 아빠 할래. 요런. 이게 최고의 극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211번님,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우리 가족들 너무 좋아요. 어버이날 선물 미리 샀습니다. 하시면서 어버이 은혜 듣고 싶다고 노래 남겨주셨습니다. 오, 카네이션 생화인가요? 생화로 준비하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2460님, 감동입니다. 감사인데 감동으로 보내셨네요. 2460님은 어쨌거나 소개해드릴게요.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어요. 우리 손녀 지우가 무릎으로 긴다고 하네요. 와, 지금 손녀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아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성장이 아주 잘 되고 있네요. 2467번님, 감나무 심었더니 사과나무도 함께 심었더니 올 가을에는 많은 수확을 하것이요. 보내주시면서

중학교예요. 핸드볼 팀이 있나 봅니다. 선수도 잘했지만 감독의 전략, 지략 이런 것들이 사승을 거머쥐는데 힘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7620님은 학부모님이신가 아니면 핸드볼팀 선수인가 궁금하네요. 3800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이제는 눈물밖에 드릴 게 없어 너무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그곳에서는 항상 편안하시길 항상 기도할게요. 노사연의 사랑 듣고 싶어요.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성공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7: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
6: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7: 건강기능식품
9: 절세의 왕 절정.
10: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1: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12: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3: 네, 즐거운 오후 2시 추로도 백일장.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 이행시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운의 당첨자는 두 분 골랐습니다. 063111552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아까 211님께서 정해주신 노래 어버이 은혜 듣고 싶다고 했는데 조용필 씨의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은혜, 특별히 어버이날이니까요. 이 노래 들으시고 뉴스 듣고 3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당신의 차 어디서 정비 받고 계신가요? 남학신도시와 목포 고객님을 위한 남학현대서비스 종합블루핸즈가 임성역 건너편에 오픈했습니다. 제네시스 전문 정비부터 보험 차량 사고 수리까지 맞춤형 정비로 대기 시간을 줄여드립니다. 문의 01.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새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공무원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이종욱 원내부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에 김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곽 위원장은 김 의원이 공무원에 대해 따까리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했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 의원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인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순천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과 대화하던 중 감시하려고 의원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따까리를 하려면 공무원을 해야지라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경찰이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된 24살 장모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장 씨의 신상 정보는 30일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김승용 소방청장이 현장 인력 재배치를 위한 집중 실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열린 소방청 핵심 전략 회의에서 김 청장은 완도 화재 순직 사고를 언급하며 현장 인력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전국 소방 인력 운용 현황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현장 수요에 맞춘 인력 재배치를 주문했습니다. 또 현장 인력은 소방 역량과 직결된다며 단순한 기계적 인력 배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특히 지역대를 중심으로 현장 인력 배치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포시가 해상풍력과 차세대 조선, AI 융합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도시 청사진에 제시했습니다. 목포시는 미래산업도시 전환 TF 운영 결과 보고회를 열고 해상풍력 국가거점 구축과 미래조선 해양산업 메카 조성, AI 융합 미래산업도시 도약 등 3대 전략 분야에서 12건의 핵심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발굴된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신안군 전용노을 미술관이 주말 교육 프로그램 천사섬 우리말 굿즈 창작교실 참여자 10명을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은 신안의 꽃과 특산물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에코백과 키링 등 굿즈를 직접 제작합니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전화로 접수합니다. 전라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광주 순천 목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실질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신건강위기에 놓인 중장년층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고용복지연계서비스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다훈입니다. MBC 새시뉴스를 마칩니다.
5: 잠깐만. 안녕하세요. 어린이를 탐구하는 작가 이다입니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참 묘한 지점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어른들의 수다와 큰 웃음은 활기라고 부르면서 아이들이 울거나 떠들면 소란으로 여기는 점이 그렇죠. 우리는 왜 나보다 작은 존재의 서투름에만 그토록 엄격한 걸까요? 아이들은 원래 마음껏 뛰놀고 웃으며 자라야 합니다. 아이의 서툰 행동에 날카로운 눈총 대신 따뜻한 미소 한번 건네주세요. 딱 그 정도의 다정함이면 충분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1: 네, 신나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금요일 3, 4부 함께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주간에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던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오늘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모두 모아서 전해드리는 사연 119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보내실 곳은 샵 089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분은 쉐보레,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 중, 샤브올데이, 한얼 사이언스 타타타, 환인자,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한국노총, 이동 정식 에어컨 에어렉스, 정식품 탄탄방수, 한국 MSD 캣박시부, 빅토스 본컴퍼니, 환인제약과 함께합니다.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4: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5: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6: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7: 제초제는 타타타.
8: 한얼 사이언스.
9: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0: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9: 환인제약.
11: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클하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12: TBX 타고 상품권 타고.
11: 트러클하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1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4: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TBX.
1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 특별히 지난주 목금 제 출장 관계로 녹음 방송 진행이 됐었는데 먼저 목요일 사연 중에 2529님 영화 봄날은 간다에 대해 다루니까 현역 가왕 3에서 차지현 배우가 부른 봄날은 간다 노래가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남겨주셨어요. 봄날은 간다 차지현 뮤지컬 배우인데 아 정말 노래 어마어마하게 잘하시는 분이죠. 현역 가왕 3에서도 굉장히 활약하시던데 2529님 인상 깊어서 또 신청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56번님 안녕하세요 랑디. 날씨는 꼬리꾸리한데 꼬리꾸리? 연휴가 길어 사람들이 다들 흥이 나는지 밝은 모습들이네요. 저도 주말에 딸과 예비 사위가 온다니까 좋기도 하고 일도 해야 하니 휴 고민스럽네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조정민의 가지지 못한 사랑 신청합니다. 오호 6456번님 어떻게 주말에 딸과 예비 사위 잘 만나셨습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런저런 감정들이 좀 드셨던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방송 듣고 계시면 어떠셨는지 후일담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지현의 봄날은 간다 그리고 조정민의 가지지 못한 사랑 두 곡 함께 하시죠.

조정민의 가지지 못한 사랑 그리고 앞서 들은 노래 차지연의 봄날은 간다 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보내주신 사연 가운데 좀 보내드릴게요. 문자만 보내주셨는데 2958님이 파종해 놓은 고추가 수요일에 보니 냉해를 입어서 동네 형이 미원 20g 수저로 한 수저 해서 20리터 약통에 고추에 분사하면 된다고 해서 오늘 아침

아침에 보니 다시 살아났어요. 참 신기하네요. 와. 아,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사례가 걸렸네요. 파종해 놓은 고추가 냉해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를 보고 동네 형이 미온 20g 한 수저하고 20리터 약통에 타가지고 그걸 고추에 분사를 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아, 이런 또 영농의 지혜가 있네요. 아,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2958번님, 그 동네 형분한테 뭔가 선물이라도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좋은 정보였습니다. 6825번님, 오늘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더 그리워집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 이미자의 여자 일생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네. 어버이날이지만 이미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볼수 없는 분들은 더더욱 생각나는 오늘이죠. 6825님도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일 텐데,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노래, 여자의 일생 준비하겠고요. 그리고 5138님의 신청곡 베이로의 늦기 전에, 아까 오프닝 듣고 아마 이 노래가 생각나서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늦기 전에 우리 부모님께,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곡 함께 하시죠. 이미자의 여자 일생, 베이로의 늦기 전에.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89.1 MBC 라디오
1: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

0: 새벽비가 주룩주룩 지금 오후 2시를 적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춤을 적시네. 삐삐삐 삐키적에 울리면 이제 정말 목포 MBC로 갑니다. 이야!
1: 네, 재미있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4부 시작했고요. 역시 사연 119 계속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금요일 노동절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8575번님께서 퇴직 후 내려와 살며 이 방송 자주 듣고 있는데 노래 틀어주시는 게 아주 좋고 좋은 노래 많아서 자주 듣습니다. 가수 성노의 오직 나만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고맙습니다. 남겨주셨는데 아우 저희가 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센스가 좋으셔가지고 예, 좋은 노래들 많이 신청해 주셔서 저희는 그냥 그거 리스트업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8575님도 앞으로 좋은 노래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 2815번님께서 인생 뭐 있습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살면 되죠. 참지 말고 다 합시다 하시면서 금잔디 인생이란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남 눈치 볼 것 없이 살면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놀러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그리고 오늘 부모님이 보고 싶다 그러면 당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노의 오직 나만 금잔디의 인생 두 곡 함께 하시죠.

금잔디의 인생 그리고 성노의 오직 나만 두곡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사연들 한번 또 살펴볼게요. 6025님, 랑디님, 오늘 날씨 진짜 많이 좋네요. 홍자 가수님의 빠라삐리뽀 틀어주세요. 남겨주셨어요. 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미세먼지도 좋음 수준이고요. 자외선도 보통 수준이고요. 예, 이럴 때 또, 부모님 댁에 찾아가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연락 아직도 안한 분들이 있다라면 꼭 연락해 주세요. 지금 스튜디오 앞에 단란한 한 가정이 예쁜 아이들 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아주시는 것 같은데, 아유, 너무너무 귀엽네요.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렇게 가족이 모이신 것 같은데,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손도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0277님께서 아까 감사 이행시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네요. 감수광하면 생각나는 가수 혜은이님 생각납니다. 사랑합니다. 노래 신청합니다. 감수광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혜은이의 감수광도 준비하겠는데요. 4056님께서 즐거운 오후 2시에 설로 나오는 금잔디의 인생 감명 깊게 너무 잘 들었어요. 남겨주셨어요. 예. 우리 2815님께서 화요일에 청해주신 곡이었는데, 또 이렇게 너무 잘 들었다고, 코멘트까지 보내주시니,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예, 뿌듯하네요. 홍자의 빠라삐리뽀, 혜은이의 감수광 두곡 함께 하시죠.

네, 노래 하나 더 들어볼까요? 4056님이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노래 하나 신청해 볼래요? 남진의 추억의 하늘 부탁해요 남겨주셨는데 노래 마저 들으시고 광고 듣고 올게요.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아따, 다음 주에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2: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장 후반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0: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7.95포인트, 0.11% 오른 7,498의 장을 마치면서 지난 4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1.82% 내린 7,353.94로 출발해서 7,318.96까지 밀렸지만 낙폭을 줄이더니 장 후반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이 5억 원 넘게 순매도 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그만큼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0.71% 오른 1207.72의 거래를 마치면서 3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립을 건네고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코인업자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에서 마약 피해자가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 북부경찰청이 담당 팀장을 직무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의정부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50대 남성이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1시간 10분 만에 의정부시 시내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당시 남성은 지인을 통해 차량을 구해서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피의자 다수를 동시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잠시 감시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네 번째 유조선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서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실은 선박이 오늘 오전 11시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홍해 항로를 통한 원유 운송은 지난달 17일과 지난 3일, 6일에 이어서 네 번째로 해수부는 선박이 예멘 후티 반군이 활동하는 홍해를 통과하는 동안 24시간 상황을 감시하고 안전을 지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8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1도,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4도 등 19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9.9도입니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육과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서민층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2차 지급이 진행되는데요.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소득 하위 70%
2: 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4: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5: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6: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지금 정선혜 씨 목소리 들으시고 어머 누구예요 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5: 죄송합니다.
6: 정선혜 씨가 어제도 조금 조짐이 있었는데 오늘 병원에 가보셨더니 후두염 진단을 받으셨대요.
5: 죄송해요. 아, 제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후두가 살이 많이 쪘네요. 오늘은 문천식 씨의 멋있는 목소리를 좀 많이 들려드리는 방향으로

0: 저희가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1: 좋아요. 오늘은 네. 제가 얘기를 그럼 많이 할 테니까 네. 정선아 씨는 옆에서 네. 아, 그 판소리 고수처럼 추임새 네 맞아요 이런 거 하세요.
0: 맞아요. 다 맞아요.
1: 맞아요?
0: 응, 최고예요.
1: 오늘 까불어야겠다. 평소에는 응. 엄청 부러우시니까.
0: 응, 최고. 네.
1: 예전에 한 교육 사이트에서 5천 명 정도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대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네. 부모가 자식한테 많이 하는 거짓말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장고사님도 우리 정선아 씨 어머님 정선아 씨한테 거짓말 하시나요?
0: 아, 진실을 말씀하신다고는 하시는데 예. 예, 표정에서 이제 아, 나오죠. 예.
1: 이 설문 결과에서 부모님이 많이 응답한 거짓말 중 하나는 아픈데 없으니까 걱정 마라 이렇대요.
0: 저희 어머님 그런 건 솔직하세요. 아, 다만 엄마 나 이거 이뻐? 이뻐. 표정은 다른 얘기예요.
1: 아, 그래요?
0: 엄마 나 살 쪘어? 아니야. 쪘어. 어, 이런 거. 근데 건강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1: 아, 그럼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네,
0: 저 보세요, 지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 그렇습니다. 오늘 부모님과 저녁 드시면서 혹은 뭐 주말에 부모님 뵙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서로서로 거짓말, 아, 상대방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거짓말 이면에 그 마음도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멋져요.
1: 그죠?
0: 최고예요.
1: 정선아 씨도 장건삼이랑 식사하시나요?
0: 네. 꽃다발 이제 가져가서 네. 그 밑에 이제 봉투 드려야죠.
1: 네. 저희 부모님은 아 꽃은 무슨 꽃이야. 청소기가 맛이 갔어 하셔가지고.
0: 저기요.
1: 청소기 드렸습니다.
0: 네, 지금 후드염이라 참고 있는데 예, 예. 맛이라뇨. 예, 맛있는 청소기 쓰시나 봐요.
1: 예, 그렇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사랑합니다, 부모님.
0: 저도요.
1: 예, G.O.D 노래 오늘 첫 곡입니다.
0: 거짓말.

자기 수 있잖니. 정신 차려 바보야, 정신 차려. 제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제 네가 정말 싫어. 그러니 제발 돌아가, 제발 저리 가.

0: 네, 5월 8일 어버이날 첫 곡으로 G.O.D의 거짓말 듣고 오셨고요. 4417님, 저희 와이프도 후두염 일주일째인데
1: 아이고.
0: 딴 여자랑 사는 것 같아요. 목 조심하세요.
1: 자기야 사랑해.
0: 헷갈리시겠다.
1: 좀 다른 분하고 살아볼 필요도 있어.
0: 5581님요. 후두염 걸리니까 선희 씨가 김원희 씨 목소리가 나오네요. 신기하다.
1: 진짜요? 칭찬인데. 내 목소리가 별로였나 보다. 원희 씨가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장효경님은 아이고 우째요 선희 씨. 오늘은 말 많이 하지 말아요. 네. 천식 씨 오늘 일당백 하셔야겠네. 예,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1: 오늘 문천식 씨가 네. 엄청 잘생겨 보여요. 최고.
0: 자, 오늘은요 온 가족이 모여서 듣기 좋은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하는 날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서인데 네. 김영선 성우님, 남유정 성우님은 3부에 모시겠습니다.
1: 그럼 거기서 뭐예요?
0: 숨 쉬세요. 숨 쉬시면 되고 놀라시고 네, 그러면 됩니다. 그렇죠?
1: 뭐라도 좀 안아줘봐요.
0: 예.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문자 샵 8001번으로 정선이 아프지 말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네.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하이퍼스,
0: 주식회사 BS 한양,
1: 유니베라,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신전타코리아,
0: 백조싱크,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올품,
1: IS 동석,
0: 성원 에드피아,
1: 당진시청,
0: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1: 우미건설,
0: 열혈강호 온라인,
1: SK케미칼,
0: 브람스 안마의자,
1: 한국노총,
0: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 식품 광고.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8: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쓰기만 하시면 웃음을 얹어드립니다.
7: 예를 들어 고라니, 매미, 그리고 달들 만났어요. 이 한 문장을 쓰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8: 또!
4: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7: 무엇을 쓰시건 상상 그 이상의 연기 여러분은 쓰기만 하세요.
8: 월 1200만 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
7: 사연은 지라시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8: 어떤 사연도 웃음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9: 지금은 라디오 시대
10: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9: 누가 보내셨죠?
11: 네, 제목 눈물의 교훈의 권선징악까지 두루두루 갖춘 이야기 울산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12: 네, 30만 원 상당 상품 보내드리고요.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0: 되셨습니다.
1: 문천식 씨.
2: 안녕하세요.
1: 잘 부탁해요.
2: 화이팅. 선현이 천식 오빠 반갑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믿는 분들이 많아서 실화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작할게요.
1: 네.
2: 하루는 제 친한 친구 써니가 울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싶어 나갔죠.
3: 죽자 살자 쫓아다니던 언제고 이제 와서 오빠가 헤어지세요.
2: 왜? 뭐 권태기래?
3: 아니 그게 아니고 너도 알잖아. 내가 소변 강박증 있는 거.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 화장실을 미리미리 다녀오잖아.
2: 근데?
3: 처음에는 오빠가 그 시간도 너무나 행복하다고 했거든.
0: 우리 써니 잘 싸고 있니?
1: 잘한다.
0: 있잖아 오빠는 말이야 이렇게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
3: 오빠 나 소리가 좀 날 수도 있는데.
0: 아 괜찮아. 우리 써니 소리는 그 무엇도 다 멜로디 같아.
1: 좀 가 그냥.
3: 이랬던 오빠가 이제 내가 오줌 싸는 게 진절머리가 난대.
2: 제 친구는 계속 울면서 자기가 이별 통보를 듣게 된 상황을 얘기해 줬어요.
3: 그날도 꽃공연 간다고 같이 드라이브 가는데 그런 거 있잖아. 내려서 사진 찍고 다시 출발하기 전에 강박증처럼 막 이렇게 마려워지는 거.
1: 있죠.
0: 아 또야? 또 가냐 화장실 들렀다 가겠다고? 아니 무슨 소변 보는 인형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이동할 때마다 화장실 들냐고.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중간중간 이거 벌써 뭐 얼마를 싼 거야.
3: 아 병인 걸 어떡해. 그냥 차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왜 와가지고 그래.
0: 아, 이제 네가 차키를 들고 나갔잖아. 아, 짜증나. 아, 이럴 바에 그냥 헤어져.
3: 오빠, 나 아직 덜 쌓였는데. 오빠, 나 진짜 간 거 아니지? 오빠.
2: 네, 친구는 그렇게 가냐 화장실 안에서 이별 통보를 받았대요.

0: 대변 각막이 있었다 봐. 말도 없이 잠 탔을 걸? 어우, 지는 뭐 오줌 안 싸고 사나?
1: 아, 고맙다 얘. 역시 친구밖에 없네. 사장님, 여기 써니 두 병 더 주세요.
0: 그날 써니는 거하게 취했고 집에 데려다 주는데 저를 붙잡고 말하더라고요.
1: 잠깐만.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마음이 불안해서 택시 타기 전에 갔다 와야 돼.
0: 그 모습을 보니 짠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아무튼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 후 전 화장실에 다녀온 친구를 부축해서 같이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그때였죠.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잘 자던 친구가 택시가 이게 과속 방지턱을 꿀렁하고 넘자마자 희번덕하게 눈을 뜨더니 말하더라고요. 그냥은 안 돼. 잠깐 기다려. 차라리 내 가방에 토해. 기다려. 전 어떻게든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제 가방을 벌려서 친구의 턱 밑에 갖다 받쳤어요.
2: 어떻게?
0: 야, 여기다 해. 차가 덜컹거려서 가방이 코를 쳤네. 미안해 얘. 야, 너 근데
2: 왜?
0: 코피 난다.
1: 괜찮네. 코피 정도는.
2: 어떡하?
0: 이 난리 끝에 결국 택시는 한쪽에 정차를 했고 기사님은 그 토 냄새가 많이 역했는지 택시 밖으로 나가서 괴롭다는 듯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으시더라고요.
3: 아, 진짜 나는 모르니까네. 그짝들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바닥에 흘린 거 다 닦고.
0: 예, 죄송해요. 기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세차비랑 오늘 영업 손실 비용은 다 부담할게요. 죄송해요.
3: 잠깐만. 와, 그쪽이 사과를 합니까?
0: 예?
3: 우회거리는 저 아가씨. 저거 정말 환장하겠네. 아가씨, 차라리 택시 안에서 오줌을 싸있어. 아니지, 똥을 싸든가.
0: 죄송해요. 진짜 제가 다 치우고 갈게요.
1: 뭐라고요? 오줌!
2: 어떻게 꽂혔다.
0: 그러더니 친구는 갑자기 자세를 바꿔서 택시 바닥에 낀 게

0: 버준 남자를 만나? 아,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1: 진짜요?
0: 이 친구의 남편은 친구 화장실 갈 때마다 여자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주는 부드러운 남자예요.
1: 천천히 싸고 와. 내가 기다릴게.
0: 게다가 부부는 닮는다더니 어제는 자기도 화장실 가는 머리를 챙겼다고 친구랑 손잡고 나란히 화장실로 향하더라고요.
1: 대박이다.
0: 아마도 이런 걸 두고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거겠죠? 친구야, 난 앞으로도 너의 방광과 일상의 안녕을 기도하며 살아갈게. 또 보자.
2: 아이고.
3: 잘한다.
1: 천식이 형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1인 면역할이에요. 대단하세요. 와, 캐릭터마다 막 헷갈리지 않으신가 봐요. 대단하다. 7903님. 저 옆에서 보면서 진짜 와, 제가 3만 원 지금 났거든요.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2: 그럼 정선희 선배가 나보고 3만 원
1: 2만 원 얹어야 될 것 같아요.
2: 아니야.
1: 이 정도면 빙의야.
2: 이거면 우리 팀 다 커피 먹습니다.
1: 예.
2: 5391님. 와, 천식이 안에 천순이도 있고 천미도 있고 짜란다 하셨네요.
1: 아, 근데 이런 볼일 강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2: 그렇구나. 근데 아기 때 형성된 강박인가 봐요.
1: 그렇죠. 약간 일종의 트라우마가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5283님도 제 딸도 볼일 강박 있어요.
2: 그래서요?
1: 그래서 버스나 승용차 못 타요. 무조건 지하철 타서 가다가 아무 역에나 내려서 화장실 가야 돼요. 우리 예전에 여기 지라시 같이 했던 젬마라는 작가 있었잖아요.
2: 있었죠.
1: 네. 네. 젬마 작가도 자기가 여기가 이제 오줌통이 작아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약간의 네? 강박이 있다고. 그래서 생방할 때 우리 왜 부조가 네. 바로 옆이잖아요, 화장실.
2: 네네네.
1: 너무 좋다고.
2: 아.
1: 지라시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화장실 옆에 주조가 있어서 그렇다고.
2: 그런 분들은 영화 긴 거 못 봐요.
1: 맞아요. 네. 한 5번 정도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2: 안타깝네요.
1: 그래,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4: 5985님도. 제 얘기 같아요. 저는 외출할 때 네. 커피, 음료 등 물 종류는 금지합니다.
1: 근데 남자친구 처음에는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다가 나중에 막 진상 취급하고 막 이러면 나는 더 상처할 것 같아.
2: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 그죠?
2: 사랑을 쟁취하고 나면 꼭 변해 사람이.
1: 고백이에요?
2: 자, 솔리드 노래 들을까요?
1: 천생연분.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 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5: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6: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5: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6: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5: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6: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구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오빠 나 화장실 좀.
2: 아 또야? 아 무슨 소변보는 인형이니? 아 대체 얼마나 자주 싸는 거야?
1: 아 마려운 어떡해. 오빠는 차에서 기다리면 되잖아.
2: 아 네가 차 키를 들고 갔잖아. 아 짜증나 진짜. 야 헤어져.
1: 오빠.
0: 오줌 강박 때문에 생긴 이야기였죠. 예.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쥐가 좋다고 그럭댄 언제고.
3: 그죠.
0: 어? 그 앞에서 그 졸졸졸 소리 나는 거 다 듣고 있다가
3: 콧노래 부르고도만. 아유 참.
0: 진짜.
3: 바로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주제입니다. 네.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참. 예. 뭐 연인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등 처음에 뭐 괜찮다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돌변했던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0: 그렇죠. 네. 뭐 연인이나 그런 사이가 더 많이 있겠다 이런 거는. 그죠. 연애 초에 막 복스럽게 먹는 거 좋다고 그럴 땐 언제고. 네. 나중에 개걸스럽다.
3: 오, 식비 많이 나온다.
0: 헤어지자고 극단적으로.
3: 네. 또 아내가 나보고 쌍꺼풀 있으면 멋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큰맘 먹고 쌍수했는데.
0: 어머.
3: 왜?
0: 아 너무 아 별로다.
3: 아 원빈처럼.
0: 아 쳐다보지 마. 아 쳐다보지 마.
3: 쳐다보지
0: 아, 여기 보지 마. 저쪽 봐. 저쪽 봐. 이러면 이제
3: 이런 식으로 좋다고
0: 상하지.
3: 할 때는 언제고.
0: 맞아요.
3: 마음이 바뀌어서 생긴 에피소드 보내주세요.
0: 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포토문자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3: 문자 소개되시면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올인원 영양제 얹을게요.
0: 문자 기다리는 동안 박진영 씨의 노래 들을까요? 날 떠나지 마.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좋다고 할 땐 언제고. 2630님.
1: 네. 저 대학교 때 같은 과 있던 친구랑 CC로 사귀게 됐는데요. 이 친구 부모님한테도 선물 공세하고 이 친구 집안이 절도 독실한 기독교라 교회도 제가 꾸준히 나가고

0: 박상아님. 연애 때는 밥 잘 먹고 수더분하다고 좋다고 막 집 밥도 덜어주고 그랬거든요.
1: 남자분이신데.
2: 아, 오빠는 밥통.
1: 아니, 연애 때는 밥 잘 먹고. 미안해요. 오늘 나 때문에 지금 막 혼란이 왔죠.
2: 남녀 혼란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1: 죄송해요. 박상아님이 남자분이에요.
2: 연애 때는 밥 잘 먹고 수더분하다고 좋다고 막 밥을 덜어서 저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3: 오빠는 밥통 대왕이야. 적적 좀 먹어.
2: 헤어지자고서 헤어졌어요. 얼마도 밥이나 먹어야지.
1: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0: 변하더라고요.
1: 똑같은 포인트에서 감동하고 똑같은 포인트에서 확 반하다가 그 포인트로 헤어지더라.
0: 아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나의 설레겠던 그 포인트가 결혼 후에는 날 미치게 하기도 하고요.
1: 지긋지긋한가 봐.
0: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나.
1: 아니 들어가지고. 1610님. 전 남친이 처음엔 던지는 게 귀엽고 매력이라더니 나중엔 웃을 때마다 교정 안 하냐고 묻는 거예요.
2: 교정 안 해?
1: 결국 헤어지고 교정돼서 뭐 더 예뻐지긴 했어요. 아 그럼 됐네 뭐.
0: 인별그램 봤어. 너 교정했더라. 차. 우리 다시 만날래?
1: 미쳤니? 걔 던니 귀여운데. 던니가 이렇게 뾰족하게 하나 나와 있으면 좀 동안으로 보이고 그러는데.
0: 그렇죠.
1: 그걸 그렇게 예쁘다고 막 너 던니 어 한번 찔려봤으면 좋겠어 손으로 만져봐도 돼 너무 귀여워 사랑스러워 이러다 갑자기.
0: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그 수작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단점을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은 대인배 모드로 가는 척하는 거죠.
1: 허수작 허수작.
0: 그러다가 이제 친해지면 이제 아유
1: 말 재밌게 한다고 깔깔대고 웃다가 나중에 시끄럽다고 닥치고 있으라고 그러고.
0: 그렇죠. 좋았어요 자기소개서. 네. 아 3062님. 남자친구랑 연애할 때요. 실수로 방구를 제가 퐁 하고 꼈는데 그때 분명히 귀엽다고 많이 먹은 날은 방구 덮개라고 귀엽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방구 끼면 아 절로 가! 하면서 엉덩이를 발로 차요. 그래서 침대나 소파에서 떨어진 일이 비일비재해요.
1: 자, 진짜 이거는 편을 너무 들어주시고 싶은데 이게 이제 방귀를 좀 진짜 자주 끼는데

0: 목소리 너무 나가잖아 지금. 아 그만해.
1: 뭘 그만해?
0: 아야죠.
1: 야이씨. 방구 낀 거 다 참아줬더니.
2: 10kg 빼셨대요. 축하드립니다.
3: 맞았어요. 네. 사랑이 참 그래. 네. 초반 같지 않아. 그래도 그 능선을 잘 넘은 분들은 평화롭게 안착하잖아요. 좋은 관계로.
2: 그렇죠.
3: 그렇죠. 네. 그걸 못 참는 거예요.
2: 그걸 넘어야 돼요. 고지를.
3: 맞아. 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네. 이런 의미로 들려드립니다. 네. 박미경이에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

0: 좋다고 할 땐 언제고 라는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주제입니다.
1: 네.
0: 남자분인데요. 9966님. 아, 술 한잔 할 줄 모르는 제 모습이 좋다고 결혼했는데요. 지금은 와이프가 정시 퇴근한다고 구박합니다.
2: 아, 가끔 친구들 만나서 술도 좀 한잔하고 밥도 먹고 와 좀.
3: 아 뭐야 또 왔어?
0: 아니 여보.
3: 집에 왔는데.
0: 아, 술을 배워서 밖으로 나돌아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 다시 이쁨 받을 수 있나요?
3: 그거는 아닐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자주 가시는 거죠 집에. 아, 말이 이상하네.
0: 끝나고 집에 가지 어디 가 그러면 전식 씨처럼 계속 나가요?
3: 여보 나 왔어. 또 왔어?
0: 여보 나 밥 좀 줘.
3: 또?
0: 무슨 또야? 하루에 세 번 먹는 거야.
3: 어, 밥을 매일 먹어?
0: 다 매일 먹어. 내가 대단한 거 말해. 반찬 세 개만 줘.
3: 어, 또 세 개?
0: 자, 여쭤볼게요. 자, 정시 퇴근 통신원.
4: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있는 정시 퇴근 통신원입니다.
0: 네.
4: 아내랑 연애할 때는 제가 술 한 잔만 먹어도 취해서 자는 모습이 좋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술 안 먹고 일찍 들어온다고 오히려 구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0: 어허.

0: 결혼한 지가 지금 한 20년 돼가니까요.
1: 아, 예. 아, 김정희님, 예. 예 저희도 예. 입장이 지금 좀 난처해지네요. 20년 아. 동안 그럼 매일 이제 그 시간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신 거죠?
0: 아, 아니, 식사를 하고 싶었는데.
2: 그렇죠. 네. 그거라는 게 저녁 먹는 게 낙이다 오붓하게. 이런 마인드이신 거잖아요. 그죠?
0: 그렇죠. 그렇죠.
2: 네. 근데 혹시 아내분은 술을 좀 드시는 거 아닐까요? 모임도 가고 싶고?
0: 어, 와이프는 술을 잘 마시긴 하는데, 예. 뭐, 밖에서 먹진 않고요. 제가 안 보는 데서 먹는지 이렇게 재활용 버릴 때 보면 소주병은 있는데 제 앞에서 예. 먹진 않아.
2: 아하. 특이하네요. 아하. 예.
1: 아니 뭐 어디 소독할 때 쓰셨나 보지 뭐.
2: 그렇죠.
1: 그럼요.
2: 김정희님 제가 했던 몹쓸 상황극처럼 이렇게 매일 국을 달라 반찬을 여러 개 달라 그러진 않으셨죠?
0: 어 그랬으면 차라리 좋겠네요.
1: 어, 그러니까 김정희님이 원했던 건 함께하는 시간이었을 뿐인데.
2: 수박하게 함께 그냥 먹는 건데. 아 그러시구나.
1: 근데 일부러 그렇게 술을 늘리시기도 했다니까 김정희님 엄청 노력하셨네. 응. 근데 술 마실 때 같이 좀 드시면 안 돼요? 아내분 이렇게 술 한 잔 반주 이렇게 기울이는 시간 안 가지세요? 두 분이?
0: 네. 저랑은 재미가 없대요.
1: 어떻게 섭섭하시겠다 정희님. 성향이 좀 다르신가 봐. 아내분은 좀 되게 외향적이에요?
0: 아니 조용한 편인데 뭐 저랑만 안 놀아주는 것 같아요.
1: 어, 진짜.
2: 자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께 예, 한마디 하실까요?
0: 여보 나도 저녁에 좀 밥 좀 먹고 싶어 집에서. 이게 안주로 배 채우는 게 너무 힘들어.
1: 그렇지. 아이고.
0: 밥 좀 줘.
2: 어, 눈편도 못 들겠어.
1: 나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2: 자, 우리 또 세상 사는 퀴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제가 밖에서 시간을 보낼 때 자주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1번 주차장, 2번 만화방, 3번 놀이터.
2: 샷발 전 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나 못 맞추겠어.
1: 진짜. 네. 김정희님 오늘 그래도 저희와 조금 속풀이라도 하시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신 거겠죠?
0: 네 감사합니다.
2: 네,
1: 그래요 이제 네. 부인께서 좀 제대로 시간 좀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요.
2: 햄버거 세트랑 올인원 영양제 보내드릴게요.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2: 이거 드리고 아내분께 밥이랑 바꿔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 하지 뭐.
2: 자, 광고요. 예.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7: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6: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8: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9: 당진 해나루쌀,
8: 덮밥에도
9: 당진 해나루쌀,
8: 국밥에도
9: 당진 해나루쌀.
8: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10: 트럭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설레는 소식을 들고 왔거든요. TBX 타고 상품권 타고 모고신 박사 타이어 교체하면 상품권 주는 거 알고 있었나?
11: 그러니까 TBX 타고 상품권 타고
10: 이야 역시 트럭커라 다르네.
1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13: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TBX.
1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6: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17: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0: 열혈 강호 온라인.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사이언스.
3: 네, 정시퇴근 통신원이 밖에서 시간 보낼 때 자주 가는 거 정답은요?
4: 2번 만화빵이었습니다.
3: 다행이다. 주차장에 계신 줄 알고 또 놀이터에서 그네 타신 줄 알고 너무 걱정했어 나 진짜.
4: 그네는 진짜 정말 마지노다.
3: 예.
4: 그네까지는 가지 마요.
3: 알겠습니다.
4: 만화빵 잘 돼 있어요.
3: 그럼요.
4: 예. 네.
3: 공사로님, 양태성님, 김효조님 맞추셨고요.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4: 문제 조금 더 볼까요? 네.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윤창욱님. 주근깨가 많은 편인데 사귈 땐 뭐 모델 같고 예쁘다더니 이젠 깨밭에서 넘어졌냐고 아주 구박 확. 저기.
3: 처음 만날 때는 그죠? 자기는 꼭 프랑스 모델 같아. 주근깨가 너무 예뻐.
4: 아 오빠 너무 많지 않아? 주근깨?
3: 무슨 말이야.
4: 진짜?
3: 서양 모델 같아. 이러는데.
4: 근데 요즘은. 자기야.
3: 아유 깨밭에서 넘어진 거 뭐야. 얼굴이 어떡할 거야. 그걸 다 그냥. 아유 그냥.
4: 그냥 뭐 얘기를 해봐. 일로 와봐. 들어와. 그냥 뭐. 가만 안 있어 오늘.
3: 아이고.
4: 진짜. 매력이 드레매.
3: 8500님. 제 여자친구가 저 마른 체형 주우즈 닮았다고 좋다 그랬는데요.
4: 네, 매력 있잖아요.
3: 이제는 뒤에서 아니면 나무를 끌어안고 있는 느낌이라고 포근한 살이 없어갖고 싫다고 헤어지자 그랬습니다.
5: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 이제 참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6: 목포 MBC 1번 건강정보 정형외과.

0: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 된다고 강조하고 특히 지역대를 중심으로 현장 인력 배치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포시가 해상풍력과 차세대 조선, AI 융합 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도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목포시는 미래 산업도시 전환 TF 운영 결과 보고회를 열고 해상풍력 국가거점 구축과 미래 조선해양산업 메카 조성, AI 융합 미래 산업도시 도약 등 3대 전략 분야에서 12건의 핵심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발굴된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올해 첫 초중고 졸업 검정고시에서 광주 1,082명, 전남 560명 등총 1,642명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광주는 86%, 전남은 83%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전남에서는 83세 어르신이 최고령으로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합격 여부는 시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포 홍일고등학교가 가정의 달을 맞아 초당대학교 호텔 조리학과와 함께 지역 어르신을 초청한 효 나눔 한마당을 열고 세대 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직접 건강 간식을 만들고 조리와 배식, 서빙에 참여하며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말벗 활동 등을 통해 효의 가치와 배려를 실천했습니다. 행촌미술관이 행촌 김재현 박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개관전을 열었습니다. 행촌미술관은 오늘 100년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홍성담 작가를 비롯해 지역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관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모두 5개 섹션으로 구성됐으며 김재현 박사의 소장품과 민중 미술 운동 등 당시 정치적 시대상을 담은 판화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으로 전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17.9도, 습도는 52%입니다. 임사랑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어린이를 탐구하는 작가 이다입니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참 묘한 지점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어른들의 수다와 큰 웃음은 활기라고 부르면서 아이들이 울거나 떠들면 소란으로 여기는 점이 그렇죠. 우리는 왜 나보다 작은 존재의 서투름에만 그토록 엄격한 걸까요? 아이들은 원래 마음껏 뛰놀고 웃으며 자라야 합니다. 아이의 서툰 행동에 날카로운 눈총 대신 따뜻한 미소 한번 건네주세요. 딱그 정도의 다정함이면 충분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6: 지금은

0: go.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겠습니다.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하는 날인데요. 1778님께서 남편이랑 아들이랑 사랑극장 집중해서 듣습니다. 사연에 매번 감정이입이 돼서 가족끼리 토론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2: 와, 진짜요?
1: 오늘 사랑극장도 팝콘 챙겨 입장합니다.
2: 오, 되게 건강한 문화시설을 향유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3: 그거 좋다, 그죠?
2: 네. 그 지라시를 통해서 또 그렇게 가족과 네. 함께 한다니까 또 보람있네요.
3: 그죠. 아버님, 아유, 그 남자가 저렇게 바람이 피면 안 돼. 아, 좀 가만히 좀 있어요. 문천식 연기하는데 좀 떠들지 마 좀.

0: 엄마, 엄마가 더 시끄러워요.
1: 어, 그런 광경.
0: 아, 그리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서 듣는 거잖아요. 이게 네. 지금 이 1년의 횡이 안에.
1: 맞아요. 또,
0: 와, 멋있으시다.
1: 영광입니다.
0: 네. 네. 저희가 그렇게 격조 있는 방송은 아닌데 참 그렇죠. 들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격조를 만들어주세요.
1: 감사합니다. 네. 김영선 성우님 그리고 남효정 성우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0: 자, 문자 샵 8001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문자 포토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중
0: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1: 주식회사 본컴퍼니
0: 동국제약 회라민큐
1: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0: 신젠타코리아
1: 저축은행 중앙회
0: 환인제약
1: 청호나이스
0: 샵올데이
1: 삼성증권
0: 웰템
1: 한국 MSD 캣박시브
0: 데이펙
1: 빅토스
0: 미래에셋증권
1: 그 청취자 여러분과
0: 함께합니다.
2: 4월 금호건설 아테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훅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4: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 진사과 선물 세트,
3: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4: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3: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준비 없이 찾아든 사랑에 가슴 뛰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라디오 사랑극장
1: 어느 날
0: 사랑이
2: 이 시간을 이끌어주실 두 분입니다. 남유정 성우님, 김영선 성우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 사랑극장 사연을 보내고 싶다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5: 네네.
2: 6203님.
6: 예, 나이가 많은 80대입니다. 어느 날
5: 괜찮으세요?
6: 예예.
5: 감기 조심하시고요.
6: 예, 본방을 못 들으면 제 방이라도 항상 아내와 같이 들어요. 그러다가 한번 나도 글을 보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랑으로 보내드릴까?
5: 어머,
6: 예, 감사합니다.
3: 천자 새끼.
5: 서른한 가지 사랑을 갖고 계시다봐요.
3: 골라먹는.
5: 전 엄마는 외계인 사랑.
2: 아버지 하여튼 겪어보신 사랑 중에 가장 개떡 같은 그.

0: 우와.
1: 교통약자 이동수단은 장애인 노약자처럼 보행이 어려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분들의 하루를 대신 움직여드리는 일이라고 영선 씨는 설명합니다.
2: 아, 저기 콜하셨죠? 잠시만 계세요. 리프트 내려드릴게요.
1: 영선 씨는 이 일을 오래 해왔고 지금도 조용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유난히 아침 공기가 차가웠던 그날 영선 씨는 담당 차량을 점검하고 있었는데요.
3: 아유, 형 오랜만이에요. 여기 커피믹스 한잔 드세요.
2: 어, 네. 아이고, 네. 웬일이야. 차고지 여기 아니잖아.
3: 아, 노동조합 그 안건 좀 같이 짜자 그래서 근처에 왔다가 가만 보면 형은 참 진짜 일이 좋은가 봐. 차를 닦으면서도 행복해 보이시네.
4: 아이고, 보람 있잖아. 세상이 굴러가는데 내가 조금은 보탬이 되는 것도 같고.
3: 아, 하여튼 천직이다, 천직. 어, 형, 저기 누가 형한테 오는 것 같은데? 에, 전 갈게요.
4: 에. 어, 그래, 그래. 다음에 보자. 에, 에.
5: 저...
2: 예.
5: 실례지만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2: 예, 뭐, 뭐가 저한테 궁금하실까요?
5: 아, 저... 공영주차장에 장인콜 차량이 자주 보여서요. 저 얼마 전 어머니께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2: 아...
5: 거동이 많이 불편하세요. 저 그래서 장인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1: 영선 씨는 늘 그렇듯 차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휴대폰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라고요.
5: 아,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귀찮게 드려서 죄송해요.
4: 아유,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5: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항상 안전운행하세요.
4: 예, 감사합니다.
1: 그리고 한 달 후 재활전문병원에서 이용객을 모시게 됐는데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선명하진 않았죠.
5: 엄마, 괜찮아요? 불편하진 않아요?
6: 응, 괜찮아. 아, 힘들어. 야, 얼른 집에 가자.
2: 예, 예. 그럼 뭐 목적지로 출발하겠습니다.
5: 저, 근데요.
2: 예, 말씀하세요.
5: 기사님,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4: 아니, 저기, 아유, 안 그래도 어디서 그 뵌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5: 저 한 달 전쯤 장애인콜 이용 방법 여쭤봤던 사람이에요. 저 아침 일찍이었는데.
1: 영선 씨는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2: 아, 아유, 아유, 이제야 기억이 납니다. 아유,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5: 어, 아니에요. 기사님은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나시잖아요. 당연히 기억 못하실 거예요.
4: 예, 그래서 그때 앱은 까셨어요?
5: 네, 설명을 잘해주신 덕분에 요즘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기가 한결 수월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4: 아, 다행이네.
5: 저, 실례지만
2: 예.
5: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저랑 비슷해 보여서요.
4: 아, 저요? 저희 신 둘입니다.
5: 어머, 아, 동갑이다. 아, 저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2: 아, 그래요?
1: 그러나 그걸로 끝. 서로의 연락처를 묻거나 친구를 하자고 말을 놓지도 않았죠.
2: 자, 그럼 이 앞에서 내려드리면 되죠?
5: 네, 감사합니다. 정말 덕분에 편하게 왔어요. 엄마, 어? 우리 이제 내리자.
6: 아유, 고마워요, 기사 양반.
4: 아유, 예, 예. 네. 조심히 가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6: 아유, 사람이 참 따뜻하다. 우리 딸하고 인연이 되면 좋은데.
5: 아, 엄마, 저기 네. 아무하고나 좀 엮이지 말라고요, 좀.
6: 아유, 너는
5: 저분 불편해하셔. 결혼하셨을 거라고.
6: 아유, 나 가면 너 혼자 남는데.
5: 엄마, 결혼한 사람하고 엮으면 어떡해요, 진짜.
1: 네, 영선 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3: 어?
1: 그리고 이혼을 했죠. 다정하게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유정 씨를 보고 영선 씨는 생각했습니다.
4: 저쪽도 혼자인가?
1: 그 후 몇 달에 한 번씩 그녀를 만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5: 아, 김현성 기사님.
4: 아이 콜 목적지 보고

0: 혹시나 했는데.
1: 저도 배정된 차 번호 보고 기사님이 오실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기사님 이름도 거기서 봤고요.
0: 아유, 잘 지냈어요?
2: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말을 트게 됐고 그녀의 어머니가 잠들었을 땐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도 했죠.
1: 전 남유정이에요.
0: 예.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 외롭진 않겠어요. 아니, 전 혼자 살거든요.
1: 응?
0: 아, 저 이혼했습니다.
1: 저든데. 나이도 같고 과거도 같고 우리 비슷한 점이 되게 많네요. 저기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 한번 들리세요. 커피 대접 팔게요. 요즘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도 맛 좋은 거 아시죠?
0: 아이, 그럼요. 근데 편의점 일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1: 그래도 아픈 어머니 모시면서 일하기엔 그만한 데가 없어요. 근무 시간이 정확하니까. 일하는 틈틈이 요양보호사 시험도 공부했고 저 자격증도 땄는걸요.
0: 아, 와, 요즘 가족 요양 많이들 한다고 듣긴 했는데 저 힘들진 않아요?
1: 그냥 뭐 이약 물고 살아보는 거죠 뭐.
2: 힘든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 영선 씨는 그녀의 그런 점이 좋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0: 네, 여보세요.
1: 기사님, 저 남유정이에요.
0: 네네네네네. 웬일로?
1: 시간 되실 때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 잠깐 들러주실 수 있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0: 아, 그래요? 아, 마침 운행이 끝났는데 지금 가죠 뭐. 예.
2: 영선 씨는 마치 데이트를 가는 사람처럼 설렜습니다. 공적인 운행이 아니라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1: 놀라셨죠? 제가 연락해서.
0: 아유, 아닙니다.
1: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편의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시라고 했네요. 죄송해요.
0: 아니에요. 저기 궁금한 게 뭡니까?
1: 저 기사님 일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 나이에도 할 수 있을지, 혹시 도전한다면 뭐부터 해야 할지.
0: 아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저도 이 일 덕분에 다시 숨쉬는 법을 배웠는데요.
1: 정말요?
0: 아니, 그럼요. 일단 그 보통 운전 면허증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택시 운전 자격 시험을 봐야 됩니다. 보통 그 80문제 정도 나오는데. 저기 제가 공부했던 그 책이 몇 권 있걸랑요? 그거 적어드릴게요.
1: 저 물어보길 너무 잘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럼 이 안에서 먹고 싶은 거 다 고르세요.
0: 예? 네?
1: 제가 사드릴게요. 내남 내산해서 다 드릴게요.
2: 그렇게 그녀는 어머니를 돌보며 시험 준비를 했고 영선 씨는 그녀가 지칠 때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3: 머리가 돌이 됐나 봐요. 나이 드니까 몇 번을 봐도 기억이 안 나요.
0: 아이, 저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뭐랄까 이게 자주 보고 응? 천천히 가요. 저 자동차 운전할 때 왜 그 저 그 어떤 길이든 자주 가보면 왜 저절로 익혀지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3: 고마워요. 아, 정말 영선 씨 아니었으면 난 정말 벌써 포기했을 것 같아요.
0: 에? 아유, 이거 되게 쑥스럽네 이거.
4: 아유, 참참했네. 뭐가 이렇게 좋으셔?
0: 아니 아무것도.
4: 아, 노동조합 회의 시작한대. 들어갑시다.
3: 얼른 가세요. 저도 이제 공부할래요.
0: 예. 그래야지. 그럼 예.
4: 형, 뭐 연애?
0: 야. 아니야 그런 거. 야 가자. 아,
4: 표정이 딱 연하는 것 같은데.
0: 아니라니까 저 참.
2: 말은 아니.

0: 최연학님, 아, 왜 이런 사연 들으면 응원하게 될까요?
1: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한 줄기 봄바람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할 무렵 어머니가 편찮으신 거 아닌가?
0: 아, 그렇게 된 건가?
1: 그렇죠. 아무래도 어머니 연로하시니까.
0: 근데 두 분이 되게 공감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또래시고 또 돌싱이시고 이래서.
1: 그렇죠. 그리고 네. 성향이 비슷하신 것 같지 않아요?
0: 또 같은 직업을 원하시고.
1: 네. 여자분도 뭔가 좀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 하시고.
0: 맞아요. 맞아요.
1: 남자분은 약간 거기 앞선 선배님이시고. 네. 그리고 약간 뭐랄까. 연륜이 좀 더 있으시니까 두 분 다 요건 예. 빨리 숙성이 될 것 같은데
0: 그래요? 예. 아, 그래도 7502님도 아예 끝까지 안 들어봐도 이거는 결혼한다 한 표 느낌적인 느낌이 그렇습니다
1: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충동적이거나 뭐 변수에 취약한 그 어떤 나이라기보단 네. 또 겪을 건 겪고 난 분들이라
0: 그쵸.
1: 조금은 기다려줄 것 같은데 우리 남

0: 분 같은데 여자분이.
1: 어, 네. 3916 님이. 아니 근데 실제 성우분들 목소리가 되게 자연스럽네. 50대이신가? 아니 아니요. 택도 없어요. 지금 30대십니다. 30대.
0: 예. 두 분의 목소리는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1: 성대 나이는 22. 예. 난리 났어요. 지금 굉장히 성숙한 목소리로 연기 중이십니다.
0: 두 분 다 어린이 애니메이션도 하시기 때문에.
1: 네, 네, 네. 어, 그나저나 나 지금 후두염 이거 괜찮지 않아요?
0: 어떻게 된 거예요?
1: 성대가 열렸어요.
0: 주사를 많이 맞았어요?
1: 여러분, 현대인에겐 스테로이드제도 가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대가 살짝 일시적으로 열려가지고 지금 어, 아침에 제 목소리와 오프닝 때 네. 오, 봐봐요. 5014님이 선희 누나 후디언 목소리가 이렇게 섹시하게 들릴 일인가?
0: 에헤이 5014님
1: 왜 그래?
0: 아 여러분 선희 누나 그 진짜인 줄 안다니까요.
1: 나 그래? 그래? 아, 어, 너 진짜 되게 왜 그래 곤란하게.
0: 그래도 어. 착한 분이. 그래도 아프지 마세요. 대신 아파줄 수 없으니까.
1: 어 잘해주지 마. 나 질척거리고 싶잖아.
0: 정선혜 씨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사랑극장이잖아요.
1: 미안합니다. 미안. 예, 예. 모처럼 관심 받아서 행복했네요.
0: 아 그랬군요.
1: 자 노래 한 곡 듣고 할까요?
0: 그러시죠.
1: 2AM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축구장에
2: 2배.
1: 우와! 만져보고, 먹어보고, 앉아보고.
3: 요한인의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4: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5: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0: 광고 전 지난 줄거리.
11: 고라셨죠? 리프트 내려드릴게요.
12: 가만 보면 형은 진짜 일이 좋은가 봐.
13: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11: 목적지로 출발하겠습니다.
13: 아, 동갑이다.
14: 우리 딸하고 인연이 되면 좋겠는데.
13: 고마워요. 영선 씨 아니었으면 난 정말 벌써 포기.
15: 전화를 받지 않아.
16: 뭐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10: 그녀와 연락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뒷얘기가 시작됩니다. 하도 이상해서 편의점으로 달려가 봤지만 편의점에는 다른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12: 남유정 씨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전에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뒀다 그래서 급하게 불려나왔습니다.
16: 아, 네. 실례했습니다.
12: 예.
10: 그리고 여전히 받지 않는 전화.
15: 전화를 받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16: 나 참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10: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며칠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3: 영선 씨.
16: 아, 무슨 일 있어요? 연락이 너무 안 돼서 걱정 엄청 하고 있는데.
13: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16: 아, 지금 어디예요?
10: 영선 씨는 반차를 내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고 영선 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말없이 그녀의 곁에 멈

0: 보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장례가 끝난 뒤 그녀는 영선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1: 살면서 이런 고마움은 처음 받아봐요.
2: 많이 힘들겠어요, 마음이. 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1: 저 원래 되게 씩씩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2: 아휴, 참.
1: 아휴.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영선 씨한테 기대고 싶다는.
0: 영선 씨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내 인생은 이제 이 여자와 다시 시작되는 거라고. 영선 씨 덕분인지 아니면 타고난 씩씩함 때문인지 그녀는 다시 시험 준비를 했고 그 결과
1: 내가 진짜 합격하다니.
2: 와, 축하해요. 와, 진짜 너무너무 좋다 이거.
1: 아, 다 영선 씨 덕분이에요. 내가 첫 월급 타면 진짜 근사하게 한턱 낼게요.
2: 야, 그럼 우리 진짜 동료가 되는 건가? 그 매주 스케줄표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우리 서로 공유해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다 만나요, 우리.
1: 좋아요. 아, 근데 좀 걱정도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텃세 보일까 봐.
2: 아휴, 자, 그 차고지가 어디랬죠?
1: 지라시동.
2: 아, 우리 조합원들 중에 그 지라시동 차고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대충 분위기라도 물어보면 마음 좀 놓이지 않겠어요?
1: 아, 진짜요? 고마워요. 아, 이제 안심이다.
0: 영선 씨는 유정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 알아봐주기 위해 애썼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며 자연스럽게 말도 놓게 됐습니다. 마치 연인이 데이트를 하듯이 말이죠.
1: 있잖아. 나 너네 집 너무 궁금해. 아니, 남자 혼자 어떻게 하고 사는지도 궁금하고 너희 집에 나 한번 초대해줘.
2: 아이고, 별게 다 궁금하네. 아, 뭐 별거 없는데. 그럼 뭐 지금 가볼래?
1: 진짜? 어, 그래, 가자.
0: 두 사람은 함께 영선 씨네 집으로 갔고 유정 씨는 깜짝 놀란 눈으로 영선 씨에게 말했습니다.
1: 와, 아, 모델하우스 같다. 아이고, 너무 깨끗해. 어머, 웬일이야. 아, 뭐 남자집이 이렇게 깔끔하니?
2: 아유, 저 어릴 때부터 그 정리 정돈 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
1: 야, 주방에도 없는 게 없네. 야,
2: 응?
1: 우리 앞으로는 밖에서 사 먹지 말고 너네 집에서 해먹자. 내가 또 한번 요리 솜씨를 보여줄게. 응? 넌 장소만 제공해.
2: 아, 진짜?
1: 야, 이 디퓨저는 향이 뭐야? 좋다. 딱 와인 분위기야. 어, 야, 우리 와인 사다 먹을까?
0: 그렇게 그녀는 와인을 사왔고 그리고 두 사람은 기분 좋게 취했고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입을 맞추고 불을 껐습니다.
3: 오휴.
0: 오휴.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녀는 옆에 없었습니다.
2: 벌써 나갔네. 어제 별로 취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통했나 봐.
0: 그리고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두 사람은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밥을 해먹고 불을 끄고 그리고 아쉬운 작별을 했죠.
1: 너무 늦었다. 나 갈게. 다음엔 스파게티야. 콜?
2: 아유, 좋지. 근데 진짜 안 데려다 줘도 되겠어?
1: 걱정 마. 나 베스트 드라이버잖아. 집에 도착해서 문자 할게.
2: 그래, 조심해서 가.
1: 응, 굿나잇.
0: 영선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젠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아니,

0: 이제는 누군가를 마음에 들이는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청혼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막연히 그림을 그려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1: 오늘 좀 볼 수 있어?
2: 오늘은 뭐 만들어줄 건데? 집으로 와.
1: 아니, 밖에서 보자.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2: 밖에서?
0: 어떻게 보면 들뜬 기분으로 문자를 보낸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 그녀의 뉘앙스. 영선 씨는 머리를 굴려봤지만 그녀가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당최 알 수가 없었습니다.
3: 오호,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0: 이런...
3: 자, 이 사연의 결과를 맞춰주십시오. 그녀의 말은 프로포즈가 분명하다. 결혼할 것 같아 하면 1번이고요. 아니야, 아니야. 왠지 좀 불안해. 헤어질 것 같아요. 2번입니다. 자, 어딜 보낼까요?
4: 네.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3: 정답자에게 드리는 선물은요?
5: 네,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0: 쎄한데? 좀 쎄하죠?
3: 그래요?
0: 네, 최현학님이 아하 이거 참 불 끄면 사고 나갔는데 이미 진작에 났고요. 불은 진작에 꺼졌는데 이게
3: 0970님은 어머님의 바람대로 이어져야죠. 그래야 말이 되죠 하셨습니다.
0: 강종선님과 저는 같이 의견을 함께합니다. 이렇게 순탄하다고? 사랑극장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이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4: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0: 그죠?
3: 근데 네. 가끔 순한 맛도 있긴 한데
0: 아니 아니야. 그래요? 이게 뭐가 이게 지금 좀 쇠해요.
5: 삶의 잔가지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0: 엄청난 반전이 있는 거 아니야?
5: 뭐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0: 엄청난 반전이 있는 거 아니야?
3: 설마요. 예. 네. 사회구호님은 혹시 자동차 사고 쪽 아닐까요? 안 돼. 하셨어요.
0: 그 이제 러브 페어가 이런 내용이잖아요. 약간. 아, 3264님이 나 임신했어. 책임져.
3: 선생님,
0: 굉장하다.
3: 저기
0: 예, 아니, 미라클이다.
3: 거기는 아닐 거예요. 예, 그건
0: 아니 50대도 있어요.
3: 예. 아, 그래요?
0: 몰라.
3: 그래요?
0: 나를 믿지 마. 나를 믿지 마. 지금 나는 스테로이드제 네, 취해가지고
3: 약 먹어서 지금 정선 씨가
0: 정상이 아니니까 나를
3: 노래 한번 듣고 예. 아, 뒤에 부분 너무 궁금하니까 이어갈게요.
0: 맞아, 궁금하다.
3: 지금 주차장에서 못 내리신 분 많을 겁니다. 네. 예, 리쌍 노래예요.
0: 장기하와 얼굴들이 피처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지금 만나.

0: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 갑자기?
0: 갑자기가 아니야.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너랑 나랑 연인처럼 지냈잖아. 그게 정말 큰 힘이 됐어. 고마웠어. 아니 지금도 많이 고마워.
1: 아이고 저 새삼스럽게 네 말대로 우리 연인처럼 지냈잖아. 그래서 아 그냥 막 그냥 확 오늘 말해버리겠다. 우리 말이야.
0: 근데 말이야.
1: 어?
0: 나 이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0: 그건요 직접 들어봐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 나는지 핸들을 꺾을 때 나는지 봐야 되거든요. 저랑 같이 한번 타고 돌까요?
1: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럼 타세요.
0: 예예. 예.
2: 그래서 천식이가 좋아졌다고?
1: 응. 나도 잠깐 너에 대한 감정이 사랑인가? 하고 생각한 적은 있어. 근데 아니더라. 너랑은 그냥 좋은 친구더라고. 천식 씨를 만나고 그걸 깨달았어. 너랑 손은 잡았지만 설렌 적은 없었어. 그냥 편했어.
2: 유정아.
1: 근데 그 사람은 달라. 스킨십도 하고 싶고 막 설레고 떨리고 내가 더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 너랑은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어. 넌 좋은 사람이고 정말 착하잖아. 그래 줄 거지?
3: 여기서 무슨 대답을 했어야 할까요? 영선 씨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 나 안 착해. 친구? 그건 못하겠다. 친구는 무슨...
3: 그 후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2: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래도 같은 일을 하는 터라 가끔 운행하다가 마주칠 때면 멋쩍은 인사를 나누는데 많이 서먹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쯤 지났을 때 동료가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4: 아, 형, 그 얘기 들으셨어요? 천식 씨하고 유정 씨하고 둘이 결혼한대요. 사랑하나 봐.
2: 지금도 가끔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가면 생각합니다. 그날 아침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가 저한테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제 인생은 좀 덜 아팠을까요? 오늘도 그 기억을 태운 채 혼자 운행을 합니다. 그녀는 제 인생에서 내렸지만 그날의 마음은 아직 하차하지 못한 채 제삶 어딘가에 남아있나 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바지락까지가 골라지라.
1: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2: 역대급 빌런을 만났어요.
3: 아 정말 어서.
2: 네 지금 약간 육성으로 욕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네.
3: 지금 미니 게시판도 난리 났어요, 여러분.
2: 아 사연 속 그 유정 씨라는 분한테 엄청 지금 분기 탱천하고 계시는데 네. 이은영님, 아니 이럴 거면 불은 왜 꺼?
3: 그러니까 와인을 왜 마시며 왜 입을 맞추냐고.
2: 그게 엔조이 한 거지 뭐.
3: 정은혜님, 이현님 왜 이래?
2: 진짜 왜 이래?
3: 아 친구끼리 자냐고요?
2: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 그리고 나 진짜 50대 뭐 자면은 뭐. 어이가 없네. 네. 그리고 난 제일 비겁한 게 우리가 사귀자는 얘기 안 했잖아. 말이야 방구야.
4: 그러니까.
3: 정수라 씨 어떻게 하고 맞췄어요 이 얘기를?
2: 아 이게 쎄한 게 있었어. 야. 이 여자분이 왠지 영선 씨한테 의지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5: 네, 기대고 싶다고.
2: 난 그 말이 되게 쎄했어.
3: 그래요?
2: 그러니까 보통 당신 덕분에 진짜 너무 위로가 됐어요지. 내가 기대고 싶다라는 얘기를 그쵸. 먼저 선포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장소 제공해 내가 요리할게 이제부터 이게 왜 여자가 이렇게 뭐 버퍼링 없이 남녀를 떠나서 나는 그런 게 뭐 유려하고 매끌매끌한 진짜. 사람이 좀 불안해.
3: 박성은님이 다 들으시더니
2: 그러시구나.
3: 쓰레기시구나.
2: 진짜.
3: 결과 이번 헤어진다였고요. 7779님 헤어진다. 대전에서 50대 후반 남자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여자가 느낌이 쎄해.
2: 맞아. 처음부터 쎄했어.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착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남자인 거를 이용한 거야.
3: 3267님 헤어지겠네요. 한지붕 아래에서 같이 좀 지내보니 안 보이던 단점들이 많이 보였을 겁니다.
2: 아니요. 선생님 지금 몇 밤 안 지냈어요.
3: 그게 맞을 거예요.
2: 예, 예. 몇 밤 안 지냈어요.
3: 예, 그게 맞을 겁니다.
2: 선생님 잠깐만 우리가 안 맞고 있어요 지금. 몇 번 안 지냈어요.
3: 2번 맞추신 분들께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리고요. 오늘 사연 주신 분께 위로의 선물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2: 모르겠다 진짜 이건.
3: 진짜. 사연자분 형님 들으시면 다 잊어버리십시오 형님.
2: 진짜 너무 속상해가지고.
3: 잠깐 똥 밟은 겁니다 아니.
2: 진짜 그래 뭐 인생이 항상 모든 연애가 내가 피해자로 끝날 수는 없겠지만 이건 명백한 이 여자분이 가해자.
3: 와 이동근 인생이라는 일방통행의 길에서 잠시 포트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사하게 잘 지나가셨습니다.
2: 이야. 그래 그 여자 만났으면 크레바스 낼 뻔했어. 크레바스.
6: 진짜. 잘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 인대나 인공 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행복.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24살 장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 씨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상공개 결정은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광주에서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남편에게 약을 탄 술을 먹여서 살해를 시도한 아내와 아내가 일하는 태권도장 관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쯤 피해 남성의 부인인 40대 여성과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두 여성은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부의 집에 있던 술병에 약을 타서 남편인 50대 남성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대 여성은 그제 저녁 6시 반쯤 같은 장소에서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 상록경찰서는 배드민턴 동호회원 등 16명을 상대로 9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50대 여성을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배드민턴 동호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에게 셔틀콕을 저렴하게 공동 구매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배드민턴 용품 소매업체를 상대로도 셔틀콕을 싸게 가져올 수 있다면서 대금을 먼저 받고 물건은 주지 않은 채 잠적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고소장 15건을 접수하고 추적한 끝에 어제 저녁 용인시 처인구에서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후 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정부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내부 검토를 거쳐서 사후 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조정은 다음 주 5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조합 측은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시행 근거인 무역법 122조에 부합하지 않아서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8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4도 등 19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9.7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0: 살아가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안승표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어버이날 저녁 거침없는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39년 만에 추진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무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자 더 이상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고 절차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이후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확인했습니다. 권익위는 관련 의혹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 신세계에서 김동인, 하홍기, 김종혁 세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후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젊은 정치인 김상욱 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울산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3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이목을 집중시킨 정치인들의 말을 통해서 한 주간의 이슈를 총정리해드립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영국 런던 왕립대학교에서 새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기분 변화를 추적했는데요. 불안과 우울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효과도 순간에 그친 게 아니라 최대 8시간 동안 지속됐죠. 우리 뇌가 새의 쥐적임을 평화롭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참새, 까치, 박새 같은 우리 주변 새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애쓰지 않아도, 돈 들이지 않아도 마음의 피로가 풀릴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8: 네, 뉴스 신세계. 오늘 처음 모시는 분이죠. 하원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세요. 하원기입니다.
8: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10: 안녕하십니까.
8: 시사인 김동인 기자. 어서 오세요.
11: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8: 예, 오늘 뉴스 들어가 볼까요? 예. 네.
11: 뉴스 말씀드리기 전에 좀 기쁜 소식 하나 있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큰 사랑 덕분에 이번에도 13분기 연속 청취율 1위를 기록하며 뉴스 그 대한민국 대표 시사 프로그램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점유 청취율이 13.7%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출 1위 기념으로 뉴스하이킥 선물 곳간도 시원하게 열었는데요. 예. 오늘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또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이 선정되시는 분들께 잡곡 세트, 또 문어 크림, 텀블러 세트 등 다양한 선물을 네,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예.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예.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다만 유튜브로는 선물 발송이 어렵기 때문에 참여는 문자나 미니로 부탁을 드립니다.
8: 예, 오늘 다양한 선물 네. 준비해 있습니다.
10: 이거 1등 하면 무슨 보너스 줘요? 앵커한테?
11: 축하드립니다.
8: 없습니다.
10: 없어? 좀 단락해요.
8: 13분기
10: 여기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좀
8: 아, 훅 들어오시네요. 질문을 해봤지 받진 않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 알아볼까요?
11: 네, 지방선거 소식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역마다 좀 분리해서 선거 내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서울선거 좀 보겠습니다. 서울선거는 아무래도 지금 정원호, 오세훈 후보 간에 이 부동산 문제 그리고 개발 문제와 관련된 어떤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용산을 소재로 해서 한 번 더 충돌했는데요. 이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이 용산 국제 업무 지구를 이 만들고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허브, UN 인공지능 허브를 용산 국제 업무 지구에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용산 정비창 부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안에서 특히나 지금 금융과 산업 양쪽으로 키우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서울투자공사를 만들어서 산업 전략을 통합 관리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았는데 특히나 이 용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 계획 안에서 주택 수를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가 특히나 관건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현재 그 정원호 후보의 이 용산 계획에 대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반박하며 좀 논쟁이 불이 붙었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 정원호 후보가 지금 닭장 아파트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0: 이라면서 자신이 이제 국토부와 논의했을 때에는 이 용산에 6,000호, 6,000세대 정도밖에 넣을 수 없는 구조였는데 이걸 예. 이제 8,000세대까지도 늘린 게 겨우겨우 늘린 거였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1만 호가 된다면 이 주택뿐만이 아니라 부가적인 여러 시설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 정원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에서 오세훈 후보가 오히려 용산을 그동안 방치해왔다라면서 예. 나를 세웠고요. 이 오세훈식 개발의 핵심은 토지 매각 방식이고 이 정원호 후보 자신의 어떤 방식은 99년 장기 임대 방식으로 재원 확보와 자산 효과를 다 잡겠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한편 또 공약 표절 공방도 조금 벌어졌습니다. 예. 이 전날 그 어제 이제 정 후보 측 논평에서 오세훈 후보의 신통 기획이 이제 착착 개발 공약과 예. 동일하다 이러면서 어떤 게 오리지널이냐 이런 예. 논쟁이 일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원호 후보의 착착개발이 원조고 신통기획이 그걸 따라했다고 주장하는 건 예. 10년 영업한 원조집 앞에서 신장 개업한 후에 자기가 더 원조라고 간판을 건 것과 같다. 예.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 자, 하원기 부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2: 예. 일단 예. 정책 논쟁으로 들어간 예. 거는 조금 환영할 만한 예.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좀 지저분한 마타도를 펼치고 예.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정책 논쟁이니까 예. 그건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내용으로 더 넘어가 보면 예.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서 24년 11월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인데 네. 그때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업무지구 내 6천 가구를 포함해서 1만 3천 가구를 공급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예. 본인들도 그럼 답장
1: 본인들도 했다
2: 한다는 예.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예. 이게 숫자를 가지고 공약 발표할 때 검토 데이터나 어떤 논거나 이런 게 다를 수는 있지만 예. 그 지금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급 가지고 다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예. 이걸 가지고 답장 이런 표현 쓰는 건 부적절하죠. 예. 그래서 좀 긍정적인 정책 논쟁으로 이어졌으면 예.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김채원님 어떻게 예. 보십니까?
3: 저는 뭐 사실 주택 문제 잘 몰라요. 아, 예. 예. 그래서 뭐 그거에서 전문가가 아닌데 예.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1: 예. 아 그래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좀 약간 싱거워졌습니다. 예. 자. 김태현 충남지사 출마 선언했죠.
0: 예, 그렇습니다. 예.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후보 신청 철회하고 예. 나서 곧바로 이제 출마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예. 예, 어제 이제 후보 신청을 철회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예. 오늘 오전에 충남도청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예. 다시 한번 재선 도전을 본격화했는데요. 예. 원래는 4일에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었는데 예. 이게 좀 미뤄졌었죠. 예. 정 전 실장 공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입장도 나온 상황이었었고요. 네. 하지만 정 전 실장이 좀 물러나면서 오늘 이제 CBS 라디오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대통령 최측근인 비서실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한편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관련된 글을 올렸는데요. 네. 정 전 실장이 큰 결단을 내려줬다. 앞으로 우리 당의 큰 어른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믿는다. 네. 이런 언급을 남겼습니다.
1: 예. 사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예.
2: 뭐 사실 권력투쟁과 선거의 유불리 같은 거에 결합돼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예. 보는데 그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정진석이라는 사람 한 명에 대해서 공천에서 의미를 예. 크게 하지 않는 게 예. 이미 윤호개인 공천을 국민의힘에서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뭐 이용 후보라든가 예. 뭐 이진숙 후보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요. 대구의 추경호 후보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추경호 후보는 심지어 매주 수요일마다 예.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지금 재판까지 받고 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공천해놓고 윤호개인 색깔을 지우기 위해 뭐 정진석 예. 뭐 전 비서실장만 예. 뭐 컷오프한다? 이거는 전체적인 기조라기보다는 예. 당내의 어떤 권력투쟁과 선거를 앞두고 난 뒤에 또 공천파동이 벌어지면 선거 자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기 예. 때문에 선택한 결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1: 예, 김정혁 최고위원님. 예.
3: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예. 출마를 접으신 건 잘했다고 예. 생각해요. 예. 나갔으면 아마 김용 씨가 출마를 하겠다고 해서 공천을 준 거하고 비슷할 예. 것 같아요. 예. 양쪽 당에서 서로 막 공격거리를 삼을 수 있다고 예. 생각하는데 법률적 책임이야 뭐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뭐 정무적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니까 뭐 막지 못한 것들에 대한 사태가 그때까지 간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안 나가신 건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뭐 일각에서는 뭐 장동혁 대표가 뭐 무소속으로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었다. 예. 라는 그런 얘기도 뭐 어떤 평론가들이 하시는 분도

0: 있더라고요. 네. 뭐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소속으로도 안 나가고 뭐 일단 물러난 거니까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자, 부산 가보겠습니다. 예.
2: 네.
1: 부산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2: 부산에서는 지금 한동훈 네. 후보의 특히 후원 회장으로 위촉된 이 정형근 전 의원을 네. 둘러싼 논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검사 시절에 이제 공안 방첩 분야에서 주로 일했었고 네. 수사 당시에 이제 고문 의혹이 제기되어서 여러 번 네. 피서가 됐었던 인물인데 네. 지금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후원 회장으로 위촉이 네.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 MBC 라디오 인터뷰 과정에서 네. 이 내용이 좀 화두가 됐는데요. 네. 위촉한 이유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역 선거고 네. 지역민들의 많은 추천을 받았다. 그리고 지역 내 신망이 크다라고 네. 설명을 했고 또 이 선거는 이 한동훈 후보 이 재선거지 이 후원회장을 선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네. 이렇게 설명을 네.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반복해서 강조됐던 점은 이건 지역선거고 후보는 한동훈이다. 네.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네. 하고 있고요. 다만 아무래도 정전 의원이 과거 특히나 이제 2024년에 이제 발언을 했었 관련된 발언들이 좀 논란이 됐던 게 윤 전 대통령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한 질문에
1: 2024년이요.
2: 대해서 네, 2024년 예. 12월에 이제 한 유튜브에서 남겼던 말들이 예. 소환이 됐는데요. 내란죄에 대한 적용은 언감생심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또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길길이 날뛰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라면서 한동훈 후보를 예. 한번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1: 예.
2: 한편 이 서병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했고요. 한 후보를 도와줘야 하는 상황인데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생각에 이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렇게 예. 설명을 했습니다.
1: 하 대변인 지금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3: 보수 재건을 네. 하겠다고 하는 네. 한동훈 전 대표의 네. 자기 모순이죠. 네. 왜냐하면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동료 시민과 함께 하겠다 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정영근 씨는 네. 이근환 씨와 더불어서 공안으로 악독하기로는 예. 거의 투탑으로 평가되는 분이었고 예. 동료 시민한테 그런 고문을 자행했던 사람을 후원회장으로 뭐 모신다?
1: 예.
3: 이거는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까 전에 기자님께서 뭐 유튜브에서 했던 예. 발언들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그 어떤 혁신파로서의 예. 모든 발언들을 다 부정하는 예. 얘기들을 했거든요. 예. 그중에서 했던 얘기가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이 파견한 분대장이다 이렇게까지 예. 평가를 했었습니다. 예. 이런 분을 네. 뭐 지역에서 신망이 두텁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후원회장으로 앉힌다. 그러면 지역 일각의 조직들이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막 추천하고 이러면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감옥 가서 후원회장으로 모실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후원회장이나 선대위 구성이라는 네. 것은 본인의 가치와 뭐 철학 이런 네.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후원회장 선거가 아니라 자기 선거다 네. 이렇게 방어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고 네. 시민들이나 뭐 유권자들의 평가 혹은 비판을 좀 수용을 해서 예. 철회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김정혁 최고위원님. 예.
0: 그 공안 검사로서의 문제가 예. 있었고 논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1: 예.
0: 그것은 20년 내지는 30년 전의 일이에요.
1: 예.
0: 그분이 지금 80세가 넘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나중에 이제 무슨 저 뭐지 그 단체장 같은 것들을 마셨어요. 예. 단체장이라는 게 아니죠. 어찌 뭐야 그 저 어디 무슨 뭘 맡으셨었죠? 그 무슨 기관장 같은 걸 맡으셨는데 그때는 또 굉장히 그 민주당과 비슷한 그런 주장들을 했던 그런 경력도 있어요. 뭐 그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의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20, 30년 전의 일 때문에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을 뭐 예를 들면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것을 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한동훈 대표에서 매우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입장이 달랐었다. 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0: 쪽으로 뭘 활동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근데 후원회장 이 질문 안 드릴 수 없는데 후원회장은 그 후원을 하는 정치인과 지향이나 이게 완전히 달라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후원회장이란 게요.
0: 지금
1: 예.
0: 얘기가 예, 예. 정치인과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보면 뭐 한동훈 대표는 상당히 그 개혁 성향의 정치인이고 예. 근데 지금 이분이 예. 과거의 그런 발언들을 나는 지금 당신이 얘기하는 것들을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1: 예.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 어떤 고문 의혹이나 이런 거에도 반성을 했습니까?

0: 야, 이러이러한 역사적 행위, 비판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는 게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동훈이라는 어떤 지향을 가진 정치인이 이분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할 때는 이분의 과거 행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1: 글쎄, 그거는 네.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분이 이제 뭐 몇십 년 전에 일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그때 당시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0: 그렇습니다.
1: 그분들에 예. 대해서는 유감이나 사과를 예. 표시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0: 아무 일 없다는 듯이
1: 뭐 그게 예. 이제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박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김근태 선배 같은 경우 예. 김근태 의원이 뭐 고문 받을 때 그때 당시에 담당 검사였다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관계를 정확히 잘은 모르지만 예. 만약에 이게 그 이후에 뭐 소송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걸로 예. 알고 있어요. 수사를 예.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정확한 사실관계는 좀 규명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2: 예. 존경하는 예. 그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예. 평소에 성품을 보건대 아마 반대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방어를 하고 계시니까 예. 몇 가지만 제가 반론을 드리면 수사가 안 된 부분은 당시에 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을 활용해서 방탄했기 때문이고요. 네. 20, 30년 전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께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실 때 네. 장예찬 최고위원의 10년 전 발언이 문제가 돼서 그걸로 공천 컷오프 시켰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변명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20, 30년 전이 아니라 당장 2년 전에 있었던 내란 사태에 대해서 내란은 뭐 이건 내란이 아니다. 윤석열은 탄핵하면 안 된다. 이런 네. 발언들은 명확하게 본인이 대중 앞에서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두 분이 있을 때는 뭐 의기투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공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리고 더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생각나는데 왜 굳이 이런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리 도와준다고 온다라도 왜 굳이 저런 사람을?
1: 그거는 아마 그 네. 현지에서 네.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0: 아니 아무리 추천을 해도요.
1: 그게
0: 네. 비판이 뻔한데
1: 기준이 예. 몰라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아닌지 아니면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옛날 분들처럼 그 기억을 다 갖고 있는 분들처럼 그런 기억을 안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 네.
1: 어쨌든 지역 내에서는 네. 그 저도 가보니까 정연근 의원에 대해서 그분을 무슨 공안검사나 이런 걸로 생각하기보다는 거기에 삼선 의원을 했던 것들 예. 이런 부분들로 그리고 또 그분 그 지역 국민들과는 굉장히 관계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그런 추천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0: 예, 이게 왜 왠지 혹시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3: 저도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2: 장인어른께서 추천하신 건 아닌가요? 그렇게 다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네. 30년 전에 공안검사였다는 얘기를 하시지만은 이분이 의원하던 것도 20년 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당장 상대 후보인 박민식 의원 같은 경우에 박민식 전 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산 북구 청장을 임명해놨지 않습니까? 너무 대비되는 지금 후원회장이라서
0: 그랬어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예.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0: 자, 박민식 후보하고요.
1: 네.
0: 한동훈 후보 같은 날 개소식. 이것도 참 여러 가지 사랑설레가 있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오는 10일, 네. 모레 이제
0: 일요일이죠.
1: 예, 네. 개소식을 할 예정인데 하필이면은 그 거리도 그렇게
0: 걸어서 10분이라면서요.
1: 10분도 안 걸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어쨌든 좀
0: 가보셨죠?
2: 관련,
0: 예, 예.
1: 관련 소식을 좀 정리를 예. 먼저 좀 해보자면요.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에서 일제히 개소식이 이제 10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자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서 이목이 예. 집중이 되고 있고요. 이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장동혁 대표가 이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의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이 한동훈 후보의 개소식에 참여할 것이냐 예. 이것도 좀 관건이었습니다. 예. 관심사였는데 일단 한동훈 후보는 새 대결하는 형태는 좀 피하겠다 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 참석하겠다고 한 의원들께는 이번에는 마음만 전해달라고 예. 얘기를 했다 이렇게 예. 좀 정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전에 그 진종호 의원이라든가 한재 의원 등 그 예. 친한계 인사들이 이제 한 후보의 캠프에 방문하겠다는 예. 뜻을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런 그 캠프 방문에 대해서 이제 송은석 원내대표 등은 해당 행위 징계 경고를 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10일 오후 2시에 이제 부산 북구 덕천동 일대에서 각각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네. 이 두 후보의 선거사무소 간 거리가 이제 10분 안팎이다 보니까
0: 네. 걸어서요.
1: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네. 이렇게 특히나 이제 부산에서 어떤 세대결 모습이 보일까 이 사람들이 좀 집중하고 있고 특히나 주민분들도 좀 많이 참석할 네. 것이기 때문에 언론사들도 다들 지금 관심
2: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은 날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바꾸게 된 게 그 예. 지도부가 다 내려오는데 장동혁 예. 대표도 내려오겠다. 예. 안철수 나경원 의원도 함께 오겠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돌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 지역에 있어서는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예. 의원들한테 다 가라. 예. 거기 가라. 사실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죠. 예. 근데 거기 다 가라.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싸우겠다라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 무소속 한 명 놓고 와서 우리 의원들 다 지도부 내려가갖고 너 박살 낼래라는 예.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 그 얘기 듣고서 대표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예. 이거 같은 당에서 예. 나도 어차피 국민의힘 출신이고 예. 국민의힘 당대표 한 사람인데 여기다가 우리 나 지지하는 의원들 다 불러서 양쪽에다 이렇게 하는 게 이거는 예. 유권자들한테도 그렇고 예. 우리 당원들한테도 그렇고 너무 뭐 민망한 일이다. 이건 못하겠다라고 예. 해서 이제 뭐 진종호 한지하 의원도 예. 뭐 원래 이분들은 뭐 박정훈 의원 이런 분들
0: 예,
2: 다
0: 그렇습니다.
2: 공개적으로 내려가겠다 그러는데 예. 오지 말아달라 예. 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0: 김채원 내일 가십니까?
2: 아니 저는 가는데 예. 그 거기는 개소식에는 예. 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고 예. 여기저기 뭐 시장도 가보고 그다음에 무슨 사람들도 만나보고 예. 뭐 그런 게 할 예정입니다.
0: 다른 의원들은 친한계 의원들은요 어떻게
2: 친한계 의원들은 안 내려오지 말아달라고 공개적으로 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려오겠다는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0: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먼저 잡았습니까?
2: 저희가 먼저 잡았는데 그런데 네. 그쪽에서 뭐 야 우리도 마음속으로 옛날부터 거기 하려고 했어 하면 할 말은 없는 거죠.
0: 시간은요?
2: 시간은 원래 정해 있었죠 우리는.
0: 어떻게 보십니까 하대변인?
3: 뭐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잘 예.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3: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 당적을 정리하지 않고 자기가 소속돼 있는 정당의 경쟁 후보를 돕는다.
0: 예.
3: 이걸 공개적으로 노정시키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네. 유권자들이 네. 봤을 때는 권력투쟁처럼 예.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지도부가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간다는 건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호재네요.
0: 예.
3: 이때까지 그 국민의힘에서 개소식 가면 부산에서 계속 싸움을 했거든요.
0: 예, 예.
3: 뭐 조경태 후보랑 뭐 저기 누구랑 예. 싸우고 장동혁 대표한테 뭐라고 하고 지도부가 다른 지역에 가서 좋은 효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0: 예.
3: 그래서 차라리 조용히 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더 좋은 일일 수도 있겠네요. 예.
2: 거기다 자유대학 있잖아요. 예. 그 자유대학에서 또 동원령을 내려서 예. 우리 거기 가겠다라고 해서 아마 박민식 후보 캠프에는 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올 텐데 여기서도 만약에 또 장동혁을 외치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왜냐면 네. 부산시장 선거에 가서 그것 때문에 워낙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뭐 거기서도 또 태극기를 들고 올라는지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올지 그건 아마

0: 선거법상에 못하지 않을까. 네. 또 행진도 안 된다고 하니까 네. 그런 건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자체로 별로 모양새가 너무 좋지 않아서 네. 뭐 마치 무소속 한 명과 뭐 당 지도부 전체가 동원돼서 세대결을 하고 또 무슨 뭐 자유대학이니 뭐니 하는 윤호개인 지지하는 분들이 와서 네. 공격하는 것들 이거와 맞서 싸우는 방식이 뭐 의원들을 동원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자. 그냥 북갑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 뭐 예.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1: 예. 지금 판세는 어떻게

0: 네. 이 지지도와 이렇게 연결이 될런지 네.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1: 하 대변인 판세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2: 저도 네. 뭐 하정국 후보에게 네. 우호적이라는 것을 네. 두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0: 같은 또 하시잖아요.
2: 예. 네. 보통 3자구도 네. 선거에서 양당 아닌 제3세력이 이기는 선거 전략을 얘기할 때 예시로 드는 게 동탄 모델입니다. 네.
1: 근데 이준석.
2: 네. 예. 근데 동탄은 민주당 우호적인 지역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유권자들이 예. 국민의힘을 투표한다는 유인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제3세력 무소속 후보든 뭐 제3정당이든 보수 성향인 뭐 제3후보가 나갔을 때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혹은 득표율만 떨어뜨려 놓으면 예.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랑. 예. 애초에 국민의힘이나 보수 투표 유인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부산 북갑은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투표 유인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보수 성향의 투표 유인이 높은 지역에서 보수 성향 후보가 두 명 나간다. 예. 표가 갈라지겠죠. 예. 표가 갈라지면 하정우 후보가 구도상으로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1: 아, 그 얘기 뭐 늘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단일한 지금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보시는 겁니다.
0: 네, 저도 뭐 네. 그거는 아예 가능성, 후보들 간의 네. 단일화라는 건 네. 말이 안 되는 네. 거고 뭐 유권자들이 네. 보고서 아마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거 한 열흘 정도를 앞둬놓고서는 네. 쫙 갈릴 거예요. 그래서
1: 네. 한쪽으로 몰릴 거라고 아직도 기대하십니까?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수 성향에서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로 왜냐면 만나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빨리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양쪽의 우열이 가려지는 순간에 한쪽으로 확 몰릴 것이다.
1: 지지자의 성향이 너무 다르다. 이런 분석들 많이 하는데요. 한쪽으로 모이기에는. 예.
0: 지지자의 성향이라는 예. 게 예를 들면 뭐 그 아주 윤호개인 쪽 예.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예. 거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인기가 일단 너무 없어요. 예. 심지어는 장동혁 보기 싫어서 나 박민식은 못 찍어주겠다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현재 지도부가 우리 당 지지도 보면 아시잖아요. 예. 당 지지도가 저 지도부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실은 손해예요. 예.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도 이미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가 있어요. 그거는 심지어는 대구에서도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뭐 아 이거 국민의힘 이 그 당원들이니까 여기 네. 강성 당원들은 다 뭐 박민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 하 대변인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2: 저는 별로 동의하지 네. 않는 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까 전에 일부에서 다뤘던 네. 호원 회장 얘기를 물고 늘어지게 될 겁니다. 네. 당신들이나 나랑 차이가 없다 이렇게 네. 할 것이고 그다음에 보수 성향 유권자라고 해서 다 윤호개인인 것은 네.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의 어떤 행보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막상 지금 뭐 여론조사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투표함을 열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무소속 이렇게 네. 됩니다. 그러면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으로 그냥 결집하는 그 관성이라는 게 있기 네. 때문에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표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어쨌든 판세나 선거 전략을 짤 때 염두에 두고 캠페인을 전개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북갑 주민들이라는 네. 게 막 그 한동훈 정도의 그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면 아, 무소속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하 대변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그 지역에서 이미 한동훈은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네. 이 선거가 시작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힘이다 무소속이다 이 사람이 왜 무소속이다 누구하고 싸우고 있다 이런 것까지도 이미 너무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 국민의힘이니까 나는 무조건 국민의힘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요. 네. 현재 분위기가.
1: 한번 한 일주일 지나면 딱 판세가 나올 것 같은데요.
3: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상화 추진 TF라는 거 그동안 이제 가동을 했는데요. 예. 그 운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3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54일 동안 이 TF를 운영해왔고 여기에서 이 과거사 그러니까 과거에 논란이 됐었던 예. 사건들을 이제 자체적인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를 한 예. 건데요. 크게 보면 이제 한 대여섯 가지 사건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제일 관심이 높았던 건 아무래도 이 김건희 씨의 명품백 사건.
1: 그렇죠.
3: 네. 네. 이것과 연관돼서 네. 권익위가 어떻게 처리했느냐 네. 그리고 그 처리 과정은 정말 투명했느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정상화 추진 TF가 운영했던 그 어떤 조사 결과들을 좀 발표한 네. 내용을 보니까 김건희 씨 그 명품백 수수 사건은 2024년에 일단 종결하기 전에 정승윤 사무처장이 예.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심야 시간에 좀 회동을 예. 했다. 이 내용을 좀 밝혔습니다.

0: 수백 명의 국회의원의 네. 배우자가 그러면 네. 이 정도 어떤 금품 수수는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네. 당신들은 생각하겠네라고 네. 누가 물었냐면 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하고 있는 강훈식 의원이 물었었거든요. 예. 대답을 못해요. 횡설수설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이게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발표를 보니까 핵심은 그 전날 윤석열 예. 뭐 전 대통령과 심야회동했다 이런 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직권남용이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하게. 이거는 예. 뭐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고 하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김채우 보시기에도 이거 황당하죠?
2: 네, 황당합니다. 예.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예. 그러면 뭐 백을 받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 아니면 백을 갖다 주겠습니까?
1: 당시 정말 황당했어요. 근데
2: 아니 그건 그때는 예. 뭐 저도 그랬고 다 또 예. 보수 패널 중에서도 이건 예. 좀 논리적으로 좀 예. 이상하다라고 예. 얘기한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 관저에까지 불러서 회동을 했다는 건 이거는 국민권익위원장이 그 사무처장으로서는 처신을 굉장히 잘못한 것이고 예. 만약에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처리를 해줬다면 그러면 이건 형사
1: 그렇습니다.
2: 적인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1: 이거는 뭐 이게. 근데 또 하나 사안이 있죠.
3: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이밖에 한 네 가지 사안 정도가 있긴 예. 한데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가 또 순직한 사건 있잖아요. 예. 요거에 대해서 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예. 이런 결론도 나왔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그러니까 2024년 7월이었는데요. 예.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익위가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TF가 당시 담당 부서가 응급 의료 헬기로 이 대통령의 이송을 결정한 부산 소방본부 직원에 대해서 제도 개선 취지에 기관 송부 의견을 네. 냈는데 정 전 부위원장이 이제 행동 강령 위반 통보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또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의 있던 전원 내용들 그리고 네. 헬기 이송은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추가 진술을 고려했을 때 사건 처리 당시 행동 강령 위반으로 본 네. 것은 부적정했다. 네. 이렇게 TF는 설명을 했습니다.
1: 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3: 네, 류일임 예. 전 이 방심위원장이 이른바 이제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예. 담당 부서가 이제 제3의 기관 그러니까 감사원 검찰청으로의 송부 의견을 보고했는데 예. 정 전 사무처장이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서 여기에 예. 대해서도 이제 TF는 이 내용은 이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류일임 이분은 MBC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제가 기억에 심의마다 뭐 예. 개헌은 불발됐습니다. 예.
3: 네, 39년 만에 개헌 시도는 결국엔 좀 불발이 됐는데요. 예. 국민의힘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예고를 하면서 예. 사실상 재상정 자체가 불발이 됐습니다. 예. 이 우원식 의장이 오늘 오후에 이제 본회의를 개의를 하고 나서 예. 개헌안을 재상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예. 이제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원래는 오늘 재상정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예.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아무래도 상정하더라도 사실상 힘든 상황이 예. 이어지다 보니 이 재상정 방침은 철회를 했습니다.
1: 예.
3: 그러면서 이제 우원식 의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여야 간에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했던 그리고 사실상 내용상 반대가 없는 개헌안을 놓고도 개헌의 문을 열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개의 17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1: 예. 개헌 이렇게까지 막아야 됐습니까? 김채호 보시기에도.
2: 아니, 저는 뭐 네.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는 건 계속 예. 다 얘기를 해왔던 건데 예. 우리나라 헌법은 개헌은 국민투표를 그 국회에서 예. 통과를 해도 국민투표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예. 개헌의 요건을 강화해놨어요. 예. 그리고 법안에 헌법에 문제가 많다는 건 다 알지만 지금 고친다는 건 5.18과 부마 예. 그 항쟁을 예. 늦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늦는 거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1: 계엄도 마찬가지고요.
2: 아니, 그럼 계엄은요. 예. 근데 예. 그 지금 현행 헌법으로도 우리가 계엄을 막았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런 사태를 거치고 나서 다시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예. 들지 않습니다만 예. 또 지자체를 강화한다. 이 세 가지 정도잖아요. 그런데 예. 사실 헌법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국민투표까지 해가면서 개헌을 하겠다는 건데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바꾸기 그 개헌을 네. 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지금 국민들 중에서 개헌안이 올라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1: 네.
2: 그리고 뭘 바꾸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헌은 그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정당성을 얻은 다음에 개헌 작업이 들어가야 네. 되는 거지.

0: 세 가지 정도를 바꾸기 위해서 개헌을 한다면 헌법에 수많은 문제점들을 놔두고 네. 그거를 요 세 가지를 위해서 국민투표를 한다? 그건 저는 너무 왜 그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예. 여야가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 중임제 개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 다시 논의를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이것만 바꾼다? 좀 이상해요.
1: 하대변인 보시기 어떻습니까?
2: 저는 이 문제 얘기할 네. 때마다 아전인수해야 네. 되는데 네. 그게 지긋지긋해가지고 별로 말을 안 더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수 정권에서도 개헌 담론 띄운 적 많이 있고요. 네, 원포인트 개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근데 김종현 최고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39년 동안 개헌 안 된 거거든요. 네. 헌법이라는 거 바꾸는 거 쉽지 않은 일이고 각 유권자의 이해관계자들에 따라서 이게 첨예하기 때문에 네. 이거 한 큐에 전부 다 가로업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합의가 된 사안, 뭐 동의하는 사안이라도 점진적으로 가자 해서 네. 이제 헌법 전문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지역 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지역 간 격차 해소나 균형 발전 이런 거라도 넣자라고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없어요. 네. 그러면 형식적인 부분 가지고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게 글쎄요. 이 개헌 자체를 반대할 네. 논리나 명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이게 두려움은 이거예요. 사실은. 네. 그 개헌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게 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장기 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개헌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그 개헌을 하는 사람은 당사자는 그 본인에 대해서 임기 연장을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네. 얘기해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그러니까 굉장히 개헌이 쉬운 걸로 바꿔놓는 그런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1: 그래요?
0: 이거 이렇게 몇 개 바꾸고 그다음에 몇 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 결론은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놓은 개헌을 이렇게 쉽게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1: 들게 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2: 저도 그렇습니다만. 네,
1: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인, 하은기, 김정혁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잠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7: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5: 닥터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절세의 왕 절정
9: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0: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9: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8: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12: 현대 오피스.
1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애 나이클 타임.
1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스마트하게 달리고
0: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0: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모든 인체 가능한 사원의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0: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3: 링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냉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름엔 시원함이 오래가고 겨울엔 따뜻함이 머무는 집. 에너지 비용은 낮아지고 공간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린 리모델링 민간 이자 지원 사업이 확실한 생활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합니다.
4: 네, 3부와 4부에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노영희 변호사,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은 오윤혜 씨 모셨습니다.
5: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6: 안녕하세요. 소란 고현배입니다. 체육대회를 할 때 소음이 날 수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양해문이 붙어 화제가 됐죠. 뉴스를 보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면 신나게 뛰고 소리 지르면서 정신없이 노느라 하루가 금방 저물었죠.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뛰어놀았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그런 곳으로 남아주는 게 많이 어려울까요?
5: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9: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하나로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0: 해남입니다.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사실상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지자
2: 국민의힘이 개헌을 선거에 정략적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개헌에 대한 토론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선포 요건 강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등 첨예한 쟁점은 빼고 여야 합의가 가능한 내용만 포함해 단계적 개헌의 물꼬를 트고자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투표에 불참하면서 결국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1: 최상병 순직 사건의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조금 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성과를 위해 부하들을 질책하고 안전장비도 없이 수색에 나서게 했다고 지적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전합니다.
3: 최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던 임성근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최상병이 수중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2년 10개월 만에 나온 유죄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를 위한 적극적 수색을 강조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집중호우 상황에서 흙탕물은 그 깊이를 가늠하기도 어려운데도 하천 수색을 하게 했다며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최상병의 부모는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아들을 잃게 됐고 당시 다른 해병대원들이 자력으로 탈출하지 않았다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순직해병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유가족들은 징역 3년이 말이 되냐며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색작전 지휘라인에 있던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 등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1: 최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유가족이 형량이 너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병의 어머니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 등의 선고 공판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누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나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병대를 전역한 예비역 모임인 해병대 예비역 연대도 기자회견을 통해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배드민턴 동호회원 등 16명을 상대로 9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5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배드민턴 동호회장으로 활동하며 회원들에게 셔틀콕을 저렴하게 공동구매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여성은 배드민턴 용품 소매업체를 상대로도 셔틀콕을 싸게 가져올 수 있다며 대금을 먼저 받고 물건은 주지 않은 채 잠적한 것으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고소장 15건을 접수하고 추적한 끝에 어제 저녁 용인시 처인구에서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37개 매장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나머지 67개 매장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이 중단되는 37개 점포 직원에게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는데 근무를 희망할 경우 다른 매장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입니다. 오는 20일

0: 1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후 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정부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검토를 거쳐 사후 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조정은 다음 주 5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조합 측은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조사단이 한국 시간 오후 3시를 넘겨 두바이에 도착한 HMM 남우호에 대한 화재 원인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HMM은 선박 수리를 위한 기술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 조사단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과 자료 분석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남우호의 블랙박스인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폐쇄 회로 영상을 포함한 자료 조사와 선원들의 증언 청취,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게 됩니다. 선원들은 아직 남우호에서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의 하선 여부는 선박 조사에 참여 후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에게 약을 탄 술을 먹여 살해를 시도한 아내와 아내가 일하는 태권도장 관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쯤 피해 남성의 부인인 40대 여성과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두 여성은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부의 집에 있던 술병에 약을 타 남편인 5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20대 여성은 그제 저녁 6시 반쯤 같은 장소에서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된 헌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지 않고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개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헌안을 상정한다고 예고했지만 본회의 직후 발언을 통해 간곡한 요청에도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더 이상의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헌법 개정안 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4도 등 19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머슬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7: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8: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도 청취자 여러분 덕분에 13분기 연속 청취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방송 중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정되신 분들께 잡곡 세트, 텀블러 세트, 문어 크림 등 다양한

0: 선거의 주요 격전지 중에 하나죠. 울산시장에 출마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3부의 이야기 나눠보고요. 화제를 뿌린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4부 씬스틸러에서 노영희 변호사,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과 만나보겠습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8: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0: 네,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예.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0: 예. 네. 잘 되십니까?
9: 오랜만에 페리컥스를 줬네요. 자주 뵈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마르셨습니다.
9: 아, 네. 많이 걷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0: 예. 선거 운동 역시 쉽진 않군요. 마르시는군요.
9: 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예. 또 많이 가르침 주고 있어서 예. 많이 배우는 선거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지금 그런데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좀 네네. 인용하겠습니다. 김상욱 후보가요. 네. 32.9. 네. 김두겸 후보가요. 네. 국민의힘 37.1. 네. 아직 5% 한 4점 몇 퍼센트 포인트 차 나는 것 같고요.
9: 네.
0: 그 다음에 김종훈 후보가요. 진보당. 네. 14.2.
9: 네.
0: 이게 이제 KBS 울산 방송하고 울산 매일신문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4, 5일 조사한 결과인데요.
9: 네.
0: 자, 이걸 보면요.
9: 네.
0: 진보 진영의 후보들끼리 합치면 100% 이길 것 같은데.
9: 네.
0: 지금 그냥 이대로 3자 구도로 가면 지는 약간은 어려운 걸로 나와요. 한 5%니까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네네. 불리한 걸로 나옵니다. 네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9: 공정하게 잘 된 여론조사 맞겠죠?
0: 일단
9: 예.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시민의 예. 반응은 뜨겁습니다.
0: 아, 그래요?
9: 그런데 그만큼 또 여론조사 결과가 예. 반영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과 진보당, 조국혁신당 단일화하는 것은 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0: 예, 예.
9: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예. 선거 이긴 이후에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0: 예, 예.
9: 이유가 울산 같은 경우는 진보당이 당세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예. 최소 10% 이상은 넘어가는 예. 당세를 예. 가지고 있고요. 또 진보당의 민주노총과 또 연결되어 예.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울산이 풀어야 될 숙제가 노동중심 산업 AX 전환을 예. 성공시키는 것, 그리고 또 시민중심 민주도시 만들어내는 것 예. 이런 것들, 또 부정부패 척결하는 것, 우리 힘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0: 예.
9: 힘을 합쳐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0: 예.
9: 그래서 단일화는 당연한 당위고요.
0: 예.
9: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우리가 당리당략이나 예. 작은 욕심에 매이지 말고
0: 예.
9: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한다 주장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네요.
0: 그래요. 당위로 보시는군요.
9: 저는 당위라. 당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울산은 완전한 당위로 보시는군요.
9: 여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0: 이기려면 진보 진영이 이기려면 단일화 무조건 있어야 된다.
9: 예. 진보당 당세가 그렇게 센 지역인데요. 거기다가
0: 예.
9: 국민의힘 예. 텃밭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0: 예.
9: 단일화는 당연한 거죠. 필수입니다.
0: 그래요. 그렇다면 단일화에 대한 진전이 있습니까? 협상이나 뭐 이런 구체적인?
9: 정말 안타깝게도 예. 지금 단일화 진전을 못 내고 있습니다.
0: 원인이 뭔가요?
9: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0: 예.
9: 사실은 그동안에 예. 우리 민주당과 진보당 사이에서는 울산에서 협조 단계가 잘 구축이
0: 예.
9: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보당에서 북구청장도 내고 동구청장도
0: 예.
9: 내고 서로 간에 협업을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0: 예.
9: 이번 선거를 앞두고 그 협력틀이 좀 깨.

0: 버린 예. 것 같아요. 예. 좀 말이 좀 조심스럽긴 예. 하지만 일단 저도 후보자 입장이라서 권한은 없습니다. 예. 후보자가 뭐 어떤 걸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예. 없으니까요.
1: 후보자끼리 협상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0: 후보자끼리 협상은 예. 가능한데 예. 지금 진보당 입장에서는 후보자끼리 협상해서 예를 들어 저로 단일화가 되었다. 예. 그러면 진보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 지금도 동구청장 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리고 12.3 내란을 수습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대선에 적극 협조하고 예. 열심히 진보당에 애를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대로라면 울산에서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하나도 못 가져가는 형국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 울산시장 후보가 본인 앞날을 본인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는 거죠. 진보당 예.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다 연동이 돼 있으니까 예.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진보당을 위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예. 우리 민주당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1: 예.
0: 있어요.
1: 예.
0: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좀 진보당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예. 좀 뭐 공천을 좀 자제한다든가 예.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예. 있었는데 지금은 울산의 모든 기초단체장과 그런데 공천이 다 경선을 통해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 함부로 이것도 안 되고 예. 그러니 이제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인데 예. 문제는 본후보 등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 예.
0: 그리고 단일화를 경선으로 한다 하더라도 안심번호를 받아야 될 텐데 예. 안심번호 받는데 시간이 또 며칠이 소요가 예.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시간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
1: 예.
0: 안심번호 받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7일 이상 걸린다고 들었는데 예. 14일까지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계산하면 예. 이미 날이 지나버린 거죠.
1: 아 그래요?
0: 그 상태에서 이제 저는 후보자니까 예. 사실은 제 것 외에는 결정할 권한이 전혀
1: 예.
0: 없습니다.
1: 예.
0: 그래서 사실 중앙당과 시당에 많은 기대를 하고 기다렸는데
1: 예.
0: 어떤 조치도 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 버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후보자 간의 예. 단일화를 하라라는 취지로 이제 인터뷰가 있었던 예. 것으로 들었는데요. 예. 사실상 후보자 간에 할 수 있는 게 예. 많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일단은 제대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1: 예.
0: 김종은 후보께 예. 어떤 형태든 빨리 단일화를 해야 한다. 실무접촉을 하자라고 실무접촉을 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아까 말씀드린 KBS 울산방송하고 울산매일신문 여론조사 공정을 네. 해가지고 한 조사요.
0: 네.
1: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일화가 아까 김 후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절실하고 당위적인 게요.
0: 네.
1: 다시 한번 그 숫자 못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32.9% 김상호 후보가요. 네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37.1%예요.
0: 네.
1: 그러니까 4.몇%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요.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14.2. 두 분이 합치면은 47%가 넘어요.
0: 네.
1: 이건 분명한 어떤 진보 진영의 승리가 예상되는 결과고요. 그러니까 단일화는 이제 당위적이라고 말씀하시겠죠.
0: 네.
1: 근데 일단 조사 개요는 무선전화 ARS 80%가 하고요. 유선 RDD ARS 20%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자,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하실 예정인가요? 혹은 중앙당에 무엇을 부탁하고 싶은가요?
0: 네. 지금 중앙당에서 네. 사실 중앙당에서 이거는 풀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중앙당에서 일단은 풀 의지는 뭐 지금 보이지 않는 것
1: 예.
0: 같고요. 결국에는 현실적으로는
1: 예.
0: 시간이 일단 너무 없습니다.
1: 예.
0: 시간이 너무 없고 후보자 간에 만나서 단일화를 한다는 것이
1: 예.
0: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진보당 김종은 후보를 참 좋아합니다.
1: 예.
0: 참 신뢰합니다.
1: 예.
0: 동지로서 신뢰하는 분이고요. 그런데
1: 예.
0: 진보당 김종은 후보가
1: 예.
0: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울산 진보당이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결과라도 감내한다라는 용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 있는 상황이
1: 예.
0: 돼버려서
1: 예.
0: 제가 정말 명구하지만
1: 예.
0: 그렇다 하더라도
1: 예.
0: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질 수 없으니까
1: 예.
0: 단일화를 해 주십사라고
1: 예.
0: 읍소하는 것 외에는 지금 받는 수단이 없는
1: 그래요.
0: 것 같습니다.
1: 예. 근데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하고요.
0: 네.
1: 무소속 박맹은 후보인가요?
0: 박맹우. 예, 전 삼선 시장 삼선을 하신 분입니다.
1: 예. 이분들은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오히려.
0: 예. 지금 국민의힘 쪽은 강력하게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아마 점점 그 결집은 강해질 것 같습니다.
1: 예.
0: 조직력도 회복 중인 것 같고요.
1: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선거연대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죠.
0: 근데 지금 예. 관여하지 않으면 후보자 간의 단일화인데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광역단체장 후보 이제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김종훈 후보와 만약에 제가
1: 예.
0: 단일화 경선을 해서 제가 승리하면 진보당 입장에서는 이제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예. 구청장 단위, 뭐 광역의원 단위, 교초 단위, 예를 들어 후보자 단위니까 예. 일단 우리 민주당 후보가 동의를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예. 되는 것이고요. 예. 동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0: 진보당 입장에서는 서로 그렇게 붙으면 네. 뭐 울산에서 10에서 20% 사이 지지세가 네. 있다 하더라도 다 지겠죠. 네. 대부분은.
1: 진보당 입장에서는.
0: 예. 그러려면 예. 진보당 입장에서는 우린 뭐지라는 생각을 예. 할 수 있는 그게 좀 우려스러워요 사실.
1: 아 그렇군요.
0: 그 진보당 이제 역지사지로 생각을 예. 해야 협상이 되는 거니까 예. 예.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를 해야 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예. 거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좀 막막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 하지만 끝까지 포기를 해서는 안 되죠.
1: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룰 세팅은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일단 룰로 하는 건?
0: 일단 예.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예. 직접 아. 협상에 나설 수도
1: 그렇군요.
0: 없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럼 뭐 그건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하실 말씀을 다 한 것 같습니다.
0: 제가 일단 예.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견해로서 드린 말씀이고요. 예.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직접 나서서 협상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군요. 예. 저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군요. 직접 후보자는. 아,
0: 직접 뭐 예. 나서서 우리 제가 할 수 있는 협상은 단일화 예. 경선을 해서 경선대로 갑시다. 경선 룰 세팅으로 예. 갑시다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아,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 단일화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0: 저는 좀 나서 주기를 간곡히 예.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의원직 내려놓고 울산시장에 도전하셨는데
0: 네.
1: 쉽지 않은 결단인데 어떻게 왜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0: 우선 제일 큰 이유는 네. 울산을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미 울산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기본 삶이 무너지고 있어요. 예. 대중교통 무너져 있고요. 의료도 무너져 있고요. 예. 복지 문화 다 무너져 있는데 예. 그리고 고립도시 폐쇄도시가 되어 예. 가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권력에 종속화된 반민주적 인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예. 진단을 했는데 그러면 반드시 이번 6.3 지방선거 때에 예. 이걸 민주도시로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마땅한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예. 저 주관적으로 판단을 했고 저도 그래서 부족함이 많고 예. 또 사실 울산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망설여짐도 있었지만은 저라도 해야 될 사명이다 생각으로 반드시 울산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는 예. 사명감으로 시작을 했고요.
1: 예.
0: 또 울산이 지금 여러 가지 큰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대로 더 가버리면 울산의 기반이 저는 무너진다고 봐요. 예. 지금 시내버스 문제 울산 시민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 폭탄 돌리기처럼 계속 문제를 안 풀고 뒤로 미뤄서 더 이상은 돌릴 수도 없는 더 이상 폭탄 돌리기도 불가능한 예. 상황까지 가버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산업 AX 전환 이거 잘못하면 노동자들이 다 실직하거든요.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전환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예. 거기다가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부산 울산을 제외한 채 부산 경남 통합법을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거 만약에 그대로 시행되면 예. 울산에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예. 부산 경남으로 다 빠져버리죠.
1: 예.
0: 울산만 자꾸 이렇게 고립되면 안 되는 상태. 예. 울산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1: 예. 울산 민심 겪어보신 네. 거 어떻습니까?
0: 시민들은 네. 많은 기대를 보내주고 네. 계시고요. 격려 많이 해주십니다. 네. 시민들께서는 정말 격려 많이 해주고 계시고 힘도 많이 얻고 네. 있고요. 뭐 물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죠.
1: 네.
0: 그 김상욱에 대한 울산 민심 그냥 네. 극과 극입니다. 매우
1: 그래요?
0: 싫어하거나 매우 좋아하거나 중간이 잘 없습니다.
1: 매우 좋아하는 분들은 네. 뭐라 그럽니까?
0: 이번에 울산을 좀 네. 바로잡아주면 좋겠다. 부정부패 없는 울산을 만들어주길 네. 바란다.
1: 네.
0: 그리고 시민들이 맨날 줄 서기 바쁜데 네. 이게 아니라 좀 공정한 세상 만들어줬으면
1: 예.
0: 좋겠다. 그
1: 예.
0: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1: 매우 싫어하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0: 배신자라죠.
1: 그렇군요. 그 두 가지의 네.

0: 얘기하시는군요. 중앙당에 좀 요청을 좀 해보죠.
1: 요청은 드리고 있는데 중앙당의 방침은 일단 후보자 간에 단일화 논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방침인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산업부분은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지금 AI 로봇화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역이죠?
1: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울산은 뭐 산업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로봇 자동화 이런 것들이 시행되면 당연하겠지만 노동자들이 로봇에 대체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지키면서 노동의 가치와 또 노동자의 삶, 시민의 삶을 지키면서 AX 변환을 또 선도시켜 나가야 됩니다. 제조업 중심지니까 여기서 선도해야지만 대한민국 제조업이 안정적으로 AX 전환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도적인 실험 모델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성공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도시가 울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대안은 뭡니까? 보시게.
1: 여러 가지 우리 걸어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건 분명하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뭐 시간이 짧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힘들고요. 뭐 펀딩이나 뭐 노동자가 펀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로봇 인간형 로봇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 주체를 좀 제한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그 좀 나눠야겠죠. 이것도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고령의 노동자들은 지금의 노동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고 젊은 노동자들은 미래형으로 변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산업형 AX 같은 경우를 학습시키고 관리하고 하는 미래형 노동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또 교육시키고 또 적응시키고 실제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AX 실증 단지를 울산에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기업 입장에서도 무턱대고 AX 전환을 실행해버리면 노동자들이 당연히 저항하죠.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기업도 손해보고 노동자도 손해보고 모두가 손해보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도 양보해서 노동자의 자리를 지켜주고 노동자도 마찬가지로 적극적 저항만 할 것이 아니라 AX 전환에 적극 동참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미래형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되고 그 수익도 AX 전환으로 인한 이익이 기업과 자본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 그리고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하종우 출마자와 또 차지호 의원님하고 자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울산이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기업가들하고 말씀을 좀 합니까?
1: 최근에는 말씀 나눌 기회가 잘 없었고요.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정말 많으신 것
0: 그렇겠죠.
1: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당장 그 AX 전환에 늦어져 버리면 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고 AX 전환을 서둘러 버리면 노동자들이 다 저항하고 또 함부로 노동법상 어떻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그건 거죠.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AX 전환도 선도하면서 노동자도 지키고. 근데 저는 충분히 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윈윈하는 길을 저는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울산시장의 가장 큰 역할은 기업과 노동자,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 조율점을 찾아내서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정부랑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0: 지금 지향하시는 그쪽을 국민의힘 후보는 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노동의 가치, 노동의 삶에 대한 고민이 일단 많이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 주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님께서 했던 타운홀 미팅에서도 그런 부분이 드러났었고 또 하나는 이런 변화는 지방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협업해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0: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죠.
1: 뭐 제가 다른 후보를 네거티브 안 하고 비방 안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노력 많이 해오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방향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민을 위한 것인지 울산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정말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소수의 기득권자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 것은 아닌지 시민들이 주인되는 도시를 만든 건지 아니면 기득권이 주인되는 도시를 만든 건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0: 김상우 후보는 사무를 주장하셨습니다. 그 사무가 뭔가요?
1: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를 하겠다는 것 그리고 거대 세과시하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자리 약속 없고 이권 약속 없는 클린 선거 실무자 중심으로 클린 선거 하겠다는 것도 개인 유세 잔 쓰겠다는 것 그리고 뭐 제가 사무실 개소식도 안 하고 시민 곁으로 찾아가 뵙기로 했습니다.
0: 개소식을 안 했습니까?
1: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주인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로지 민주입니다. 민주의 뜻이 시민이 주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데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개소식 하니 와서 인사하세요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소식 안 하니 대신 시애가 시민들 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좀 컨셉을 잡고 가고 있고요. 지금 하는 이 선거 방식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예전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깨끗한 선거하고 싶습니다.

0: 선거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공론의 장입니다. 현재 우리 공동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또 미래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공론의 장인데 이걸 네거티브로 오염돼 버리면 공론을 못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정책 어렵더라도 정책 중심의 공론의 장을 지켜야 하고요. 예. 또 뭐 큰 조직을 만들겠다고 자리 약속, 입권 약속으로 사람들 불러들이면 거기서 결국 새로운 기득권과 부패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조직 모여봐야 하는 건 네거티브밖에 안 해요. 그러니 정말 시민들께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거 나서면서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장 중에 가장 적은 돈을 쓰고 승리하고 사용 내역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적은 돈을 쓰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돈 없어도 힘 없어도 백 없어도 정말 진정성 있고 또 능력 있고 공심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이는 선거 만들고 싶습니다.
1: 김상욱 후보 여기 오실 때요. 네. 대중교통 타고 오셨습니까 혹시?
0: 네. 예.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1: 아 그래요. 그거는 우리 작가님들이 상당히 신선하게 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대중교통 타고 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예.
0: 지하철 퇴근 시간이라서요. 예. 시민들 많이 만나 뵐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뭐 신선하다는 어떤 칭찬이 좀 있었습니다. 아,
0: 감사합니다.
1: 안 늦고 오시고. 네. 좀 알아보십니까 이제 시민들이 서울에서도?
0: 시민들께서 격려를 많이 주시고 걱정을 좀 많이 하십니다. 예. 아, 험지에서 고생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전할 가치가 있고 또 해낼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오늘도 시민들과 말씀 좀 나눠봤습니까 서울 시민하고는?
0: 네. 시민들께서 먼저 인사를 많이 주세요.
1: 그래요?
0: 많이 주시면서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세요.
1: 인사가 높으시군요. 여기.
0: 감사합니다.
1: 울산에서 인지도는 이제 인지도 면에서는 좀 불편함이 없습니까?
0: 시민들께서 거의 다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시고 말씀 올렸던 것처럼 열렬히 환영해 주시는 분 또는 열렬히 싫어하시는 분으로 딱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1: 예. 어떤 연령대가 가장 김상욱 후보를 좋아합니까?
0: 아무래도 40대, 50대 시민들께서 가장 좀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 네.
1: 예,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4: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6: 여기저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예! 식당에서 집에
7: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금요일 퇴근길 고속도로 정체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44km 구간,

0: 서해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30km 구간,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31km 구간에서 지체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안동분기점 부근에서는 승용차 화재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5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0: 네, 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씬 스틸러들.
1: 안철수도 확실하게 봐보겠습니다.
0: 이상민, 노영희의 씬 스틸러. 네, 이번 주 화제의 인물들 만나봅니다. 씬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시고요.
2: 네, 반갑습니다.
0: 노영희 변호사
3: 네,
0: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오프닝 어느 분 나오셨습니까?
1: 아, 예. 안녕하십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개헌 이야기를 하러 나왔는데요. 이번 개헌안은 이재명 민주당의 지방선거 투표율 상승을 위한 호갱용입니다. 호갱용 국민투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개헌안에 반대하고요.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0: 지방선거 투표율 상승하면 안 되나요?
3: 아니, 저는 약간 이게 전략적 네. 미스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정통 보수 분들이나 좀 합리적인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국민의힘 너무 좀 실망이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민주당을 찍을 수는 없다. 네. 이래가지고 사실 투표장에 안 가시겠다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이 개헌을 위해서라도 나오시면 훨씬 그렇죠. 더 본인들을 위해서 찍어주겠죠.
0: 그렇죠. 투표 이건, 포기자들이 있으니까요.
3: 네, 이거는 원래 네. 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그러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김기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화가 나요.
4: 수기를 먼저 해야죠. 기어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을 자기 맘대로 뜯어고치겠다고 하고 있어요. 헌법 개정은 충분한 사회적 수기가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졸속으로 땜질 땜질식으로 이렇게 진행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독선 정당의 정치 노름 중단하세요.
3: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민주당이 같이 논의하고 위원회 만들어서 토의하자 그랬을 때 왜 안 하십니까?
4: 특정 세력이 당리 당략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0: 예예. 진정 예예. 아, 예.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예예.
4: 중단하세요. 중단.
0: 아, 중단했습니다.
4: 예, 예, 예. 사회적 수기가 먼저예요.
0: 예, 예.
3: 사회적 수기. 예.
0: 그 김현이 캄다운.
4: 힘들어 죽겠네.
3: 너무 갑자기 너무 안타깝고.
0: 예, 예, 좀 예, 차분하게.
3: 진정하세요, 진정. 예, 예.
4: 이대로는 안 돼요.
0: 예, 예, 힘드실 것 같아요. 좀 차분하게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내용이 말입니다. 정말 그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하고. 개헌 어렵게 하자는 거 아니었다. 지방 분권 좀 원활히 하고 이거를 왜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면 투표로 올라가면 투표 포기층이 좀 나와서요.
3: 네.
0: 충분히 야당에도 유리할 것도 같은데. 야, 이게 참 이런 단순 계산 때문에 이런 걸 반대한다는 게 잘 이해는 안 돼요.
3: 아, 저는 솔직히 아까 여기 오기 전에 김종혁 예. 국민의힘 예, 최고 예. 전 최고가 예. 개헌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한다는 예. 얘기를 또 마지막에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말이 되나요? 39년 만에 지금 하는 개헌인데 되게 솔직히 말해서 너무 예. 명분도 없고 예. 예, 실망이고요.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내용은 본인들이 먼저 하자 그랬던 거예요.
0: 글쎄요.
3: 약속을 예.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아, 대통령 나오셨습니까? 예.
2: 예, 나왔습니다.
0: 예.
2: 지금 아니 청취율 조사 어떻게 됐습니까? 1등 했나요?
0: 예, 예.
3: 오, 축하합니다.
2: 아니 그럼 앵커가 나와가지고 예. 뭐 덤블링도 좀 하고 해야지. 예. 아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청와대에서 이거 덤블링 하던 애 못 봤어요? 아니 그거 좀 덤블링 해야지.
3: 너무 귀여워.
0: 아니 덤블링을 뭐 대야 아주 뭐 아무나 합니까?
2: 철봉만 열심히
3: 한다고 이분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못합니다.
0: 연세라니요?
3: 허리 부러집니다.
0: 내가 연세라니요?
2: 아니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
0: 아이 그 뭐
3: 춘추 많으신 걸로
0: 예. 예. 굉장히 좋습니다. 예.
2: 뭐 질문해 주시죠.
0: 예.
3: 안타깝다.
2: 예.
0: 갑자기 질문이 생각이 안 나.
2: 개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0: 예. 아, 예. 덤블링 못 합니다. 예.
2: 예.
3: 덤블링에 꽂혀

0: 그럴 수 있죠.
1: 예. 개헌 왜 필요합니까 대통령?
0: 여러분 옷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1: 예?
0: 옷 사이즈.
1: 옷 사이즈요.
0: 예. 그럼 뭐 다 커가지고 예. 어릴 때 입던 옷 그대로 예. 입는 사람 없죠.
1: 예.
0: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지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예. 그러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1: 예.
0: 불법 개헌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 이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1: 예.
0: 그 사람들은 불법 겸 옹호란 자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1: 글쎄 예. 말입니다. 이게 불법,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A는 B고 B는 C고.
0: 덤블링 안 한다고요?
1: 예.
0: 좀 갑니다.
2: 근데 이상한 말. 논리적으로 A는 B고 B는 C라고요?
1: 아니 B는 C면 A는 C 아니에요.
0: 네네.
1: 불법 겸 어렵게 막는데 싫어 하면. 난 개업하고 싶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2: 그러니까요.
1: 이게 참 이해 안 돼요. 근데 이분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도대체 왜 이런 황교안 자유혁신당 대표?
3: 그래 문제는 개헌이야. 지금 개헌하면 안 됩니다.
1: 예.
3: 우파는 모두 죽이고 결국 공산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합니다. 통과되면 공산 국가가 됩니다.
1: 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 당신 중단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3: 자유와 혁신에서 몹시 규탄합니다. 공산 국가를 네. 막아야 됩니다.
2: 아니 왜 개헌하면은
3: 그래? 공산... 문제는 개헌이야. 부정하지 마십시오. 부정선거가 문제입니다.
1: 아, 단식은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3: 예, 똘똘 단식하고 예. 있습니다.
1: 아,
2: 아니 끝냈어야 되는데.
3: 꼬르륵 단식했습니다.
1: 아니 근데 무슨 이 개엄하지 말자는데 왜 공산국가가 나옵니까?
3: 공산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1: 예.
3: 맥스를 아, 얘기하세요.
1: 아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저번도 가만 보면요.
2: 예. 아니 근데 원래 안 그러셨잖아요. 예. 솔직히. 대표님.
3: 아
2: 저...
3: 노영희 변호사님 영입을 하겠습니다. 우리 당으로 오십시오. 거절은 거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아이고,
1: 점점
2: 참나.
1: 이렇게 약간... 그 능글능글해지세요.
2: 그렇죠, 약간. 네. 아이고.
0: 아, 대사가 많아가지고.
1: 아, 그리고 또 이분, 아, 덕수 씨. 아, 이분 2심 판결 있었는데요. 근데 이 김성태 전 의원 오늘은 좀 코 상태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4: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4: 현재 환절기 비염은요.
1: 예.
4: 염증을 갈아치는 그 차. 이거 예. 식품을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4: 건강을 잘 해야 돼요.
1: 예.
4: 질문이 뭐예요?
1: 근데 얼굴을 바뀌셨습니다.
4: 아,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1: 네,
4: 좀 이게 팔팔한 걸로 싱싱한 걸로 좀
1: 얼굴이
4: 바뀌었습니다.
1: 훨씬 더 귀여워. 예, 최고령을 네. 염려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그거 되면 안 됩니까?
2: 네? 아니 사실 네.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네.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23년이나 15년이나 네. 똑같습니다.
1: 예.
2: 그런 것보다는 저는 2심이 이번에 예. 되게 중요한 판결을 했다고 보는데 예. 국무총리라고 하는 그 지위가 단순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만 예.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그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예.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해주셨고요.
1: 예. 예.
2: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형이 감형된 것보다도 그래서 특검도 매우 유의미한 판결이다라고 아, 얘기하고 예. 아직까지 상고를 안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하여튼 앞으로는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요. 대통령이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면 말릴
2: 그럼요.
1: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판결이 나오면.
2: 그래서 이번에 예. 개헌도 사실 되는 게 맞았는데 예.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고요.
1: 예.
2: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1: 뭡니까?
2: 그 비상계엄 선포된 예. 이후에 본인은 뭐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예. 한동훈 전 대표하고 둘이 손을 올리면서
1: 그 장면이 굉장히 역사에 남을 장면이에요.
2: 예. 게다가 또 만 원
1: 늘 얘기합니다.
2: 만 원 내고 예. 새벽에 예. 당원으로 가입하면서 그래서. 국민의힘에 또 대선 주자가 되려고 했던 그 당시에 그 꿈꾸었던 청혼의 꿈이 얼마나 지금 보면 허무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이었나.
1: 그때 지금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신 그 장면은요. 역사에서 박제될 거예요.
2: 그러니까
1: 그걸 어떻게 지우게. 한동훈 후보도요. 그거에 대해서 언제든 역사에서 계속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근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설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2: 설명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1: 자 부산 북구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5: 안녕하세요. 예. 한동훈입니다.
1: 예, 잘 되고 계십니까? 방금 또 언급을 했는데.
5: 예. 예. 아저씨 한동훈입니다. 저는 부산 북구에 사는 동네 아저씨 한동훈이라고 좀 불러주시면
1: 예.
5: 고맙겠고요.
1: 예.
5: 예. 아저씨입니다.
1: 예. 예. 한동훈 아저씨는 어떻게 잘 돼 가십니까? 방금. 예.
5: 저는 뭐 잘 예. 있습니다.
1: 예.
5: 예.
1: 예? 정영근 의원의
5: 질문을 좀 자세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선 집중도 아니고요. 예. 여긴 뉴스사이킥입니다. 예.
1: 정영근 후원회장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5: 이분이 재선거에 있어서 예. 방향성을 지정하는 분인가요?
1: 예.
5: 지금 재선거를 한 데 있어서 후원회장 뽑는 게 아니고 저를 뽑는

0: 나이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 그래요.
2: 근데 후회하고 계시죠 솔직히?
0: 어,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아, 그 보수재건 여기 어울립니까 도대체 그분이?
0: 저는요 예. 그걸 묻고 싶은데 지금 예. 후원회장 뽑는 선거입니까?
1: 네.
0: 계속 물어보시는데요. 예. 저는 제가 과거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1: 예.
0: 저는 보수를 재건한 데는 미래를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2: 근데 이번은 부정선거 주장도 했고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고도 했고 그동안에 우리 한동훈 무소속 후보님께서 주장하던 내용하고는 반대적인 주장과 입장을 계속 견제해 왔는데
1: 예. 후원회장이에요.
2: 왜 이분이 후원회장이 되신 거예요?
0: 지역에서 예. 평판이 좋은 분입니다. 그렇게 치면요. DJ도 엄삼탕 씨를 모셨습니다. 안기부에 계셨던 분인데요. 그럼 그분을 입장을 고려를 했단 말인가요? DJ도? 전 그건 아니죠. 저는 지역 평판에 있어서 좋은 분을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런데
1: 예.
2: 이분은 고문도 사실은 조금 예. 의혹이 있고 과거에 대한 행적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1: 글쎄요.
2: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후원회장이라는 게
0: 저한테 물으시는 건가요?
2: 네.
0: 진행자한테 보는 건가요? 진행자는 진행을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제가 더 안 따져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1, 2, 3부에 많이 여쭤봤어요.
0: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1: 예, 네. 알겠습니다.
2: 할 말이 없네.
1: 자, 오늘 그 출연이 좀 긴데요. 주말에 계속씩 하시죠?
0: 예.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 같은 시간, 같은 거의 같은 장소, 좀 거리는 있지만요.
0: 예, 뭐 그분
1: 아,
0: 얘기하신 건가요?
1: 예. 예. 박민식 후보?
0: 그 얘기를 듣고 예. 저는 사실 웃었습니다. 저는 예. 지역과 무관한 새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1: 예.
0: 지역김의 축제장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합니다. 제가 의원들께도 마음만 좀 정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 예. 또 근데 이번 나오시면 조심해야 되는데요. 홍준표 전 시장 모시면 화를 내셔가지고요. 예.
3: 안녕하십니까.
1: 아, 예, 나오셨군요.
3: 홍준표입니다.
1: 예, 예.
3: 원앤카.
1: 예.
3: 원앤카는 아, 정치할 겁니까?
1: 안 합니다. 예.
3: 비례대표직을 준다 그러면 정치할 겁니까?
1: 안 합니다. 예.
3: 지명직 최고는 예. 아 지명직 비례대표는 할 필요가 없어요.
1: 예.
3: 비례대표는 선출직이 아니고 당이 임명하는 지명직에 불과합니다.
1: 예.
3: 그런 사람들이 당의 총인을 무시하고 자기를 임명해준 사람을 쫓아다니는
1: 예.
3: 비례대표의원은 마땅히 제명돼야 마땅하나
1: 예.
3: 그러면 국회의원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당이 소관이를 할 겁니다.
1: 예.
3: 그래서 지명직인 비례대표제는 폐지되어야 된다. 네, 그래 봅니다.
1: 갑자기 비례대표 얘기에 또 꽂히셔가지고요. 홍 시장님은.
3: 예. 꽂힌 게 많죠.
1: 아, 예, 늘 꽂히시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렇지. 한동훈 후보랑 별로 덜 싸우시는 것 같습니다.
3: 그 윤석열의 종물 얘기는 하지 마소. 윤석열의 종물과 주물은 방송의 일고의 가치도 없다.
1: 예.
3: 네, 그래 봅니다.
1: 예. 아... 그렇습니다. 이게 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2: 뭐 이제 한지혁 의원 예.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서 예. 결국은 간접적으로 예. 한동훈 무소속 후보님을 아마 이제 겨냥하는 것으로 조금
1: 아,
2: 보입니다.
1: 아주 그냥 아주 이 한동훈 후보 얘기만 나오면요. 이분은 아.
2: 근데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비례대표의 그
3: 저자는 뭔데 유치를 운운합니까?
1: 예.
3: 방자하다. 예. 그래 봅니다.
1: 아니 그런데 한동훈 후보 얘기만 나와 하여튼 모든 거에 꽂히세요.
2: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 예. 거예요?
3: 한동훈 얘기하지 말고
1: 아, 예.
3: 공영방송입니다.
1: 예.
3: 윤석열의 종물 부장권에 있었던 사람 얘기하지 마소.
1: 아,
3: 예. 그래 봅니다.
1: 예.
2: 우리 우리 준표 전 시장님께서는 거기서 떳떳하신가요?
3: 준표가 뭡니까? 미국 방식입니까? 아메리칸 스타일도 아니고.
1: 그 주물종물도 옛날 분들이 쓰는 표현인데 이런 거요.
3: 법조인들은 다 아는 표현입니다.
1: 아, 그래요.
2: 예.
3: 사회자도 그 방자하다. 네, 그래
1: 아니, 아니요. 뭘 제가.
3: 빨리 넘어가요. 지금 아직 다 남은 사람들이 많아요.
1: 예. 김상태 형 가셨습니까?
3: 안 갔지. 그
1: 예.
3: 나오셔.
4: 네, 어떠십니까? 김숙수입니다.
1: 예.
4: 그렇습니다. 이 사실상 6.3 지방선거는 큰 선거예요. 자기의 헌신과 그 희생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게 이 사실상 이 정진석 그 비서실장도 그렇고 그 오선 정치인으로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물러날 때는 물러나야죠. 이 선거에서 사실상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프레임 세우는 것만큼 좋은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1: 예.
4: 묻고 싶습니다.
1: 근데 오늘 이분 왜 안 나오시나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 아 이분 요새 좀 조용합니다. 그래도
5: 장동혁입니다.
1: 예예 예.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5: 잘 있습니다.
1: 예. 공천
2: 오늘,
1: 예.
2: 오늘 중요한 얘기
1: 예.
2: 하셨는데
1: 뭐요?
2: 그 외신 기자 클럽 예. 간다면
1: 아,
2: 거기서 예, 연설하셨는데 예. 유다의 배신을 얘기를
1: 아,
2: 하시면서
1: 그래요?
2: 예. 예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을 탄핵에 이르게 만든 예. 그 누군가를 또 겨냥했잖아요.
1: 아, 그래요?
2: 그분을,
1: 아, 이분도 참 집념이 있군요.
2: 예, 예. 저는 그래서
5: 저는 공천 논란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0: 신에서 유다는 누굴 말합니까?
1: 아, 유다를
2: 성경을 보십시오.
0: 예, 크리스천으로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 성경을 보면 됩니다. 예.
1: 그런데 오늘 그럼 뭔 말씀하시려고 하셨습니까?
2: 정진석 예. 전 비서실장님께서 큰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예.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헌신이 더 크게 빛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으로도 우리 당의 큰 어른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그런데요, 노 변호사도 이분 오랜만에 보실 텐데, 아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0: 아,
1: 아 이분 오랜만에 목소리 듣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예.
1: 예. 그 추경호 이철호 후보 만나셨다고요?
2: 만났습니다.
1: 예.
2: 그 최근에 국내외 상황이 그야말로 그. 저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럴 때일수록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구가 보수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그 저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나라의 명운을 그 저기 합니다.
1: 예.
2: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아 예,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군요. 아 이번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분이? 예.
0: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유영하 후보가 떨어지고 네, 그렇죠. 수경하 후보가 됐지 네. 않습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렇죠? 어, 조금 그렇습니다.
1: 예. 근데 조작기소 특검은 계속 쟁점이 되는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아,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아이고 천하람이고요. 예. 공소취소의 어려운 부분을 막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줄 수 있다? 이거는 심플해요. 극도의 이해상충으로 충분하고요. 어, 이 선거 전에 이렇게 오만한 이슈를 꺼내면 악영향이 심하다고 봅니다.
1: 예, 그러면요. 이 시간이 다 됐는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 말씀으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예, 멀리 오셨으니까.
4: 네, 김종인이라고
1: 예,
4: 봐요.
1: 예, 예. 예, 선거 영향, 조작기소 특검 논란.
4: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 예.
4: 뭐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자체 뭐 시간 끝났어?
1: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4: 의미가 없다고 봐요.
1: 예, 노영희, 이상민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시간을 넘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0: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7: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6: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8: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9: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0: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1: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2: 네, 월요일에는 시사인 김동인 기자, 맥정치사회연구소 서영주 소장, 동현정치연구소 정광재 소장,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 유희동 국민의힘 평택을 후보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1: 최근에 많은 지자체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장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스 자동 차단기죠.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설정해둔 시간이 지나면

0: 되면 가스가 차단되는데요. 덕분에 불 끄는 것을 깜빡해도 화재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운전할 때 유용한 장비도 있죠.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밟았을 때 동력이 차단되는 장치인데요. 일부 지자체가 고령 운전자를 상대로 보급 중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의 안부가 걱정되실 텐데요. 다양한 안전장비로 사고를 예방하면 어떨까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4: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할 수 있으니까 강진 쌀 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 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 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6: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8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핵농축 20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점진적 개방 등을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이란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지에서 핵무기 개발에 활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의 완전한 해체, 지하 핵 작업 금지 요구가 있을 때마다 즉각 이뤄지는 핵 사찰과 위반 시 제재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요구사항 중 대부분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24살 장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 씨의 이름,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상공개 결정은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광주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오는 11월부터 술병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나 그림이 추가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음주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정책전문위원회 심의와 6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쳐 지난 4일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주류 용기에는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돼 기존의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상화 추진 TF 조사 결과 김건희 여사 명

0: 손백 수수 의혹과 류일임 방심위원장 민원 서주 의혹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사건 처리 진행 중 윤석열 전 대통령과 늦은 밤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전 사무처장이 전원위원회 회의 2시간 전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사건 종결로 방향을 정하고 담당 부서가 해야 할 의결서 작성을 본인이 하는 등 규정을 어겼다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4시간 분만과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진료를 맡고 있는 전국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 가운데 절반가량이 산과 전문의가 부족해 기준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텐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8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1도,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4도 등 19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생활정보.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서민층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2차 지급이 진행되는데요.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 누리집과 앱, 지역사랑 상품권 누리집을 통해서 하고, 오프라인은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내 전통시장을 비롯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8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 병풍처럼 들-

님께서 젠디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딸한테 아직 연락이 없어요. 내일은 연락이 올까요? 현재 내 마음은 너무너무 서운하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7348님 오늘 따님한테서 기다리던 연락이 왔을까요? 궁금하니까 소식 전해주시고요. 실제로 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에 증가했던 부모님과의 전화통화 횟수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연평균 7번 정도 통화 횟수가 줄었다고 하네요. 예전에 한 설문조사에서 부모님들이 꼽은 효도 항목 1위로 안부 전화가 선정된 적이 있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부담이 덜한 효도가 아닐까 싶어요. 꼭 어버이날이 아니더라도 저녁에 뭐 드셨는지, 주말엔 뭐 하실 건지 떨어져 사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 안부 문자 자주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가끔 한 번씩 먼저 연락해서 이런저런 근황 자녀분들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5월 8일 금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김건모의 가족이었습니다. 5871님 젠디 안녕하세요. 오늘은 늦게 끝나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듣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찾아는 못 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로 인사드리고 용돈 붙여드렸습니다. 잘하셨네요. 멀리 계시면 이렇게 전화로 안부 인사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그것만

0: 아마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김미금님은 우리 엄마는 전남 무안에 홀로 계셔요. 오빠가 광주에 사셔서 자주 가요. 저는 멀어서 자주 가보진 못하지만 전화는 매일 하죠. 미금님도 어머님께 전화드렸고 구예찬님은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 중국집에서 부모님께 저녁을 사드렸습니다. 오, 저녁도 대접하셨나요? 부모님께 좋아하셨겠네요. 9701님 중학교 2학년 울 아들님은 어린이날에는 용돈 달라고 일주일 전부터 노래를 부르더니 오늘은 입 싹 닫네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서 주네요. 카네이션이라고 만든 꽃 두 송이인데 끼우는 건 대충 만들었고 작은 건 정성껏 만들었다네요. 덩치는 산만한 애가 요 작은 걸 만들었다니 감격스러워서 브로치로 만들까 키링으로 만들까 머리핀을 만들까 행복한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편지는 나중에 읽어보라네요. 금은보화가 없어도 이런 게 행복이네요. 저는 내일 엄마 납골당 가려고 후리지아 꽃 사왔어요. 엄마 살아계신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또 사진도 첨부해 주셨는데 아 아드님이 만든 너무 귀여운 카네이션 두 송이인데 이게 오 진짜 멋지네요. 이렇게 브로치로 만들 수 있게 이거 뭐라고 해야지 약간 그 신기한 그 재질로 만들었어요. 예전에 그 카네이션 만들기 학교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저희 그 키트 같은 게 있었어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야지 약간 꽃잎도 조화처럼 돼 있는 그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또 다르네요. 되게 귀엽게 브로치로 달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로 거기 진주도 이렇게 딱 두 개 박혀 있고 너무 귀여운 그런 카네이션 꽃을 선물 받으셨다고 합니다.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중학교 또 2학년 아드님이 이렇게 또 손수 정성껏 만든 걸 보고 감동 받으실 만하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 만나봤는데 계속해서 오당제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디에서 뭐 하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3부 주말엔 산으로 준비돼 있어요.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 귀로 하는 등산 떠나보는 시간이죠. 혹시 이번 주말에 산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윤 기자님이 오늘 또 어떤 산을 추천해 주시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열혈강호, 온라인, 본컴퍼니, 미래에셋증권, 유유제약,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쉐보레, 환인제약, 워킷,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대연들지니
4: 열혈강호 온라인
5: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강호 온라인
5: 열혈강호 온라인 디베.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차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는 낮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차상병 사건의 핵심 원인을 안전장비 없이 무리한 수중수색을 강행한 지휘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안전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시했고 해병대 수색활동이 언론에 잘 노출

되는지 여부 등에만 신경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 측에 수중수색 지시는 이전 대대장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다면서 오랜 재판 경험 동안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에서는 수해 현장을 총괄한 4명의 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요. 수색 작전 지휘 라인에 있던 박상현 전 여단장 등 3명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경북 지역의 인구 감소세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경북 지역 인구는 249만여 명으로 집계돼서 250만 명 선이 무너졌는데요. 2016년 말과 비교해서 21만 9천여 명이 감소한 규모로 경산과 예천을 제외한 도내 20개 시군 모두 인구가 줄었습니다. 경상북도는 당초 2033년쯤 250만 명대 붕괴를 예상했지만 실제 감소 속도는 예측보다 7년 이상 빨랐는데요. 지난해 기준 도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도 25.5%로 인구 4명 가운데 1명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경상북도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250만 명이 붕괴되자 다양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는데요. 지역의 청년층이 머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외에도 생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면서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기후단체들이 각 시도지사 후보들의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검증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하겠다 같은 막연한 구호를 넘어서 실제 예산과 제도, 실행 계획까지 갖췄는지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후보들이 내놓은 기후위기 8대 공약에는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의무화와 주택용 태양광 확대, 학교 에너지 자립 지원, 공공교통, 탄소 감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와 주택, 공공부지 같은 시민생활권에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늘릴지 세부 전략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자동차 중심의 인프라는 계속 확대하겠다고 해서 탈탄소 정책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후보들의 기후 공약이 얼마나 실현 가능할지 유권자들이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코린 베일리 레의 Put Your Records On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뉴스 만나봤는데요. 지방선거가 이제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의 기후 공약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공개됐다고 하는데 그 다른 뭐 개발, 교통, 복지 같은 다른 공약 못지않게 기후 위기에 대한 공약도 이제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서 뭐 단순하게 탄소 줄이겠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 구체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박상우님이 신청해주신 파란의 첫사랑 듣고 왔습니다.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는지 문자들이 들어와서 소개해드릴게요. 2776님, 젠디 어버이날이라고 중3 딸이 사온 생화 한 송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라떼와 같이 사왔네요. 하고 사진 공유해주셨어요. 오, 예쁜 빨간색 카네이션이랑 아이스 카페라떼인 것 같아요. 엄마의 취향을 딱 알고 진짜 어쩜 너무 기특하네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카페라떼였을 것 같아요. 박종인님은 젠디 저는 엄마께 아침 저녁으로 전화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있는데 갈 때마다 자동차 기름을 엄마가 넣어주세요. 저는 효녀일까요? 불효녀일까요? 아 그러고 뵙고 오신 것 같아요. 뭐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계신 거겠죠.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셨겠네요. 또 아들의 여자친구 같이 보실 수 있어서. 자 이렇게 어버이날 여러분의 일상 만나봤고요. 광고 듣고 나의 오늘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점심 저녁에 뭐 드셨는지 또 누구 만나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 또는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 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042님, 버스기사 재취업 준비 중인 39세 남자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무지출 챌린지 도전 중입니다. 오늘까지 딱 단돈 1,400원만 사용했습니다. 참 잘했죠? 커피 쿠폰 적용 후 지출한 금액이 딱 1,400원이랍니다. 너무 짠돌이 같지만 칭찬 부탁드립니다. 와, 이번 달 1일,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지금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이 8일이잖아요? 일주일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1,400원을 쓰셨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대단하신데요? 뭐 평소에 이제 도시락 싸 다니시고, 근데 도시락을 싸려면 재료도 사야 될 텐데 어떻게 지출 안 하셨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식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일단 이제 1,400원이 커피. 커피 지출이었네요. 보통 이제 돈 아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줄이게 되는 게 카페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꼭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씩 마시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뭐 돈 아끼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커피라고 하던데 저는 줄이진 않습니다. 우리 카페 사장님들 혹시 속상해하시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 경우에 뭐 하루에 두 잔 마시던 걸 한 잔으로 줄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교통비 줄이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 뭐 걸어 다닌다든가 아니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구독 서비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뭐 OTT 같은 거 그런 거 매달 나가는 OTT나 음원 서비스 같은 거 해지하는 거 그런 걸로 돈을 많이 줄이시고 우리 7042님처럼 쿠폰 쓰는 거, 포인트 사용하는 거, 그리고 뭐 선물 받은 기프티콘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현금 지출 줄이는 거 그런 것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원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예전에도 그래서 만 원의 행복 있었잖아요. 예전이 몇십 년 전인데 그게 벌써 뭐 10년, 20년, 20년도 훨씬 전 아니에요? 그때도 만 원의 행복이었는데 일주일 만 원으로 버티기. 7042님은 일주일을 1,400원으로 지금 버티신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궁금해요. 식사 어떻게 하셨는지 좀 적어주세요. 문자 또 보내주세요. 1744님은 주로 금요일마다 방송을 듣는 것 같아요. 중3 큰딸 학원 픽업 와서 대기 중이에요. 저도 부모가 처음이어서 사춘기 딸과의 관계가 참 쉽지는 않네요. 아, 그러니까요. 사춘기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이 종종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특히나 그 목요일에 우리 수요일에 선생님 나오실 때 항상 많이들 상담을 해주시는데 사춘기 아이와의 대화는 정말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죠.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도 항상 오동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조급하게 대화를 하려고 하기보다 뭐 했어? 어땠어? 이런 거 질문하는 거 애들이 진짜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기다려주는 게 제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기. 그래서 말을 막 부모가 먼저 거는 것보다는 아이가 말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도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아이가 말을 할 때 중간에 끊거나 뭐 말을

자르는 거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공감해주기 막 그랬구나, 네가 그래서 짜증이 났구나, 네가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렇게 공감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때 그 얘기 해주셨는데 나 전달법이었나? 그 나의 기분? 너 대신에 뭐 네가 뭐 그래서 엄마가 뭐 걱정이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아이를 뭐 비난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얘기하는 그런 전달법을 사용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수요일 코너 사연 남겨주시면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6216님 가족이랑 전주 여행 와서 맛있는 거 먹고 덕진공원으로 야경 보러 가요. 남은 일정 재밌게 보내고 갈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오, 또 여행 가신 분들도 계시네요. 그리고 0806님은 젠디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입니다. 연휴 때 양가 부모님께 인사는 미리 잘 드렸으니 오늘만큼은 오롯이 우리 둘을 축하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참 많이 웃고 또잘 살아온 것 같아요. 이제는 남편보다 인생의 동반자라고 말하는 게더잘 어울리는 사람.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내 편. 어버이날에 또 결혼기념일이시구나. 또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이었겠네요. 두분 20년 동안 함께 하시는 그 시간 동안 행복만 가득하셨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릴게요. 우리 0806님 행복한 날이니까 이 노래 4788님이 신청해 주신 태연의 해피 듣고 올게요.

있죠. 안에 팥도 있는 것 같고 그 예쁜 디저트 옆에 부모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글씨까지 적혀 있네요. 아이들이 아마 준비한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한 하루 보내셨을 것 같아요. 5712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생일도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7042님 방금 무제출 챌린지 문자 보낸 버스 기사 준비 중인 39세 남자입니다. 자취생인데 냉장고 파먹기, 집에 있는 쌀, 반찬, 라면 등등 재료 이용해서 밥을 먹어서 커피 살 때는 단돈 1,400원만 지출했습니다. 욕실 용품도 있는 것만 아껴 쓰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쿠폰, 카드 포인트 등 알짜배기로 사용합니다. 오, 바로 제가 궁금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답장을 보내주셨네요. 냉장고 파먹기.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뭐, 냉동실까지 포함해서 그 재료들을 중심으로 이제 밥해 드시고, 집에 있는 쌀로 밥 드시고, 또 라면까지. 그리고 커피는 딱 진짜 한잔 드셨나봐요. 1,400원이면. 뭐 커피 딱 하나만. 그리고 욕실 용품까지, 뭐, 비누, 샴푸 이런 것도 아껴 쓰시는 거잖아요. 대단하신데요, 진짜. 왜냐면, 뭐, 마음은 그렇게 먹을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실천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커피 같은 것도, 이거 참는 게, 진짜 그 유혹을 참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이겨내시고, 이렇게 실천을 하고 계신 게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7042님. 잘 하고 계신지, 아니면 뭐, 좀 포기했다 하셔도 괜찮고, 아, 포기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뭐 너무 압박감 느끼시면 안 되니까, 뭐, 1,400원으로 일주일 지내신 것만으로도 이미 저는, 많이 달성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틈틈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소식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용재님, 어제 병원 다녀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수술한 다리뼈에 고정 나사가 좀 풀려서 자칫 잘못하면 인공관절 재수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절대 조심하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들으니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발을 디뎠나 봐요.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오늘은 급히 휠체어 렌트해서 지금은 거기에 앉아서 듣고 있네요. 오, 많이 아프신가 본데요. 또 휠체어 앉아서 듣고 계시다는 게 발을 쓰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최대한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은 몸 추스르시는데 전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빨리 나으시길 바랄게요. 노래 두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이기훈님이 신청해주신 G.O.D의 어머님께 그리고 박종인님의 신청곡이에요. 정은지 하림의 하늘바라기.

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2: 유유 제약.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3: 스마트하게 달리고
5: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5: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5: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있다고 합니다. 소방대에 도착 후에도 정진행 씨는 현장에서 화재 위치와 주차장 구조를 안내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택시기사 정진행 씨는 불이 난 차량을 발견하자마자 신고부터 했는데요. 과연 어디로 신고했을까요? 보기를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1번 1192, 2번 1195, 3번 119. 자, 힌트 드리며 이 중에 세 자리 전화번호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1192, 2번 1195, 3번 119. 정답은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정답 발표할게요. 지석진의 난 알아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과 전문의 조방훈 의학박사입니다.
2: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은 극심한 두통이 발생한다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일부가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합니다. 평소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파열되는 순간 뇌 속에 출혈이 생기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두통뿐만 아니라 뒷목이 뻣뻣해지고 오심, 구토, 심한 경우에는 의식저하나 마비로 올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파열된 경우 동맥류 결찰술이나 혈관 내 코일 색전술을 통한 수술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무증상 뇌동맥류도 많기 때문에 고혈압, 흡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MRA나 CTA, 사전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뇌혈관 파열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과 전문의 조방훈 의학박사였습니다. 목표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0: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배드민턴 동호회원 등 16명을 상대로 9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5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배드민턴 동호회장으로 활동하며 회원들에게 셔틀콕을 저렴하게 공동구매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배드민턴 용품 소매업체를 상대로도 셔틀콕을 싸게 가져올 수 있다며 대금을 먼저 받고 물건은 주지 않은 채 잠적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고소장 15건을 접수하고 추적한 끝에 어제 저녁 용인시 처인구에서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정부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검토를 거쳐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후조정은 다음 주 5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조합 측은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된 헌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지 않고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오 의장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개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헌안을 상정한다고 예고했지만 본회의 직후 발언을 통해 제 간곡한 요청에도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더 이상의 의사 진행이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헌법 개정안 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8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1도,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4도 등 19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16.4도입니다. 강다소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서 은행 점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은행 지점은 7년 사이 5분의 1이 폐쇄됐고 보험사 점포도 한때 7천 곳이 넘었지만 현재 4천여 곳으로 줄었죠. 금융기관들이 모바일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런 변화가 고령 고객의 편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이 두려운데 자꾸만 모바일 뱅킹을 권하고 문의 전화를 걸면 사람 대신 기계가 받죠. 고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영업 방식,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8: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택시기사 정진행 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차량 화재를 발견하고 어디에 신고를 했을까요? 0153님 정답 3번 119. 네, 정진흥 택시기사님 의인이십니다. 최고예요 하고 정답 문자 보내주셨네요. 정진흥 기사님은 아니고 정진행 기사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렌틸콩 두유 한 박스 당첨자 015사님 축하드려요. 샵 8전

0: 1번으로 성함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소방당국은 정진행 씨 초기 대응이 화재 확산을 막았다고 봤는데 실제로 피해는 화재 발생 차한 대와 인근 차두대 일부에 그쳤고요.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강동소방서는 화재 확산을 막은 공로를 인정해서 지난 6일에 정진행 씨에게 화재 진압 유공 표창도 수여했다고 하네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한국 MSD 캡박시부,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삼성증권, 웰템,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캡박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캡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부로 예방합니다.
1: 캡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절세왕 절정.
9: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0: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9: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8: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바쁜 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는 산으로 떠나보는 거 어떠세요? 주말엔 산으로! 주말 산행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당신 편의 등산 리더, 월간산의 윤성중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월간산 윤성중입니다.
0: 7일 이사님이 금요일 3부는 처음 들어보는데 기대됩니다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1: 네. 이 방송 들으면 이제 산에 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0: 기대해 주시고요. 7일 이사님. 지난 1월에 영남 알프스 칠봉 완등에 도전하신다고 했던 공구 이호님 기자님 기억하시죠?
1: 네. 기억합니다.
0: 그때 성공하면 기자님이 그림을 그려드리 겠다 했는데 그분이 진짜로 정말로 칠봉 완등에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광주에서 울산 울주군까지 올해 1월부터 5월 1일까지 영남 알프스 칠봉, 간월, 신불, 영축, 천왕, 운문, 고헌, 가지산 완등을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인증서도 함께 보내요. 나머지는 윤성준 기자님 몫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움 주신 경주에 사는 친구 네 분께도 감사 인사 남겨요 하면서 인증서를 사진으로도 첨부해서 보내주셨어요.
1: 네, 대단하십니다.
0: 그니까요. 어떻게. 네,
1: 저도 아직 못했습니다.
0: 진짜요?
1: 네.
0: 이 영남 알프스 완등 인증서인데 이 공구 이호님이 거기 사진 그 가지산 간월산 이 칠봉 오를 때마다
1: 네.
0: 사진 이거 보셨죠? 사진을 네. 다 이렇게 붙여서 주더라고요. 완등 인증서가.
1: 네. 사진을 아까 받아봤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습니다.
0: 와, 진짜 기자님이 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공구 이호님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영남 알프스 칠봉 완등 이렇게 거대한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이거를
1: 네. 정상석입니다.
0: 정상석. 예. 옆에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선글라스를 끼신 공구 이호님의 사진과 함께 직접 오르신 7개의 산도 너무 귀엽게 옆에 그려주시고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날짜도 적어주시고 옆에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외치고 있는 이 친구들은 누구죠?
1: 그게 억새를 표현한 건데
0: 네,
1: 좀 너무 작게 그렸죠?
0: 억새 너무 귀엽게
1: 네.
0: 또 구름도 별도 있고요. 너무 축하드리면서 이 사진은 저희 홈페이지 사진방에도 올라가 있거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윤 기자님이 직접 그려주신

0: 그림 궁금하신 분들 들어가서 구경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늘 그리신 거잖아요, 곧바로.
1: 네, 너무 저도 반가워가지고 네. 바로 그렸습니다. 와, 앉아가지고
0: 진짜 오랫동안 진짜 간직하시고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우리 공구이원님 듣고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자, 우리 공구이원님처럼 상과 관련한 자랑 문자 언제든 대환영이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어떤 산 소개해 주실 건가요?
1: 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이제 봄의 거의 끝자락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봄이 살짝 오래가는 기분이기도 하죠.
0: 그렇죠.
1: 예, 이럴 때 초록초록한 분위기를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산.
0: 오.
1: 그리고 산에서 부는 봄바람을 아주 또 진하게 맞을 수 있는 산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0: 네.
1: 이 산에 가면은 뭐 다른 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일상 탈출 당연히 가능하고요.
0: 네.
1: 그리고 스트레스 확 날릴 수 있습니다.
0: 일상 탈출에 스트레스 해소까지. 이 말만 들으면 평소에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 산에 가고 싶어질 것 같은데 어딘가요?
1: 네, 바로 소백산입니다.
0: 소백산?
1: 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0: 네, 많이 들어봤어요.
1: 네, 여기가 충청북도 단양하고 네. 경상북도 영주에 걸쳐 있어요. 규모가 꽤 큽니다.
0: 네.
1: 어렸을 때 우리 지리학 지리 그 시간에
0: 맞아요.
1: 많이 접했을 거예요.
0: 네네.
1: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하는 이야기
0: 많이 했죠.
1: 네, 그 유명한 소백산맥의 소백산. 네, 높이가 1,439m입니다.
0: 오, 꽤 높네요.
1: 네, 높이만 보면 꽤 놀라면서 겁먹는 분들 많으실 텐데
0: 네.
1: 그렇게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소백산은 좋은 코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0: 그래요?
1: 네, 굳이 꼭대기까지 안 가도 충분히 즐겁게 재밌는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목적은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소백산 근처에는 볼거리, 먹거리가 많으니까 거길 목표로 가도 됩니다.
0: 벌써 어떤 볼거리와 먹거리 소개해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소백산만의 매력을 좀 더 한번 만나볼까요?
1: 네. 먼저 저기 소백산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0: 네.
1: 가장 큰 특징은 칼바람입니다.
0: 칼바람?
1: 네. 여기 칼바람이 아주 유명한데 정상부 능선에 서면 갑자기 바람이 막 들이닥칩니다. 네, 여기가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0: 네.
1: 소백산이 거의 한반도의 중앙에 있거든요.
0: 네.
1: 가운데에서 동해 쪽으로 한 발자국 쫙 물러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소백산 위치를 설명하고 나서 또 바로 해야 되는 게 이 백두대간에 대한 설명인데
0: 네.
1: 이 한반도의 등줄기, 등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로 치면 태백산 쪽에서 부산까지 쭉 이어지는 산줄기가 하나 있고요.
0: 네.
1: 그 중간에 갑자기 툭 갈비뼈처럼 툭 튀어나온 산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소백산맥이라고 하고요. 네, 그 중에서 그러니까 소백산맥이 이 그 내륙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 있는 셈이죠. 그래서 그게 바람벽 역할을 해요. 네, 그러니까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이 소백산맥에 딱 부딪힙니다.
0: 네.
1: 그래서 여기가 바람이 굉장히 센 편이고요. 그래서 정상부에는 나무가 없어요.
0: 아, 진짜요?
1: 네, 쉽게 말해서 초원지대라고 봐도 됩니다. 네, 아주 좀 낯선 풍광.

0: 먹지 마시고요. 겁은 약 30%만 드시고요.
1: 어, 30%?
0: 네. 겁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먹으면 배불러서 네. 산행 못하니까요. 네, 조금만 먹고 천천히 올라가면 됩니다.
1: 네. 네,
0: 숨이 차면 멈춰서 쉬어도 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아까 희망사 말씀드렸죠?
1: 네.
0: 희망 탐방 지원 세트를 지나서 꼭대기인 연화봉까지 이어지거든요. 네. 등산로가 거리가 한 3.7km 돼요. 그리고 보통 걸음으로 가면 2시간 정도 걸리고요. 중간에 경사가 센 곳이 한 두 곳 정도 나오거든요.
1: 어, 두 곳 정도?
0: 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면 총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오전 9시쯤 출발하셔가지고 연화봉이 있는 그 정상부 능선에 도착하면 한 12시쯤 될 거예요.
1: 오.
0: 네. 그리고 여기 도착해서 이제 깜짝 놀랄 준비를 하면 됩니다.
1: 깜짝 놀랄 준비할게요.
0: 네. 능선에 서면 푸른 초원이 쫙 펼쳐지는데
1: 오.
0: 아, 그걸 보고 있으면 아주 뱃속이 간질간질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기 전에 그 두근두근 되는 느낌?
1: 오.
0: 네. 푸른 초원에 그냥 푹 빠지고 싶은 느낌도 들 거예요.
1: 네.
0: 네,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네.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람이 아주 셉니다.
1: 오, 초원에.
0: 네, 바람막이 재킷이나 레인 재킷 등 그러니까 살짝 두꺼운 방한복을 좀 준비하셔야 돼요.
1: 그래요.
0: 네, 좀 많이 추울 수 있거든요. 네. 지금 가면.
1: 아, 지금도?
0: 네, 그렇죠.
1: 지금도 추워요. 오, 네. 그렇구나.
0: 네, 여기서 희망사로 바로 내려가도 되긴 하는데
1: 네.
0: 제일 연화봉까지 가도 됩니다. 여기가 또 철쭉 군락지거든요.
1: 아.
0: 소백산이 조금 높아가지고 네. 철쭉이 조금 늦게 피는 편인데 지금쯤 피기 시작해가지고 5월 말쯤 아주 활짝 필 거예요.
1: 오.
0: 네, 제일 연화봉까지 코스가 좀 완만하고요.
1: 네.
0: 대신에 왕복 3시간 정도 걸리니까 시간이 부족하면 꼭 그 거기까지 안 가셔도 되고요. 도중에 돌아오셔도 됩니다.
1: 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저희 철쭉 얘기할 때 소백산 이야기 나중에 해주신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소백산에
0: 네,
1: 가실 때 그러면 바람막이 꼭 챙겨 가셔야겠고요.
0: 네네.
1: 참고로 소백산 철쭉제가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일요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날짜 맞춰서 다녀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백산 정상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려요?
0: 희망사에서 출발해가지고 소백산 정상까지 비로봉까지
1: 네.
0: 가려면 한 7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1: 정상이 비로봉이에요?
0: 네. 그 비로봉까지 바로 가는 코스도 있긴 한데 네. 여기가 조금 험한 편입니다.
1: 아, 네. 시간이 7시간이면 꽤 걸리네요.
0: 네. 그래서 정상까지 꼭 안 올라가도 되니까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1: 네.
0: 희방산은 또 희방계곡으로 유명하거든요.
1: 희방계곡.
0: 네. 이름이 아주 재밌죠?
1: 네.
0: 예, 희가 기쁠 희자를 쓰고요. 방은 수도처를 뜻해요. 그러니까 스님이 머물면서 수도를 하는 공간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이 희방을 뜻풀이를 하자면 기쁨을 주는 수도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이게 전설에 따르면 소백산에 호랑이가 살던 시절에
1: 네.
0: 예, 어떤 스님이 이 소백산 중턱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호랑이가 목에 가시가 걸려가지고 스님을 찾아왔답니다. 스님이 그 호랑이 가시를 뽑아줬대요.
1: 네.
0: 그래서 호랑이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밑에 마을에 있는 처녀 한 명을 물어다가 스님 앞에 딱 내려놓고 갔대요.
1: 진짜.
0: 네, 근데 스님은 그냥 이 처녀를 잘 보살펴다가 깨어나가지고 다시 마을로 내려보냈대요. 그랬더니 이 알고 보니 이 처녀가 경주의 아주 유명한 지방관의 딸이었던 거죠. 그 지방관이 그 돌아온 딸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1: 네.
0: 이 딸이 돌아온 딸을 구해준 그 절이 네. 아주 기쁜 절이다라고 네. 해서 희방사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1: 아, 그냥 이름만 지어준 거예요?
0: 네. 아, 저 거기 절에 갔겠죠 아마?
1: 아, 그렇죠. 뭔가 사례를 해준.

0: 너에게 닿기를 10cm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경희님이 내 고향 영주 소백산이야.
1: 확 날리면 좋겠습니다.
0: 네. 5990님, 주말엔 산으로 첫 방문입니다. 2006년 3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백두대간 마치면서 많이 기억에 남는 소백 구간 소개해 주셔서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철쭉 보러 가고 싶네요.
1: 네, 아, 백두대간을 하셨군요. 대단하십니다.
0: 백두대간 하시고
1: 네, 이게
0: 태백구간.
1: 지리산부터 저기 진부령까지 이어진 산줄기입니다. 네.
0: 그렇군요. 7600님은 20여 년전 소백산 달밭굴 근처를 남편과 산행하다가 산삼 두 뿌리를 캤습니다. 그날 새벽 꿈에서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를 뵈었지요. 제게 화분에 심은 식물을 주면서 귀한 약초이니 잘 키우라고 하더군요.
1: 오, 산삼 달밭굴 근처. 네,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도.
0: 네. 5694님, 지난번 소개한 황매산 철쭉 여행 다녀왔습니다. 모산제를 지나 철쭉 군락지를 둘러보고 왔답니다. 합천에서 올라가 산척으로 내려오는 코스로 무난히 4시간 만에 완주했네요. 정상에 하늘 계단 오르면서 계단 숫자를 세다가 300계단에서 숫자를 까먹어서 정확한 계단 숫자를 파악하지 못한 게 아쉽다면 아쉬움. 잘 다녀왔습니다.
1: 아, 네, 황매산 다녀오셨군요.
0: 네,
1: 네.
0: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1: 와, 부럽습니다.
0: 모산제 저 정상석에서
1: 네.
0: 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1: 아, 멋있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철쭉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산에 갔다 왔으니까 먹으러 가야겠죠. 오늘도 소백산 근처에도 먹을 데 많을 것 같아요.
1: 아, 네. 이제 산에서 내려왔으니까 먹으러 가야죠.
0: 네.
1: 네, 아까 말씀드렸죠. 희망산은 경북 영주 쪽에

0: 옛날에 여기 선비들이 제사나 차례를 많이 지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여긴 차례상 혹은 제사상을 메뉴로 한 식당이 한 몇 군데 있습니다.
1: 아.
0: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던 옛 서민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제사밥을 차려 먹었다는 데서 유래하고요.
1: 네.
0: 그리고 반찬이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들하고 비슷하게 차려져요.
1: 네.
0: 각종 나물이 먼저 나오고요.
1: 오.
0: 그리고 조기도 나오고
1: 네.
0: 그리고 고깃국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맛이 특별히 맛있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었을 때 그렇게 막 간이 세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맛있다라고 느끼진 않을 텐데 대신 독특하긴 합니다.
1: 그래요.
0: 네, 이 헛제사밥이 지금 그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식당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영주 쪽에 가면 이 헛제사밥을 꼭 한번 먹어볼 만합니다.
1: 오 그렇군요. 왜 네. 수지가 맞지 않아요 이게?
0: 아 그러니까 이게 차리는 거에 비해서 조금 비싸기도 하고.
1: 아.
0: 그리고 손님들도 아마 이걸 많이 찾지는 않을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0: 네.
1: 자 이렇게 또 먹을 것까지 만나봤는데 0030님이 저는 넷째 주 일요일 24

0: 네,
1: 그러니까 꼭 등산로로 다니시고요.
0: 그래야겠네요. 네. 7706님은 일요일에 합천 가야산 갈 건데 두 부부, 네 명으로 구성된 커피 애호가 산악회예요. 초보자가 가기 쉬운 코스 추천 부탁드려요. 산악회 이름이 커피 애호가입니다. 아하, 어허, 산악회 이름이 네. 커피 애호가.
1: 합천 가야산도 지금 좋은 코스를 추천해드리기엔 조금 아깝습니다.
0: 왜요?
1: 제가 나중에 여기도 좋은 산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나중에 좀 더 길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0: 오, 좋습니다. 자, 오늘 소백산 이야기했는데 이분들은 아마 일요일에 가시는 것 같은데 7706님 나중에 소개해 주시고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1: 이거 소백산 얘기하니까 사실 저희는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전해드렸습니다. 1458님이 하하하 산이야기 재밌네요 하셨는데 그쵸 저도 이 금요일에 우리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하는 산코너 주말엔 산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기자님이 너무 재밌게 또 말씀 잘해주시고 소개도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진짜 산 가고 싶다 이런 기분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정재윤님이 조난 인사사고 많은 산이 소백산 항상 겸손하게 산행해야 합니다 하셨는데 진짜 맞아요. 이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 조심하시고 늘그 준비 철저히 해서 등산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뭐 날씨 꼭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일몰 시간 같은 거 확인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항상 기자님도 말씀해 주시지만 그 레이어링이라고 하죠. 겹쳐 입을 수 있는 옷 같은 거 챙겨가시는 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뭐 땀나면 벗고 추우면 바로 입을 수 있는 산 위에는 또 추운 곳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옷들을 챙겨가는 거 등산화도 잘 발에 맞는 거 착용하셔야 발목도 보호하고 미끄럽지 않으니까 그런 접지력 좋은 등산화도 챙겨 신으시고 그리고 배낭 챙기라고 항상 얘기해 주셨잖아요. 배낭에 뭐 옷이나 뭐 비상 식량 같은 거, 물 같은 거꼭 챙겨서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등산의 완성은 하산이다. 그래서 천천히 뭐 스틱 같은 거 이용하셔서 잘 조심조심 또 내려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등산 가시는 분들 항상 안전하게 즐거운 산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더 만나볼게요. 9909님은 내일 부모님 뵈러 갈 거라서 과일 잔뜩 사들고 오는 길입니다. 무엇이든 아낌없이 주시던 부모님의 사랑을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려니 감당이 안 되네요. 그 사랑을 어떻게 따라가나 싶습니다. 제게 보내주신 사랑 그대로 우리 아이들도 사랑해줘야겠습니다. 문자만 읽어도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네요. 맞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진짜 다 갚을 길이 없죠. 그 노래 가사처럼. 1440님, 저는 62살인데요. 최근에 남편 때문에 엄청 웃었어요. 어린이날에 글쎄 저한테 어린이라고 5,000원을 주는 거 있죠? 우리 남편분 보시기에 1440님이 되게 귀엽게 느껴지시나 보다. 그래서 5,000원 주셨나 봐요. 달달하네요. 닭살도 약간 돋는 것 같고 자랑 문자인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9474님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와 1박 2일 동안 양평에 다녀왔습니다. 흙집에서 부뚜막에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엄마의 옛 추억을 공유했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서 돌아오는 길에 흐뭇해요. 1박 2일 양평. 양평 좋죠. 양평에 진짜 볼거리들도 많고 양평에 맛있는 것도 많고 일단 양평 하면은 닭갈비도 있고

그다음에 막국수 또 삼겹살까지 드셨다고 하고, 그리고 양평 가면은 대표 명소들 일단 뭐 두물머리 있잖아요. 두물머리도 있고, 또 드라이브 코스도 좋고, 드라이브만 해도 좀 힐링 되는 것 같아요. 양평은 너무 그 예쁜 곳들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카페도 진짜 많잖아요, 양평에. 대형 카페들. 진짜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네요. 양평 맞다. 양평 해장국도 있지. 3330님, 젠디 오랜만에 문자 보내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친구처럼 항상 라디오 스튜디오 의자에 앉아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되게 스튜디오 의자에 앉아 있다는 이 말이 되게 뭔가, 되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셨는데, 재밌는데요. 진짜 앉아 있어가지고 스튜디오 의자에 뭔가 저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3330님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주 소식 전해주세요. 2776님은 젠디 오늘 낮에 동네 친구를 만났는데 중2 딸이 은따 때문에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속상해해서 위로해주고 왔어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은따, 약간 이제 은근한 따돌림을 은따라고 하죠. 요즘에 또, 그런 게 있나 봐요, 학교에. 그, 뭐, 대놓고 괴롭히는 것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클수 있죠. 은근히 막 그러는 게.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진짜.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친구분도 그렇고, 우리 들으시는 2776님도 그렇고. 그 사춘기 친구들이 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그 뭐지? 오늘도, 아니, 자꾸 오늘 수요일 코너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내 마음 보고서 시간에 한번 좀또이 이야기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2928님은 아들 부부가 첫 아기를 낳고 둘다 차례로 육아휴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어버이날 빡빡해진 살림에 카네이션을 들고 왔네요.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하다며 우리가 되려 미안했답니다. 첫 아이 낳고 둘다 차례로 육아휴직하고 계시고, 어버이날이라서 카네이션. 카네이션이면은, 네, 그쵸. 네. 카네이션 들고 왔으니까, 기쁘셨을 것 같은데, 2928님. 어쨌든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셨으니까. 6622님, 저 기억하시죠? 오늘도 낚시 왔는데 입질이 없어요. 어찌해야 하나요? 늘 낚시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문자 보내주신 6622님, 오늘도 낚시하면서 듣고 계시네요. 입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입질이 없다면 혹시 낚시하시는 동료분들이 좀 이렇게 팁을 주시면 좋겠네요. 입질이 올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전 낚시를 안 해봐가지고 사실 뭔가 조언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손민수님, 아 그러면 그런 거 미끼를 바꿔야 되나? 미끼가 좋으면 입질이 잘 오나요? 손민수님, 젠디 서울 여행하고 왔어요. 압구정, 여의도, 영등포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 압구정도 가시고, 여의도도 가시고, 영등포도 가시고, 여기저기 많이 가셨네요. 쇼핑하셨나? 쇼핑 딱 하기 좋은 곳들인데, 쇼핑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서울도 날씨 괜찮았거든요. 바람이 좀 불긴 했는데, 하늘도 맑고, 미세먼지도 좀 덜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행하기 딱 좋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주말 계획 받아볼 건데요. 주말 일기, 이번 주말에 초여름 날씨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하면서 보내실 건지, 민수님처럼 혹시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도 알려주시고, 어떤 계획 있으신지 오당제에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루더 벤드로스의 Dance with My Father, 그리고 스파이스걸스의 마마 두곡 이어드릴게요.

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낚시 팁 보내달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글 남겨주셨네요. 이종우님은 낚시는 자신의 단점을 건지는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심오한 말이네요. 나의 단점을 건지는 거다. 5497님, 덕을 많이 쌓으면 입질 대박. 1458님, 입질이 없으면 밑밥을 내 좌대 앞에 많이 뿌려주세요. 어, 네. 엄청난, 뭐, 엄청난 팁은 아니네요. 여러분, 진짜 실질적인 그런 팁을. 아, 어쨌든 이것도 좋은 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622님이 재은씨 고마워요. 문자 소개됨과 동시에 허리급 한 마리 잡았네요. 고마워요 하셨는데. 낚시 허리급은 보통 붕어 계열에서 36cm 전후로 개측된 월척을 뜻한다고 하는데, 진짜예요, 6622님? 어떻게 그렇게 입질이 안 되다가 제가 문자를 소개해드렸다고 바로 잡힐 수가 있어요? 정말인 거죠? 어쨌든 진짜라면 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붕어가 알아서 와줬네요. 축하드려요. 다음에 낚시하실 때 또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말 일기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3784님, 날은 좋은데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 가야 하네요. 모두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여행 가시는 분들은 안전운전도 덤. 그 나들이 많이들 가시는 계절에는 항상 진짜 안전운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즐거운 그런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3784님은 일하셔야 되니까 힘내시고요. 박태원님, 100회만 들었는데 재밌어서 주말에도 일하면서 들을게요. 오, 100회에서 이 오늘도 당신 편으로 오신 태원님, 크,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아마 일하시나 봐요, 태원님도.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5197님은 내일 파크골프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설렙니다. 아, 또 파크골프 하기에 딱 좋은 날씨네요. 먼지도 없고 또 맑고. 근데 바람이 좀 불면은 그 어렵지 않나요? 골프랑 좀 달라서 괜찮나? 파크골프는? 0404님, 이번 주 일요일 아침 미추홀구 청장기 사회인 야구대회 출전합니다. 저희 팀원들 부상 없이 한 게임 한 게임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브라더 브레이브스 화이팅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팀 이름인가 봐요. 브라더 브레이브스. 크, 멋지네요. 우리 0404님도 부상 없이 즐거운 경기하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4182님, 안녕하세요. 일요일에 가평 연인산에 가요. 5년 전 겨울 산행 때 상고대 멋있게 보았는데 이번엔 철쭉이 기대되네요. 오, 가평 연인산. 산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연인산은 진짜 처음 들어봤는데 다음 주에 우리 윤성준 기자님한테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가평 연인산 어떤지. 가서 철쭉도 예쁜 철쭉 많이 보고 오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힐링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의 내일 일기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끝곡은 이문세의 집으로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1: 원장이었습니다.

0: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0: 붙잡았습니다. 당시 남성은 지인을 통해 차량을 구해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피의자 다수를 동시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시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37개 매장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나머지 67개 매장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이 중단되는 37개 점포 직원에게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는데 근무를 희망할 경우 다른 매장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1부는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기고 계열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 리스하는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8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1도,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4도 등 19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5.6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바로 내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동시에 금리라는 변수와 세제 개편의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는 쪽에서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된 것과 공급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안정 기조를 강하게 이어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분기점에 놓인 부동산 시장의 미래, 잠시 후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에
3: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7: 오늘의 플러스, 집값의 움직임을 결정할 변수를 짚어봅니다.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7: 플러스는 처음입니다.
8: 네, 반갑습니다.
7: 예,
8: 네,
7: 한번 뵙고 싶었는데 네. 영광입니다. 네. 자, 내일이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는 5월 9일. 이게 이제 중과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되게 분주한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좀 전달해 주세요.
8: 그러니까 현장에 기본적으로 지금 알아둬야 할 그 시기가 양도세 중과를 이제 유예를 종료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X에 올리신 게 1월 말 정도였어요. 네. 그다음에 2월 초에 이제 정책 실장이나 이렇게 해갖고 뭐 어떻게 디테일한 정책을 이렇게 발표를 해서 사실상 2, 3, 4월, 3개월, 5월 초까지 한 약 3개월 정도가 이제 급매물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고
7: 네.
8: 근데 급매물 같은 경우 고가 주택 중심으로 약 25억 이상의 주택 중심으로 많이 나왔어요.
7: 그래서 네.
8: 그런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까지도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까지도 조정이 됐고 15%까지도 조정이 되는 경우들이 네.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소위 이제 서울 기준으로 중저가 뭐 물론 싸진 않 중저가라고 하기 애매한데 어쨌든 서울 기준으로 중저가 보통 15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긴 했어요.
7: 네.
8: 하지만 수요가 강해서
7: 네.
8: 가격 조정은 거의 없었고 거의 강보와 폭은 일부 지역

0: 쪽은 또 강세를 보이는
1: 곳. 오히려 강세를. 네. 예.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5억 이상의 일종의 고가 주택이라고 네. 분류할 수 있는 것들. 네. 이분들이 그 집을 내놓은 이유는 진짜 이 세금 문제를 걱정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우리 그런 소리 하잖아요. 이 정권 계속 가는 거 아니다. 네. 버티다 보면 또 다시 정책 바뀐다. 이런 소리도 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네.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놓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0: 그러니까 이번엔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당장 계산기를 해보니까 네. 혹시 부과됐을 적에 네. 너무 양도세가 크다. 그러면은 설령 내가 이거를 팔고 나서 네. 주택이 아닌 뭐 다른 뭐 빌딩이라든지 뭐 돈이 많으신 고가주택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네. 뭐 빌딩을 산다든지 아니면 뭔가 요새 주식이니까 뭐 주식 투자 한다든지 어쨌든 다른 투자처럼 갈아타더라도 이 중과만큼은 피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많았고 두 번째는 이 정권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 우려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두려움 이런 네. 기준에서는 보유세 내가 다주택을 했을 적에 양도세 중과를 피해서 파느냐 아니면 근데 이걸 버틸 수 있는데 버텼을 적에 보유세를 때릴 거다. 특히 다주택 고가주택 말씀드린 예. 거니까 예를 다주택 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고가주택일 가능성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고가주택 2주택 3주택을 갖고 있을 적에 보유세를 맞으면은 이게 굉장히

0: 번 분류를 네. 했을 때 이거는 그 전에도 15억 이하의 중저가는 서울에 사실 만질 수 있는 분들 꽤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특히 이렇게 매매가 활성화돼서 다시 오히려 강세장을 일부 지역까지 네. 만들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1: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예전 기준 예전부터 좀 봐야 되는데 예. 사실은 그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쯤에 이제 집값이 한번 폭락을 했었어요. 예. 우리나라 서울 부동산이 폭락을 한 다음에 이제 23년부터 25년까지 회복 혹은 강세장을 보였는데 그때 이제 23년 초부터 25년 상반기까지는 완전히 양극화장이었어요.
0: 예.
1: 오르는 곳 막 강남이나 그렇죠. 마용성 이런 데 엄청 오르고 예. 다른 곳들은
0: 주춤했죠.
1: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예.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했단 말이에요. 시세가. 예.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 양도세 중과와 상관없이 그 갭이 좀 메워지는 과정이
0: 아.
1: 25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때 네. 25년 하반기에 무슨 트리거가 있었냐.
0: 예.
1: 대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0: 예.
1: 대출 규제가 6.27 때 6억까지 하고 그다음에 10월 15일에 2억, 4억, 6억. 특히 이게 강했는데
0: 네.
1: 금액대별로 2억, 4억, 6억만 대출을 해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는 강남을 가고 싶었어요. 예전 예. 같으면은 영끌을 해서 강남을 갈 생각이었는데 아예 자금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밑에를 사자. 내가 아. 어쨌든 내가 살 수 있는 최대한 좋은 곳을 사자라고 했을 적에 대출 규제 6.27일 때 한번 내려가고 그래서 6.27 이후에는 마용성 쪽이 강세였어요.
0: 네.
1: 강남을 가고 싶은데 못 사니까 네. 바로 아래 거라도 사자.
0: 네.
1: 그다음에 2사 6억 10, 15 대출 그 대출 규제가 나오니까 또 약간 아래로 또 간 거예요.
0: 그래서 그렇게.
1: 25억 이하로.
0: 예.
1: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한창 약간 갭매우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 양도세 중과 이 네. 정책이 딱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약간 이게 매수자 측면에서도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0: 네.
1: 아 다주택자 요 그 유예 요 딱 5월 9일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 매물이 좀 줄어들겠구나라는 아. 인식이 좀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매수자들도 좀 들어오고 네. 매도자들도 매물도 많은데 이 대출을 끌어서 살 수 있는 그 가격대가 15억 이하가 많았던 거죠.
0: 네, 네. 이해가 됐습니다. 어차피 5월 9일 이후에는 시장에 매물도 안 나올 테니 만약에 내가 살 생각이 있던 사람들은 그 전에 그렇죠. 거래를 대부분 체결한 거군요.
1: 네.
0: 예.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 해 주셨는데 이 중과에 대한 어떤 시그널 이런 것들 때문에 최고가 주택이 많았던 강남 지역이 주춤해지면서 나름대로 일종의 풍선 효과가 여타 지역으로 네, 이어진 것도 있는
1: 맞습니다.
0: 거네요.
1: 네.
0: 그러면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집값이 오르냐 떨어지느냐만을 우리 대표님 모시고 여쭤볼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냥 주택 정책을 위반하는 만약에 관료분이라고 생각했을 네. 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국민이고 관료예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강남에 가서 살고 네. 싶다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서울의 여타 지역에 내 집 장만해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설명해 주신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은 인즉슨 강남 3구 그 높다리한 그 집값을 눌렀더니 여타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일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1: 네.
0: 그럼 이게 우리 같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맞느냐라고 제가 항변을 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1: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그 뭐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방송을 종종 다니는데 그때 되게 강조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집값을 다 잡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0: 네.
1: 고가주택도 잡고 중가주택도 잡고 지방주택도 잡고 이러긴 되게 어려워서 사실은 생각보다 여길 누르면 여기가 튀고 막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0: 어떻게 다 그랬죠 예. 사실.
1: 정책 방향이 약간 요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양극화장이 발생해요. 그래서 네. 23년부터 25년까지 약 2년 정도 양극화장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때 언론에서 집값이 너무 오른다라고 막 엄청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네. 보기에 전국에 한 95% 정도는 집값이 안정화돼 있는 거예요.
0: 예, 예.
1: 상위 5%가 엄청 오르는데 물론 이게 심적으로나 혹은 거기에 가서 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0: 불편한 또 마음이 있죠.
1: 예. 양극화라는 게 사실 사회적으로 좋은 게 아닌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0: 예.
1: 문제가 되긴 하지만 주거의 안정화
0: 예.
1: 전 국민의 주거의 안정화 차원에서 볼 적에는 또 이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0: 예.
1: 그래서 이거를 위에를 그렇다고 그 상태에서 위에를 잡으면은 밑에가 풍선을 끌어 올라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그 강남 3구

0: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강남 3구 그 대출 규제하고 뭐 이런 딱 고가주택 타깃만 했을 적에 풍선 효과가 생길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1: 예.
0: 근데 그거를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했어요. 예. 특히 이제 정부 정책을 동의하시는 분들이.
1: 네.
0: 왜냐하면 위에 잡으면은 앞구덩 내려오면 따라 내려온다.
1: 네.
0: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도 아마 정부 정책자 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1: 네.
0: 실질적으로는 풍선 효과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정책 계속 정책을 만들 적에 이런 풍선 효과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급락했다가 다시 팍 쳤는데 2009년에 다시 팍 올랐을 적에 수도권만 타깃으로 DTI 정책 같은 걸 좀 강하게 걸었어요. 그때. 그랬더니 수도권 집값이 몇 년 동안 침체돼 있긴 했어요.
1: 네.
0: 오, 잡았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잘 착각하시는 게 그때 당시에 지방이 두세 배가 올랐어요.
1: 아.
0: 약간 유동성이 이쪽으로 확 올라가면 예, 예. 확 올라가면 두 배 오른 거예요.
1: 또 그것도 풍선 효과인 거잖아요.
0: 예. 이거는 좋은 정책인가 아닌가.
1: 아,
0: 그러니까
1: 예.
0: 그래서 뭐가 맞다기보다는 복잡계라는 걸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 강남 집값 잡았습니다로 이게 무조건 성과다 아니면 성과가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네요.
0: 네, 맞아요.
1: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책이 이제 앞으로 계속될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런 정책이 계속된다고 했을 때 서울 집값의 매매 시장, 전세나 월세는 좀 이따 여쭤볼 네.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0: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일단 거래가 되게 줄어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주택자 기준으로 팔 사람은 일단 팔았어요.
1: 네.
0: 팔았고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매물이 엄청 줄어들 거니까 폭등할
1: 네.
0: 거야 이렇게
1: 네.
0: 생각하는데
1: 네.
0: 반대로 생각하면 매수자 입장에서도 굳이 다주택자들 금매들 나온다는 5월 9일에 안 사고 나는 5월 중순에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살 사람은 이미 5월 9일 전에 많이 샀다.
1: 예.
0: 그래서 실제로 2018년에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있을 적에
1: 예.
0: 다주택자 중과를 했어요. 그때
1: 예.
0: 처음 시작됐던 건데 그때 2018년 3월 31일까지 팔면은 이제 중과 유예되고
1: 네.
0: 4월 1일부터 중과 부과됐어요.
1: 네.
0: 4월 1일부터 거래가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나더라고요.
1: 예.
0: 확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도 유사하게 특히 조정이 많이 온 지역들
1: 네.
0: 25억 이상 뭐 이런 지역들은 거래가 갑자기 확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가격이 바로 튀어 오르지 않네
1: 네.
0: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잠잠한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근데 어쨌든 매물이 줄어드니까 매물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실수요 성수기가
1: 예.
0: 뭐 가을 이사철 요럴 때 들어오면 이제 어떤 다주택자 금매물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실제로 집이 필요해서 내집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이
1: 예.
0: 점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눌렸던 가격 많이 회복되고 상승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잠잠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시장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다주택자 금매장에서도 계속 강세를 보인 그런 지역들 15억 이하 요 곳들은 5월 9일 이전이나 이후나 큰 차이 없이 그냥 계속 강보합 혹은 강세 계속 유지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좀 또 허망해지는 게
0: 네.
1: 나름대로 얼마 전에 저기 정책실장님인가요? 발표했을
0: 네.
1: 때
0: 네.
1: 강남 3구의 집값 잡는 데는 확실히 성과를 보였다.
0: 네.
1: 이렇게 스피치한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0: 네.
1: 그것도 가을철이면 그 효과마저도 사라지네요?
0: 그렇겠죠.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후속 정책들을 내놓겠다라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1: 예.
0: 사실은 여러 정책 당국자 분들이나 혹은 대통령이 X에 올리는 이런 문구들이나 보면은
1: 네.
0: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1: 또 잡을 가능성이 있다.
0: 사실상의 그런 뉘앙스를 풍겼죠.
1: 네.
0: 뭐 장특 공제라든지
1: 네.
0: 보유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 이제 세법 개정안이 이제 정부안은 7월에 올라오고
1: 예.
0: 실행은 이제 내년부터 되는 건데 그럼 이제 7월에 그런 거를 발표를 하면서 시장을 심리적으로 누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러면 또 만약에 집값이 또 튀어오르면 또 세금과 관련된 특정 조치들이 앞으로도 단행될 가능성도 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0: 저는
1: 이렇게 해석하면
0: 예,
1: 되죠.
0: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거는 다 할 것 같아요. 보유세랑 장특공제.
1: 그런데 장특공제는 얼마 전에 그냥 당분간 유지한다는 식으로 하지 않았나요?
0: 그 당분간이 그 어쨌든 세법 개정 일단 국회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올해는 안 하는 거죠. 올해는 못
1: 올해는
0: 하는 거죠.
1: 하는데.
0: 세법 개정은 정부에서 내면.

0: 는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뉘앙스들을 보면은 비거주에 대한 장특 공제는 약간 공통적으로 강화를
1: 그냥 투자도 아니고 실수요로 5억 주고 한 십수년 전에 집을 샀습니다.
0: 네.
1: 그런데 10년 지나다 보니까 물가 상승도 있고 하다 보니 이 아파트도 물건이니까요. 그 5억 주고 샀던 이 평형대 요 정도 사이즈와 요 정도 어떤 뭐랄까요? 그뭐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아파트가 그 사이에 5억이 아니라 10억이 된 거예요. 저는 당연히 내 집도 10억이 됐고 그래서 투기용도 아니고 10억 정도 되는 다른 지역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수준의
0: 그쵸.
1: 평형대와 이걸로 이사를 가려고
0: 맞아요.
1: 했는데 그러면 그 집을 5억에 샀다가 10억에 됐으니까 이 10억 그대로 내가 다른 데로 이사 갈때 그거는 국가가 허용해 주겠다라는 게
0: 그렇죠.
1: 장특 공제의
0: 그래서
1: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야, 너 5억 이득 봤잖아. 그러니 이걸 많은 부분 세금으로 내야 돼라고 하면 나는 똑같은 평형대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못 가게
0: 그렇죠.
1: 되거든요.
0: 그러니까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정부도 혹은 대통령이나 이제 정책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게 이제 진보당이 아니었어요. 그 거주까지도 다 이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자. 이게 진보당에서 법안을 내서 이게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1: 기억납니다.
0: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X에서 말한 것도 그거는 우리가 낸게 아니고 정부안이 아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정부를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 선을 확 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사실상 민주당처럼 활동하시는 최혁진 의원이 민주당과 해서 같이 법안을 낸 거는 이제
1: 거주는 뺀 거예요?
0: 거주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은 장특공제를

0: 줄어들지 않게 하지만 준다. 비거주로 내가 살지 않은 집을 뭐 차익 투자용이든 월세용이든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은 장득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 아예 0%의 느낌이었어요.
1: 아 그렇군요. 이것도 아직은 또 지켜봐야 되는 네.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과 정부 안은 거주하신 분은 아예 저희가 전혀 걱정 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논조지만 네. 만약에 집값이 올라가면 민주당과 정부의 안도 또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와, 뭐 그래요. 예를 들면은 지금도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네. 그때 그 인터뷰 같은 거 했을 적 기자회견 같은 거 했을 적에 15억 이하 시장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계속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15억 이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약간 이게 논란이 됐던 게 뭐 그거는 그동안 안 올랐던 집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약간 괜찮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약간 논란이 네.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지방 집값이 좀 오른다 네. 이러면은 정부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요. 네. 워낙 눌려 있기도 했고 그랬죠. 별로 사회적 문제가 별로 되지도 않고 이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부 때 네. 그때도 서울과 경기도부터 막 오르다가 코로나 때 유동성이 엄청 폭발을 하면서 그때 지방이 막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죠. 네. 그랬더니 그 규제 지역을 어디까지 지정하냐면은 뭐 광역시 이런 게 아니고 네. 논산까지 규제
1: 논산
0: 지역 아주 소도시들까지 네. 군산 뭐 다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와. 정책은 시장에 따라서 사실 상당히 네. 변할 수 있다.
1: 알겠습니다. 네. 또 한번 급변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오늘 알아보고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서울의 매매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요즘 변수가 큰 게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폭등하고 있는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4: 네.
3: 그리고 그 폭등하는 주식시장의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직원들의 엄청난 성과급.
4: 네.
3: 저도 개인적으로 뭐 가끔 방송에서 부동산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들 그룹사들 강의 가거나 그러면 제 바지끄랑이 잡고 꼭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네. 가시기 전에 저 개인 상담 좀 해달라.
4: 네.
3: 해보면 부부 사내 커플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4: 네.
3: 그리고 또 바깥에 민간에서 강의하다 보면 아 제가 주식 투자를 요즘 잘해서
4: 네,
3: 이제 와이프랑 드디어 꿈에 그리던 동네로 이사가거나 아니면 내 집장만 해보려고 한다. 진짜 말 그대로 주식으로 돈 벌어서 부동산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제 조그만 임상적인 경험으로는 있어 보이는데 네. 시장에서 직접 컨설팅도 하고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있습니까?
4: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이 고려하시는 그런 곳들은 제가 보기에 혹은 제가 듣기에 경기 남부 쪽.
3: 네.
4: 아무래도 그 회사도 경기 남부 쪽에 있으니까 주로 신도시들 그러니까 뭐 분당
3: 뭐
4: 동탄, 광교,
3: 네.
4: 수지 이런 네. 곳들이 되게 선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3: 아, 그렇군요. 네. 실제 그쪽 지역은 이런 수요 때문에 좀 남다른 흐름을 여타 지역과 달리 좀 보이고 있습니까?
4: 근데 그게 사실은 성과급이나 주식시장 때문은 아닌데
3: 네.
4: 기본적으로

0: 적으로 그 제가 아까 1부 때 말씀드렸던 갯매우기 장에서 경기 남부가 좀 강했어요. 기본적으로 오르는 상황이었고, 근데 약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집을 산다라고 생각했을 적에 집값이 오르고 있는 곳이 더 약간 혹하거든요.
1: 그렇겠죠.
0: 집값이 내가 예를 들어서 거주하기에 모 지역이 되게 좋아요.
1: 네.
0: 직장 다니기는. 근데
1: 네.
0: 여기는 집값이 하나도 안 올라.
1: 네.
0: 이러면은
1: 손이 잘안 가요.
0: 전세로 살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1: 네.
0: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경기 남부가 기본적으로 상승세를 좀 탔고, 근데 또 돈이 있으신 분들이 유입되기 좋고 해서 미래에서도 좀 계속 그 시세적으로 좋은 흐름이 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1: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부동산 근처 공인중개 사무실 있으면
0: 네.
1: 한번 물어보러 들어가기도
0: 네.
1: 하거든요. 공부 차원에서. 그랬더니만 셔세권입니다.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
0: 아,
1: 동네는요.
0: 네.
1: 셔세권이에요. 그래서 아니 셔세권은 뭡니까? 했더니 셔틀 역세권 뭐 이런 느낌인
0: 네, 뭐,
1: 거더라고요.
0: 네.
1: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진짜 이 효과 있습니까?
0: 그러니까 그걸 효과를 정확하게 책정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부동산 이제 뭐 커뮤니티나 톡방 이런 데 보면은 셔틀이 어떻게 다녀서 어디에 살면은 몇 분까지
1: 네.
0: 이천 하이닉스에 들어가고 막 이런 얘기들 사실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셔틀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1: 왜요?
0: 그냥 대중교통이나 사실은 위치 자체가 생각보다
1: 하긴.
0: 그 기흥 화성 이쪽 보면 동탄 바로 위고 또 영통 바로 아래고 해서 사실 다닐 수 있거든요.
1: 네.
0: 2000은 좀
1: 좀,
0: 다죠. 완전
1: 그렇죠.
0: 셔틀이 필요한
1: 네.
0: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하이닉스 셔틀, 요게 약간 지금 중요시 되는데, 아, 그렇게 어쨌든 좀 영향이 있을 거는 같은데,
1: 네.
0: 그걸 이제 뭐 통계적으로 검증을 할 수는 없는 거고,
1: 네.
0: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커뮤니티에 돌면서 이렇게 얘기되는 게 서울은 이제 맥시멈
1: 네.
0: 강동까지 가든 이게 마포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어려운 거고 그래서 강동에서 잠실 요렇게 타고 성남 요렇게 하면서 경기도로 넘어서 이천으로 가는 근데 이제 그런 곳들이 조금 일단 인식은 되고 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막 10억 뭐 7억 이렇게 성과급이 올해 나온 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인식 차원 아 요런 데가 좋대 하면은 사람들이 아 나중에 여기 살 수도 있겠구나 요런
1: 네.
0: 인식만 되고 있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반도체가 너무 수출이 잘 되고
1: 네.
0: 생각보다 뭐 여러 가지 뭐 지원금 이런 게 있었지만 우리나라 경기도 좀 올라와서 아,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딱들 찰나에 올해 갑자기 그 수출 경기나 이런 게또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은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찰나에 또 전쟁이 터졌잖아요. 예, 전쟁이 터지면서 지금 3년물 국채 금리가 제가 엊그제 조회했을 때 이게 3.6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란 말이죠. 보통은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의 한 0.5% 요 정도 높은 상황인데 지금 3.6이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두 번은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그 IB 같은 데서 이렇게 예측하기로는 우리나라 금리 인상 한번 아니고 두 번, 세 번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한국은행 부총재께서 금리 인상 하반기에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단계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도 한번 아니고 두 번.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도 이미 그 채권금리나 시장금리가 좀 프라이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시장금리가 더 올라가느냐. 예를 들면은 극단적으로 봤을 적에는 뭐 전쟁이 더 길어지면서 유가가 엄청 고유가로 이러면은 사실 쉽지 않다라고 보고 고 금리의 수준이 진짜 전쟁이 완전 장기화되면서 막 유가가 100불을 계속 넘어가 이래갖고 엄청 높은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에서는 하락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고 그런데 그냥 지금 어쨌든 전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만 그래서 유가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않을 거고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 반도체 경기도 좋고 최근에 신세계나 이런 유통 주가들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내수가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하이닉스 뭐 주식으로 부의 효과도 있고 돈번 사람들, 성과급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수 경기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식이 돼서 이러면은 금리가 더 높아진다. 요 정도 기본적인 금리 인상 케이스 정도면은 하락까지는 아닌데,
1: 좀 잠재울 수는 있다.
0: 그러니까 상승세를 조금 낮추는 금리 인상이 감안되지 않았을 적에는 저도 올 하반기에 되게 세게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금리가 이 정도면은 그거는 조금 속도를 조절시킬 수 있겠다. 오른다고는 봐요. 하지만 그 하방 압력은 금리가
1: 금리가
0: 줄수 있겠다.
1: 가장 하방 압력의 키 포인트는 금리를 쳐다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전월세 넘어가기 전에 지방의 부동산 매매 시장을 안 여쭤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은 이제 이해했고요. 지방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0: 지방은 이제 지방 내에 양극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대출 규제 이후로 서울이나 수도권 내에서의 갬뱅이가 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부터 지방에서도 선호되는 지역들은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수요가 있는 곳들, 예를 들면은 의외로 뭐꼭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창원.
1: 창원,
0: 그다음에 의외로 진주 혁신도시 요쪽에, 전주 혁신도시 요쪽에 그런 데를 보면은 의외로 매매가가 웬만한 이제 서울 좋은 급은 아니지만 웬만한 수도권 못지않게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그중에서 이제 그 지방은 신축,
1: 신축.
0: 신축 중심으로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근데 지방 내에서 약간 지방 내 양극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0: 이명박 정부 때나 혹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시기 요 때는 정말로 투자자들이 돈을 싸들고 지방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1: 예.
0: 이게 그 소위 이제 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약간 정말 투기.
1: 네.
0: 정말 막 책도 나왔죠. 심지어 뭐 청년들한테 뭐 1,000만 원 가지고 집 사라. 뭐 이런 약간
1: 네.
0: 갭 1,000만 원 가지고
1: 기억납니다.
0: 위험한 투자들을 많이 권유하는. 그래서
1: 네.
0: 근데 그럴 경우에 정말로 예를 들면은 1억씩 50명만 모여도 혹은 1억씩 100명만 모여도 100억으로
1: 네.
0: 지방의 구축들 같은 경우는 정말 단지를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단지
1: 와,
0: 가격대를.
1: 예.
0: 정말 버스, 소위 버스 타고 가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거기는 또 문제는 또 그렇게 빡 올라간다, 촥 올라간 다음에 싹 빠지면 또
1: 툭
0: 급락을 해요.
1: 떨어지는.
0: 그래서 고점에서 잡은 또 실수요 그 현지인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급등하는 장세는 만들어지기 어렵다.
1: 네.
0: 왜냐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많이 활용했던 것이 뭐 법인도 있었고요.
1: 네.
0: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법인으로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 가지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1: 네.
0: 어렵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1: 우리 분자님 뭐 방송 저도 많이 보니까 분자님도 예상하고 예측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전월세 매물이 확 줄어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시장에 도대체 전월세가 지금 어느 정도 품귀 현상인지 그것부터 좀 전언해 주세요.
0: 정말 많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요 정도면은 진짜로
1: 대란이네요.
0: 부동산에 이제 예약을 걸어 놓은 거예요. 매물이
1: 네.
0: 나오면은
1: 연락
0: 전화
1: 달라.
0: 주세요. 연락
1: 네.
0: 주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래도 전화 주면은 집 볼게 하고 집 보는데 이게 좀더 심해지면은
1: 네.
0: 집 전화 받으면 넣어야 돼요.
1: 그래요.
0: 이런 네, 일단 계약서 쓰기 전에 일단 넣어야 되는 이런
1: 네.
0: 대란들이 좀 중간중간에 좀 있었거든요.
1: 예.
0: 뭐 2014년, 15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 이후에 임대차 3법 시작하자마자
1: 예.
0: 그때 급등했던 해가 있거든요. 그런 때 같은 경우는 집 나왔어요 하면은 집안 보고
1: 바로 돈부터
0: 그쵸 썩었던 말도 그런 케이스까지 갈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1: 아니다.
0: 그 전 단계의 흐름까지는 보일 정도로
1: 네.
0: 매물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1: 예.
0: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이랑은 조금 패러다임이 달라요.
1: 네.
0: 제가 분석을 많이 이게 사실은 전월세 매물이 줄어든 지는 오래됐어요.
1: 네.
0: 그러니까 줄어들기 시작한 지는
1: 네.
0: 지금은 절대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이제 상승이 많이 될것 같은데 사실은 줄어들기 시작한 지는 되게 반년 이상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전세가가 엄청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는 거예요, 별로.
1: 네.
0: 사실은 뭐 2025년 하반기 이럴 때 전세가 별로 오르긴 했는데 지역에 따라서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별로 안 오른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매물이 줄었는데 이게 다 재계약을 하면서 매물이 줄어든 거니까.
1: 네. 아,
0: 매물도
1: 갱신?
0: 줄고 그죠.
1: 네.
0: 갱신도 하고 갱신 청구권이 아니더라도
1: 네.
0: 그냥 계속 삽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집주인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매물이 줄었는데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전월세를 구하는 수요자들도 줄은 거예요.
1: 아.
0: 양쪽이 다 줄은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거래도 전월세 거래도 적고 매물이 줄었는데도 전월세 값이 별로 안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매물이 줄고 줄고 줄다가 지금 저는 이 다주택자 급매장 때 그 전월세로 나와야 할 물건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1: 네.
0: 다 매매로 나오면서 사실은 전월세 그 물량 감소를 훨씬 강화시켰다라고 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5월 8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매물도 줄었고 수요자도 줄었다. 요거 현상보다 훨씬 더 세게 수급이 좀 왜곡된 상황이죠.
1: 네.
0: 올라갈

0: 5월 9일 이전에 팔아버린 거예요.
1: 예.
0: 그러면 이때 만기가 그 예를 들면 올해 8월에 만기였던 그 물건이
1: 예.
0: 원래였으면은 전세로 내놓으려고 했던 물건인데
1: 예.
0: 지금은 그때 가서 파는 것도 아니고 이미 팔아버렸어요.
1: 네.
0: 이미 팔아버린 거라서 지금 한 4월, 5월에 거래가 많았거든요.
1: 네.
0: 다주택자 급매물 때문에 거래가 많았는데 이것들이 다 전월세 감소 매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1: 예.
0: 이 다주택자 급매 시장이 전월세 매물 감소를 지금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1: 네.
0: 기본적으로 올해 내내 그리고 아마 뭐 내년까지도 적어도 앞으로 1년 정도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봐서 이게 되게 큰 문제고 문제는 이런 정책을 펼칠 때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였는데 공급이 많을 때 이런 정책을 펼치면 괜찮아요.
1: 네.
0: 그래서 다주택자 뭐 어쩌고 뭐 해가지고 매물이 감소했다라고 해도 신규로 계속 공급을 해주면 계속 이렇게 부어주면 네. 아무 문제가 없죠.
1: 네.
0: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급도 적은데 기존 재고주택도 적고
1: 네.
0: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가장 이 전월세를 세게 반응하고 있는 곳들이 아까 말씀드린 경기 남부 쪽이 서울 강남 3구 이런 데는 전세 대란 이런 게 좀 덜하고
1: 예.
0: 경기 남부 쪽이 지금 경기도 쪽이 공급 부족이 더 심하거든요.
1: 아, 오히려
0: 공급 부족한데 호황이니까 수요는 많아지고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은 또 동탄 이런 다주택자도 많았어요.
1: 예.
0: 매물로 내놓으면 전월세 기존 주택도 전월세로 안 나오고 이러면서 지금 수요가 되게 타이트해지면서 동탄 뭐 수지 이런 것들의 전세 광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1: 네.
0: 시작됐어요.
1: 아 그렇군요. 그러면요. 앞서 말씀 주셨던 뭐 예를 들어서 보유세 이슈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그 정부의 목표는 하나잖아요. 좀 그 부동산으로 투자 투기 이런 네. 걸로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아마 지향점으로 뭔가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전세 끼고 집 산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불가능해지고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전세 끼고 집을 사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들도 집을 사다 보니 집값이 자꾸 오르는 거 아니냐. 그게 딱 끊기면서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0: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 이게 뭐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한 2023년 그러니까 폭락한 후 회복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요가 되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기본적으로 취득세 중과가 있으면서
1: 예.
0: 뭐 옛날처럼 막 엄청 많이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 자체도 되게 줄었고 그래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강남 뭐 강남도 집값 강남 한동안 양극화 재생했어요. 강남을 다주택자들이 전세 끼고 사서 엄청 가격이 오른 거 아니야라고 하기에는
1: 네.
0: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한 채 있는 상황에서 30억짜리 강남에 집을 사요.
1: 네.
0: 그러면은 2주택이어도 취득세가 8.8%가 나오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30억짜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거의 한 3억 정도를
1: 네.
0: 취득세 이런 사람은 네. 사실 거의 없거든요.
1: 예.
0: 지금은 거의 실수요에서 또 특히 갈아타기 이런 시장으로만 많이 오른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때려서 다주택자를 통제를 해가지고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매매를 제한하면서 줄어드는 매물 감소 그다음에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내놓지 못하는 전월세 물량 이런 것들이 부작용을 만들면서
1: 예.
0: 오히려 상방 압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강남 3구 토지거래 허가 전역 전체적으로 다 하고 서울 전체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할 적에 이건 집값을 올리는 거다라고 전망했어요. 이거 되게 욕 많이 먹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 세 끼고 투자하는 수요가 별로 없는데
1: 네.
0: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물만 안 나오게 하고
1: 네.
0: 투자 수요는 원래 없었고 원래 적었고
1: 생각보다
0: 그래서
1: 적었고 네.
0: 수급의 왜곡이 오히려 매도자 우위로 가게 된다.
1: 아.
0: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다주택자 때로 잡으면은 집값이 떨어진다. 요 논리는 조금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 되게 단순하게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아까
1: 네.
0: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복잡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1: 네.
0: 맞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양도세 중과도 마찬가지고.
1: 네.
0: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다 걷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0: 정책을 하다 보면은 사실 미래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저는 양도세 중과를 시행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예전에 예. 그 지금 대통령 당선이 됐을 적에 시행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대통령 후보 시절 혹은 그 전 선거에서의 후보 시절 때 발언한 걸 보면은
1: 네.
0: 시장을 나를 되게 잘 알고 있어가지고 양도세를 중과를 하면은
1: 네.
0: 매물이 안 나옵니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1: 예.
0: 그리고 저는 김용범 전체 실장이 굉장히 시장을 잘 알더라고요.
1: 예.
0: 원래 그런 거 좀 어쨌든 현장에서도 많이 뭐 계셨으니까. 근데
1: 네.
0: 그분도 이런 매물을 출회해가지고 집값 잡아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시행 안 될 줄 알았는데
1: 네.
0: 시행을 하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기존에 투자한 사람들이 집을 안 팔고 돈을 계속 벌게 하면은 약간 사회적인 약간 문제 혹은
1: 정치적인 인식, 부담,
0: 정치적인 부담, 아. 포의 부담 이런 것들이 좀 가만히 되지 않았을까 몰라서 그랬다기보다는
1: 아는데도 불구하고
0: 복합적으로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장특공제도 그렇고 보유세도 그렇고 다음 어떤 규제들로 인해서
1: 네.
0: 더 묶음 더 때리면 더 묶을 수 있다
1: 네.
0: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장특공제도 예를 들면은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6개월 내에 팔면은
1: 네.
0: 예전 공제를 해주고 마감 시간 이후에 하면은 장특공제 비거주는 없애겠다 뭐
1: 네.
0: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1: 네.
0: 하면 그 말은 그 6개월간 또 비거주 1주택자들의 매물이 막 나와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그 6개월까지 지나거나 무슨 일이 발생하냐? 다주택자들은 이번에 5월 9일까지 다 팔았어요.
1: 또 오를 것 같은 분위기도 조금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짧게 해결책은 없는 겁니까? 흔히 말해서 진짜 집값 안정화라는 그 키워드에 해당되는 해결책이요. 더 공급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이 뭐 안 됐던 거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세금 규제도 할 수,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매매에 제한을 두는 정책을 최소화를 해야지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좀 너무 올랐다 싶으면 누르는 이런 효과가 있군. 사실 시장이 돌아가는 게 정책이 인위적으로 하는 거 더
1: 정확하죠.
0: 더 스마트합니다.
1: 네.
0: 더 스마트. 시장이 스마트해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매도를 못하게 하는 정책들이 되게 많이 숨어 있거든요.
1: 네.
0: 대놓고 있는 것도 있고 저기 막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되게 숨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매도를 못하게 하는 정책을 다 걷어내서
1: 네.
0: 수요는 뭐 대출 규제로 잡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오히려 집값이 지금보다 훨씬 덜 오르지 않을까.
1: 네.
0: 시장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좀 수정을 하는 게 저는 좋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진짜 부동산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 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1: 깜빡 말고 쾌팍시부.
1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1: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0: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헬스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MBC 11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사거리에서 동대문구 체육센터 셔틀버스가 정차 중이던 승합차와 전신주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버스에는 어린이 13명을 포함해 3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어린이 3명 등 6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전신주가 파손돼 한때 현장 일대에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70대 운전자가 정차 중인 승합차를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쯤 경기 안산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반월터널 인근에서 달리던 17톤 화물차에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60대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여파로 일대도로 5km에 걸쳐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바퀴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한 가운데 이란 외무부가 경고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란 외무부 측은 현지 시간 8일 X에 올린 글에서 사자가 송곳니를 드러냈다고 해서 사자가 웃고 있다고 생각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옛 아랍 시인 알 무타나비의 시를 인용한 것으로 하루 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과 미군이 충돌한 것과 관련한 사태 악화를 경고한 것이라고 아랍계 매체 알 아라비아가 해석했습니다. 이란이 최근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언제든 군사 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셈입니다. 현직 증권사 간부와 인플루언서 남편 등이 가담한 코스닥 주가 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주가 조작 총책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2월부터 차명계좌, 대포폰 등을 이용해 서로 짜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거래량을 부풀리고 높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반복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리차드 막스의 Dance with my father였어요. 6906님이 가정의 달 5월이네요. 어버이날이 다가와서 왠지 많은 분들이 Dance with my father를 신청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들려주신다면 루소 앤드로스 말고 이번에는 리차드 막스 버전으로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버이날의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루소 앤드로스의 Dance with my father를 분명히 오늘 다른 방송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들으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고요. 그리고 이 노래의 작곡가 리차드 막스의 이야기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겸사겸사 6906님 신청으로 리차드 막스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이 분위기도 좀 사뭇 다르죠, 느낌이? 리차드 막스의 아버지는 1997년에 돌아가셨대요. 원래 음악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루더 밴드로스하고 같이 이제 음악 만들고 막 그럴 때쯤이었는데 루더 밴드로스의 아버지는 사실 훨씬 더 일찍 루더 밴드로스가 한 7, 8살 때쯤 195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차드 막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루더 밴드로스가 위로가 좀 많이 되셨을 것 같고 그때 이제 한창 같이 음악 만들고 이럴 때였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루더 밴드로스가 내가 아버지에 관한 음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리차드 막스가 또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러브콜을 보내고 두 사람이 이 노래를 완성을 했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어버이날이 되니까 우리 이렇게 부모님에 관련된 음악들 자꾸 듣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런 날에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어느 쪽이든 이용하기 편한 쪽으로

0: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명약권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0: I love you.
9: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0: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9: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0: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1: 유유 제약. 세금 고민.

Boys to Men, A Song for Mama였습니다. 우리 오늘 아버지에 관한 음악으로 시작을 해서 이번에는 어머니에 관한 음악을 전해드렸어요. 이 노래도 역시 오늘 같은 날, 어버이날에 자주 들리는 음악이죠. Boys to Men, A Song for Mama. 김은심님, 디온 워윅의 Heartbreaker 신청합니다. 라디오에서 친구들과 함께 듣던 옛 추억이 떠올라서 신청해요 하셨는데요.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음악들 이렇게 한 곡 한 곡 떠올리다 보면 막 생각나는 음악들이 있죠. 이봉숙님, 알라카르테의 Radio. 1983년 국제가요제 대상곡인데 그때 수상하면서 좋아하던 멤버들 생각이 나네요. 신혜림 작가가 요즘 듣기 힘든 노래 신청하라고 해서 오랜만에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잘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잘 안 들리는 음악 중에 한 곡이기도 하죠. 알라카르테, 이게 프랑스어이기는 한데 그룹명만 프랑스어고 그룹은 영국 그룹입니다. 영국의 3인조 그룹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1983년 국제가요제 대상곡이었는데요. 오늘은 2016년에 리마스터해서 좀 깔끔해진 음질로 전해드리려고 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은심님 신청곡 디온 워윅의 Heartbreaker 그리고 이봉숙님과 함께합니다. 알라카르테 Radio.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오늘 같은 날에 가장 어울리는 목소리가 누굴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1998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 대중음악계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프랭크 시나트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는 1942년에 첫 솔로 앨범을 내고 Night and Day를 발표를 하면서 인기를 얻었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그때는 왜 악단들이 있었잖아요. 누구누구의 악단. 그런 여러 오케스트라에서 보컬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로 처음 녹음됐던 노래는요. 솔로 앨범보다 3년 앞섰던 1939년에 해리 제임스 오케스트라와 함께 녹음한 From the Bottom of My Heart라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데뷔곡은 이 노래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곡을 준비했고요. 그 이후로 프랭크 시나트라 목소리 하나로 미국 팝음악계를 평정을 했었죠. 그리고 1994년까지 59장의 앨범을 내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활동한 싱글은 58번째 앨범이었던 듀엣 앨범에서 I've Got You Under My Skin을 U2의 보컬 보노와 함께 부른 버전이었어요. 근데 이 싱글 나오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듀엣 2 앨범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 앨범에서는 싱글 활동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싱글이라는 점에서 이 노래 보노와 함께한 I've Got You Under My Skin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데뷔곡 해리 제임스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From the Bottom of My Heart 그리고 U2의 보컬 보노와 함께 했었던 가장 마지막 싱글 I've Got You Under My Skin입니다.

0: I love you when you're under my skin.
1: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프랭크 시나트라의 데뷔곡 해리 제임스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From the Bottom of My Heart 그리고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지막 활동 싱글 U2의 보컬 보노와 함께한 I've Got You Under My Skin이었습니다. 자, 5월 8일 어버이날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그래도 어버이날인데 이 노래는 들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

생각이 들었던 음악들 분명히 있으시죠? 그리고 이 음악들 들으면서 진짜 오늘 하루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리고 그냥 아버지 같았던 분, 어머니 같았던 분, 그만큼 내 인생에 영향을 줬던 부모님 같았던 분, 그런 사람들을 좀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폴 앤카, 파파, 그리고 스파이스 걸스의 마마. 여기에 김남형님이 신청해주신 The Cranberries의 Ode to My Family까지 세곡 이어서 들을게요.

5월 8일 금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예요. Manfred Mann's Earth Band의 Father of Day, Father of Night. 5449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가 원곡이 1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 정도는 안 되죠. 그래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들으면서 저는 이 노래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밤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

길게 죽고 자고 길게 내뿜는 담배 연기를 바라보던 반쯤 감긴 눈이 좋았다. 그 따뜻한 눈빛이 좋아서 난 자꾸 노래를 부르고 싶어 했다. 찬란한 이마도 이렇다 할 재주도 없던 내게 유일한 구원은 그녀와의 시간뿐. 그렇게 사랑이 깊어갈수록 괴로워져 간 군대 안정된 직장.

그 후론 다신 그녀를 볼 수 없었다. 친구들의 얘기로는 모든 조건이 아주 좋은 그런 남자와 선을 보곤 곧 결혼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몹시 서둘러 어느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한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긴 채 나에게서 멀리, 아주 멀리.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きねん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aio 9299. Yoginen Kaio 9299.

0: 오늘부터 오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0: 라지입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여기는 가요 1999.

약간 태도나 성질로 이때에는 주로 좋다와 함께 쓰입니다. 예를 들면 그는 남들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주눅이 좋게 넘긴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6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중 폭발 화재를 겪은 HMM 나무호에 대한 조사가 어제 오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나무호의 블랙박스인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폐쇄 회로 영상을 포함한 자료 조사와 선원들의 증언 청취,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게 됩니다. 선원들은 아직 나무호에서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의 하선 여부는 선박 조사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8일 조만간 이란으로부터 종전 합의안과 관련한 답변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몇 시간 내 이란이 진지한 제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을 담은 한쪽 분량의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백악관은 이란 측의 답변이 48시간 이내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8일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고 5만 만의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이란 유조석 두 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X를 통해 미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해군 전투기가 해당 유조선 두 척의 연기 배출구에 정밀 유도탄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유조선이 무적재 상태였다면서 공습을 받아 검은 연기가 치솟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한 가운데 이란 외무부가 경고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란 외무부 측은 현지 시간 8일 X에 올린 글에서 사자가 송곳니를 드러냈다고 해서 사자가 웃고 있다고 생각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옛 아랍 시인 알 무타나비의 시를 인용한 것으로 하루 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과 미군이 충돌한 것과 관련한 사태 악화를 경고한 것이라고 아랍계 매체 알 아라비아가 해석했습니다.

0: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최근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언제든 군사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셈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기간에 전국에서 294만여 명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어제 저녁 6시까지 진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기간에 294만 4,073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신청 대상자 322만여 명의 약 91.2%로 총 지급 금액은 약 1조 6,728억 원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경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겠고 일부 수도권과 충북, 경남권도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6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표의 물음표 시작하겠습니다.
7: 절세의 왕 절정.
8: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ESA를
9: 되세요. 내게

0: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권순표의 물음표.
3: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3: 예, 왜 모셨는지는 뭐 자명하게 아시겠죠. 요새 뭐 전쟁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4: 그렇습니다.
3: 예, 어떤 상황인가요, 보시기에 대표님 보시기에?
4: 이게 99년 이후 예. 최고 강한 장입니다.
3: 예.
4: 네, 1999년에 이제 대우 사건 터지기 전까지 대략 주식 시장이 한 100% 이상 올랐거든요.
3: 예.
4: 이제 그러던 시장의 흐름하고 이제 굉장히 괴를 다 있는 게
3: 그래요.
4: 작년님 한때 2,200포인트였거든요.
3: 예. 아, 1년 만에 지금
4: 예, 한 배 반, 두 배 정도 더 오른 거니까.
3: 아, 그렇게 올랐나요? 그 오른 걸 보면서도 그렇게 올랐는지 몰랐습니다.
4: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원래 이제 지수, 코스피 예. 지수 자체가 두 배 오르고 그러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 시작하는
3: 예. 뭐
4: 그런 시장입니다만 그래도 1999년 이후에 이제 가장 강한 강세장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 예.
4: 뭐 이렇게 거의 진짜 외환위기가 시작되고 한 30년 정도 흐른 예. 사이에 이렇게 격하게 강하게 오르는 장은 처음이니까
3: 예.
4: 투자자들이 충분히 열광하고 흥분하는 건 이해가 된다.
3: 예.
4: 이렇게 볼 수

0: 우리나라 수출이 이번 4월 달 800억 불이 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수입이 600억 불이니까 예. 이 둘의 차이인 무역 흑자가 한 200억 불 나는. 예. 연간으로 보면 한 2,400억 예. 불, 500억 불 흑자가 나는.
1: 예.
0: 그러니까 3조 호황 때 이후 GDP 대비 규모로 보면 최대 흑자가 날 정도의 호경기를 누리니까
1: 예.
0: 주가가 오르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해 보인다.
1: 예.
0: 그런데 이제 너무 급하다.
1: 예.
0: 우리가 이제 2월 말 시작됐던 이란 전쟁으로 주식시장이 한때 5천선이 예. 무너지기도 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바닥에서 3, 40% 정도 오른 거니까
1: 예.
0: 두 달 만에 3, 40%를 올랐다라는 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빠른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더 나가서 이게 오르게 된 이유가 아무리 좋은 실적 뭐 또 미래 전망이 밝다라는 것도 있지만
1: 예.
0: 이게 너무 급하게 달리면 항상 또 신용융자가 늘어난다든가
1: 예.
0: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가 너무 늘어나는
1: 예.
0: 과정에서 외부 충격에 또 쉽게 흔들리는 시장이 올 수 있으니까
1: 예.
0: 속도 조절을 좀 바라는 분들도 꽤 있는 그런
1: 예.
0: 시장이죠.
1: 그래서 그런 말씀을 반영하듯이요. 뭐 요 며칠 보면 공매도 잔고가 그냥 굉장히 늘고 있다.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이제는 좀 약간 조정하고 쉬었다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들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0: 충분히 뭐 또 네. 제가 만약 네. 헤지펀드.
1: 네.
0: 그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롱숏이라는
1: 예.
0: 전략들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산다는 뜻이고요.
1: 예.
0: 숏은 이제 공매도.
1: 예.
0: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매도 포지션을 잡는데 보통 이제 공매도 포지션은 어떤 걸 잡냐 하면 고평가된 주식을
1: 예.
0: 팔고 반대로 이제 사는 거는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1: 예.
0: 이른바 이제 뭐 가치주를 사고
1: 예.
0: 너무 공격적인 상승을 보인 모멘텀 주식을
1: 예.
0: 판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런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작년에 우리나라 총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300조였는데
1: 예.
0: 이 두 회사가 500조를 넘길 거라고 지금
1: 예.
0: 보는 그런 아주 막 뭐라고 할까요?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 지난달 보고서에서 100조 올렸어야 했는데 이번 달 또 100조를 올리는
1: 그래요.
0: 그런 정도의 급한 이익 조정이 나타나다 보니 시장 뜨겁고 또 이런 뜨거운 시장은 항상 너무 급하게 달리면 사소한 돌부리에도 엎어질 수 있으니까
1: 예.
0: 지금이 공매도 찬스다.
1: 예.
0: 이렇게 느끼는 투자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1: 예, 참 어려운 때인데요 투자하기. 이게
0: 정말 어렵습니다.
1: 예. 뭐냐 하면 기존에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 이런 데 들어갔던 분들은 이거 나 꽤 벌었는데
0: 그렇죠.
1: 언제 나가야 되지? 이게 항상 불안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어떤 못 들어갔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 뭐 곧 조정 받는 거야?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시기에.
0: 일단 후자가 더 큰 거죠.
1: 예.
0: 지금은 투자자들이 포모.
1: 예.
0: 이 기회가 아니면 이 가격에 다시는 이 주식을 못 살 것 같아요.
1: 포모가 더 강합니까 지금도?
0: 예, 지금 훨씬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 예.
0: 이토록 강한 매수세가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제 이게 말이 돼? 여기서 이제 공매도야 했던 세력들은
1: 예.
0: 지금 사실 피를 흘리고 있는 중이다.
1: 그래요?
0: 예, 그
1: 예.
0: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1: 예.
0: 2월 달 말에 이란 전쟁 터지면서 이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1: 예.
0: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한 30% 조정 받을 거다.
1: 예.
0: 이렇게 보고 이제 공매도를
1: 예.
0: 쳤는데
1: 예.
0: 시장이 3월 23일이죠. 휴전 발표한
1: 예.
0: 다음부터 바닥을 치고 지금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공매도를 쳤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자신들의 투자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고
1: 예.
0: 그러니까 매도를 지우느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 예.
0: 사야 되죠.
1: 예.
0: 그걸
1: 예.
0: 저희들은
1: 예.
0: 숏 커버라고
1: 예.
0: 하는데 그러니까 공매도했던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강하게 올랐고
1: 예.
0: 강하게 오른 데다가 이걸 지켜보던 투자자들이 도가겠구나.
1: 예.
0: 내가 이렇게 지금 몸을 사릴 때가 아니고 지금 좀 사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포모를 느끼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접근을 하면서 이토록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근데 지금 이런 자신감에는요. 그냥 막 거침없이 올라서 좀 겁을 내다가 이란 전쟁 때문에 아까 덜 가라앉았다 그랬지만 그래도 조정을 했다.
0: 그렇죠.
1: 이제 건전한 거 아니야 시장? 뭐 이런 판단 때문에 더 달려든 것 같습니다.
0: 네, 그게
1: 예.
0: 굉장히 큰 자신감을 주고 있죠.
1: 예.
0: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조정 없이 가다가 한번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무너져버리는
1: 예.
0: 게 제일 무서운데
1: 예.
0: 2월 말 3월 초에 한번 크게 하루에 12% 빠졌잖아요.
1: 예, 예.
0: 네, 그 정도의 큰 조정을 받고 그걸 또 5천을 지지선으로 해서 시장이 강하게 올라오는 중이니까 이제는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고 펀더멘탈도 양호하니까
1: 예.
0: 시장 더 갈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 약세 또는 공매도하는 사람들을 압도하고
1: 예.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자, 중요한 건요. 그래서 아까 어렵다는 말씀 다 여쭤봤는데
0: 네.

0: 중국 관련 종목이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2011년에는 반도체랑 또 자동차, 그리고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2020년은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러니까 이런 주도주들이 부각되고 이 주도주들 이외의 종목들은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반도체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난 늦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좀 사야 되겠다. 난더 이상 못 견디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도주 근처에 있어야 되지. 언젠가는 뭐
1: 아, 그래.
0: 저평가된 기업들도 오를 거야. 이런 생각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
1: 그런데 이게 반도체라도요. 너무 오르기도 했고 또 언제까지 오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0: 그런데 이제 이런 전략을 쓰시는 분들을 이제 저희는 모멘텀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멘텀 전략,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주도주에 올라타는 분들한테 이제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손절의 기준을 좀 가지고 있어라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국민연금에 있을 때 손절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피 대비 한 15%, 20%더 많이 빠지면 이거는 스탑 로스, 이제 매매를 중단하고 손절해라. 시장이 붕괴될 수 있으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주도주들을 따라가는 전략을 쓸 때는 항상 코스피 대비해서 좀, 오히려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갑자기 코스피 대비해서 크게 조정을 받는다거나, 또는 내가 샀던 가격에서 어느 정도 목표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표 가격보다 크게 조정을 받는다 그럴 때는 매도 주문을 걸어두는 식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많죠. 이걸 이제 잘하는 분들이 진짜 투자의 고수들인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대안을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된것 같은데요. 첫 번째 대안에 대해서 들으면서, 야, 그 사는 건참 기분이 좋은데 내가 팔수 있을까? 야,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다들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상품이 인덱스 펀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0개 종목 코스피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인덱스 펀드들은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두 번째, 거래가 너무너무 잘 돼요. 왜냐하면 이게 200개 종목이 다 담겨 있고 수십 제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상장지수 펀드이기 때문에 하루에 거래량이 막 몇조 원씩 되는, 몇천억씩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ETF이기 때문에 매매도 쉽고요. 그리고 또 여기다 투자를 해놓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도주가 만에 하나 꺾이더라도, 시장 대비 주도주가 꺾였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좀덜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안 된다 싶을 때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 코스피 200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해주는 인덱스 펀드들 투자가 두 번째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1: 자, 그러면요. 지금 비싸서 겁내는 사람들도 일단 모멘텀 쪽으로 가는 것이
0: 그렇죠.
1: 안전하다 이건가요?
0: 지금은 모멘텀 장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한 100년 정도의 데이터가 남아있는 미국의 이제 1926년부터 데이터와 벌써 100년이네요. 이 100년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의 결론이 뭐냐면 딱 4%의 기업들이 주식 가격이 그때부터 200배 올랐는데 200배 모두를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96%는 마이너스이거나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게 시장 경제가 무서운 이유인데요. 이게 시장 경제라는 건 결국 우리 모두 하하호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건 없거든요.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고, 특히 그 파괴적 혁신, 우리 인공지능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추풍낙엽되는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의 기존에 있었던 어떤 질서들을 다 무너뜨릴 만한 파괴적 혁신이 나오는 기업들은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시장을 다 먹어치우고 대응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손절을 미리 좀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올라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모멘텀은 불가피하다. 뭐 모멘텀 전략은 전 세계가 비슷하게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너무 몰려 있는 거 아닌가요? 한두 가지 종목에?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0: 뭐 우리나라의 이제 집중도가 높다라는 건뭐 사실이고요. 제가 이제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GDP 대비해서 한 회사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대만의 TSMC가 한15%
1: 아, 거기는 우리 근데 비교 대상을 너무 좀 집중되는 대로
0: 되더라고요.
1: 잡으신 거 아닌가요? 뭐
0: 그래서 이제
1: 이런
0: 우리나라도 근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매출을 GDP에 비교를 하니까 우리도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들은 전체 시장,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비중이 대단히 과한 나라고, 이번 시장 랠리도 반도체 업황이 꺾이는 순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올라타 있는 시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만큼 이렇게 편중된 시장은 잘 없는데 현실이 그렇다. 한국, 대만이

0: 불안하다.
1: 근데 기술적으로 손절 전략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네. 반도체 전망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아, 이건 네. 우리가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고 네. 미국에게 달려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네. 사실 소비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산업이에요. 네,
1: 그렇죠. 네.
0: 우리가 뭐 어디 가전 매장 가서 삼성전자의 디램을 얼마치 넣어주세요 이렇게 네. 얘기 안 하거든요. 예. 그냥

0: 예.
1: 있습니다는 두달 정도 남았는데요. 6월 말 정도로 예상돼 있는 스페이스X의 어떤 상장이나 이 공모 과정이
0: 예.
1: 정말 성공해서 이
0: 성공한다면,
1: 어마어마한
0: 예.
1: 돈을 끌어들이면 지금 아마존, 메타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이네개 회사가 1년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냐면 지금 AI 쪽에 투자하는 돈이 7천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 정도인데 그거에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 추가로 지금 또 투자가 들어오는 거죠. 스페이스X가 상장 공모에 성공한다면.
0: 성공 기준은 뭔가요?
1: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공모할 때 기존의 발행가 뭐 이런 기대가가 시장 장외에선 이미 대략 한 2조 달러, 우리 돈 3천조 정도에 달할 거라고 이미 장외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마무리되고 지금
0: 장애를 기준으로 해서
1: 그렇죠. 장외가보다 더 올라가면서 목표했던 돈들 이상으로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증자 자금도 더 높아지니까요. 그 공모가가 그 정도에서 형성된다면 성공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지금 2조 달러가 넘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시가총액 5등에서 6등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잘될 거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의구심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게이 정도 공모가로 들어오는 건좀 위험하지 않냐라는 비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만 본다면 충분히 2조 달러 아니라 그 이상도 가서 시가총액 순위 그러니까 빅3는 도저히 못 제끼겠지만 그 바로 밑에 정도까지 갈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3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이 되겠는데요. 다 4조 달러 이상이라서 여기는 못 제칠 텐데 그 바로 밑에 급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아무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0: 자, 그렇다면 그 하여튼 스페이스X의 상장이 기대치를 넘어선다면
1: 그렇죠.
0: 우리의 반도체도 계속 달릴 것이다.
1: 여름까지 갈 수도 있죠.
0: 그런데 스페이스X 자체를 상장하는 건 우리가 살수 있나요? 그럼 안
1: 그게
0: 되죠.
1: 이제 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통해 살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제 뭐
0: 간접적으로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공모주 뭐 이런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인에게 직접 배정되는 문제는 좀 어려워서 스페이스X를 장외해서 미리 투자했던 기업들의 주식을 산 형태로 투자자들이 많은 인기를 끌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이제 뭐 방문이 있어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뭐 투자자들 미팅을 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거기서 제일 화제가 스페이스X 주식을 구하려는 부자들의
0: 그래요.
1: 또 패밀리 오피스라고 기관들이 거기서 스페이스X 주식 구하느라고 난리가 돼 있는 걸 보면서 현재까지는 굉장히
0: 뜨겁군요.
1: 청신호가 쳐져 있는데 너무 아까 이야기한 PER 1000배라는 건 1500배라는 건좀 너무 심하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있고 또 분명히 상장 후에 그 락업 물량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내부자들이 이제 주식을 못
0: 묶어놓고 있던 거.
1: 팔겠는데 그걸 또 규제를 푼다라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아직 우리가 시장이라는 건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전망을 해서 돈 버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모멘텀으로 잘 올라타고
0: 대응을 해서 돈을
1: 그렇죠.
0: 전망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으니까 대응을 해서 돈을 벌라.
1: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페이스X 공모가 성공했냐 실패했냐의 기준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0: 그걸 딱 보고 그때 대응하라.
1: 그렇죠. 그렇게 대응해 나가신다라면 또한 방에 또다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매를 하는 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그러나 이 어떤 이 모든 것들의 또 기본되는 변수 중 하나가요. 에너지 가격 아닐까요?
1: 그렇습니다.
0: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또 에너지 가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또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또 달라질 것 같은데.
1: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이제 뭐 배럴당 100달러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기준 국제 유가가 10% 정도 오르면 한국 소비자 물가가 0.1에서 0.2 정도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70%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물가가 1에서 1.5% 정도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만 이러냐 그러면 미국도 똑같거든요.

0: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국 탁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권순표의 물음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왜냐하면 미국은 더군다나 유류세가 없는 나라라서 네. 가격 오른 게 다 반영돼요. 네, 네. 우리는 뭐 유류세를 좀 인하해 준다거나 예, 예. 여러 가지 기름값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제한들을 좀 걸고 있습니다만 네. 선진국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만일 이 고유가 상황들이 여름 정도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터진 지 딱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네. 아직은 체감 못 하고 있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한 분기를 넘어서서 두 분기 정도 네. 보통 저희들이 6개월을 많이 보는데요. 네. 6개월에 걸쳐서 고유가 여건들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예.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물가고 그다음 예.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예. 지금 스페이스X 같은 이 거대 기업들이 저렇게 상장 공모를 하는 이유도 자금 조달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금 조달하는 길이 결국은 회사채나 은행 대출이 다 막히니까 일로 들어오는 예. 거일 수도 있고 예.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우리 요새 클로드라는 예. AI로 지금 뭐 최고의 예.
4: 엔트로픽.
3: 예. 엔트로픽. 예. 그리고 두 번째 지금 2등으로 밀렸다 그러지만 아직도 여전한 강자 오픈 AI가 예. 올해 중에 또 들어온다는 IPO 한다는 소문이 예. 지금 파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게 금리가 막 높아지고 자금 조달을 못하면 주식밖에 없어. 그러면 예. 주식 시장에 계속 상장 공모가 쌓이고 또 그 예. 규모도 지금 엔트로픽 같은 경우도 1.5조 달러 예. 이상으로 지금 평가받거든요. 예. 그 장외 시장 가치가. 예. 얼마 전에 8천억 불이었는데 예. 불과 1년 만에 예. 이 정도로 가치가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물량들이 들어오면 시장이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이 정도의 주식 공급 물량을 받아내기는 어려워질 수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가 왜 중요하냐 하면 자금 조달이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예. 갑자기 시장의 공급 물량들이 너무 많이 지면 예. 우리 반도체의 전방 수요가 AI인데 예. AI 쪽에서 갑자기 병목이 딱 생기는 순간 우리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4: 유가 전망은 굉장히 주시해 봐야겠군요.
3: 그렇죠. 이게 예. 특히 100달러 레벨을 예. 계속 유지하면 예. 정말 뭐

0: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속에서 금리 인상에서 2018년 우리 크리스마스 때 대폭락했던 예. 그런 사례도 있어서 이게 새로운 총재 의장들이 될 때 이분들의 성향이 예. 시장이 그 전에 알던 것과 그가 그 자리에 간 다음에 성향이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 되게 많이 보잖아요. 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리가 사람을 또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우리 다 믿고 있는데 예. 케빈 오시 예. 신임 연준 의장이 만에 하나 태도가 좀 달라지거나 또는 그가 연준 내에서의 금리 인상론자들한테 그래 뭐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내 폐기할게 예. 이러면 갑자기 금리가 오를 수도 있는 문제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관건은 결국 인플레
1: 예.
0: 인플레는 유가가 지고 있으니까
1: 예.
0: 그래서 지금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월 23일 예. 이란과의 휴전 이후 사실 한 달째 지금 사실 전투가 중단되며 예. 시장이 이렇게 좋았던 거지만 예. 다시 이란의 어떤 협상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예. 더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거나 하면 이게 또 어찌 될 수 없다라는 게 시장의 이제 가장 큰 불안 요인이라
1: 예.
0: 그래서 제가 아까 예. 모멘텀 전략이 최고다.
1: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이 유가를 주시에 살피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에 대한 영향 때문에 그런데요.
0: 그렇습니다.
1: 유가에 대해서 아까 전망하지 말고 대응하라 그러셨는데
0: 맞습니다.
1: 유가를 어떻게 지켜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0: 가장 중요한 예. 지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제 당연히 유가인데
1: 예.
0: 절대적인 유가가 8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1: 예.
0: 경제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절대적인 유가라면 어떤 기준으로만?
0: 서부 텍사스.
1: 서부 텍사스요.
0: 왜 그러냐면 예. 두바이 유가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1: 예. 예.
0: 오만 유나 두바이 유는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이 예. 아직도 저 모양이기 때문에 예. 거의 가치로서의 의미가 없어서 전 세계 그 기름이 안 나는 부자 나라 크게 봐서
1: 예.
0: 세 나라
1: 예.
0: 한국 일본 대만이
1: 예.
0: 전부 유조선을 루이지애나로 보내고
1: 예.
0: 있습니다. 예. 그래서 뉴올리언스 근처에 있는 그 거대한 이제 석유 터미널에 줄을 서 있는 거죠.
1: 예.
0: 그러니 미국의 기름값이 100달러를 가는 이유가 전쟁은 두바이에서 났는데
1: 예.
0: 또는 아랍에미레이트 근처에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났는데 유가가 제일 많이 오르는 곳은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1: 예.
0: 중진료입니다.
1: 예.
0: WTI라고 예. 부르는 그 기름값이 저렇게 오른 이유는 결국 우리 동아시아 예. 세 나라가 전부 거기 유조선을 보내기 때문이니 예. 거기 유가가 세계시장 유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다.
1: 그러면 거기 유가가 얼마 되면 비상?
0: 그게 예. 지난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예. 때 120불이
1: 예.
0: 넘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119불까지 갔다 왔어요.
1: 예.
0: 만약에 그까지 간다면 뭐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될 수도
1: 있는 거. 119불이요?
0: 예, 그때 예. 119불까지 갔어요.
1: 예.
0: 그래서 그 레벨 근처를 간다.
1: 예.
0: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1: 예.
0: 영역이고 거기는 일종의 이제 패닉
1: 예.
0: 또는 공포가 부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 내가 너무 늦게 사서 이거 꼭지를 잡은 거 아니냐
1: 예.
0: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손절매의 기준들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1: 예, 유가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야겠군요.
0: 아유, 그게 너무 하루 변동성이 커요.
1: 그런데 대표님은요.
0: 예.
1: 이 어떤 모멘텀 투자 말고 금이나 채권 말씀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0: 예,
1: 왜 그렇습니까?
0: 저는 이제 예. 그 모멘텀 투자를 잘 예. 못하겠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예. 예.
0: 왜 이제 사람 기질이에요 이게.
1: 예.
0: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소유 편향이라는 게
1: 예.
0: 우리 좀 있죠.
1: 예.
0: 그게 뭐냐면 자기가 들고 있거나 자기가 오랫동안 몸에 가지고 있었던
1: 거.
0: 거는
1: 예. 익숙한 거.
0: 좀 높게 예. 가치를 평가하는 예. 게 사람 마음이고
1: 예.
0: 그런 사람 마음은 저희 펀드 매니저인 저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심리적인 편향을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할까를 고민한 게 그냥 주식 사면서 금도 사고
1: 예.
0: 채권 사면서 뭐 현금도 좀 가지고 있는 식으로 자산을 좀 배분하면
1: 예.
0: 그리고 최근처럼 이제 주식시장이 급등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금, 금,
1: 예.
0: 달러 표시 채권
1: 예.
0: 그리고 주식, 한국 주식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1: 예.
0: 그러면
1: 예.
0: 한국 주식이 작년에 제가 분명히 제가 1억 원을 투자하면 2,500만 원 투자했는데
1: 예.
0: 지금 7천만 원 됐겠죠.
1: 예.
0: 와, 너무 좋죠.
1: 예.
0: 예, 그러면 이제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목표 비중은 한 25%인데 지금 한 40% 됐을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러면 한 15% 10% 정도를 줄이는 거죠.
1: 예.
0: 예,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이런 아까 이야기했던 소유 효과 또는 손절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1: 예.
0: 없이 시장을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요.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연금을 가지고 저는 이제 채권이 쉬운 줄 알고요. 예, 채권을 여러 가지 어떤 잡지나 외국 잡지들을 보거나 채권을 예측해서 투자를 해보니까 채권이 주식보다 쉽지 절대 쉽지 않더라고요.
0: 절대 쉽지 않습니다.
1: 예. 예. 그럼 굳이 채권을 왜?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예, 그게 예. 이제 우리가
1: 예.
0: 두 가지의 이제 믿음이 있는 거죠. 예.

0: 세상에는 늘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걸 방어해 주지는 않는데.
1: 아, 그러니까요. 예, 쉽지도 않고요.
0: 예, 예. 그래서 어떤 종류의 위기는 예. 좀 미국 채권이 방어해 준다.
1: 예.
0: 그러니까 모든 걸다 방어하는 절대 우산, 아이언돔 이런 거는 자산시장에는 없습니다.
1: 예.
0: 어떤 종류의 위기가 올지 모르니까 이걸 약간 보험 삼아서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거죠.
1: 예. 그런데 아까 다 맞물려 있어졌죠. 그런데요. 아랍에미레이트가 그 오펙에서 탈퇴한 거.
0: 그렇습니다.
1: 이거는 유가를 잡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예.
0: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게 됐죠. 제가 이제 작년 통계를 가져왔는데 그 1등부터 15등까지 리스트를 보는데 저 밑에 가야 아랍에미레이트가 있거든요.
1: 그래요?
0: 왜 그러냐.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스 국가로 완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와 함께 장기 계약 맺고 카타르

0: 언제 들어가느냐. 근데 아직까지는 안 들어가고 있는 거 예. 보면 일단 석유시장의 참가자들은 아랍에미레이트를 보기보다는 예. 미국의 쉐일오일 생산 기업들이 저기 언제 뚜껑을 연가 예. 유정의 뚜껑을 빨리 열어서 재가동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 안 열고 있죠.
1: 안 열고 있다는 의미는 아직도 미래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죠. 낙관한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 건가요?
0: 그게 지금 주가를 올리는 요인이겠죠.
1: 아 그래요. 거기서 그러면 거꾸로 거기서 아 미국이 증산한다더라 이런 굉장히 위험스럽게 봐야 되나요?
0: 그러면 네. 당장은 오히려 안 좋죠.
1: 네.
0: 왜냐하면 그런 앱슨 모바일이나 코노코필립스나 쉐브론 같은 네. 그 거대 석유 메이저 미국의 석유 메이저들이 이제 새로운 유정들을 개발하고 또 이전에 폐쇄했던 유정들을
1: 예.
0: 개발하기 시작했다라는 예. 건 아, 고유가가 장기화된다라는
1: 신호지만
0: 그렇죠.
1: 또 그들이 준비를 하고 할 때까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0: 시간이 걸리죠.
1: 그동안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0: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예. 그래서 아까 원유를 제가 예. 유가 특히 100불 넘어서 120불 근처 가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라는 예. 게 역설적으로는 쉐보론의 주가가 폭등하는 시기인 거고 예. 예, 거기가 그러면 쉐일오일 생산을 재개해야겠어라고 할 때는 상당히 우리는 큰 충격을 받은 다음이 예.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1: AI 거품론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0: 아, 거품 있죠. 예. 그건 뭐 예.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1: 예.
0: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유 현금을 다 털어서 그리고 아까 단 네 예. 회사만 7천억 달러
1: 예.
0: 거기에 지금 스페이스X 상장시켜서 XAI 옛날에 이제 네. 트위터를 네. 가지고 학습시킨 그 AI가 또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또 단행할 예.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는 예.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서 딥시크 신 모델이 또 어마어마한 예. 성능을 자랑하잖아요. 그런 거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 분명히 이 투자가 그 돈을 버는 거는 멀었는데
1: 예.
0: 경쟁자들이 너무 잘하고 예. 있으니까 이게 누가 하나가 아 저는 이제 여기까지예요 하고 이렇게 딱
1: 손을 털고
0: 나가는 데가 안 보이는 예. 중이니까
1: 지금은 거의 그 그렇죠. 무한 경쟁이군요.
0: 무한 경쟁이고 예. 특히 또 두 나라 뒤에는 예. 미국은 예. 이제 나라가 개입하진 않지만 거대 자본시장의 예. IPO를
1: 예.
0: 엔트로픽도 해줄 것 예. 같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 이 IPO로 돈을 엄청나게 몰아주고 중국은 또 국가자본주의 예. 시스템으로 알리바바의 뭐 퀘엔 같은 모델들 그런 것들까지 보면 엄청나게 거대한 모델들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1: 그러면요.
0: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1: 이게 저들이 다 살진 못할 텐데 언제 조만간 짧은 미래 아니라도 다 살진 못할 텐데요. 저기서 극소수가 걸러지는 과정에서는 시장의 피가 철철 흐를 그렇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0: 예, 그게 2000년 예. 시나리오죠.
1: 예.
0: 지금 뭐 말씀하신 게
1: 예.
0: 2000년에 벌어졌던 그 라우터 시장의 상황입니다.
1: 예. 예,
0: 그때 이제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시스코였는데요. 예. 시스코가 이제 막 전 세계 인터넷 그 통신망 초고속 통신망 사업자로부터 주문을 너무 많이 받다 예. 보니까 막 M&A를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를 해서 계속 하는데도 그 초고속 통신망 접속 기기를 도저히 만들어 주지를 못하니까 예. 세계적인 수많은 통신사들이 다 과잉 주문을 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자기들 실제 주문보다 한 10배를 부풀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으니까
1: 예.
0: 예. 그러니까 그걸 믿고 했는데 2000년 정보통신 거품이 펑 붕괴되고 갑자기 초고속 통신망 가입자 수가 예상만큼 안 되니까 사람들이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하는 순간 연쇄적인 주문의 감소를 겪었고 특히 그 과정에서 월드컴과 글로벌 크로싱이라는 그 거대 또 통신 사업자들이 부도나면서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후 장비 그러니까 새 장비지만 중고 장비가 시장에 싸게 풀려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시스코 주가가 90% 이상 폭락하고 매출도
1: 네.
0: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나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있거든요.
1: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저
0: 그렇죠.
1: 거대 공룡들 중에
0: 지금은 네. 뭐 제가 봐서 네. 아직은 다 버틸 만한데
1: 아직은 버틸 만한데 이게 이제 은 아직은 자기 그렇지. 돈이 워낙 많으니까 자기 돈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버티는데요. 이게 은행에서
0: 돈, 네. 네, 맞습니다.
1: 빌려오기 시작해서 그 빌려오는 게 이제 거기도 이제 치킨 게임식으로 막 빌려오기 시작하고
0: 그리고 네. IPO 시장에서 막 전부 이제 자금을
1: 그때는
0: 조달하다가
1: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군요.
0: 어디 한 군데가 잘 안 되며 자금 조달에 실패하고 저희는 사실 자금이 고갈됐어요를 외치는
1: 아 그때는 정말 시장에 큰 피가 흐르겠는데요.
0: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AI 반도체가 갑자기 재고가 돼버리겠죠. 물론 이제 그걸 또 사겠다고
1: 그러면서 기다리고 시장은 있는 성숙해질 거고요.
0: 그걸 또 노리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또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름에 빠진 기업이 하나 있죠. 애플이라고.
1: 아 예.
0: 그러니까 거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지만
1: 애플은 지금 웅크리고 있나요?

0: 이번에 이제 CEO도 네. 교체되는 거 네. 보면 새로운 CEO의 정책을 또 봐야 되겠지만 네. 저희들 시장 참가자들은 애플이 저 어마어마한 자금 동원력을 가지고 네. AI 경쟁에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좀 패자조를 인수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시나리오를 쓰는 분도 있죠.
1: 그게 거기 관련해서 갑자기 하나가 된 워렌 버핏이 말입니다.
0: 네.
1: 사상 최대 현금을 비축해 놓고 있다.
0: 예, 3,800억 불.
1: 예. 이거 우리 예산인보다 뭐 한 1,200인가요? 뭐 적은 것 같은데.
0: 예. 예. 그러니까 500조가 넘으니까요. 우리가 예. 우리 예산이 700조.
1: 예. 그러니까 200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0: 뭐.
1: 우리 예산에 가까운 좀 과장을 하면 돈을 현금을 비축하고 있다. 이 맞습니다. 얘기는요. 거꾸로 워렌 버핏도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0: 그렇죠. 예.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정말 무섭고 저희가 예. 예측을 해서 돈 버는 게 이렇게 어려워졌냐 하면 플레이어들이 전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게임. 자기가 이기는 전장으로 네. 상대를 끌어들이는 게 손자병법을 다 봤나 봐요.
1: 예.
0: 자기에게 유리한 천지인이 다 갖춰져 예. 있는 지역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전략들을 쓰고
1: 예.
0: 일단 중국의 뭐 QN이나 예. 또는 딥시크 같은 그리고 미국에서의 엔스로픽의 예.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뭐 이런 저희가 봐서 이게 돈을 버나 싶을 정도로 예.
1: 한 번은 사단이 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0: 그렇죠.
1: 있단 말이에요.
0: 예, 엄청난 예. 가속도를 벌이고 있고 예. 그들이 싸우다가 어디가 쓰러질 예. 때 인수하려는데 또는 이대로 그냥 계속 갈 리가 없고 긴 불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때 예. 또 대응하면 돼. 예. 현금을 비축하고 있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스웨이 같은 데도 예.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예. 애플이 예. 2007년 아이폰 딱 출시했을 때 한 해 예. 100만 대 팔았거든요.
1: 예.
0: 네, 장난감 소리 들었잖아요.
1: 네, 네.
0: 그랬지만 그 불과 2년, 3년 뒤에 다 옆에서 웃던 기업들 다 없어지고 네. 애플이 시가총액 그 1위 기업이 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 치열한 경쟁에서 옆에가 이게 눈이 안 보이는.
1: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이런 어떤 막대한 치열 군비전쟁. 여기서는 누구 진짜 어떤 기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가 어떤 사망할 가능성.
0: 네, 그건 굉장히 높습니다.
1: 그건 높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러면 그 거대 기업 하나가 사망하면 시장 전체가 아까도 여쭤봤지만 거대한 충격을 받은 것도 자명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0: 예, 시스코 이펙트 같은 게 벌어질 수 있는 거죠.
1: 아, 불안한 상황이군요.
0: 예, 그래서
1: 그 기간의 문제고요.
0: 그래서 예. 우리가 아까 반도체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예. 물으시는 부장님 질문에 제가
1: 예.
0: 모멘텀 투자자라면 해야 한다.
1: 예. 예,
0: 그러나 지금 내가 만약에 꼭지를 잡는 거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크고
1: 예.
0: 손절할 자신이 없으면 인덱스 펀드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인덱스 펀드를 하는 이유가
1: 예.
0: 30년 넘게 일을 해왔지만 예. 어디가 이기고 어디가 패자조가 될지는 예. 아직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1등부터 9등의 순위를 보면 1, 2등은 바짝 붙어있어요.
1: 예.
0: 근데 그 뒤에 3등부터 9등은 꽤 큰 차이를 두고 예. 싸우고 있는데 이게 모델 하나 나올 때마다 순위가 막 바뀌어요.
1: 예.
0: 그러니까 맨날 예. 이걸 발표해 주는 미국의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나오는 우리 마치 CPU 속도 벤치마크 예. 보는 것 같아요.
1: 예.
0: 그만큼이나 시장이 어렵고 특히 얼마 전에 충격적인 보도가 엔트로픽이 예. 오픈 AI를 제쳤다라는 예. 그런 물론 부인을 예. 바로 했습니다만 예. 이 경쟁에서 보는 것처럼 압도적 1등이 없는 누구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여건이다 보니 일단 지금은 뭐 제가 짧은 미래밖에 모르겠다.
1: 예.
0: 한 6월 스페이스X 들어오면서 예. 저기서 또 수천억 달러의 투자가 들어오고 올 하반기 내년 사이 집행되니 예. 당장 어떻게 우리 시장을 이렇게 파국으로 몰 수 있는 외부 충격은 결국 국제유가 지난번 고점 가는
1: 예.
0: 이런 정도가 오면 정말 위험해지겠지만 그 정도는 대응의 영역이지 전망 영역은 아닌 것 같다.
1: 예.
0: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 그런데 인덱스 펀드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 여쭤본 그 거대한 어떤 군비 경쟁의 끝에 가서는 그렇죠. 인덱스조차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0: 그래서 예. 이제 우리나라 인덱스도 좋지만
1: 예.
0: 저는 이제 미국 인덱스 펀드도 참 좋아하는 게
1: 예.
0: 거긴 에너지 기업이 많잖아요.
1: 예.
0: 그리고 버크셔스웨이도 있고 회사는 예. 힘들 거다.
1: 예.
0: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을 직접 저는
1: 네.
0: 컨퍼런스 석상에서 네. 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1: 여러 가지 전망.
0: 네.
1: 그러니까 그래서 전망은 무의미하다는 얘기까지 하시는 거군요.
0: 아니, 무의미하다기보다
1: 어렵다.
0: 어렵고 네.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정보가
1: 네.
0: 좀 약하다.
1: 아, 불충분하다.
0: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 시장의
1: 네.
0: 탑 그 헤드쿼터들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의사 결정하시는 네. 분들

0: 미국이랑 중국 이두 나라의 몇몇 분들은 아마 판세를 분명 예측하시고 또 투자하고 계시겠죠.
1: 근데
0: 그러나
1: 절대적 정보의 비대칭성이
0: 그렇죠.
1: 우리는 전망으로 겨뤄서는 안 되겠다.
0: 예. 그래서 다행스러운 게 이제 예. 1등부터 9등까지가 팽팽하다 그랬는데 예. 그중에 하나가 한국이거든요.
1: 예.
0: LJAI가 예. 7등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나라에서 보면 전 세계 딱 두 나라만 하는데 유일하게 한국이 그래도 껴있는 나라이고 예. 또 거기에 성장 속에서 우리도 잘하고 있는 나라이기 예.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정보력이 없다까지는 아닙니다만
1: 예.
0: 이런 그 전쟁의 끝은 대부분이 대규모 M&A가 있는 걸 네. 저희는 많이 봤잖아요.
1: 예.
0: 네, 그래서 또 2등이 1등을 잡기 위한 M&A도 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우리는 이제 태부족하다 보니까
1: 예.
0: 뭐 겸손을 떨자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일을 해왔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충격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그다음에 벌어질 일은 대충 알 수 있지만
1: 네.
0: 어떤 시나리오가 선택될 것인지는 예를 들어서 뭐 오픈 AI가 승리하는 시나리오부터 예. 시작해서 애플이 인수하는 시나리오에 예. 딥시크가 세계 패권을 잡는 시나리오까지 우리가 그게 어느 게 더 가능성이 높은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어렵다라면
1: 예.
0: 그 베팅도 좋지만 분산해서 투자해서
1: 예.
0: 또 승자를 또 한번 나중에 스마트폰의 시장에 패권이 가려진 다음 예. 애플에 투자해서 10년간 예. 그 추세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승자가 결정되는 걸 보고 다 가지고 있다가 예. 승자가 결정될 때 압축하자라는 전략을 펼치는 분도 있다.
1: 예.
0: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1: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제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

0: 이란은 미국의 요구사항 중 대부분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평화회담을 또 중재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8일 토미 피곳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5월 14일과 15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의 이틀간의 심층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차 회담 이틀 뒤인 지난달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열흘간 휴전에 합의했다고 전했고 2차 회담일 당일에는 휴전이 이달 중순까지 3주간 연장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세청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어제 서울중구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국세청은 하나금융그룹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미 지난 2022년 10월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고 조사에 나선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정부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검토를 거쳐 사후 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조정은 다음 주 5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조합 측은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경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겠고 일부 수도권과 충북, 경남권도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26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강다송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잠깐만. 안녕하세요. 작가 이다입니다. 아이들이 어른더러 어른은 다 똑같아. 어른이 그렇지 뭐 라고 하면 아마 서운하고 억울해서 나는 다르다고 고개를 짤짤 흔드시겠죠? 어린이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같은 어린이는 없어요. 어린이는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새롭게 알아가야 할 세계입니다. 책 어린이 탐구 생활도 그 시선에서 출발했어요. 우리 어린이에 대해 아는 척 말고 더 탐구해봐요. 그게 어린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생활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또다시 이란 전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이걸 개시한 지 이틀 만에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이란 전쟁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다시 한번

0: 정리하고요. 2부에서는 루마니아로 갑니다. 볼로잔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의회의 불신임 투표로 무너졌습니다.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과 극우 결속 동맹이 손잡고 총리를 끌어내렸다고 하는데요. 루마니아의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6: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7: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6: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7: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6: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8: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0: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JB타임즈.
2: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앤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의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2: 이란 전쟁을 또 짚어야 되는데 이러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트럼프인데 이걸 짚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루가 다르기 때문인데 어째야 되겠습니까?
4: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죠.
5: 네.
2: 그러면 조변석계, 그렇죠?
5: 맞습니다.
2: 자, 그래도 좀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프로젝트 프리덤, 해방 프로젝트. 자, 이걸 실시한 배경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5: 일단 프로젝트 프리덤의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인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으로 페르시아만에 고립되어 있는 한 2만 명 정도의 선원인 거죠. 그리고 선박 대피 지원 자체를 인도주의 작전이라고 규정은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란 쪽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준 게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단했던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또요?
5: 네.
2: 네. 아, 중단한다고 선언한 지금 얼마나 흘렀다고?
5: 하루 만에 중단 선언을 했고요. 이틀 만에 다시 재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2: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했다가 중단 선언한 배경이 딱 그때 동시에 나온 게 미국과 이란 간의 한 장짜리 양해각서가 네.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요거 때문에. 어 그러면 반길 일. 뭐 이랬던 거잖아요.
5: 네.
2: 근데 그다음에 또 이란에서 또 다른 얘기 나오지 않았나요?
5: 이란에서 다른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는 이제 타임라인이 이래요. 프로젝트 프리덤을 가동한다라고 말한 그 바로 다음 날에 이거를 중단한다. 왜냐하면 이란하고 협상에 상당히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악시오스 보도가 한 페이지짜리 MOU 체결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나온 보도들이 그거였어요. 프로젝트 프리덤이 하루 만에 중단된 진짜 이유는 사실상 사우디나 걸프국들이 영공영해를 열어주지 않아서 한마디로 퇴짜를 맞아서 협조를 받지 못해서 라는 게 진짜 이유다라는 이제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요.
2: 프로젝트 프리덤이 중단된 게?
5: 네, 중단된
2: 양해
5: 배경이.
2: 양해 각서 때문이 아니라?
5: 양해, 그러니까 협상은 협상대로 진전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진짜로 중요한 이유는 중동 국가들의 반발이었다.
2: 중동 국가들은 왜 반발을 해요?
5: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우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정확히 했다고 합니다.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을 하려면 어쨌든 군사작전, 사실상 군사작전이 개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우리들하고는 협상도 하지 않고 맘대로 이거를 공표를 하냐라는 거에 대한 상당히 불만을 가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빈살만 왕세자하고 직접 전화통화까지 했지만 빈살만 왕세자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공영해 쓰지 마라고. 그래서 프로젝트 프리덤이 사실상 중단이 이제 된 배경이 이런 것이다.
2: 그런데 이번 또 다시 또 재개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그러면 풀렸어요?
5: 네. 사우디가 이제 그거를 협조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 그러면 우리 보고 네.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합류하라 이런 얘기 또 나오겠네?
5: 또 나올 수 있죠. 재개가 시작이 되면. 그리고 지금 뭐 어제 날짜 기준으로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고 휴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다시 한번 충돌을 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휴전은 중단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 따르면 양해각서 내용이 이제 핵개발 유예
5: 맞습니다.
2: 뭐 이런 것에 대해 네. 들어가 있는데 이란이 그걸 또 부인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사실.
5: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까지는 인정을 했지만 뭐 악시오스 보도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란이 핵을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내용들은 말도 안 되고 이제 거기서 우리는 더 이상 뭐 이거에 진전된 부분이 없다라는 게 이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4: 계속 바뀌어서 헷갈리는데 처음에 악시오스 보도 나온 다음에는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그거는 미국의 희망 목록이지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을 했다가 금요일부터 이제 이란 정부 공식적으로 우리 사실 이거 보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보도가 또 됐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미국이 그 바시르 섬인가 거기랑 몇 군데를 이제 다시 폭격을 하면서 미국도 우리가 저기 이란이 그 UAE 공격한 거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협상은 진행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모든 게 점점 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 네. 우리 김영미 대표의 관

0: 전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저는 일단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께서 굉장히 기분 나빴다는 게 여기에 이제 반영되는 게 참 신기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트럼프들한테 대항을 못 하는데 그 빈살만 왕세자 일명 굉장한 금쪽이거든요. 그 중동 안에서.
0: 좀 세던데요.
1: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 판 딱 붙었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움찔하는 거 보고 되게 놀랐고요. 그 영공을 안 열어주면 어차피 이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우디에서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 영국 못 열겠다 그러니까 UAE도 그러고 막 오만도 그러고 막 도미노처럼 못 열겠다 이렇게 한 거 보니 미리 왕세자가 미리 다 소통을 해서 이미 그 뭔가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장 이 전쟁을 못하는 이유를 여기에 댔다간 굉장히 분란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갑자기 프리덤이라고 나온 거예요.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근데 그게 프리덤이 사실 선원들의 프리덤이거든요. 이란의 프리덤도 아니고. 근데 프리덤 뭐 하루가 됐던 이틀이 됐던 이렇게.
2: 만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간단한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유엔이 도대체 왜 존재하냐.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해라 라고 결의안을 제출했고. 그다음에 선거를 해야 되는 공화당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 예를 들면은 그 미네소타주, 미시건주 공화당 하원의원 톰 베럿은 이분이 그 전쟁에 여러 번 참여했던 베테랑인데 지상군의 전투 투입을 금지하고 무력 사용 목적을 핵 프로그램 제거와 호르무즈 해협 보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며 군사 작전 기한을 7월 30일로 못 박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리고 그 상원의원인 알래스카주 공화당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도 이런 비슷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어서 미국 내에서 공화당 의원들도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 전쟁을 제한하는 어떤 것들을 의회에서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또 트럼프 행정부에는 압박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0: 좀 하나하나 짚어보죠. 일단 프로젝트 프리덤. 일단 이거부터 이게 이제 그 뭐 사우디가 동의를 해줬다고 치고 네. 그러면 제대로 되느냐부터 일단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쉽게 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선박들을 안전하게 호위를 해서 네. 빠져나오도록 해주겠다. 근데 이게 군사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이것도 짚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가능, 그러니까 군사가 반드시 동원되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프로젝트예요.
0: 예, 그렇죠.
3: 당연히. 네, 근데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 이번에 피테그세스였나요, 마크로비였나요? 그 우리는 장대한 분노 작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이제 구조 작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전쟁으로 비춰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는데 프로젝트 프리덤도 그래서 이름이 프로젝트가 붙은 거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군사가 개입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한테 들어와라 하는 거예요.
0: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의회 승인 없이 치를 수 있는 전쟁이 60일로 제한이 됐는 그 이제 시한이 만료가 된 거에 따른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자.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이 아까 2천 척이라고 했죠. 네. 그럼 한 척 한 척 옮긴다고 칩시다. 네. 이건 좀 너무 산수 수준인데 자 좌우에서 탁 해군 함정 구축함이라는 게 호위하고 가요. 그런데 네. 이란 혁명 수비대가 미사일을 쏴. 그럼 구축함에서 요격을 해. 그러면 한 대당 두 발씩만 쏘면 4천 대인데 요격 미사일이 감당이 되냐. 이건 좀 약간 반은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한데 네. 군사적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말 그대로 미사일만이지. 그 미니 저거 있잖아요. 함정.
3: 네. 소형 선박.
0: 그냥 때로 하고 그다음에 네. 수중 드론도 있잖아요.
3: 그렇죠.
0: 이걸 어떻게 군사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덤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3: 군사적으로 프리덤이 불가능하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도 선언은 했지만 알기 때문에
0: 그러니까.
3: 하루만 네, 그래서 이번에 중단을 하자마자 하루 만에 중단을 하자마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타코 트럼프라는 조롱이 쏟아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2: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비판들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선박을 구출하다기보다는 거기에다 군사를 투입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든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아 이거는 쟤네가 먼저 우리 그 협정을 깨고 공격한 거야라는
0: 빌막한다
3: 예. 그렇죠.
0: 이 용도다
2: 예. 네. 그런 용도.
0: 그런데 거기에 왜 한국은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1: 한국을 배가 26척이 있으니까.

0: 뭐 일본 배도 있고 많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지금 뭐 네. 한국 배 저기 뭐냐면 화재 사고 났다고 너 잘 걸렸다 지금 이거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돈 있는 나라 배들이 이제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된 건데 사실 이 호르무즈 해변에서 잡혀있는 이 선박들은 민간인 선박들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거 다 전쟁 범죄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배들이 아무리 전쟁이라 하더라도 통과해서 나가는 게 지금으로서 지금 통상적인 거지 뭐 프리덤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가 할 필요도 없이 이 배들은 민간 선박이기 때문에 나가게 해줘야 되는 게 이란과 미국 전쟁 당사자 들끼리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아무리 막 그 격전지라 하더라도 민간인들이 피할 수 있는 인도적 통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이 전쟁의 성격을 굉장히 잘 말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0: 그럼 두 번째 프로젝트 프리덤 그렇다 치고. 미국과 이란 간의 이런 종전 협상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1: 거의 저는 종전 협상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0: 그래요?
1: 이거 겨우 MOU 가지고 우리 민간인들끼리 MOU 해도 그거는 지킬 의무가 없어요.
0: 양해각서니까.
1: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겨우 MOU 나왔다고 하는 거는 사실 전 진전으로 보기 힘들거든요.
0: 비관적으로 보시네.
1: 저는 그렇게 봐요.
0: 장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그나마 그 MOU 합의가 된다면. 일단 30일간 그 유예를 두는 데 합의를 하게 되는 거라서 일단은 무력 사용이 중단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걸로 보는데 문제는 어제부터 다시 서로 이제 폭격을 주고받고 있어서 이게 지금 상태가 지금 트럼프는 계속 강하게 압박했다가 물러났다가 협상한다고 했다가 물러났다가 또 세게 한다고 했다가 이러면서 그 위기 상황을 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또 그 무력 충돌로 다시 바뀔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편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계속해서 이런 공격이 지속되는 것들을 피하기가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0: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이란이 또 뭐 새로운 해상 규제 들고 나왔어요?
3: 아, 네. 이게 쉽게 말하면 룰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 뭐 먼저 이메일을 보내라. 그다음에 안내사항을 받고 통행 규칙 설명 받고 사전에 통행 허가 받아라 이건데 뭐 아주 간단하게 그냥 호르무즈에서 톨게이트 처럼 통행료를 받기 위한 어떤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공해처럼 지금까지는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는 이란이 주권적인 통제력을 전방위로 행사하겠다라는 걸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현실화가 될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마 호르무즈를 통해서 이란이 돈을 벌고 이제 통행료를 받을 거란 예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란과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어떤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 주에 영국 비밀정보국 전 수장이 BBC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긴 할 건데 이란이 그냥 쉽게 넘겨주진 않을 거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어떤 특정 형태의 합의가 있을 것이고 그게 바로 통행료로 지불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만약에 현실이 되면 미국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손해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의존도 자체가 다른 나라들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별다른 손해 없이 호르무즈를 열게 되는 거고 다른 국가들만 이제 통행료를 내는 어떤 피해를 감수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합시다. 그러니까 어차피 무한정 시간이 늘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시간은 이란 편입니까? 미국 편입니까?
1: 뭐 미국도 불리한 게 없고요. 사실은.
0: 이란도?
1: 이란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란은 권위주의 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은 불리한 게 뭐냐면 국민들의 여론이 빨리 전쟁 끝내라 우리 못 살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을 때 여론의 압박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전혀 국민들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냥 계속 버티면 되고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은 거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양쪽 국가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불리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만 그 배들은 미치는 그러니까 그 민간인들만 배들은 미치는 거예요 지금. 그 국민 이란 국민들 안에서 이제 식량 확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힘들어졌고 그다음에 이 배들도 문제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 민간인 그룹만 지금 속이 타는 거지 전쟁 당사자 두 국가는 그렇게까지 큰

0: 타격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1: 원래 사고치는 사람 따로 있고 수습하는 사람 그렇죠. 따로 있다고 딱 그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제 나온 그 뉴스를 보면은 주목하는 게 이란의 대통령이 모스타바를 면담을
2: 면담했다.
1: 했다. 아련을 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사실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우리 대표님은.
0: 저는 이 국가적 위기에 대통령이 그분을 만나는 게 그렇게까지 힘들어서 기사가 날 정도면 평상시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1: 근데 그 얘기 그 충분히 그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이른바 신변 이상설이 좀 있었잖아요. 뭐 부상설도 있고 했는데 근데 이란 언론이 그 보도를 했다라는 것은 모스타바가 이제 활동을 그러니까 저기 개시를 한 거 신호로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 상황 타겟에서 모스타바가 미칠 영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시냐고.
0: 저는 이란이 그렇게 선택권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이번에 파키스탄에 말하자면 협상을 하러 왔는데 그때 이렇게 상태와 내용들을 다 들어보면 정말 이들이 할 게 별로 없구나 이 전쟁에 대해서. 그냥 당하든가 아니면 맞대응하든가 그거 외에 이 전쟁을 끝내고 말고 선택권은 이란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겨우 그런 모스타바 정도의 뭔가 이 사람이 살아있다 정도만 어필할 정도면 아, 이 사람들은 이 영향력이 많지가 않구나. 결국은 이제 트럼프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뭐 이 와중에 이제 우리 선박 나무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일단 지금 예인까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사고 원인이 좀 뭐 조만간 밝혀지겠지만 이런 언론은 뭐 또 이제 뭐 한국 선박을 겨냥했다라는 지금 이런 지금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짚어야 되는데 그건 여기서 지금 뭐 예단을 성질에 그런 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2: 네.
1: 그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 하여간 세 분의 공통된 견해는 하세월이다. 그죠? 상황이 어떤 좀 뭐 확 급변침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아주 비관적인 얘기가. 그러니까
0: 전쟁은 나기 전에 막아야지 난 다음에는 민간인 소관을 떠나요.
1: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번에는 루마니아로 가겠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7: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현석 기자, 장희 교수, 김영미 대표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루마니아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볼로잔 내각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인입니까?
8: 네, 루마니아 의회가 5일 볼로잔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이제 가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연합 회원국인 루마니아는 친유럽 성향의 연립정부가 구성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볼로잔 총리가 퇴진하고 새로 내각을 구성하게 됐고요. 이번 불신임 정국이 이제 지난달 말에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이 연정에서 탈퇴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볼로잔 총리가 세금 인상이라든지 공공부문 임금이나 연금 동결 일자리 감축 같은 긴축 전체 정책을 추진을 해왔는데 연정을 맺었던 사회민주당이

0: 이걸 반대를 하고 극우의 정당과 손을 잡으면서 볼로잔 그 내각을 사실상 쫓아낸 겁니다.
1: 그러면 좀 일단 먼저 볼로잔 내각이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친서방이고 긴축 정책을 폈다. 이게 핵심 이유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0: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긴축 정책을 둘러싸고 연정 내부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이 연정에서 탈퇴하고 구구 성향의 민족주의 성향의 루마니아인 통합 동맹이라는 당하고 이제 공조까지 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사실 그 불신임안이 통과됐다라는 그 분석들이 많고 이 안에는

0: 총리가 이렇게 뭘좀 잘해봐라 하는 압박이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 총리도 사실 된지한 10개월 정도 됐대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아주 깐깐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1: 총리가?
0: 쉽게 말해서 이제 여기가 EU 막차 탄 나라거든요, 루마니아가. 그러다 보니까 EU 조건에 맞추려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걸 적자를 안 내야 돼, 이제 보조금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다
1: 아, 가입
0: 보니까
1: 조건에.
0: 예, 아니 가입은 됐고
2: 보조금을
0: 2007년에
2: 받기 위한.
0: 보조금을 매년
1: 아,
0: 이제
1: EU에서?
0: 네, 받아야 그나마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 그러다 보니 총리의 결정은 누구와 이렇게 타협하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라 무조건 긴축 재정해라. 다 깎아라. 연금도 깎고 공무원 월급도 깎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나온 거예요. 원칙대로 나왔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사회민주당에서 후원금을, 그러니까 그 받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요.
1: 정당 보조금?
0: 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대요. 근데 이것도 깎으려 들고 막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수입원이 없어진 거예요, 두 정부.

0: 지금 연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사회민주당이 제1당이에요. 그리고 이 총리가 있었던 국민자유당이 제3당인데.
1: 오, 근데 총리를 그러니까 3당에서 배출했어요?
0: 예, 연정을 하면서 총리를 주는 조건으로 연정을 한 거죠. 그리고 2027년이 되면은 총리 자리를 사회민주당이 줘야 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연정을 했는데 이 긴축재정이 심해지고 그 사회민주당이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 이제 균열이 보이니까 먼저 4월 달에 연정을 탈퇴해버렸어요. 연정을 탈퇴해버리고 자기 당 소속 장관들도 다 탈퇴시켰어요.
1: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내각 불신임 가결에 대한 루마니아 국민들의 평가는 어떻합니까? 반응은 어떻대요?
2: 이게 2024년부터 균열이 갔던 게 2024년 선거가 무효가 됐어요. 선거가 됐는데.
1: 총선이?
2: 그때 그 러시아가 대통령 개입한
3: 선거.
2: 대통령 선거가. 그래서 이게 지금 무효가 된 게 러시아의 개입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무효된 게 되게 그 이유가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증거가 별로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개입했다는 정말 직접 증거는 없거든요. 단지 틱톡을 많이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했고 또 이렇게 뭔가 부정한 자금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로 무효가 되면서 지금 블로잔 총리는 그 위기에서 작년에 간신히 이제 그러니까 총리로서 이제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 여파들을 수습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사실 수습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누굴 시켰는데 그 사람이 뭔가 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겨우 10개월 만에 쫓겨내면 이게 또 다시 또 누가 하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불만이긴 한데 루마니아 국민들이 되게 굉장히 민주주의에 민감한 국민들이에요. 그게 차우체스쿠라고 옛날에 독재자를 이렇게
1: 유명한,
2: 몰아낸 그 국민들이거든요.
1: 그러다 보니까 시켜버렸죠.
2: 예. 그렇죠. 예. 그 정도로 그래서 다시는 독재자가 못 나오게끔 했던 용감한 국민들인데 문제는 부정부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들어오는 족족. 그러니까 얘가 와도 똑같고 제가 와도 똑같고 뭐 이런 상황을 그 뒤로 계속 겪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사람이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줬다라는 얘기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생고는 정말 누가 와도 해결을 못할 거고 사회민주당이 와도 이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1: 세 번의 말씀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묻어나온 것은 EU의 보조금 없이는 살기가 힘든 그런 형편이다라는 거잖아요.
3: 그렇죠.
1: 그 정도는 어떤 경제 기반과 경제 활력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2: 그러니까 여기도 EU 가입할 동안 12년 걸렸어요. 그게 안, 요건이 안 돼가지고.
3: 그래서 간신히 들어갔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한 46조 원 정도의 기금을 받기로 했어요. EU로부터, 유럽연합으로부터. 그런데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너희 일단 루마니아가 연금제도를 개혁했어? 성공했어? 그러면 한 2조 원 줄게. 이렇게 하나씩 가는 거거든요.
1: 야, 그러니까. 우리 IMF 때 진짜 IMF 생각난다.
0: 똑같아요.
3: 예. 그러다 보니까 블로잔 총리가 그럼 우리가 이 보조금을 빨리 받아야 되니까 그럼 EU의 조건에 빨리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하다가 지금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인 거고 그리고 이번에 그 2024년에 그 대선 뭐 의혹 얘기를 하셨지만 당시 이게 왜 정치적 혼란이 컸냐면 당시에는 극우 후보가 러시아식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선에 승리했다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어떤 선거 무효라는 결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친유럽 기득권이 선택한 어떤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 체제가 반체제를 탄압한다라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루마니아 내에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 구구가 결집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1: 그러니까 결국은 동유럽을 보면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좀 그런 역사가 있고 이제 친서방이냐 친러시아냐.
3: 그렇죠.
1: 이게 이제 그 정치 지형에 있어서 갈등의 가장 기본 축인 것 같아요. 동유럽 국가들이.
2: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USSR로 묶여 있었던 그게 있는데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바로 위가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정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블로잔 총리가 총리로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지지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친서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EU 안에서 경제적인 것까지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가 있고 사실은 러시아는 지금 전쟁도 바쁜데 우리한테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준다는 기대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블로잔 총리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출범을 했고 겨우 10개월 됐는데 이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가면 사회민주당이나 이 극우파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시 자기네들 정권 잡기가

0: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계산도 있었다고 저는 봐요.
1: 그러면 지금 아니 차기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대요, 그거는?
0: 지금 그것도 난항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할 사람 다 제껴나면 할 사람에도 될 수, 그러니까 약간 후보진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1: 아니 연정 아니고서는 독자 집권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0: 간단히 불가능하다고
2: 말해요. 네, 지금
3: 일 야당이 사회당이고. 두 번째 의석 많은 당이 극우, 이번에 연합했던 극우정당이라서 얘네 둘을 빼면은 연정이 구성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지금 대통령은 원래는 이제 대통령은 정당 소속이 있어도 이제 대통령이 되면 무소속으로 돼야 되고 근데 원래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극우정당 후보를 이기고 당선된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이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이 극우 파를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1: 싫어해야지.
3: 예. 그래서 애초부터 극우가 포함된 연정은 나는 절대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본로잔을 내쫓기 위해서 잠시 동안 사회당이랑 극우가 연합을 했지만 극우를 일단 이제 연정에 넣기는 어느 정당도 힘든 거고 그러면 다시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네 정당이 연합을 해서 연정이 있었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시 네 정당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 총리가 있었던 정당은 삐져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시는 너네랑 연정 안 해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1: 왠지 기시감이 드는 게 그 나치 집권 이전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그 정치 난립상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때 힌덴부르크 대통령도 나치 되게 싫어했잖아요. 처음에는. 네. 그러다 나중에 손들어주잖아 결국은.
3: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에서는 적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할 때 손을 잡을 건데.
1: 아니 그러면 아무튼 연정이 지금 난망하다는 얘기가 되죠.
2: 연정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과도 정부 이 기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물론 이제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칙은 있지만 근데 문제는 과도 정부가 장기화되면은 보통은 예산 집행도 먼저 멈출 것이고 개혁도 마비가 되고 당연히 입법 추진 이런 게 어려워지잖아요.
1: 근데 보통 의원 내각제 같은 이제 의회 해산권이 있잖아요. 대통령에 의해서.
2: 네. 그래서 네, 대통령이 그거를 조기 총선을 또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 카드는 있는 거죠?
2: 네, 카드는 있어요.
0: 근데 이 나라 선거만 하다가 이게 안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1: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2024년부터. 근데 정당 간 이합 집산은 연정이 안 된다면서.
0: 아니 그래도 지금 블로잔 총리가 그래도 10개월 만에 이 길밖에 없어요. 지금 루마니아도. 그래서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돼가지고 선거를 또 하고 그러면 이 선거 한번 하려면 한국도 뭔가 이렇게 선거위원회고 뭔가 국가 뭔가 이게 들어가야 인력이고 뭐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는요 선거 한번 하려면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동원돼야 되거든요.
1: 그러니까 저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꾸 부정선거 음모론 펴서 그렇지 우리나라의 선관위 시스템은요 세계적으로 되게 정말. 인정받는 선진 네. 시스템이에요.
0: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그 부정선거라는 것 때문에 무효화되는 그 시점부터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란만 없었고 제대로 그때 선거 지나가고 뭐 이렇게 했으면 자리를 잡았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선거 무효화하는 순간부터 이제 폭풍의 언덕이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그 당시는 아 저기 뭔가 되게 심각한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별로 증거가 없는 거예요. 틱톡. 뭐 많이 했다 뭐 이 정도
1: 대선
0: 네, 대선 때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가지고 무효화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는 조건으로 여기 무효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선거 무효화 되면 그 다음에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2: 그러니까 조기 총선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조기 총선을 치르든 과도 정부 기간을 꽉 채우든지 간에 이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마니아가 유럽연합으로부터 어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자꾸 줄어들게 되고 혹은 지연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물가랑 세금 압박이 커지는 상황이 이어질 거고요. 그럼 정부가 다시 긴축하려고 할 거고 그럼 구구나 혹은 반유럽연합 지지자들이 또 우리 유럽연합 때문에 또 긴축해야 돼? 이런 불만이 솟아오르면서 구구들이 다시 결집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0: 그러니까 루마니아에서는 EU 왜 들어갔냐라는 회의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차로 진짜 EU가 되면서.
1: 근데 지금 뭐 EU하고 지금 미국 관계를 보면 시간이 갈수록 유럽연합도 제코가 석자가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 아니에요?
2: 그럼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가 봤을 때는 EU에서 받는 예산이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정상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1: 그러면 루마니아나 동유럽 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전쟁이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0: 오히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루마니아는

0: 유통이나 이런 거 이제 그쪽으로 물건을 보내야 되니까
1: 소방 병참 기지 역할을
0: 약간 하죠? 그런 역할을 했어요.
2: 훈련하고 그래서 병참만.
0: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은 혜택을 좀 받았다라고
1: 오히려
0: 보여주지만
1: 전쟁 특수를 조금 누렸다.
0: 누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저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보다 더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있고 지금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그동안 헝가리 총리가 계속 그 반기를 드는 바람에 굉장히 힘들어서 이번에 겨우 헝가리가 친유로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제 루마니아가 또 이렇게 되니까 뭐 이게 돌아가면서 이러다 보니 아 이쪽 그 동유럽 이쪽이 굉장히 EU의 뭐 어떤 상황 조건을 지키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많구나라고 지금 느끼는 거예요.
1: 이란 전쟁에 미치는 여파가 있나요?
0: 야,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가장 큰 뭐가 제일 힘들어 했더니 기름값이라고.
1: 에너지 문제죠.
0: 에너지 문제인 거예요. 그나마 이란 전쟁 나고 나서부터는 정말 살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그게 막 굉장히 분노가 치미는 이 순간에 이렇게 또 불신만을 통과시켜버린
3: 그리고
0: 거죠.
3: 유럽은 원래 뭐 이란 전쟁에 사실 한국보다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게 말씀하신 거 에너지 문제도 있고 해상무역이나 테러 위험이 다 지금 얽혀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러우 전쟁 초반에 테러 제재가 굉장히 세게 들어갔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당시에 제가 썼던 기사 중에 천연가스랑 원유 수급량이 유럽에서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바람에 유럽 사람들이 그 전기세랑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번 겨울은 어떻게 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러시아 의존도를 확 낮췄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좀 전쟁이 오래 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동산 원유 수입량을 늘려놨는데 여기서 지금 이란 전쟁이 터져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이란 전쟁에 예민한 상황이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 부채가 굉장히 많고 이제 국가 부채도 많고 좀 경제가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훨씬 더 민감해 할 수 있죠.
2: 근데 더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사실은 그 제1당 사회당이 극우 정당을 어떻게 보면은 정상화시킬 수도 있을 그런 선택을 정치적인 선택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극우 정당들이 잠식하는 과정들을 보면 이렇게 제도권 안에서 자기 어떤 영향력을 점점 더 넓혀가거나 아니면은 그 지금 이제 유럽 연합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이제 탈퇴나 아예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자율권을 가져야 되고 자주권을 가져야 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헝가리처럼 유럽 연합 안에서 딴지를 놓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힘을 얻고 그런 이제 지금 이미 제2당인 이제 이런 그 극우 정당이 계속해서 여기서 영향력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자발적으로 줬다는 점에서 사실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아 근데 지금 세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뇌 회로가 꼬이는데 해법이 없네.
0: 그러니까 이게 한번 선거 무효 저 대선 무효화 되면서 가져온 혼란이 수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게 가장 큰 이유였고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이렇게 전쟁들이 막 일어나는 상황에서 에너지 압박을 받는 것들.
1: 말 그대로 내우외환이구만요.
0: 그렇죠.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하나라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쩜 위기나 어떤 이런 것들을 근데 지금 불신임만으로 이렇게 되는 순간 더 많은 혼란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수를 뒀다. 제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불가리아도 여기도 또 약간 헝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1: 그런데 사실 역사로 따져보면 우리가 최근 들어 포퓰리스트 정치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히틀러 사실은 무솔리니가 그 포퓰리스트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정치 혼란, 민생고와 정치 혼란이 겹쳐있는 상태에서 보통 포퓰리스트가 등장을 하면서 싹 정리하는 이런 경향 역사에서 보면 이제 그런 사례가 꽤 있는데 루마니아에서 그럴 여지는 별로 없습니까?
0: 그게 어느 정도 정치적 세력이 됐을 때 그런 게 가능한 거고 어느 정도 국가 재정이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루마니아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복구를 해놓고 그다음에 포퓰리스트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아니, 뭘 나눠주겠어요.
1: 내가 되면 다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큰소리 치면서.
2: 그렇게 되죠.
1: 그러니까 네. 보통.
0: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극우가 이제
1: 그러니까.
0: 그 큰 소리를 치는 게 바로 그 극우 쪽인데 그렇게 해서 큰 소리 치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약간 도시 빈민이나 이쪽

0: 그 지지를 얻는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극우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러시아랑 내통을 하냐 마냐거든요. 같이.
1: 근데 아무튼 근데 로마니아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는 반러 정서는 상당히 강하다.
2: 반러 정서는 강한 편입니다.
0: 보잖아요. 네. 두드러 맞는 거.
2: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발트 3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발트 3국, 그다음에 루마니아를 지금까지 많이 언급을 해 왔기 때문에 타깃으로서 이제 굉장히 좀 그 러시아에 대한 공포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막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특별한 해결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 그런 포퓰리스트들의 등장 그리고 기존의 중도 세력이나 좌파 세력이 공격받기 쉬워지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극우가 성장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의 극우랑 루마니아나 유럽의 극우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친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한국의 극우는. 근데 오히려 유럽의 극우는 미국 때문에 유럽이 좀 위험에 휘말린다는 주장들을
3: 그렇죠.
2: 네, 주로
0: 합니다. 네. 쪽으로
2: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자꾸 감싸고 자꾸 가까워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버리고 이란 전쟁도 말 그대로 미국 때문에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들을 유럽이 부담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이나 뭐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구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일부 극우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뭔가 현재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는 어떤 출구가 되지 않을까 미국과의 관계가 벌어짐으로써 네, 그런 좀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1: 좀 앞날이 좀 안 보이는 건데.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루마니아 취재 갈 때마다 느꼈지만 일반 시민들이 어떤 정부가 이상적이고 어떤 게 민주주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아는 시민들이었어요. 그건 아마
1: 사실은 차우세스코의 악몽이 있기 때문에,
0: 그것 때문에
1: 또 한편으로는 독재자 등장하는 것에 대한 경계 심리도 꽤
0: 맞아요.
1: 있겠죠.
0: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무엇이 정상인지는 제대로 파악한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 지난 대선 때 사실 그 여기는 결선 투표를 하는데 극우 정당 그 지금 당수가 원래 첫 번째 투표에서 이겼어요. 근데 결선 투표를 가서 지금 대통령이 이겨서 승리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여기도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뭔가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내부에서 그런 단순한 해법을 제시해서 우리가 우리 민족이 더 중요하고 우리 자주권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하는 극우 세력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진다는 점.
1: 딱 환경이 그런
4: 그렇죠.
1: 점인가?
4: 그리고 거기다가 특히 제1당이 그런 기회를 더욱더 줄 수 있는 지금 그러니까. 시도를 자기가 손을 내밀어서 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루마니아 상황이 좀 우려스러운 점들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금 극우 정당이 원내 2당이라면서요.
4: 예.
1: 그러면 상당한 기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4: 18%.
1: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루마니아 정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4: 권용주
0: 강다솜의
4: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5: 네, 오늘 순서 마무리하고 물러갑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7: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4년간 이어져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늘로 종료됩니다. 내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집을 파는 다주택자에게는 기본 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으며 토요일인 오늘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구청이 문을 열고 신청을 받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 화재를 겪은 HMM 남우호에 대한 조사가 어제 오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남우호의 블랙박스인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폐쇄 회로 영상을 포함한 자료 조사와 선원들의 증언 청취,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게 됩니다. 선원들은 아직 남우호에서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의 하선 여부는 선박 조사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9일부터 11일까지 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번 휴전 기간 모든 군사적 활동이 중단되고 양국에서 1,000명의 포로를 교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요청은 내가 직접 한 것이라며 매우 길고 치명적이며 치열하게 싸운 전쟁 종식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건 연방통상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현지 시간 8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재판부 2대 1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0: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8시.

0: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였습니다. 안단테가 좀 천천히 그러니까. 적당한 속도로 가라는 뜻이라고 해요.
1: 그래요. 자동차 운전하시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0: 네. 이 곡의 속도 정도로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1: 오늘 월데카는 한중일 자동차 기업의 하이브리드 경쟁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0: 차카차카 클릭 데일리안 편인지 기자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산 자동차 관세 재인상 발표 소식 그리고 차량 5부제 동참 시 받을 수 있는 보험료 혜택 알아봅니다.
1: 전문가 오셨네. 오늘은 내 차에 고질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도움을 주는 분을 모셨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박경균 책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상담부터 교통사고 법률 상담, 정비 관련 궁금증까지 자동차 구매 상담도 대환영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내 차 이야기도 받고 있어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썬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 백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쇼
8: 권용주
7: 강다솜의
8: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7: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드카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야기라고요.
9: 강하나 하이브리드 타십니까?
7: 네, 저 하이브리드 타고 있습니다.
9: 효율 좋죠?
7: 아, 좋습니다.
9: 이게 뭐 제조사마다 조금씩 적용 방식은 다르지만 하이브리드의 핵심은 고효율이죠.
7: 네.
9: 모터만 구동축에 연결했는지 아니면 엔진과 모터를 동시에 붙였는지 소비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타면서 대체 리터당 얼마나 멀리 가는 거야?
7: 그렇죠. 그런 거 잘 모르니까.
9: 이제 하이브리드 부문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력한 선도자는 일본의 도요타가 꼽히죠.
7: 맞아요.
9: 1990년대 후반부터 일찌감치 하이브리드 시스템 완성차에 적용하면서 고효율 열풍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뒤이어서 발들인 곳이 한국의 현대차하고 독일의 BMW 같은 회사들이고 2009년도에 첫 제품 내놓으면서 시장 경쟁이 가세했고 그 뒤를 이제 프랑스 기업들이 이제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지금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100% 엔진의 대체 역할로 빠르게 입지를 굳히고 있죠. 이제 그 사이에 배터리 전기차의 주도권 매진하던 중국도 역시 내연기관 비중을 아직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7: 네.
9: 그래서 전기차만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열심히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에 매진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잘한다고? 아니야. 우리도 있어. 하면서 뛰어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뛰어들었냐 봤더니 AI 기반의 정밀 제어를 가지고 뛰어들었어요.
7: AI 기반.
9: 그렇죠.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앞선 선도적 기업인 도요타나 현대차보다 고효율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곳이 중국의 창안 자동차인데 우리한테는 이제 중국 안에서 포드나 마스다 합작사로 알려진 곳인데 내연기관의 열 효율이 45%에 도달했다고 주장하고 운전 습관을 모두 AI로 분석해서 데이터 기반의 효율 최적화를 이뤘다. 강조합니다. 강다솜 아나운서의 운전 습관을 AI로 다 읽어서 정밀하게 제어하니 하이브리드 효율이 리터당 무려 33.5km에 달했다라고
7: 33.5요?
9: 그런데
7: 믿어도 되나요?
9: 이 시험 결과가 네. 자체 내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신뢰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7: 네.
9: 근데 이제 분명한 건 기술 추격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구나. 그동안 이제 중국 자동차 기업 볼 때 전기차와 달리 내연기관 추격 속도는 우리가 조금 느슨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하이브리드 부문도 고삐를 바짝 조이는 중이라는 거죠. 물론 중요한 건 시장 반응이겠죠.
7: 그렇죠.
9: 모든 자동차의 성공 여부는 오로지 소비자 선택에 달렸잖아요.
7: 맞습니다.
9: 이렇게 잘 내놔도 강하나가 안 사주면 끝나는 겁니다.
7: 맞아요.
9: 게다가 그간의 검증은 중국 내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최대 경쟁자 한국과 일본도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7: 그렇죠.
9: 이미 글로벌 곳곳에서 소비자 검증을 받았고 또 효율 개선에도 여전히 힘을 쏟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추격 속도를 높일 때 선도 기업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중국의 추격 속도가 무척 빠르죠.

전기차로 저소득 지역을 장악하는 동시에 이제는 하이브리드로 저가 공격을 퍼부을 태세예요. 게다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까지 모든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국가별로, 지역별로 시장 대응 능력 향상을 꾀하는 게 주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전통적인 순수

0: 하는 관세 그러게요. 얘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다시 올렸다고요.
1: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가 관세 소식을 알려드렸던 게 올해 1월 달. 그때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2: 예.
1: 그런데 이번에는 이 트럼프의 화살이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연합, 즉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기로 한 건데요. 작년에 미국과 EU가 이 15%로 낮추는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는 EU가 합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세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2: 그러니까 올해 초에 우리나라의 관세 재인상 통보했을 때는 미국 투자를 걸고 넘어졌던 것
1: 그렇죠.
2: 같은데. 유럽과 했던 그 당시 합의 내용은 뭐였어요?
1: 네, 이 미국이 유럽에 자동차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에 유럽은 네. 미국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아예 철폐해주기로 했고요. 또 7,500달러 규모의 미국산

0: 관세 부담을 아주 직격탄으로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아우디랑 포르쉐가 속한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 생산 기반이 약한 업체로 꼽히는데요. 실제로 폭스바겐 그룹이 지난해 관세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이 40억 유로,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1: 예, 예.
0: 여기에 관세율이 10%포인트 더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업체들 부담이 엄청나시겠죠.
1: 뭐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는 미국 내 판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
0: 예.
1: 그러면 반대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던 한국 기업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그렇죠.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가 오르면 결국은 업체가 다 떠안아야 되는데 이게 싫다면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2: 예. 그렇죠.
0: 네, 현대차 기아는 폭스바겐 같은 대중 브랜드와 경쟁을 하고 있고 제네시스는 벤츠나 BMW 같은 브랜드와 경쟁을 하니까 이 가격적인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커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마냥 웃을 일만은 아닌 게 이 트럼프의 화살이 언제 한국으로 또 올지 모르잖아요. 네,
2: 맞습니다.
0: 이제 관세 조치는 사실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트럼프식의 통상 압박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늦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관세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 예측 불가능해요.
2: 그러니까요. 그저 트럼프의 화살이 우리나라로 오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0: 네, 요즘에 차량 오부제 잘 지키고 계신가요?
1: 저는 잘 지켜요.
0: 오.
1: 저는 매주 수요일 운행하면 안 됩니다.
0: 저는 화요일이거든요.
1: 네, 그래서 수요일은 차 안 갖고 나와요.
0: 저도 사실 제 차에 해당하는 날에는 대중교통을 좀 타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정부가 이번 달부터 이렇게 권칼럼님처럼 차량 오부제에 동참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1: 아니 제가 오부제 동참만 했을 뿐인데
0: 네.
1: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고?
0: 네, 그렇죠.
1: 이게 당근인데 참여율도 어떻게 받아요?
0: 네, 이 정부가 보험사랑 함께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을 출시하는데요.
1: 예, 예.
0: 그동안은 단순히 참여를 권고했다면 이제는 명확한 보상을 주겠다는 거죠. 이 특약 상품은 이번 달 중에 출시가 되고요. 업무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은 제외입니다.
1: 예, 예.
0: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 전부 다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전기차를 타시면 또 안 되고요.
1: 그렇죠. 전기차는 예. 오부제에
2: 해당되지 않으니까.
1: 해당되지 않으니까.
0: 네. 그리고 이 목적이 서민 부담 완화에 있기 때문에
1: 예.
0: 차량 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고가 차량으로 분류가 돼서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2: 갑자기
0: 안 되시나요? 고가 차량을 타고 계신가 봐요.
1: 아니.
0: 네. 네. 정부는 이번 이 특약 상품이 출시가 되면 약 1,700만 명의 차주가 혜택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2: 네, 명확한 보상이 생기면 확실히 차량 오부제에 참여하는 분들 더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청은 했는데 차량 오부제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파악할 수
1: 맞아요.
2: 있어요?
0: 네, 이 바로 참여 여부 확인 방식이 아직 명확하게는 안 나왔는데요. 현재 손해보험사들이 참여 요일에 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과 연동되는 앱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은 다음 주부터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적으로 접수를 할 예정이고요. 정식 상품이 출시되면 별도로 가입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가입은 다음 주부터라고 해도 적용은 차량 오부제가 시작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당신의 차 어디서 정비받고 계신가요? 남학신도시와 목포 고객님을 위한 남학현대서비스 종합블루핸즈가 임성역 건너편에 오픈했습니다. 제네시스 전문 정비부터 보험 차량 사고 수리까지 맞춤형 정비로 대기 시간을 줄여드립니다. 문의 010-3614-8002.
2: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

0: 여기도 안 돼요.
1: 아, 그럼 어떡해요. 재판하기 싫은데.
0: 그럴 리가. 네. 그래서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면 뭐든 연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입니다.
2: 오늘은 내 차에 생긴 예상치 못한 결함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박경균 책임연구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박경균 책임연구원이고요.
0: 예예.
3: 현재는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이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 좀 위원회 이름이 길어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3: 쉽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저희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가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돼 있고요.
0: 예, 예.
3: 법 문구대로 좀 딱딱하게 말씀드리면 예. 우선은 자동차의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판정해주는 중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리콜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 안건을 심의나 의결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0: 예, 예.
3: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규정을 재개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딱딱해서
0: 네, 매우 딱딱합니다.
3: 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하자 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를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교환이나 환불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는 과정이 중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수의 차량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그 하자에 대해서 리콜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업무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0: 그게 이제 하자 그러니까 되게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럼 자동차 안전 문제심의위원회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어쨌든 그 하자심의위원회에는 그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네.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3: 위원회 구성은 크게 공학 분야에 계신 분들과 법률 분야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소비자단체에 계신 분들 세 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네.
3: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학 분야에는 각 대학의 공과대학 교수님들과 차량 기술사분들이 계시고 법률 분야에서는 현직 변호사님들과 법학대학교 교수님들
0: 예.
3: 그리고 소비자단체 분야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에 계시는 임직원분들이 그리고 소비자 분야 전공하시는 대학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추가로 지금 하자심의위원회 구성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예전 한 20명 내외였다가 지금은 한 60명 내외까지
3: 네.
0: 늘었죠?
3: 네. 법률상으로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고요.
2: 네.
3: 현재 처음 19년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30명에서 시작했다가
0: 예, 예.
3: 지금 수요도 많고 해서 인력이 현재 60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누가 뭐 이렇게 임명을 해주는 겁니까?
3: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60명의 사람들이 협업해서 이제 문제를 찾아내고 그러는 거네요.
0: 모여서 심의할 때 한마디만 해도 60명이 다 돌아가려면
3: 네, 어렵습니다.
0: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2: 회의
0: 네,
2: 시간이?
0: 서너 시간은 기본이겠네요.
3: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가장 객관적으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2: 그러면은 이 자동차의 부품 등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파악하게 되나요?
3: 우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절차로 저희가 결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차가 출시되면 매년 저희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시장에 판매된 차량 일부를 선정해서
0: 예.
3: 시험을 통해서 그 차량이 안전 기준, 차량의 기준에 맞게끔 적합하게 제작됐는지 그래서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결함을 확인하고 있고요.
0: 예.
3: 둘째는 저희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리콜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0: 예.
3: 리콜센터에 운전자 직접 신고, 결함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혹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사고 사실이나 결함 정보 그리고 자동차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점검 무상수리나 이런 걸 점검하게 되는데 그거를 정부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신고된 정보를 분석을 통해서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 저희 자동차 리콜센터 결함 정보를 신고하는 방법은 검색창에 자동차 리콜센터라고 검색하시면 하시거나 www.cat.go.kr 접속하셔서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하실 수도 있고 인터넷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080-357-25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신고 가능합니다.
0: 저도 이 사이트에 가끔 들어갑니다.
3: 아, 네.
0: 가서
2: 뭘 신고하고 싶으셨어요?
0: 아니, 신고하는 게 아니라 요즘 차에 어떤 문제들이 있나.
3: 네,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시중에서 판매되는 차를 랜덤으로 그냥 직접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찾아낸다라는 말씀이시죠?
3: 네네.
0: 그러면 이 결함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결함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3: 앞서

0: 말씀드린 것처럼 결함에 대한 정보를 저희 연구원에서 수집하게 되면 네. 연구원 내에서도 그 결함 정보가 정말 결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결함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토교통부에 조사를 건의를 하고 예, 예.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지시를 받아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1: 네.
0: 조사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차를 제조한 제조사의 입장이나 의견, 그다음 예. 기술 설명들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
2: 네.
0: 그리고 필요하면 연구원 자체 또는 공동조사를 통해서 결함의 원인을 찾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이루어집니다.
2: 그렇게 조사를 해서 결함을 발견했어요.
1: 발견했어.
2: 그러면 바로 리콜이 되나요? 아니면 뭐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또 추가적으로 하나요?
0: 우선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조사를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예. 조사 연구원에서는 조사 끝나면 국토교통부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1: 예.
0: 그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한번 요청하게 됩니다.
2: 네.
0: 국토부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을 가지고 위원회에서는 제작사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조사자의 발표를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알리면 국토교통부가 제작사에게 통보를 통해서 그 제작사가 그걸 수용하게 되면 예, 리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 내용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0: 네.
1: 그 60여 명에 달하는 심의위원분들이 이제 한마디씩 하시면서 몇 시간의 회의를 거쳐서 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닌 거야 판단을 딱 내려주는군요.
2: 그러네요.
1: 이건 리콜이야.
2: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잘 이루어졌네 아니네
1: 그렇지.
2: 이런 거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1: 만약
2: 네,
1: 거기서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조사 내용 자체가 아직 좀 미진한 게 있는데 이거 추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견이 나오면 추가로 조사도 하십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렇군요.
2: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 네. 건데요. 신청곡 받겠습니다.
1: 신청곡 주세요.
0: 네. 지금 뭐 5월이 가정의 날이기도 하고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들이 나이가 되고 나니까 아빠가 어떻게 생활하셨는지도 좀 이해가 되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싸이의 아버지라는 곡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2: 이 곡 가사 유심히 들으면 눈물 납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싸이입니다. 아버지.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젠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0: 싸이의 아버지 듣고 왔습니다. 박경균 책임연구원과 함께 자동차 안전심의위원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 이 부분 좀 궁금했어요. 무상수리랑 리콜 이거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차이점이 뭐예요?
1: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리콜은 자동차 또는 부품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인해서 예. 안전에 지장이 주는 결함이 있을 때 그 결함을 시정하는 절차가 리콜입니다. 또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리면 설계, 제조상의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문제이거나 예. 사망, 부상 등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의 문제를 말합니다. 무상수리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아 리콜 조치가 필요한 것까지 고려하는 심각한 결함은 아니지만 예. 제작 또는 설계 과정에서 유리한 하자로서 그 하자를 조치한 절차가 무상수리가 되겠습니다.
2: 그러면 이게 조금 저 예를 들어서 네.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해당이 돼요?
1: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은 운전하시면서 에어컨이나 라디오 같은 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0: 장으로 결정되면은 그 차 소유주에게 제작사는 그 사실을 리콜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게 법적의 의무인 사항입니다.
1: 예.
0: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제작사가 직접 우편 통보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통보를 해야 되고
2: 예.
0: 저희 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통보 역할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2: 근데 이 경우가 그 중고차로 산 경우도 있잖아요.
0: 네네.
2: 그런 경우도 다 지금 연락처가 파악돼서 통보가 됩니까?
0: 네, 다 파악돼서 통보가
2: 그래요?
0: 됩니다. 네.
2: 그리고
0: 가장 우편을 받지 못했거나 뭐 문자 메시지 확인을 받았는데도 지워졌거나 이럴 때는 네. 내 차가 진짜 리콜인지 무상수리인지 이거를 궁금하게 되면
1: 네.
0: 상시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리콜센터에 접속하셔가지고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2: 번호를 입력하면
0: 네네 차량 번호 입력하면 리콜 대상인지 조치를 받았는지 이런 여부까지 다 확인이 됩니다.
1: 저 지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2: 아마 리콜 무상수리 몇 개 떠 있을 수도 있어요.
1: 그랬을 것 같아요. 무상소리의 대상인 경우에도 이렇게 똑같이 오는 거죠? 연락이?
0: 네, 똑같습니다.
1: 그러면 수리를 받지 않거나 기간을 넘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0: 통상적으로 리콜을 하는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2: 예, 예.
0: 그 조치를 받지 않더라도 어떠한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현재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2: 예, 예.
0: 차량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리콜인 경우에는 1년 6개월 리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리콜을 받지 않으면
2: 예.
1: 네.
0: 정기적으로 하는 저희 자동차 검사 시에 부적합 통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안전하고 화재하고 관련된 리콜은 꼭 리콜을 조치를 받으셔야지만 정기검사 때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자동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1년 6개월 이상 서비스를 가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있다가 서비스 들어가면 저 고객님 이거 무슨 뭐 무상수리 대상입니다. 리콜 대상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맞습니다.
2: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를 두는군요. 근데 이제 시민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운영을 하시니까
0: 네.
2: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제가 리콜할게요. 알아서.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너 일로 와봐. 강제로 해도 너 이거 무조건 리콜해. 이런 강제 리콜이 더 많습니까?
0: 지금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리콜은 자발적 리콜입니다.
2: 제가 볼 때 제조사 입장에서는 자발적 리콜을 선호할 것 같아요.
0: 네.
2: 이게 강제로 너 리콜해 그러면 뭔가 문제가 큰 것 같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무언가 서비스 해주는 것 같잖아.
0: 네.
2: 똑같은 리콜인데, 그죠?
0: 네. 뭐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 우선 다만 그게 다 자발적 리콜이라 해서 정말 순수 자발 리콜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원에서나 혹시 시장에서 발생한 그 결함의 사실 인지를 통해서 저희 조사를 통해서 이게 리콜해야 된다는 의견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국토부에서 통보를 하고 나면 제작사가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리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리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국토부에서 명령 내리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1: 그러니까 강제로 리콜 명령 내리기 전에 알아서.
2: 그러니까 이런 거라군요. 야 자동차 연구원에서 뭐 조사하고 있대. 그 정보가 들어갔어. 그랬더니 제조사가 야 빨리 알아봐 알아봐. 그랬더니 야 이거 자발적 하자 빨리.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0: 네 맞습니다.
1: 자 그러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좀 알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0: 네, 우선은 저도 이 리콜 업무를 하면서
2: 네.
0: 리콜이 많다고 해서 국내에 그래요. 판매된 자동차가 뭐 문제가 많다라는 부정적 인식이 많았습니다.
2: 네. 네.
0: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차 만들고 나서 하자가 없으면은 정말 좋겠지만 뭐 물건이다 보니까 그럴 상황은 네, 거의 없고요. 그래서 리콜이나 무상수리가 많다는 거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은 빠른 조치를 취해가지고 안전도를 확보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콜이 많다고 해가지고 너무 불안감을 가지고 차를 잘못 만들었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리콜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까
1: 네.
2: 제조사가 리콜에 인색해지게 되고
0: 네.
2: 자꾸 뭔가 감추려 하는 이제 본능이 발현되는 거잖아요.
0: 네.
2: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나쁜 것만 아니다
0: 네.
2: 라는 점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자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2: 네.
1: 시간이 부족하네요. 혹시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2: 한가하실 때.
0: 항상 한가합니다.
2: 농담이고요.
1: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균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2026년 중요한 뉴스입니다. 아침의 뉴스가 동시간대 청취율 1위라는 소식입니다. 지난번에도 1등, 이번에도 1등, 다음에도 1등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 시사라디오의 조용한 강자, 평일 모닝 6시 15분,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4: 네, 방송 못 들으신 분들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5: 네, 차카차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팟캐스트 통해서도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차카차카 빌려드릴게요.
4: 오늘 3806님께 빌려드립니다.
5: 짧지만 강렬한 사연입니다. 네. 차카차카 2시간으로 늘려요.
4: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집안이 번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5: 사실 차카차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토요일 하루만 방송을 네. 했었는데 3806번님과 같은 열혈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로 늘어난 거잖아요.
4: 그렇죠. 저희가 한번 들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에요. 매일 방송해달라, 시간 늘려달라는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전해지면 정말 매일 차카차카를 들을 수도 아니면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5: 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따뜻한 응원에 감사드리며 3806번님께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차카차카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주소와 이름 남겨주세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의 끝곡 이상우의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골라봤어요.
4: 즐거운 주말입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용주,
5: 강다솜의 차카차카였습니다. 차카차카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원장입니다.
2: 갑상선 진단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킨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

0: 해남입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동맹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8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란 전쟁에 대해 발언하다가 왜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적용되는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해 AI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 스타트업이 용산에 모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용산 국제 업무지구에 주택 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닭장 아파트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는 자신의 SNS에 용산의 비전, 용산의 경쟁력을 무참히 꺾어놓은 정 후보의 방문은 성난 용산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후보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에 대해 8천 가구냐, 만 가구냐, 숫자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만 가구 공급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충격적일 정도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후보는 국토교통부와 논의한 최적의 주택 공급량은 6천 호라며 주택 공급이 절실한 서울 사정에 맞춰 제가 고뇌 끝에 협의한 물량이 8천 호며 이 숫자가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이 인천 백령도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 두 척을 붙잡았습니다. 붙잡힌 어선 두 척은 어제 저녁 8시쯤 인천 옹진구